0: 나는 일이 네 개.
1: 걔들 어디 갔어? 그 무시무시한 쌍둥이들 말이야.
2: 난 아니야.
3: 왜 이렇게 시끄러워?
1: 무적의 쌍둥이들이 우리를 괴롭혔어.
3: 지금 어디 있는데?
0: 사실 그게 말이야, 걔들이 만든 거야.
3: 걔들이 뭘 만들었다고? 빨리 말해봐, 사.
0: 아니, 걔들이 날 만들었다고. 걔들은 내가 만들고, 걔들이 만든 게 나야.
1: 어?
0: 내가 무적의 쌍둥이라고. 나는 일이 네 개지만 사실 이가 두 개이기도 하잖아.
2: 너무 재밌다.
0: 4는 바로
2: 2 더하기 2 무적의 쌍둥이.
4: 아! I'm red!

0: Now what?
1: Oh! Oh! I thought I'd pop back with one of these.
0: Tremendous! I can use my bus pass. 2, 2, 2. Where are we going?
2: Oh! 1, 2, 3, 4, 5. 짜잔, 안녕, 난 오야. 1, 2, 3, 4, 5. 다섯 마리 새가 날아왔네. 1, 2, 3, 4, 5.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엄청 커다란 바위잖아. 이걸 어떻게 건너간다?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린데. 오,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 이 밑엔 뭐가 있는 걸까? 오?
1: 떼기 이름?
3: 바로 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가 어디 갔지?
1: 나는 일 너무 신나.
3: 이제 난 사, 여기 있지.
1: 나는 일 여기 있지.
3: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오는 오는 어디 갔니? 오가 대체 어디 갔지? 별일 없는지 궁금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저기 찾아보자.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린데.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 이 밑엔 뭐가 있는 걸까? 사?
1: 빼기 이름? 바로 사.
4: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가 어디 갔지?
1: 나는 일 너무 신나.
5: 일? 빼기 이름? 바로
6: 일.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커졌네. 혹시 봤니?
4: 이제 난 성, 여기 있지.
6: 나는 이, 여기 있지.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오는, 오는 어디 갔지?
4: 오였다, 사였다, 이젠 성. 아무래도 마법에 걸렸나 봐. 근데 상관없어. 왜냐면 성이 되는 게 좋으니까.

0: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인데?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 이 밑엔 뭐가 있는 걸까? 3 빼기 1은
1: 바로 2.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가 어디 갔지?
0: 나는 1, 너무 신나.
1: 2
0: 더하기 1은 바로 3.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더 커졌네. 혹시 봤니?
1: 이제 난 2, 여기 있지.
0: 이제 난 3, 여기 있지.
1: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5는, 5는 어디 갔니? 궁금해. 1은 어디 갔지? 알겠다. 이제 알겠어. 이쪽에서 한 명이 작아지면 저쪽에선 커지는 거야.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인데?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 이 밑엔 뭐가 있는 걸까? 2
0: 빼기 1은 바로 1.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가 어디 갔지? 나는 1, 너무 신나. 3 더하기 1은 바로
2: 4.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더 커졌네. 혹시 봤니?
0: 이제 난 1, 여기 있지?
2: 이제 난 4, 여기 있지?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5는, 5는 어디 갔니?
0: 4, 3이 1, 너무 신나는 숫자놀이. 알겠다, 5가 어딨는지. 4가 나를 기다리네.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린데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대체 이게 뭐지? 이제 알겠다.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유후! 난 1, 너무 신나.
2: 4
0: 더하기 1은 바로
2: 5.
0: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더 커졌네. 혹시 봤니?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오는, 오는 어디 갔니? 여기 있지. 내가 바로 오야. 다시 태어나기 딱 좋은 날. 1, 2, 3, 4, 5. 최고로 멋지고 훌륭하고 환상적인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1, 2, 3, 4, 5.
3: Welcome, Color Blocks. I imagine you're wondering why you're here. I, Purple, have had an amazing idea. You can all help me decorate my castle gardens in a style fitting for royalty. I've made a little practice space for each of you to invent a wonderful new pattern. Whichever one I like the most, I shall use to decorate my gardens.
4: It's a competition!
5: Ooh.
3: Let the pattern competition begin!
4: Time to make an awesome pattern! Exciting!
6: Wait, what is a pattern?
7: Check this out, Red. Blue. Stripes. Stripes. Stripes.
8: I've got an idea for a pattern.
6: Huh?
8: Green. I can make a pattern. Zig. Zag. Zig. Zag. Zig. Zag. Zig.
9: Yellow. Wave. Wave. Wave. This makes me happy. Wave.
4: Wave. I'm making a high-energy spotty pattern.
10: Spot, gap, spot, gap, spot.
4: Again and again.
10: Spot, gap, spot.
6: Oh, I get it. A pattern is the same thing again and again, making something that looks nice. In a spotty pattern, you repeat the spots. And in a wavy pattern, you repeat the wave.
4: The line zigs and zags. And so does the next line. And the next. They repeat.
6: Stripes. Again and again. The stripes repeat. Everyone's already got such exciting patterns. What type of pattern should I make? Think, Red, think!

0: What's up there?
1: Space.
0: Space.
2: Somewhere.
1: Pretty.
3: Amazing.
2: Called?
0: Eric! I mean, space!
2: So, home is down there.
1: And we're up here.
4: Calamity! How do we get back? Saved! We're saved! It's F!
1: Fabulous to see you all. Isn't it fantastic up here? I feel so free. Must fly.
4: Come back. So, what do we do now?
0: Escape.
1: Perfect. How?
4: Somebody do something!
1: Eep!
0: Eep! E-P!
4: I like peas!
1: A!
4: Thanks for saving us, Ape. Ooh. Still wondering what's up there?
0: No. I'm just glad to be back home.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둘 하나 둘 하나
7: 운동을
6: 둘,
7: 하자 하나, 둘 열심히 하자 운동을 더 열심히
8: 안녕 친구들
9: 안녕
8: 자 다 모인 거지? 그럼 한번 세어볼까? 좋은 방법이 있잖아 제자리 준비 노래
10: 1, 2, 3, 4, 5
6: 너무 좋은데?
8: 오늘은 뭐 할까?
2: 햇살 맞으면서 걷자
6: 숲속에서 달리자
2: 나무 타기 놀이 하자
7: 해적 놀이 하자
8: 새로운 세계로 모험을 떠나자
10: 다함께 모험을 떠나자 예!
8: 준비됐지? 그럼 출발
10: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나가신다 제자리 준비 노래
8: 1, 2, 3, 4, 5
10: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햇살을 맞으면서 걸어 제자리 준비 노래
2: 잠깐!
6: 내가 너무 작아 안 보여
8: 3,
10: 2, 4, 2, 5
6: 뭐가 이상해
8: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2: 지금 필요한건? 모두 제자리 작은 친구는 있죠?
8: 큰 친구는 이쪽으로
10: 해보자!
2: 난 너보다 커 난 너보다 작아 모두 제자리로
7: 난 너보다 커
6: 난 너보다 작아
10: 모두 제자리로
2: 난 너보다 커
6: 난 너보다 작아
10: 모두 제자리로
8: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제자리 준비 노래
10: 1, 2, 3, 4, 5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 우리가 숲을 달려 제자리 준비 노래
8: 1, 2, 3, 4, 5
6: 뭔가 이상해 한 명이 없어 도대체 누구지? 찾아보자
2: 나는 1, 내가 시작
6: 나는 2, 1 다음은 나
7: 나는 4, 3 다음은 나
10: 3!
6: 3이 없어!
10: 3이 어디 갔지?
2: 이거 봐! 난 숫자 3이야!
10: 3!
2: 지금 필요한 건?
10: 모두 제자리!
8: 난 너보다 커!
2: 난 너보다 작아!
8: 모두 제자리로!
7: 난 너보다 커!
2: 난 너보다 작아!
7: 모두 제자리로!
6: 난 너보다 작아!
8: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10: 제자리 준비 노래
8: 1, 2, 3, 4, 5
10: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2: 봐
6: 하나 둘 돛담배가 두 척이야
7: 해적놀이 하자 우후
10: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해적이 되고 제자리 준비 노래
7: 4
8: 5
2: 1, 2, 3
6: 뭔가 이상해
10: 순서가 뒤죽박죽
6: 지금 필요한 건
10: 모두 제자리
8: 난 너보다 커
2: 난 너보다 작아
8: 모두 제자리로
7: 난 너보다 커

0: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2: 난 너보다 작아!
0: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3: 난 너보다 작아!
1: 모두 제자리로!
4: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5: 제자리 준비 노래!
6: 2, 3, 4, 5
7: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8: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
9: 새로운 세계에 도착했다!
10: 제자리 준비 노래!

0: picnic this way.
1: Phew! I'm glad it's a yellow banana.

0: Moon.
1: What's a moon?
0: No.
1: We're on the moon.
0: No way.

0: 티.
1: 러블리. But how will we get home?
2: Ooh! Ooh! Foot! Oh! Oh! Oh! Oh! Foot! Ooh!
1: Funny smell!
0: Truly terrible tootsies. Try again.
3: Oh. 재미있는 숨바꼭질 러링 그만. 아쉽지만 이젠 잘 시간. 1,
4: 네.
3: 2,
4: 네.
3: 3,
5: 네.
3: 4,
4: 네.
3: 5,
5: 네.
3: 6,
4: 네.
3: 와, 6마리 양 잘 준비 완료. 어쩌면 말이야, 한 게임 더 하고 자도 되겠다. 던져보자. 3.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세 마리씩 팀을 나눠봐.
4: 네.
3: 1, 2, 3. 1, 2, 3. 잘했어. 이제 알겠지? 6은 바로 3 더하기 3.
5: 네.
3: 던져보자. 2.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두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2, 1, 2, 1, 2. 두 개씩 세 묶음, 그건 바로 유. 너희들 덕에 알게 되었네. 근데 있잖아, 더는 게임을 못하겠어. 이제 너희들도 자야지. 알겠다, 더 놀 차고. 이번엔 한 마리씩 팀을 나눠봐. 양 한 마리.

0: 잠깐 문이 어디더라? 다 사라졌어? 너무 늦었어? 어쩌지? 세 마리씩 두 팀? 나 혼자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잠깐.
1: 아하! 찾았지롱. 양 세 마리 다 보이거든. 거기 나무 뒤에. 여기도 찾았어. 하나 둘 셋. 찾기 어려운 곳에 숨었어야지. 하나 둘 셋. 여기 세 마리 있고. 하나 둘 셋. 여기도 세 마리.
0: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0: 또 도망을 쳐, 이 장난꾸러기들. 당장 돌아와 잘 시간이라고. 이런 새 팀으로 도망치네. 그나저나 숫자 세기 재밌네. 예!
1: 빠른 행진.
0: 장난꾸러기 양이 6마리니 나도 6개로 나눠야겠네.

Ear.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순한 킹킹.
2: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순한 킹킹.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숲속에 가자.
3: 꼬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 집안의 기장소.
2: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문어 로봇과 테니스 대결.
7: 떠나볼까?
8: 난 어떤 임무든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낼 거야.
7: 그래서 늘 네가 믿음직스러워, 아리.

0: 안녕 슈퍼윙스. 오늘 너희가 출동하게 될 장소는 바로 호주 멜버른이야. 루이스란 친구한테 도움이 필요해.
1: 호주에서는 테니스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데 멜버른 공원에는 테니스 코트가 39개나 있대.
2: 루이스는 오버헤드 스매시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테니스에서 아주 어려운 기술 중 하나래. 그래서 연습을 도와줄 도구가 필요하고.
1: 그럼 출동 준비.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1: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호주 멜버른 롯 출발!
0: 오버헤드 스매시!
2: 이런, 섬 밖으로 나갔구나.
0: 오버헤드 스매시는 너무 어려워요. 공을 아주 세게 쳐야 하고.
2: 공이 선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지?
0: 오버헤드 스매시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1: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완료! 그데이 호기와 아리, 이분은 우리 아빠셔.
1: 그데이!
2: 그데이 루이스, 이게 네 테니스 훈련을 도와줄 거야.
0: 고마워, 호기.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연습 로봇이잖아? 근데 어떻게 작동시켜?
2: 그럼 같이 알아볼까?
1: 어?
0: 됐어, 난 준비 완료야.
2: 좋았어, 그럼 시작해보자.
3: 선수 발견. 오버헤드 스매시 훈련 시작.
2: 시도였어, 루이스!
1: 잘했다! 거의 선 안에 들어올 뻔했어!
0: 한 번 더!
1: 그렇지!
2: 브라보!
3: 오버헤드 스매시 훈련 완료! 실전 경기 적용 시작!
0: 좋아, 간다!
1: 저렇게 공을 쫓아 뛰어다니면 스매시 연습하기가 힘들 텐데?
2: 제가 도와줄게요! 잠깐만, 루이스! 나랑 복식으로 하자! 우리 둘이라면 좋은 팀이 될 거야!

0: 같이 해보자.
1: 정말 잘했어, 루이스.
0: 재밌는데? 우리 호흡이 잘 맞나 봐.
2: 뛰어난 실력의 선수 합류. 복식 경쟁 모드 시작.
0: 라켓이 세 개나? 이건 불공평해. 아주 좋았어, 아리. 로봇 라켓이 세 개라면 우리도 맞춰줘야지. 나랑 같이 테니스 치러 와줘서 고마워, 골든보이 오빠.
3: 참말해, 골든걸. 확실히 장담하는데 테니스는 내가 슈퍼윙스보다 한 수위야.
0: 저 연습 로봇 꼭 문어처럼 생겼는데 정말 귀엽다. 나도 같이 놀아야지. 아, 로봇이 너무 잘해.
1: 맞아, 이기질 못하겠어.
3: 거기 애송이들, 프로 선수들한테 자리 좀 내줄래? 고마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라고.
1: 알았어.
0: 우린 준비 다 됐어. 깜찍하고 귀여운 문어 로봇, 어디 한번 실력을 겨뤄볼까?
2: 새 선수들 감지.
3: 이 골든보이가 나설 차례군. 골든 주먹 발사! 이중 공격! 내 실력 어때? 엄청나게 잘하지?
0: 저건 테니스가 아니잖아. 오버헤드 스매시! 야호! 우린 절대로 못 이겨!
2: 최강 마스터 감지. 챔피언 모드 작동.
0: 어? 우와, 날 수도 있잖아!
3: 덤벼봐!
0: 나도 라켓이 더 있어야겠다. 핑키봄, 핑키 위치팡.
3: 안돼, 제발 핑키봄은 쓰지 마.

0: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
1: 아, 뭔가 예감이 안 좋은데.
2: 시스템 오작동.
1: 난 도와주려고 한 건데. 너 괜찮아?
3: 어떻게 된 거지?
0: 테니스 방해꾼 감지. 방어 모드 작동.
1: 도망쳐!
3: 어서 올라타, 루이스. 그게 제일 안전할 거야.
1: 고마워, 후기.
4: 슈퍼잉스랑 꼭 붙어 다녀야 한다.
3: 내가 심판은 아니지만 방해꾼은 오히려 저 로봇 같은데.
1: 공을 몇 개나 갖고 있는 거지?
3: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0: 도전자 다수 감지.
1: 이제까진 준비 운동이었나 봐.
3: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1: 일렉트릭 스피드!
0: 새로운 작전 필요. 테니스 방해꾼들에게 접근. 슈퍼 서브 모드 작동. 방해꾼 추격.
1: 그렇게는 안 되지. 일렉트릭 루프 액션.
0: 방해꾼들 떼어내기.

0: 로봇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막으려면 더 강력한 기술이 필요해.
1: 우리 기술을 합쳐보면 어떨까?
2: 좋은 생각이야. 내가 로봇의 공격을 막고 루이스가 공을 날리면 로봇의 전원을 끌 수 있을 거야.
0: 좋았어. 그럼 한번 해보자.
2: 일렉트릭 루프 회오리 액션!
3: 도전자들 감지.
2: 준비해 루이스!
0: 난 할 수 있어.
4: 루이스, 연습 로봇을 오버헤드 스매시로 이기다니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1: 맞아, 오늘 진짜 대단했어 루이스.
0: 이렇게 빨리 오버헤드 스매시를 익히게 될 줄은 몰랐어. 다 너희 덕분이야 호기와 아리. 고마워.
1: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0: 고마워 잘가.
1: 내 친구 꼬마 외계인! 안녕 루시! 오늘은 또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걸! 나도 그래 파트너! 어서 알아보라!

0: 도와주는 곳이 있는데 골드스톤 심우주 통신단장.
1: 그곳에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해 왔어.
0: 안녕, 난 샬럿이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2: 안녕.
0: 엄마는 과학자신데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가 수행 중인 심우주 임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야. 근데 보이저 2호가 갖고 있던 골든 레코드를 심우주에서 잃어버렸대. 임무에 꼭 필요한 중요한 물건인데 골든 레코드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1: 그럼 물론이지 샬럿. 우리만 믿으라고.
0: 고마워. 난 여기서 계속 연락할게. 그럼 안녕.
3: 레코드를 찾아줄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0: 후기 출동 준비.
1: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4: 다리를 넘어 시무주로 출발.
5: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6: 여기 있나?
5: 아니야.
6: 저쪽인가?
5: 아니야.
6: 저긴가?
5: 아니야!

0: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멀고 먼 심우주에 있는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1: 내가 연락했어, 보이죠?
0: 어, 고마워, 샬롯. 넌 역시 우주 탐사선한테 꼭 필요한 최고의 친구야.
1: 그 레코드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야. 보이저는 우주를 탐험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거든.
2: 보이저는 처음 만나는 외계인에게 골든 레코드를 들려줘야 해.

0: 지구의 음악과 여러 가지 소리가 담겨있는 레코드야. 외계인에게 인사를 하려는 거지. 안녕 하고.
1: 우와 멋지다.
0: 레코드를 못 찾으면 난 임무 수행에 실패할 거야.
1: 그래서 이걸 가져왔지.
0: 고마워. 금속 탐지기잖아. 큰 도움이 되겠는걸.
1: 맞아. 금속 탐지기가 레코드의 위치를 찾아내면 바로 날아가서 가져오면 돼.
0: 좋았어. 저쪽은 아니고. 혹시 이쪽인가? 위로? 아닌데. 아래로?
1: 이쪽인가 봐. 우리도 같이 가.
0: 됐어. 가까워지고 있어.
1: 조심해 보이자. 그러다 운석에 충돌하겠어.
0: 이쪽인가? 아니야. 저쪽이네.
1: 어디 가는 거야?
0: 레코드가 움직이고 있나 봐. 이제 이쪽이야.
1: 기다려.
0: 응? 하하! 내 골든 레코드다! 움직임을 멈추고 저 행성에 머물러 있어.
1: 저건 무슨 행성이야?
2: 엄마랑 내가 확인해 볼게. 엄마, 데이터에 저 행성이 있어요?
3: 아니, 없는 것 같구나. 조심하렴, 얘들아. 그 행성은 누구도 발견한 적이 없는 미확인 행성이야.
0: 알았어요. 이제 골든 레코드를 찾으러 가자!

0: 착륙이었어.
1: 다들 괜찮은 거야?
2: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왜냐면 방금 골든 레코드를 찾았거든. 금속 탐지기에 따르면 골든 레코드가 여기 있어. 바로 이 행성에.
3: 여기?
1: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3: 어? 어? 무슨 소리지?
0: 방금 뭐가 날 만졌는데.
3: 어? 누구세요?
1: 대체 누가 장난을 치는 거야?
0: 곧 찾을 테니 기다려.
1: 하나, 둘,
0: 셋, 돌아! 어? 찾았다!
2: 저건 내 골든 레코드를 갖고 있잖아.
1: 거기 꼬마 우주선 씨, 정체를 밝히고 당장 그 골든 레코드를 돌려줘.
4: 이거? 뽀뽀를 잡아봐. 그럼 돌려줄게.
0: 술래잡기를 해서 잡으면 죽겠다는 소리네. 좋아, 내가 해볼게. 잡았다. 어? 어디로 간 거지?
4: 여기지롱.
0: 이번엔 꼭 잡을 거야. 거기서
2: 절대 놓치면 안 돼.
0: 꼭 무슨 술래잡기 선수 같은데. 네 도움이 필요해, 루시.
1: 알았어, 호기. 그럼 실력발휘 좀 해볼까? 꼼짝 마라, 꼬마 우주선!
0: 이제 잡았다! 대체 어떻게 잡아야 하지?

0: 여기! 좋은 방법이 있어! 방향을 몰아보자! 막다른 길로!
1: 이렇게 하면 도망칠 데가 없겠네! 가자!
2: 어? 어디로 가지? 이쪽이야!
1: 됐어!
3: 레코드를 되찾았으니 이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겠다.
1: 오! 응?
4: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게다가 골든 레코드도 찾았고.
1: 맞아. 도시랑 난 이제 집에 가려고. 부푸, 너도 지구로 돌아갈 거야?
2: 어. 지구가 뭐야? 부푸는 이 행성에서 산다. 여기가 부푸 집이다.
3: 그렇다면 부푸, 너 외계인이구나. 내가 외계인을 찾았어. 이제 내 임무대로 너한테 골든 레코드를 들려줄게. 지구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2: 오, 신난다. 새 친구도 생기고 레코드도 듣고.
1: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성.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리 여행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2: 기내식입니다.
3: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2: 뽀로로 떴다 비행기.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좋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난방구는 붙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6: 얼굴엔
13: 순한 킹킹.
6: 식물엔
14: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안녕, 호기. 출동 준비 됐어?
4: 트레버, 내 시간 여행자 친구네.
3: 현재든 미래든 과거든 난 너랑 여행하는 게

0: 특별한 장소는 바로 모로코의 에르푸드란 도시야. 에르푸드는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도시로 수백만 년 전에 공룡들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해.
1: 카말과 나디아라는 친구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둘 다 공룡에 대해 몹시 알고 싶어해. 특히 어떤 공룡이 최고의 공룡인지가 궁금하대.
2: 재밌다. 나도 궁금해지는걸.
0: 그럼 출동 준비.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도로코 에르푸드로 출발!
1: 우와!
2: 따라라, 따라라!
1: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그 어떤 공룡보다도 강하고 힘센 공룡이야!
2: 우와! 그치만 익룡 케찰코 아틀루스처럼 날진 못하지.
1: 그래도 기가노토사우루스처럼 힘센 육지 공룡이 가장 멋져.
2: 아니, 익룡들이 더 멋지거든.
1: 누구 말이 맞아요?
3: 엄마 생각엔 힘센 육지 공룡이나 하늘을 나는 익룡이나 똑같이 훌륭한데.
1: 슈퍼윙스가 있으면 어떤 공룡이 더 멋진지 알아낼 수 있을 텐데.
4: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트레버, 멋진 시간 여행 비행기야.
2: 말아봐, 호기. 다시 만나서 반가워.
0: 말아봐, 카말. 이게 있으면 공룡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이건 공룡 백과사전이잖아.
3: 이제 어떤 공룡이 최고였는지 알 수 있겠다.
2: 여기 힘센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지상의 왕이었다고 쓰여 있어.
3: 봤지? 하지만 여기 보면 거대한 익룡이 하늘의 왕이었다고 쓰여 있는걸?
2: 후기, 네 생각엔 어떤 공룡이 더 대단한 것 같아?
3: 그래, 말해봐.
4: 난 잘 모르겠는데.
1: 그럼 다 같이 내 시간 여행 능력을 이용해서 공룡 시대로 떠나보는 게 어떨까? 그럼 어떤 공룡이 더 대단했는지 알 수 있잖아.
2: 그게 좋겠다. 다녀와도 돼요, 엄마?
5: 그럼, 대신 슈퍼윙스랑 같이 다니렴.
2: 고마워요, 엄마.
0: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다녀올게요.
1: 과거로 돌리기 시작.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다 함께 과거의 시간으로 순간이동.

0: 우리가 정말 공룡 시대에 오다니.
1: 이게 누구야?
2: 코기랑 트레버였네.
3: 우와, 인형 슈퍼윙스 셀리잖아. 정말 멋진데?
4: 잡았다. 셀리, 네가 술래야.
0: 우와, 슈퍼윙스 티노잖아. 진짜 거대하다.
1: 넌 내가 비행을 멈춰서 잡을 수 있었던 거야.
3: 봤지? 어? 인형들이 훨씬 빠르다고.
0: 얘들아, 카멜과 나디아는 어떤 공룡이 가장 멋진 공룡인지 알고 싶어해.
1: 하늘을 나는 인형이 최고지.
4: 땅 위를 걷는 육지 공룡이 최고다.
1: 날면 빨리 움직여. 그러니까 인형들이 최고로 멋지지.
4: 걸어다니는 공룡들은 근육이 크다. 그래서 최고다.
0: 그래, 공룡 친구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다이노 올림픽을 열어보면 어떨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누가 최고인지 알 수 있을 거야.
1: 좋아, 그럼 내 인형 친구들을 부를게.
4: 디노, 육지 공룡 친구 부른다.
0: 멋지다! 흥미진진한 다이노 올림픽 시작! 첫 번째 대결은 소리내기 대결이야. 어떤 팀의 소리가 더 큰지 보자고. 우선 육지 공룡 팀 먼저 시작!
5: 좋았어. 그럼 이번엔 인형 팀 차례야.

0: 우와! 확실히 이번 소리가 더 컸어!
1: 그럼 첫 번째 대결은 익룡팀의 완벽한 승리야! 이번에는 힘 대결을 해보려고 해. 어떤 팀이 더 센지 알아보자.
2: 이번엔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야.
3: 그렇게는 안 될걸? 보여줘, 딕토사우루스! 예! 저게 부리의 힘이지?
0: 우와! 익룡이 저렇게 힘이 센지 몰랐는걸! 어? 대단해! 힘 대결은 더 큰 바위를 옮긴 육지공룡팀의 승리야! 예! 야호! 좋았어! 다이노 올림픽 마지막 대결은 3대3 릴레이 경주야! 첫 번째 주자는 오르막길 위로 바위를 굴려서 달린 다음 두 번째 주자한테 바위를 넘겨야 해!
1: 두 번째 주자도 똑같이 바위를 굴려서 다음 주자한테 넘겨야 하고 마지막 주자는 여기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하면 돼.
0: 제자리에 준비 출발! 힘내라 육지공룡팀! 잘하고 있어!
3: 힘내!
4: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걸? 막상 막아야!
0: 이제 모든 건 공룡 슈퍼윙스들한테 달렸어!
3: 익룡팀을 위해 반드시 이기고 말겠어!
5: 아니! 육지공룡팀이 승리한다! 뒤로 확대 액션!
3: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좋아! 익룡 회오리 액션!
6: 힘내 피노! 잘한다 젤리!
0: 우와! 결승선을 동시에 통과했잖아!
3: 무슨 소야? 바위가 계속 굴러가고 있어!
1: 아, 어쩌지! 다른 바위까지도 밀려서 굴러가!
0: 오, 이런! 언덕 아래에 있는 공룡들 쪽으로 가고 있어!
3: 우리가 구할게!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오케이! 일렉트릭 스피드!

0: 다이노 윙스 협동 액션!
1: 시간 정체가 풀리고 있어!
0: 우리가 막을 때!
2: 오, 이런! 하나를 놓쳤다!
0: 우리만 믿어!
3: 일렉트릭 슈퍼윙스와 공룡 연합팀!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4: 집에 돌아왔고 궁금증도 잘 해결했어.
2: 최고의 공룡은 서로 힘을 합치는 응? 공룡이야.
4: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2: 안녕!
3: 3, 2, 1, 발사! 슈퍼윙스! 임무 완료!
5: 아기 내시 돌보기!
4: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모험을 떠나게 될지 정말 궁금한걸.
2: 나도요, 호기. 어서 가서 알아보자.

0: 안녕 아리.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네스오야.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호수지. 너희가 만났던 네스오의 괴물이 사는 곳이야.
1: 기억나. 그때 엄마 네시와 아기 네시들을 만났잖아. 정말 귀여웠는데.
2: 켈럼이라는 친구가 그 귀여운 아기들을 도와주고 싶어해. 켈럼도 기억하지 혹이?
1: 저번에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만났었어. 켈럼과 네시가 이번엔 무슨 일일까?
2: 엄마 네시한텐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 네시가 쉬는 동안 켈럼이 아기들을 돌봐주기로 했고. 근데 아기들이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데.
0: 오, 아기들 정말 귀엽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엄마 네시가 쉴 수 있을까?
2: 우리가 딱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는 실어뒀으니까 바로 출발하면 돼.
1: 좋았어.
0: 호기 출동 준비.
3: 아기네시들아, 엄만 좀 쉬어야 해. 아,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아, 엄마네시는 어때요, 아빠?
4: 잠을 푹 재워야 해. 근데 아기들이 지나치게 활발하구나. 엄마를 내버려 두질 않아.
3: 아,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1: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그리고 난 아리아. 일렉트릭 구조 준비 완료.
1: 안녕, 로게. 너도 만나서 반가워, 아리. 오, 정말 귀엽고 활발한 아기들이잖아.
2: 안녕, 켈럼. 너와 내시들을 다시 만나서 반가워. 엄마 내시가 쉬는 동안 아기들을 즐겁게 해줄 물건을 가져왔어.
1: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커다란 튜브 놀이터잖아. 엄청 좋아하네. 이제 엄마 내시가 쉴 수 있겠다. 아빠, 저도 같이 놀아도 돼요?
3: 물론이지. 대신 슈퍼윙스랑 같이 다니고 안전하게 놀아야 한다.
1: 그럴게요, 아빠. 아기 내시들아, 나랑 같이 놀아.

0: 나면 안 된단 말이야.
1: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피곤해.
2: 아까 내가 이렇게 쉬운 임무는 처음이라고 했었지. 그 말 취소할게.
0: 이래서 엄마 내시가 휴식이 필요한 거였어. 아기들이 모두 기운이 너무 넘치니까. 응? 저기 좀 봐. 엄마 내시가 잠에서 깨어났어. 아빠, 엄마 내시는 충분히 쉬었어요?
3: 그래. 너희가 아기들을 잘 돌봐준 덕분에 기운을 차릴 만큼 쉬었어. 이제 아기들을 데려와 줄래?
2: 와!
4: 아기 내시들아, 엄마한테 돌아올 시간이야.
5: 안돼, 그만둬! 위험해!
2: 어떡해,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
0: 이런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1: 엄마 내시 혼자선 힘들 거야. 도와줘야 해.
4: 네 말이 맞아, 켈럼. 어서 타.
3: 슈퍼윙스랑 꼭 붙어 다녀야 한다?
0: 네, 그럴게요, 아빠.
4: 네, 구조 임무 실시!
1: 엄마 내시가 빠르게 쫓아가는데 잡지를 못하고 있어.
0: 나한테 맡겨. 일렉트릭 구조용 러프 액션!
4: 정말 대단해, 아리. 혼자서 놀이터를 멈추다니. 네 덕분에 임무가 변하다니까.
0: 네 일을 덜어줄 수 있다면 나도 기뻐. 으이야! 이런. 엄마 내시 목에 끼었어. 어떻게 된 거지? 안 돼! 앞에 급류가 있어!
1: 빨리 내시들을 구해야 해!
4: 재밌긴 하지만 저건 급류타기용 보트가 아니라고.
1: 아, 바로 그거야. 놀이터를 멈출 수 없다면 급류타기를 할 때처럼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게 어떨까?
0: 좋은 생각이야, 켈럼. 근데 노는 어디서 구하지?
4: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구해올 테니까 보기 힛!
0: 도울게, 후기! 구조용 러프 액션! 이걸 노끝 부분으로 쓰자!
4: 그럼 이건 노 기둥으로!
0: 짜잔! 이 정도면 완벽한데? 이제 빨리 노를 저리자!
5: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 조심해! 오른쪽에 바위가!

0: 그럼 실력발휘 좀 해볼까? 오비! 일렉트릭 킥! 모두 잡았다! 예! 엄마 옆에 붙어있어! 걱정 마! 내가 받아줄게! 문제 없어!
1: 문제가 있겠는데...
0: 내가 도와줄게! 일렉트릭 루프 발사! 문제 해결 완료!
2: 저런, 너무 즐겁게 놀아서 완전히 지친 모양이야.
0: 절대 지치지 않을 줄 알았어요.
3: 엄마 내시가 고맙다고 하는 것 같은데?
4: 언제든 휴식이 필요하면 엄마 내시 넌 말만 해. 너 아기 내시들하고 놀아줄 테니까. 그치, 얘들아?
0: 맞아.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5: 여보자!
0: 3, 2, 1! 발사! 슈퍼윙! 임무 완료!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6: 얼굴엔
8: 순한 킬킬
6: 중물한
8: 덥덥한 말
9: 순하게
0: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7: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쓱쓱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손판.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색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7: 클릭소!
8: 클릭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클릭소!
9: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칠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숙성이 가자.
3: 뽀로로 숙성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상성.
2: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숙성 놀이터.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매니와 공이의 요래 대결.
1: 자, 다들 새로운 노래 배울 준비 됐지?
2: 응, 준비야!
0: 어서 가르쳐줘!
1: 잘 듣고 따라 불러봐.

0: 좋아하는 거야.
1: 아?
0: 안녕, 우린 꺼병이들이야.
2: 아, 난 맹맹맹 우렁차게 노래하는 맹이야.
1: 난 꽁꽁꽁 하고 맹이보다 더 우렁차게 노래하는 꽁이야.
2: 뭐? 아니거든. 내 목소리가 더 크다고.
1: 무슨 소리? 내 목소리가 훨씬 크거든.
3: 맹이야, 꽁이야. 조용히 좀 해주면 안 될까?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
1: 안 돼! 난 맹이보다 더 크게 노래할 거야!
2: 그래! 작게 노래하면 꽁이한테 지급할 거라고! 맹!
1: 꽁꽁꽁꽁!
3: 지금! 안 되겠어. 조용한 곳으로 가자.
4: 여기서 안 들리네.
3: 그럼 다시 노래를 가르쳐 줄게.

0: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단다.
1: 네? 뭔데요?
0: 뭐냐 하면
2: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랑 대결하는 거 어때?
3: 너희랑? 대결을 하자고?
4: 그래, 너희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맹꽁이라면 우리랑 대결해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2: 과연 너희 둘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4: 그야 당연하지.
3: 맞아, 우리가 이길 게 뻔하다고.
2: 그럼 우리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너희가 이기는 거고, 만약 박자를 놓치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3: 좋아.
2: 자, 그럼 시작한다.

0: 이거 정말 재밌잖아.
1: 그럼 이번엔 다 같이 노래를 불러보자.
0: 좋아.

0: 이렇게 신나게 노래해본 건 처음이야.
1: 나도 당연하지. 노래는 친구랑 같이 부를 때 훨씬

0: 더 신나고 재밌거든.
1: 그렇구나.
0: 꼬우야, 우리 이제부터 사이좋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그래, 맹이야.

0: 신나는 낙엽 밥기놀이.
1: 다들 잘 보라고. 이야!
2: 얘들아, 엄마 내복 천 사러 잠깐 시장에 다녀올게. 잘 놀고 있으렴.
3: 네, 엄마.
1: 잘 봐. 이번엔 더 멋진 걸 보여줄게.
3: 어이, 자!
1: 이번에는 2단 덤블링이야. 이야! 쟤는 뭐야?
4: 뭐 하는 거지?
0: 안녕? 우린 꺼병이들이야.
3: 난 홍관조야.
5: 홍관조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3: 가파른 낭떠러지를 지나고 있어.
6: 낭떠러지?
1: 낭떠러지가 어디 있다는 거야?
3: 빨간 낙엽 위는 안전한 길이지만 다른 곳은 전부 낭떠러지야. 저기 밟으면 떨어지고 깔 거라고.
7: 재밌겠다.
3: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내가 밟은 곳만 밟으면서 따라와, 알았지?
1: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네. 나도 같이 가.
3: 낙엽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위험하니까 다들 조심해.
1: 이야!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다 그래. 이야!
3: 괜찮아.
1: 고마워.
3: 야! 안 돼! 거긴 절벽이야!
8: 괜찮니, 친구들아?
9: 네, 고맙습니다, 오솔라 아저씨.
3: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다시 출발하자.
4: 빨간 낙엽이 하나도 없잖아.
8: 물론이지. 깨끗하게 청소했거든. 그럼 아저씨는 또 청소하러 가볼게요.
3: 주변이 온통 낭떠러지야.
1: 그럼 우린 여기에 갇혀버린 거야?
5: 엄마! 엄마!
2: 어? 우리 아가들 목소리인데?
9: 엄마!
2: 아가들아! 무슨 일이니 우리 아가들?
4: 홍관조랑 같이 빨간색만 밟으면서 낭떠러지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5: 빨간 낙엽이 없어서 더 갈 수가 없어요.
2: 그랬구나. 엄마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9: 뭔데요?
2: 자,

0: 용감한 경찰견 노베르만.
1: 야호! 다들 안전바 잘 잡으렴. 이야!
2: 저게 뭐지?
3: 어디 갔지?
4: 안녕.
3: 반가워.
2: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3: 나는 도베르만. 경찰견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지.
4: 우와! 경찰견이 뭐야?
3: 그건 말이야, 경찰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강아지야. 숲속을 멋지게 달리고 이렇게 점프도 하고. 어때? 멋있지?
5: 정말 멋지다!
4: 그런데 뭘 찾고 있었던 거 아니야?
3: 맞다, 원반. 어떡했지? 원반을 잃어버리면 경찰견 훈련에서 떨어질 텐데.
5: 원반은 아까 저쪽으로 날아갔어.
3: 정말? 내 원반을 본 거야? 야호!
4: 엄마, 우리가 원반 찾는 걸 도와주면 어떨까요?
6: 좋은 생각이구나.
5: 도베르만아, 우리가 도와줄게.
3: 뭐, 원한다면 돕게 해주지. 대신 다들 조심해서 따라와야 해. 숲은 아주 아주 위험한 곳이니까.

0: 모두 바짝 붙어서 따라와.
1: 여긴 나무들밖에 없는데.
0: 원반은 이 바위 너머에 있는 것 같아.
2: 여기도 어떻게 넘어갔지?
3: 얘들아, 여기 길이 있어.
2: 정말?
0: 그런 평범한 길은 경찰견이 될 강아지에겐 어울리지 않아.
1: 그래?
0: 잘 봐.
4: 나도 도바르마처럼 넘어갈래.
3: 나도.
5: 다들 조심하렴.
1: 저 길로 가는 게 더 좋은데.
5: 조리는 이쪽으로 갈까?
3: 네.
0: 어서 내려와.
6: 괜찮네.
3: 저기 원반이다.
0: 드디어 찾았어. 그런데 저기 까지 어떻게 가지?
3: 아, 징검다리를 놓아서 가져오는 건 어때?
5: 좋은 생각이구나, 두비야.
0: 징검다리라니. 잘 봐, 내가 얼마나 멋지게 건너는지.
7: 도대체 뭐야?

0: 유나, 괜찮니?
1: 고맙습니다. 꺼병이들아, 정말 최고로 멋졌어.
2: 우리가 멋졌다고?
1: 그래, 나도 너희처럼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숲을 안전하게 지키는 멋진 경찰견이 될 거야.
3: 분명히 최고의 경찰견이 될 수 있을 거야.

0: 경찰견 도베르만 숲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1: 공룡알이 쫓아온다.
2: 무슨 소리지?
1: 공룡이다! 공룡이 나타났어! 여기도 있잖아!
3: 아야.
4: 다람쥐야, 우리야.
5: 거병이들이었구나. 이럴 때가 아니야. 숲에 진짜 공룡이 나타났다고.
4: 공룡이라고?
3: 에이, 숲에 공룡이 어딨어?
5: 진짜라니까. 저기서 공룡알을 봤다고. 너희도 어서 도망쳐.
6: 공룡이라니. 우리 어서 가보자.
3: 공룡이 있을 리가 없잖아.
4: 뭐지?
6: 엄청 크다. 공룡알인가 봐.
3: 에이, 설마 진짜 공룡알이겠어?
7: 우리 아가들.
6: 우와, 저건 공룡 다리가 틀림없어.
3: 말도 안 돼. 정말 숲에 공룡이 살고 있다니.
7: 아가들아, 엄마가 먹을 걸 가져올게.
6: 우리도 그만 돌아가자.
1: 공룡이 알에서 나오려나 봐. 깜깜해.
6: 공룡이 깨어났다. 공룡알이 쫓아온다! 들키지 않게 조용히 해.
1: 여기 있다!
7: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우리 아가 괜찮니?
3: 우리 아가요?
8: 얘들아, 괜찮니 둘이야?
3: 네, 엄마.
8: 고마워요, 타지 아줌마.
7: 뭘요? 둘이가 우리 아가를 구해주었는걸요.

0: 나왔구나.
1: 공룡이 아니라 타조였잖아.
2: 공룡 알인 줄 알았구나. 타조 알은 동물들의 알 중에서 가장 크단다.
1: 그렇구나. 아기 타조야, 도망가서 미안해.
2: 아가가 알을 깨고 나오기 전까진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단다.

0: 엄마도 너희가 알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귀여운 아가들이 나올 줄 몰랐단다.
1: 엄마!
2: 아가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줄무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얼굴엔 순한 길길.
6: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9: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8: 출발.
9: 돼버리가 도망간다.
8: 3위 쫓아가야지.
9: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0: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0: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라쿤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띠용띠용, 어디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아.

기다린 거야? 나 야기지롱. 어? 근데 내 사과는 어디 갔지? 어?

곰마, 그래도 오늘 제대로 찍은 사진 진짜 잘 나왔잖아.

점점 야생범처럼 굴어. 너무 혼자서만 노는 거 아니야?

근심 걱정 날려줄 특효야. 바로 멍멍이야. 쓰다듬고 밥 주고 산책도 같이 할 수 있지. 게다가 말이야,

보이지?

말이야.

0: 낙철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로 잡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세요? 그물 같은 건 쓰지 마세요. 괜히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린답니다. 미끼는 뭐든지 좋아요. 예를 들어 레빈이나 빵가루
1: 멍멍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슬리퍼를 누가 갖다 줬겠냐고. 안 그래?
0: 지금도 좋고. 그래, 민물 새우
1: 좋고. 금방 친해진다니까. 비가 이제 그칠 건가 봐.
0: 낚싯대 끝에 달린 스프링지는 멈췄다가 확 당기는 낚시법에 딱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한 장치 덕분에 이거 훨씬 간단하고 내구성이 강하죠. 얕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아주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낚시를 해볼 시간이네요.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멍멍이가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0: 탈 줄 몰라? 그게 뭔데? 운동하는 거야?
1: 응.
0: 나도 같이 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엄마, 너도 저거 할 수 있어?

아이 참, 이 정도로는 안 돼. 훨씬 더 열심히 해야지.

좋아. 그럼 5분만 쉬어. 셋, 둘, 자, 이제 다시 시작. 이번엔 뭐 할까? 아, 공유에서 점프하기. 아이, 걱정 마. 으르렁 소리도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마지막 운동이야. 나무에서 점프하기. 아유, 빗나갔네. 진짜 아깝다.

겉무늬가 너무 잘 어울려. 곰마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운동을 해볼까? 그래 바로 그거지. 계속

0: 뭐야? 어? 이게 다 뭐죠? 아! 대체 이게 다 뭐냐고요? 아니 이게 뭡니까?
1: 엄마야, 저기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0: 아, 답답하군. 아. 최고 호텔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긴 어떻게 오셨지요?
2: 자, 앉으세요.

신사숙녀 어린이 스포츠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멋진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결승에 오른 두 팀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단히 기대되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까요? 현재는 어느 팀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점점 뜨거워지는 경기.

공격수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아, 네, 저도는 경기에서 빠지는군요. 이거 오늘 공격수를 뗄 수가 없네요. 양 팀 선수들 멋진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슛! 골! 골입니다! 네, 환상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경기가 중단됩니다. 공격수 한 명이 나가는데요. 선수가 부족한 상태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명장면이 펼쳐집니다. 손에 땀을 쥐는 경기!

훌륭하군요. 이게 바로 최고의 호텔다운 모습이죠. 자, 그럼 어때요? 우리 호텔에서 한번 일해보실래요? 이걸 나한테?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순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0: 재밌게 공부해요.
1: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1: 스쿨버스
2: 내일 떠나자.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0: 핏핏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둘, 하나, 둘, 하나,
10: 운동을
9: 둘,
10: 하자. 둘, 열심히 하자.
9: 하나, 둘,
10: 하나, 둘, 더 열심히.
7: 안녕, 친구들.
11: 안녕.
7: 자, 다 모인 거지? 그럼 한번 세어볼까? 좋은 방법이 있잖아. 제자리, 준비, 노래.
12: 1, 2, 3, 4, 5.
9: 너무 좋은데?
7: 오늘은 뭐 할까?
1: 햇살 맞으면서 걷자.
9: 숲속에서 달리자.
1: 나무타기 놀이하자.
10: 해적놀이하자.
7: 새로운 세계로 모험을 떠나자.
11: 다함께 모험을 떠나자. 떠나자. 예!
7: 준비됐지? 그럼 출발.
13: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나가신다. 제자리 준비 노래.
14: 1, 2, 3, 4, 5.
13: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15: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햇살을 맞으면서 걸어. 제자리 준비 노래.
1: 잠깐!
9: 내가 너무 작아. 안 보여.
14: 3, 2, 1, 2, 5.
9: 모두가 이상해.
7: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1: 지금 필요한건? 모두 제자리. 작은 친구는 있죠?
7: 큰 친구는 이쪽으로.
11: 해보자.
1: 난 너보다 커. 난 너보다 작아. 모두 제자리로.
10: 난 너보다 커.
9: 난 너보다 작아.
11: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9: 난 너보다 작아.
11: 모두 제자리로.
7: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거 맞지? 제자리 준비 노래.

0: 속풀 다이어 제자리 준비 노래
1: 2, 3
2: 뭔가 이상해
3: 한 명이 없어
2: 도대체 누구지?
3: 찾아보자
4: 나는 1, 내가 시작
5: 나는 2, 1 다음은 나
1: 나는 4, 3 다음은 나
3: 3, 3이 없어
2: 3이 어디 갔지?
4: 이거 봐, 난 숫자 3이야
3: 3
4: 지금 필요한 건?
0: 모두 제자리
6: 난 너보다 커
4: 난 너보다 작아
6: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4: 난 너보다 작아
1: 모두 제자리로
5: 난 너보다 작아
6: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0: 제자리 준비 노래
4: 1, 2, 3, 4, 5
0: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4: 봐
5: 하나, 둘 돛담배가 두 척이야
1: 회전놀이 하자 우후
0: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세상이 되고 제자리 준비 노래
1: 4,
4: 5,
0: 2, 3
3: 뭔가 이상해
0: 순서가 뒤죽박죽
3: 지금 필요한 건
0: 모두 제자리
6: 난 너보다 커
4: 난 너보다 작아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5: 난 너보다 작아
0: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5: 난 너보다 작아
0: 모두 제자리로
1: 난 너보다 커
4: 난 너보다 작아
1: 모두 제자리로
6: 모두 제자리 맞아? 제대로 선 거 맞지?
0: 제자리 준비 노래
4: 1, 2, 3, 4, 5
0: 좋은데? 그럼 다시 출발 우리가 나가신다 어떤 세상이 펼쳐

0: Moon.
1: What's a moon?
2: No.
1: We're on the moon.

0: Anyone for tea?
1: Lovely. But how will we get home?

0: truly terrible tootsies. Try again. Oot! Hoot!
1: 재미있는 숨바꼭질 러링 그만. 아쉽지만 이젠 잘 시간. 1.
2: 네.
1: 2.
2: 네.
1: 3.
3: 네.
1: 4.
2: 네.
1: 5.
3: 네.
1: 6.
2: 네.
1: 와, 6마리 양 잘준비 완료. 어쩌면 말이야. 한 게임 더 하고 자도 되겠다. 던져보자. 3.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세 마리씩 팀을 나눠봐.
2: 네.
1: 1, 2, 3. 1, 2, 3. 잘했어. 이제 알겠지? 6은 바로 3 더하기 3.
3: 네.
1: 던져보자. 2.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두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2, 1, 2, 1, 2. 두 개씩 세 묶음, 그건 바로 유. 너희들 덕에 알게 되었네. 근데 있잖아, 더는 게임을 못하겠어. 이제 너희들도 자야지. 알겠다, 더 놀 차고. 이번엔 한 마리씩 팀을 나눠봐. 양 한 마리.

0: 잠깐 문이 어디더라? 다 사라졌어? 너무 늦었어? 어쩌지? 세 마리씩 두 팀? 나 혼자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잠깐.
1: 아하! 찾았지롱. 양 세 마리 다 보이거든. 거기 나무지에. 여기도 찾았어. 하나 둘 셋. 찾기 어려운 곳에 숨었어야지. 하나 둘 셋. 여기 세 마리 있고. 하나 둘 셋. 여기도 세 마리.

0: 도망을 저희 장난꾸러기들. 당장 돌아와 잘 시간이라고. 와, 이런 새 팀으로 도망치네. 그나저나 숫자 세기 재미있네. 예!
1: 빠른 행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장난꾸러기 양이 6마리니 나도 6개로 나눠야겠네.

Ew.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클릭소
7: 클릭소 얼마세가
8: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클릭소
9: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족.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2: 설.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잘 시간이야, 사.
1: 잠이 안 와.
0: 아, 그럼 그냥 깨어있어. 아님 자도 되고.
1: 잘까? 말까? 잘까? 말까? 둘 다 할 순 없네.
2: 가네.
1: 안 돼, 안 돼. 너희 둘은 안 돼. 4는 바로
2: 2 더하기 2.
3: 넌 나처럼 생겼다. 난 너처럼 생겼네. 똑같은 2야.
2: 그럼 무적의 쌍둥이. 예. 깃털 두 개가 두 쌍. 그렇다면 반지가지 타임. 하나 둘 하나 둘. 간질간질 간질간질.
4: 어, 방금 누구야?
3: 누가 아니라 누구들이지.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2: 완전 재밌다. 우리 또 해보자. 예.
3: 얘를 보니까 누가 떠올라, 친구야.
2: 그게 누굴까, 친구야? 간질간질, 간질간질.
3: 어? 나잖아. 둘이야. 쌍둥이의 쌍둥이. 쟤랑 나랑 너까지. 이가 너무 많네.
2: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볼까? 2도 두 개, 1도 두 개. 이제 그만 사라져 줄까? 예! 하나, 둘, 재밌겠는데? 우리도 해보자.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우리는 무적의 쌍둥이. 도망쳐.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4: 얘들아, 우리 하나로 합치자. 1 블록 하나. 2 더하기 1은 바로
3: 2. 2는 1이 두 개.
4: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3. 3은 1이 세 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1: 4. 4는 1이 네 개.
5: 걔들 어디 갔어? 그 무시무시한 쌍둥이들 말이야.
3: 난 아니야.
6: 왜 이렇게 시끄러워?
4: 무적의 쌍둥이들이 우리를 괴롭혔어.
6: 지금 어디 있는데?
1: 사실 그게 말이야. 걔들이 만든 거야.
6: 걔들이 뭘 만들었다고? 빨리 말해봐, 사.
1: 아니, 걔들이 날 만들었다고. 걔들은 내가 만들고, 걔들이 만든 게 나야.
3: 어?
1: 내가 무적의 쌍둥이라고. 나는 일이 네 개지만 사실 이가 두 개이기도 하잖아.
3: 너무 재밌다.
1: 4는 바로
2: 2 더하기 2 무적의 쌍둥이.
7: 쉿. I'm red and I'm ready to explode.

0: Now what?
1: Oh! Oh! I thought I'd pop back with one of these.
0: Tremendous! I can use my bus pass. 2, 2, 2. Where are we going?
1: Oh!
2: 1, 2, 3, 4, 5. 짜잔, 안녕, 난 오야. 1, 2, 3, 4, 5. 5마리 새가 날아왔네. 1, 2, 3, 4, 5.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엄청 커다란 바위잖아. 이걸 어떻게 건너간다?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린데. 오,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 이 밑에 뭐가 있는 걸까? 오?
1: 흑대기 이름?
3: 바로 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가 어디 갔지?
1: 야호! 나는 1. 너무 신나.
3: 이제 난 4. 여기 있지?
1: 나는 1. 여기 있지?
3: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5는 어디 갔니? 5가 대체 어디 갔지? 별일 없는지 궁금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저기 찾아보자.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린데.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 이 밑엔 뭐가 있는 걸까? 4?
1: 빼기 이름? 바로 3.
4: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가 어디 갔지?
1: 나는 1. 너무 신나. 1. 닭이 이름? 바로
5: 1.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커졌네. 혹시 봤니?
1: 이제 난 성, 여기 있지.
5: 나는 이, 여기 있지.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오는 어디 갔지?
1: 뿌였다, 사였다, 이젠 성. 아무래도 마법에 걸렸나 봐. 근데 상관없어. 왜냐면 성이 되는 게 좋으니까.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인데.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 이 밑엔 뭐가 있는 걸까? 성, 빼기 이름.
5: 바로 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가 어디 갔지?
1: 나는 이, 너무 신나.
5: 이?
1: 닭이 이름? 바로 성.
4: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더 커졌네. 혹시 봤니?
5: 이제 난 이, 여기 있지.
1: 이제 난 성, 여기 있지.
5: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오는 어디 갔니? 궁금해. 일은 어디 갔지? 알겠다. 이제 알겠어. 이쪽에서 한 명이 작아지면 저쪽에선 커지는 거야.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린데?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 이 밑엔 뭐가 있는 걸까? 이?
1: 빼기 이름? 바로 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가 어디 갔지? 나는 1. 너무 신나.
4: 3.
1: 닭이 이름? 바로
3: 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더 커졌네. 혹시 봤니?
1: 이제 난 1. 여기 있지?
3: 이제 난 4. 여기 있지?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오는 어디 갔니?
1: 4. 3이 1. 너무 신나는 숫자놀이. 알겠다. 5가 어딨는지. 4가 나를 기다리네.
4: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린데.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대체 이게 뭐지? 이제 알겠다.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유후후.
1: 나는 1. 너무 신나.
3: 4.
1: 닭이 이름? 바로
3: 5.
4: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더 커졌네. 혹시 봤니?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오는 어디 갔니? 여기 있지. 내가 바로 오야. 다시 태어나.

0: Somebody do something! Eep. Eep.
1: P.
0: I like peas.
2: A. Please help us.
3: Hooray!
0: Kraken landing. Thanks for saving us, Ape. Still wondering what's up there?
4: No. I'm just glad to be back home.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2: 얼굴엔
14: 순한 킬킬.
12: 중물엔
15: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함께해.
0: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가배가족.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2: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가족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문어로봇과 테니스 대결. 새로운 날이 왔으니 또 새로운 모험을 떠나볼까?
7: 난 어떤 임무든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낼 거야.
6: 그래서 늘 네가 믿음직스러워, 아니.

0: 안녕 슈퍼윙스. 오늘 너희가 출동하게 될 장소는 바로 호주 멜버른이야. 루이스란 친구한테 도움이 필요해.
1: 호주에서는 테니스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데 멜버른 공원에는 테니스 코트가 39개나 있대.
2: 루이스는 오버헤드 스매시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테니스에서 아주 어려운 기술 중 하나래. 그래서 연습을 도와줄 도구가 필요하고.
1: 그럼 출동 준비.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호주 멜버른으로 출발! 오버헤드 스매시!
1: 이런, 섬 밖으로 나갔구나.
0: 오버헤드 스매시는 너무 어려워요. 공을 아주 세게 쳐야 하고.
1: 공이 섬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지?
0: 오버헤드 스매시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아유! 그데이 호기와 아리, 이분은 우리 아빠셔.
1: 그데이!
2: 그데이 루이스, 이게 네 테니스 훈련을 도와줄 거야.
0: 고마워, 호기.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연습 로봇이잖아? 근데 어떻게 작동시켜?
2: 그럼 같이 알아볼까?
1: 어?
0: 됐어, 난 준비 완료야.
2: 좋았어, 그럼 시작해보자.
3: 선수 발견. 오버헤드 스매시 훈련 시작.
2: 좋은 시도였어, 루이스.
1: 잘했다. 거의 선 안에 들어올 뻔했어.
0: 한 번 더.
3: 헤드 스매시 훈련 완료. 실전 경기 적용 시작.
0: 좋아, 간다.
1: 저렇게 공을 쫓아 뛰어다니면 스매시 연습하기가 힘들 텐데.
2: 제가 도와줄게요. 잠깐만, 루이스. 나랑 복식으로 하자. 우리 둘이라면 좋은 팀이 될 거야.
0: 당연하지. 같이 해보자.
2: 정말 잘했어, 루이스.
0: 재밌는데? 우리 호흡이 잘 맞나 봐.
3: 뛰어난 실력의 선수 합류. 복식 경쟁 모드 시작.
0: 라켓이 세 개나? 이건 불공평해. 아주 좋았어, 아리.
2: 로봇 라켓이 세 개라면 우리도 맞춰줘야지.
0: 나랑 같이 테니스 치러 와줘서 고마워, 골든보이 오빠.
4: 참말의 골든걸. 확실히 장담하는데 테니스는 내가 슈퍼 윙스보다 한 소비야.
0: 저 연습 로봇 꼭 문어처럼 생겼는데? 정말 귀엽다. 나도 같이 놀아야지.
5: 아, 로봇이 너무 잘해.
6: 맞아, 이기질 못하겠어.
4: 거기 애송이들, 프로 선수들한테 자리 좀 내줄래? 고마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라고.
6: 알았어.
0: 우린 준비 다 됐어. 깜찍하고 귀여운 문어 로봇, 어디 한번 실력을 겨뤄볼까?
3: 새 선수들 감지.
4: 이 골든보이가 나설 차례군. 골든 주먹 발사! 이중 공격! 내 실력 어때? 엄청나게 잘하지?
0: 저건 테니스가 아니잖아. 오버헤드 스매시! 야호! 우린 절대로 못 이겨!
3: 최강 마스터 감지. 챔피언 모드 작동.
0: 어? 우와, 날 수도 있잖아.
4: 덤벼봐.
0: 나도 라켓이 더 있어야겠다. 핑키봉, 핑키 위키팡.
4: 안 돼, 제발 핑키봉은 쓰지 마.

0: 시스템 오류.
1: 아, 뭔가 예감이 안 좋은데?
2: 시스템 오작동.
1: 난 도와주려고 한 건데. 너 괜찮아?
0: 어떻게 된 거지? 테니스 방해꾼 감지. 방어 모드 작동.
1: 깜짝!
0: 어서 올라타, 루이스. 그게 제일 안전할 거야.
1: 고마워, 후기.
3: 슈퍼잉스랑 꼭 붙어 다녀야 한다.
0: 내가 심판은 아니지만 방해꾼은 오히려 저 로봇 같은데.
1: 공을 몇 개나 갖고 있는 거지?
0: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도전자 다수 감지.
1: 이제까진 준비 운동이었나 봐.
0: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일렉트릭 스피드! 새로운 작전 필요. 테니스 방해꾼들에게 접근. 슈퍼 서브 모드 작동. 방해꾼 추격.
1: 그렇게는 안 되지. 일렉트릭 루프 액션.
0: 방해꾼들 떼어내기. 아리, 어서 숨자.
1: 로봇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막으려면 더 강력한 기술이 필요해.
0: 우리 기술을 합쳐보면 어떨까?
1: 좋은 생각이야. 내가 로봇의 공격을 막고 루이스가 공을 날리면 로봇의 전원을 뺄 수 있을 거야. 좋았어. 그럼 한번 해보자. 일렉트릭 루프 괴우리 액션.
0: 도전자들 감지.
1: 준비해 루이스.
4: 난 할 수 있어.
3: 루이스, 연습 로봇을 오버헤드 스매시로 이기다니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0: 맞아, 오늘 진짜 대단했어 루이스.
1: 이렇게 빨리 오버헤드 스매시를 익히게 될 줄은 몰랐어. 다 너희 덕분이야, 호기와 아리. 고마워.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내 친구 꼬마 외계인. 안녕 루시, 오늘은 또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걸. 나도 그래 파트너, 어서 알아보러 가자.

0: 통신을 도와주는 곳이 있는데 골드스톤 시무즈 통신단지야.
1: 그곳에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왔어.
0: 안녕, 난 샬럿이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2: 안녕.
0: 엄마는 과학자신데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가 수행 중인 시무즈 임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야. 근데 보이저 2호가 갖고 있던 골든 레코드를 시무즈에서 잃어버렸대. 임무에 꼭 필요한 중요한 물건인데 골든 레코드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3: 그럼 물론이지 샬럿. 우리만 믿으라고.
0: 고마워. 난 여기서 계속 연락할게. 그럼 안녕.
3: 레코드를 찾아줄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이리 너한테 실어뒀어.
0: 후기 출동 준비.
1: 일렉트릭 파워 충전.
3: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다리를 넘어 시무즈로 출발.
4: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5: 여기 있나?
4: 아니야. 저쪽인가? 아니야. 저긴가? 아니야!

0: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멀고 먼 실무주에 있는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1: 내가 연락했어, 보이죠?
0: 어, 고마워, 샬롯. 넌 역시 우주 탐사선한테 꼭 필요한 최고의 친구야.
1: 그 레코드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야. 보이저는 우주를 탐험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거든.
2: 보이저는 처음 만나는 외계인에게 골든 레코드를 들려줘야 해.
0: 지구의 음악과 여러 가지 소리가 담겨있는 레코드야. 외계인에게 인사를 하려는 거지. 안녕 하고.
1: 우와, 멋지다.
0: 레코드를 못 찾으면 난 임무 수행에 실패할 거야.
3: 어? 그래서 이걸 가져왔지.
0: 고마워. 금속 탐지기잖아. 큰 도움이 되겠는걸.
3: 맞아. 금속 탐지기가 레코드의 위치를 찾아내면 바로 날아가서 가져오면 돼.
0: 좋았어. 저쪽은 아니고. 어, 혹시 이쪽인가? 위로? 아닌데? 아래로?
3: 아, 이쪽인가 봐. 어, 어, 우리도 같이 가.
0: 됐어. 가까워지고 있어.
1: 조심해, 보이자.
3: 어, 그러다 운석에 충돌하겠어.
0: 이쪽인가? 어? 아니야, 저쪽이네.
1: 어디 가는 거야?
0: 레코드가 움직이고 있나 봐. 어? 이제 이쪽이야.
3: 어, 어, 기다려.
0: 응? 내 골든 레코드다. 움직임을 멈추고 저 행성에 머물러 있어.
3: 저건 무슨 행성이야?
1: 엄마랑 내가 확인해 볼게. 엄마, 데이터에 저 행성이 있어요?
4: 아니, 없는 것 같구나. 조심하렴, 얘들아.
2: 그 행성

0: 행성은 누구도 발견한 적이 없는 미확인 행성이야.
1: 알았어요. 이제 골든 레코드를 찾으러 가자.

0: 힘든 착륙이었어.
1: 다들 괜찮은 거야?
2: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왜냐면 방금 골든 레코드를 찾았거든. 금속 탐지기에 따르면 골든 레코드가 여기 있어. 바로 이 행성에.
0: 여기?
1: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무슨 소리지?
0: 방금 뭐가 날 만졌는데.
2: 어? 누구세요? 어?
1: 대체 누가 장난을 치는 거야?
0: 곧 찾을 테니 기다려.
1: 하나, 둘,
0: 셋, 돌아! 어? 찾았다!
2: 저건 내 골든 레코드를 갖고 있잖아.
1: 거기 꼬마 우주선 씨, 정체를 밝히고 당장 그 골든 레코드를 돌려줘.
3: 이거? 뽀뽀 잡아봐. 그럼 돌려줄게.
0: 술래잡기를 해서 잡으면 죽겠다는 소리네. 좋아, 내가 해볼게. 잡았다. 어? 어디로 간 거지?
3: 여기지롱.
0: 이번엔 꼭 잡을 거야. 거기서 절대 놓치면 안 돼. 꼭 무슨 술래잡기 선수 같은데. 네 도움이 필요해, 루시.
1: 알았어, 호기. 그럼 실력발휘 좀 해볼까? 꼼짝 마라, 꼬마 우주선!
0: 이제 잡았다! 대체 어떻게 잡아야 하지?
1: 호기, 좋은 방법이 있어. 방향을 몰아보자. 막다른 길로.
0: 그렇게 하면 도망칠 데가 없겠네. 가자.
3: 와, 어디로 가지? 이쪽이야.
0: 됐어.
3: 이제 힘이 없다.
2: 좋았어.

0: 너도 지구로 돌아갈 거야?
1: 어, 지구가 뭐야? 부푸는 이 행성에서 산다. 여기가 부푸집이다.
2: 그렇다면 부푸, 너 외계인이구나. 내가 외계인을 찾았어. 이제 내 임무대로 너한테 골든 레코드를 들려줄게. 지구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1: 오, 신난다. 새 친구도 생기고 레코드도 듣고.
3: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아.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뭐야?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중물엔
8: 덕분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자, 오늘 우리를 마술의 세계로 안내해줄 마술사님을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영배입니다. 마술 좋아하는 친구,

0: 모두 모여라.
1: 그런데 마술사 맞으세요? 제가 아는 마술사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마술사 맞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기한 마술의 세계로 고고고!

좋아.

0: 주세요.
1: 네.
2: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3: 네네. 네.
2: 좋습니다. 한 가지 한 번 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4: 친구들 같이 보자.
2: 자, 여기 손수건 하나 준비했습니다.
3: 손수건.
2: 손수건들을 통 속에 잘 넣고. 잘 보세요.
0: 들어갔어.
2: 수리수리, 마수리. 춤춰라. 야! 궁금하기 전에 잘 잡아놔야 돼요. 좋았어요.
4: 잘했어요.
2: 춤을 추는 손수건이에요. 잘 봐요. 자, 이번에 우리 댕구. 자, 이제부터 이 손수건을 보고 네. 수리수리 마수리 이압하고 한번 외치는 거 알았지?
4: 네, 수리수리 마수리 이압.
2: 에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
3: 무서워,
2: 수리수리 마수리 이압이 아니라
3: 무서워.
2: 더 크게. 자, 시작.
4: 수리수리 마수리 이압.
2: 멈췄어, 멈췄어, 멈췄어, 멈췄어. 좋았어, 좋았어. 자, 다시 내가 춤추게 만들어 볼게.
4: 네.
2: 다시 한번 더. 수리수리 마수리 얍. 오! 좋았습니다. 이번엔 말이죠. 우리 딩동쌤이 직접 풍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역시나 마음의 준비가 되면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하고 외쳐보세요.
4: 수리수리 마수리 얍. 우와.
2: 좋아요, 좋아요. 가만히 잡고 계세요.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얍!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하!
0: 정말 놀라운 마술이었습니다. 멋진 마술을 보여주신 우리 마술사님께 박수!
2: 박수! 하지만 말이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딩동댕쇼에 찾아온 이유는 바로 따로 있죠.
4: 네. 다른 이유가 뭔데요?
2: 그건 바로 제가 오늘 여기서 마술의 비밀을 공개하기 위해서죠.

0: 아니, 원래 그거 비밀 아닌가?
1: 맞아.
2: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마술의 비밀은 바로!
3: 바로!
1: 마술이 과학이라고요?
4: 마술이랑 과학이랑 무슨 관련이지?
2: 아이,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 할게요. 마술보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과학쇼. 수리수리 마술이 과학 마술 쇼! 자. 여기 유리잔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0: 네.
2: 내가 일단 여기 손으로 잘 막고
0: 네.
2: 컵을 뒤집고 그리고 밑을 받치고 있는 손을 떼면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0: 아유 참 당연히 쏟아지죠.
2: 그러면 내가 진짜 쏟아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수리 마술이 이야
0: 진짜로, 진짜로 안 쏟아져요.
2: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하나, 둘, 셋, 고!
4: 우와!
2: 우와!
4: 우와!
2: 야!
4: 어떡해요?
0: 어떻게 보지?
4: 뚜껑이 있었던 건가?
2: 아, 뚜껑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아니, 딩동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5: 제가요?
2: 네, 딩동쌤 이번에는 할 수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컵을 잘 잡으시고
5: 네네네.
2: 일단 물을 한번 퍼주시겠어요?
5: 물을 퍼요.
2: 네, 더 많이 퍼고 그다음에 이 종이를 이용해서
5: 네.
2: 입구를 막고요.
5: 막아요.
2: 그리고 나서 조심히 뒤집어주세요.
5: 오,
2: 자, 쏟아지지 않게 뒤집으시고 좋았어, 좋았어. 오, 자, 그 상태에서 밑에 받치고 있는 손을 천천히 떼어보는 거예요.
0: 아, 쏟아질 것 같은데? 자,
5: 손을 떼요?
4: 안 될 것 같은데.
0: 쏟아질 것 같은데. 쏟아진다.
2: 자, 정말 신기하죠?
5: 그러니까 원래는 쏟아지는데 이렇게 네. 하면 안 쏟아진다.
2: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종이 한 장 됐을 뿐인데 물이 왜 안 쏟아질까요?
5: 그러니까.
2: 그건 말이죠. 바로 컵 속에 있는 공기힘보다 바깥에서 미는 공기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물이 쏟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마술은 다 뭐다? 자, 제 손엔 뾰족한 바늘과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과연 둘 중에 물풍선이 터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늘일까? 불일까?
0: 물풍선이 터지지 않는 거라. 불은 뜨거우니까 풍선이 녹아서 뻥 하고 터지지 않을까?
4: 아니, 바늘은 뾰족하니까 풍선이 펑 터지자.
5: 그러게.
1: 둘 다 터질 것 같은데.
2: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3: 네. 네.
2: 자, 여기 물풍선 있습니다. 먼저 바늘로 찔러 볼게요. 하나, 둘, 셋.
5: 잘할 줄 알았어.
2: 바늘로 찌르면 터지죠.
5: 맞아요.
2: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불 차례. 갑니다.
0: 터지겠다.
2: 하나.
5: 교가.
2: 둘.
0: 이게 뭐야?
2: 불.
5: 아니, 진짜 안 터지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2: 자, 신기하죠?
5: 네.
2: 불이 닿아도 물풍선이 터지지 않죠?
3: 네.
1: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2: 그건 말이죠. 물풍선 속에 있는 차가운 물이
5: 네?
2: 불에 있는 뜨거운 열을
5: 네?
2: 재빨리 흡수하기 때문이죠.
5: 빨아들이는구나.
0: 그렇구나.
5: 그러니까 뜨거운 열과 차가운

0: 다 대행구가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뾰족한 바늘로 풍선을 뽕 하고 한번 찔러 보는 거야.
1: 예.
0: 그럼 과연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대행구 찔러 주세요.
2: 풍선에 당연히 뻥하고 터질 것 같은데 마술사님이 주신 거니까 또 안 터질라나? 하나, 둘, 셋, 안 터지겠지?
0: 당연히 터지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 차례. 좋았어. 여기 바늘보다 훨씬 더 크고 기다란 이 광선검으로 풍선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혹시 막아, 혹시 막아, 혹시 막아.
2: 아프다.
3: 당연히
2: 터지겠지.
0: 짜라라.
3: 안 터지는 거지?
0: 이것도 다 과연!

0: 자, 여기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1: 네.
0: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2: 와! 아니, 안에서 빛이 나는데요?
1: 번개 같아요.
0: 맞아요. 지금 제 몸에 전기가 빠지지.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불이 이렇게 나타난 거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2: 네.
0: 여기에 이 꺼진 형광등도 여기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고 외치게 되면 짜라라라라 켜지기도 하고 다시 짜라라라라 하면 꺼지기도 하죠. 자, 이번에 한 방에 켜져라. 얍! 좋아! 이번엔 댕구랑 같이. 가만히 네. 잘 잡고 있어. 네. 내가 한번 전기를 전달해 주도록 할게.
1: 네.
0: 이야. 자,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것도 다.

0: 자, 이번엔 최영배 마술사님이 우리 딩동댕 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
1: 자, 간다!
0: 뭘까요? 오! 오!
1: 자, 이것도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 뭐다?

0: 찐빵 찬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약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설 박사, 왜 아직도 삼조고의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 겐가?
1: 전하, 아직 많이 부족한 아이옵니다. 시간을 더 주시옵소서.
2: 제가 삼조고의 아이자 부마가 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1: 공주님, 온다라.
0: 오, 드디어 왔구나.
3: 아, 안녕하세요.
2: 아빠, 마마, 이제 우리 혼인시켜주세요.
1: 지금은 안 됩니다. 좀 더 준비를.
2: 제발요.
1: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3: 저거는 못하겠어.
2: 더 해봐.
1: 안 돼요.
2: 딱 한 번만 더. 이번엔 될 거야.
1: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3: 거봐, 선생님도 안 된다고 하시잖아.
2: 선생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1: 안 돼.
2: 선생님.
1: 아이고, 공주님 왜 이러세요?
2: 정말로 온달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1: 네? 뭐가요? 아휴, 이게 다 뭐니?
3: 학교 숙제로 모형 물시계를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1: 물시계? 장영실이 만든?
3: 네, 이런 건 장 박사님 전문일 것 같아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왔더니 하필 오늘 출장을 가셨네요.
1: 장 박사님 찾을 거면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그랬어.
2: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접 만들고 있었어요.
3: 근데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못 만들겠어요.
2: 한 번만 더 해보라니까.
3: 벌써 몇 번이나 실패했잖아. 이런 최첨단 시대에 물시계 만드는 숙제라니. 보기야, 보기.
1: 물시계라. 아, 그럼 거기로 한번 가볼까?
4: 머리에 지식을!

0: 여기는 동대문이란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시대의 흥인문이지.
1: 아유, 진짜. 어서 녹으란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안 된다니까. 안 놓으라고. 잠깐만 빌려간다니까. 야유, 도대체 왜 다른 사람도 보는 해시계를 가져간다는 거야? 내가 딱 두 시간 동안 약을 다녀야 하는데 지금이 몇 시인지 시간은 또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있나? 그렇다고 집에서 여기까지 시계 보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렇게.
2: 그래도 안 돼. 시계를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1: 그 맞는 말이요? 그건 내 알바 아니지.
2: 뭐야? 아니, 이 사람이 이리 내놔.
0: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2: 뭐야,
1: 당신은? 자.
0: 여기 이 그림자가 이쯤 오면 대략 두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해시계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임시로 쓸 수는 있어요. 마당에 꽂아 사용해보세요.
1: 이런 방법이 고맙소.
2: 그럼 이건 제자리에 돌려놓겠소.
3: 정말 좋은 해결 방법이오. 지식이 뛰어난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잠깐 대화 좀 합시다.
4: 양 박사님?
5: 박사님이 어떻게 여기로 출장 오신 거예요?
3: 어? 장 박사라니? 난 장영실이란 사람이요.
6: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0: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5: 착각이라니요? 눈도 똑같고. 근데 수염은 왜 달았어요?
0: 정말 죄송합니다. 철없는 아이의 무례함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3: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사과할 일이오. 그나저나 나랑 같이 좀 갑시다.
7: 드디어 녀석들 위치가 나오는군. 아니, 이건? 시간 터널을 여는 아이템이잖아. 분필로만은 열 수 없는 격은. 분필과 시계 목걸이라. 그동안

0: 시간에 통로가 열려야만 문을 열 수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언제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겠군. 기다려라. 당장 가서 뺏어주마.
1: 저게 뭐하는 짓이야?
2: 어? 저런 것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떨거지들을 데려와?
3: 전화 눈에 들고 싶어 애쓰는데 혼자선 힘든 모양입니다.
2: 노비였던 자가 운이 좋아 여기까지 왔으니 죽을 힘을 다해야죠.
3: 그래봤자 한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 아니겠습니까?
4: 뭐야? 무슨 말에 저렇게 해?
5: 괜찮다.
4: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5: 저자들 말이 사실인걸. 난 노비로 태어났단다.
4: 진짜요?
5: 그 이유만으로 궁궐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했지. 하지만 내 재능과 능력을 인정해주시고 믿어주시는 전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0: 여기가 내가 작업하는 곳이오. 이건 경점직이라고 하는 물시계인데 이 눈금의 변화로 시간을 읽는다. 하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 실수가 있고 시간도 부정확한 때가 많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만들려 하는데 선생이 보기엔 어떻소? 이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화를 하자고 한 것이오.
1: 아, 다 알지만 말해줄 수도 없고. 글쎄요, 저도 잘...
2: 어? 여기 기울어졌는데요?
0: 아, 이런. 어? 새 나무판을 가지고 와야겠군.
2: 아, 제가 가져올게요.
3: 무겁겠다. 나눠들자니까.
2: 에이, 혼자서도 충분해.
3: 어머, 지금 나 힘들까봐 그러는 거야? 온다라!
4: 너, 무슨 일이야?
1: 무슨 일이야? 괜찮니?
2: 네.
0: 오이쿠,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2: 나무판 크기를 몰라서 그냥 다 가져왔어요.
0: 자, 어서 이것들을 옮깁시다.
2: 어? 어? 이게 뭐지? 어? 어?
0: 어? 어? 그거 내 것이 아니냐?
2: 아,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낙서를 왜 가지고 다니세요?
0: 낙서? 오. 아, 이건 낙서가 아니라 그동안 자동 물시계를 만들며 발견한 문제점과 실패한 것들을 적어놓은 거란다.
2: 실패요? 이것들이 다?
0: 많지. 아마 100번도 넘을걸?
3: 그럼 100번도 넘게 실패하신 거예요?
0: 아이, 뭐 그런 셈이지.
2: 아휴, 그 정도 했으면 포기해야죠.
0: 실패도 결국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란다.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어. 계속 도전하면 결국엔 완성되는 것이지. 여기를 이렇게 고치면... 이런, 사흘 동안 잠을 못 잤더니.
3: 3일이나 잠도 안 자고 연구하신 거예요?
0: 이 정도야.
2: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죠?
1: 저런 포기하지 않는 정신 덕분에 해시계, 물시계가 발명된 거야.
2: 깜짝이야!
5: 안녕.
1: 또 나타났어?
0: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혹시 일행이시오?
2: 아니에요. 매번 저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이상한 녀석이에요.
5: 뭐? 이상한 땡이?
1: 이곳은 위험하니 저쪽으로 피하시죠.
2: 엑스맨, 너도 참 대단하다. 매번 당하면서 왜 자꾸 나타나는 거냐?
5: 뭐라고? 그동안 당한 걸 오늘 기필코 갚았지. 새로 발명한 거미줄탄으로 말이다. 엑스론 공격!
2: 끝까지 꺼! 충전하면 돼!

역시 예상대로야. 매번 엑스론의 공격을 막고 쳐내는 그 방패의 맞서기 위해 특수 제작한 거미줄탄이다. 엑스론 거미줄탄 발사!

0: 좋았어. 그럼 슬슬 찾아볼까? 어, 거기 있구나. 시간 여행 아이템 이제 내 것이지롱. 야.
1: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둬!
0: 이건 왜 이렇게 안 빠져?
1: 지금이야!
0: 뭐야?
1: 분필이랑 목걸이 돌려줘!
0: 거미줄을 끊어내다니! 엑스론! 공격해!

0: 저 쇠뭉치가 선반 위에 떨어져 다음 움직임을 일으키고 그 움직임이 또 다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구나. 그래, 연속 반응. 그 원리를 자동 물시계에 적용시킨다면.
1: 이런 거미줄탄도 소용없다니. 안 되겠다. 우선 이거라도 넣어야지. 됐다. 됐다. 두 개라도 시간의 문이 만들어졌어.
2: 시간의 문이 열렸어.
1: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시간 여행을.
2: 상소의 박수!

0: 가슴엔 이 시간의 문에 빨려 들어갔어.
1: 자기 꾀에 넘어간 거야. 아마 불안정한 시간 터널에 갇힌 거겠지.
2: 엑스맨.
0: 그런 소동을 겪으시고도 바로 또 연구하시네.
3: 선생님, 정말 저분 장 박사님 아니에요? 아니, 너무 똑같은데.
1: 사실은 저분이 장 박사님 맞아.
0: 네?
3: 아, 진짜요?
1: 난 오래전부터 혼자 시간여행을 다녔었거든.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 내가 이곳으로 시간여행을 올 거란다. 그때 장영실은 세종대왕님의 가마를 잘못 만들어 큰 위기를 겪게 돼. 그리고 난 세종대왕님의 부탁으로 대한민국의 서울로 장영실을 데리고 간단다. 대한민국에 온 장영실은 그의 능력으로 열심히 연구해 태관연구소를 설립하고 장박사로 불리게 됐지.
3: 아이, 그럼 진작 말씀을 해주시죠.
1: 네가 실수로 미래에 관해 얘기할까봐 조심하느라 그랬지.
3: 그건 인정.
4: 됐다. 드디어 완성했어. 이렇게 하수에서 흐른 물이 수수호에 들어가게 되면 살대가 떠오르게 되고 부력이 지렛대를 건드리게 된단다. 그로 인해 결국 쇠구슬이 떨어지게 되고 그 힘으로 인형들이 종과 북, 징을 쳐서 시보장치를 움직이게 되는 거지. 이제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야.
3: 아, 제발요. 박사님이 장영실이니까 물시계 좀 대신 만들어주세요.
4: 이거 참.
1: 온다라,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만들어봐야지. 너 이번 시간 여행에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잖아.
3: 분명히 배웠죠. 그래서 위인첩에 적어놓기도 한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장 박사님이 만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조를 거예요.
1: 뭐라고?
0: 선생님, 저 정도면 부마가 될 만하죠. 이제 슬슬 아바마마께 혼인허락 받으러 갈까요? 네?
1: 안 돼요, 공주님. 아직 멀었어요. 로빈 밥 줘야 할 시간인데.
0: 선생님, 어디 가세요?
1: 안 돼요, 공주님. 온다리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시간 여행이 더 필요하다고요.
5: 오늘의 위인 장영실.
3: 우와, 장영실이다.
0: 너 장영실이 누군지 알아?
3: 당연하지. 태건연구소에 계신 장박사님이잖아. 어쩜 이번에 해시계 만들기 숙제도 장박사님께 대신 만들어달라고 해야겠다.
0: 그러니까 숙제는 스스로 해야지.
1: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장영실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조선의 최고 과학자이자 기술자입니다. 장영실은 동래, 즉 오늘날 부산에 있는 관청의 노비였는데 강물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영남 지방의 가뭄을 해결했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동래 사또의 추천으로 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장영실은 관청의 노비가 아닌 정오품 벼슬을 받게 됩니다. 이후 혼천이를 발명하여 정사품으로 승진하고 물시계 연구를 위해 명나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시계, 즉 자격루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지켜보지 않아도 자동 시보장치로 시간을 알 수 있었죠.
3: 선생님, 질문 있어요. 자격루 말고 장영실이 발명한 게 또 있나요?
1: 그럼요. 회시계인 안구일구, 휴대용 시계인 현주일구, 선평일구, 방향을 가리키는 정남일구 등을 만들었습니다.
0: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 수 있는 치구기도 장영실이 만든 거죠?
1: 아, 치구기도 장영실이 제작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문종이 먼저 고안하고 이후에 장영실이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0: 담당했습니다. 이제 장영실에 대해 잘 알겠죠?
1: 네!
0: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2: 야호! 장영실 카드 수집 성공!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K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대비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7: 순한 킹킹.
5: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빛을 다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전해질 용액을 섞어가지고
2: 그 중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0: 액체질소가 온도가 진짜 나쁘거든요.
3: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우입니다.

0: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1: 저요?
0: 일단 왜죠?
1: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몇 살이세요?
1: 저 17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0: 어, 되게 어리네. 저는 23살이에요. 아. 어떤 계열 고등학교?
1: 예술 고등학교. 아.
0: 저는 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다닙니다.
1: 공부 잘하세요. 맞죠?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우입니다.
1: 몇 살이세요?
0: 아, 저요? 저 25살이에요. 아,
2: 혹시 나이가 제일 형이신데요?
1: 아, 저 23이고.
3: 저 17살.
0: 아, 17살. 아유, 어색해.
4: 자, 지금부터는 사연스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에 룰이 있어요. 룰을 좀 알려드릴게요.

0: 이 뭐야 근데 이게?
1: 이거요? 액체 괴물이 아세요?
2: 콧물 같이!
1: 이거
3: 느낌 되게 이상하다.
4: 모래시계도 있는데 모래시계가 있으면 뭔가 근데... 시간을 재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이게 다른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이니까 이 성냥을 댔을 때 누가 더 빨리 터지는지
2: 색깔이
4: 이게 색깔별로 다를 것 같아?
1: 네, 색깔의 중요성을 모르시네요.
5: 네, 오늘의 패스트를 드릴게요.

0: 유중력.
1: 신기한 현상을 찍어라.
0: 유중력이 그러면은 중력이 없는 걸 무중력이라고 하는 건가?
1: 아니요, 사실 엄밀하게는 아무리 우주 공간이라고 해도 중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력이 다른 힘들이랑 상쇄되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
2: 지구에는 아예 없어요? 중력이 없는 곳이?
1: 그렇죠.

0: 그럼 저거 어떻게 찍어요?
1: 그러니까 우주. 중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2: 그럼 우주를 가야겠네. 무중력은 우주에밖에 없잖아.
3: 자, 우리는 그 보여준 영상하고 똑같은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게 패스트고요. 아.
1: 지구에서 무중력인 곳이 있나?
2: 지구에 무중력? 거기 그 러시아에 우주센터 있잖아. 그 우주센터 가면은 아, 그거 체험할 수 있는 걸 봤던 것 같아. 저희가 만약에 러시아 여기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섭외가 된다 그러면 저희 러시아는 보내주시나요?
0: 오 진짜요?
2: 오 정말요? 그래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단 지구라고 하셨으니까 러시아는 지구잖아. 지구니까.
0: 어 진짜 봤으면 좋겠다.
2: 우와 짱이다.
1: 고스모나 진짜.
4: 이거 여기 아니야?
2: 여기 같아.
0: 찾았어요?
4: 전화번호.

0: 나왔다.
1: 오.
0: 전화해봐.
1: 포. 어, 맞네.
2: 간다. 책을 받았어요.
3: 아, 떨린다.
0: 근데 우리 이렇게 러시아가 시차가 5시간 6시. 여보세요?
2: 잠깐만, 한국 사람인데.
0: 여보세요?
3: 제가 국번 안 눌렀잖아요.
0: 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4: 네.
0: 죄송합니다.
3: 뭐야, 저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국번을 안 눌렀어요.
2: 뭐지? 아, 나 깜짝 놀랐어.
0: 어, 나 진짜 당황했네.
2: 약간 또 컬러를 그리고 한국인 컬러를.
3: 그치?
0: 아이, 맞네.
2: 이런 거죠, 이런.
0: 떨려.
1: 러시아어인데요?
0: Hello, excuse me. 아, 좀 밝게 해봤는데. Hello. 아직 2시 50분밖에 안 됐어.
2: 컴퓨터가 좀 놀랐네.
0: 그러면 시차로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직
1: 9시간 안 됐네요.
3: 뭐?
1: 한 방법이 하나 떠오르긴 하는데.
2: 어떤 거요?
1: 자유낙하라고 처음 속도가 없이 이렇게 공중에서 딱 봤을 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는 동안에 이 물체 입장에서 무중력과 같은 상태를 느낄 수 있거든요.

0: 폭력 상태에서 촛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색해보고 싶다.
1: 오! 뭐야?
0: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1: 오! 촛불이 동글동글해져요.
0: 그지?
1: 네. 토끼비가 됐어.
0: 일단 우리 한 2, 3m 정도 높여서 해보고 거기서 충분한지 봐서 뭐 더 높은 데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
1: 그래, 그래. 짠! 오늘의 퀘스트가 뭐죠?
2: 무중력 상태에서 신기한 현상을 촬영하라입니다.
1: 네, 저희가 무중력 상태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자유낙하 상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0: 와, 드디어.
1: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2: 완성! 네, 이제 이 자유다카 상자를 우리 건이가 저 높은 데서 떨어뜨릴 거예요. 오, 무섭지?
1: 네.
2: 조심조심. 밑에를 못 보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안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데서만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 3, 2, 1! 번지! 번지! 오! 와우. 자,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살짝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야. 다시 하자. 못 느꼈어, 나는. 실패. 다시 합시다. 이렇게.
3: 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건이한테 줄 때 뒤집어서 주고 바로
1: 그래.
3: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1: 그래.
3: 나을 것 같아. 아, 이제 뒤집어서 붙여야 되죠? 붙여야겠죠?
2: 자, 완성.
3: 자, 2차 시도 준비물 완성.
2: 이거 한번 예상해 봅시다. 저는 이게 쏟아지다가 다시 쏙 들어갈 것 같아.

0: 준비.
1: 고, 고, 고.
0: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오! 오! 오!
1: 오! 오!
0: 오! 그치?
2: 퍼펙트!
0: 이거 했어.
2: 언블리버블.
1: 태호 형의
0: 맞지, 맞지?
1: 결과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이번에 풍선을 해보는데
1: 사실 자. 풍선이 제일 신기할 것 같아요.
2: 제일 좀 역동적이고 이게 물이 무겁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무중력 상태가 되면은 되게 이렇게 샵 좀 더 동그랗게 될 것 같아요.
0: 자, 쓰리 투 원 나카 원 나카. 오,
1: 나카는 잘 됐어요.
0: 그런데
1: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0: 된 것 같습니다. 아, 얘가 딸려 올라가네요. 이렇게
1: 이게 많이 흔들렸어.
2: 풍선이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3: 무거워가지고 그래요.
0: 그러면 3, 2, 1. 아. 3, 2, 1. 아. 이번에도 실패.
4: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그쵸?
2: 이게 지금 높이가 좀 낮아서 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 놀이공원에 그 자유드롭.
2: 아, 자유로드롭.
1: 거기 가면 되겠네요. 아, 왜냐면 진짜 높고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니까
2: 수평도 잘 맞고
1: 의자에다가
2: 딱 고정해서 갑시다.
0: 어디로 갈까요?
4: 잠실로 갑시다.
0: 잠실로요? 네.
4: 네. 예스!
0: 가자! 잘 챙겨와!
2: 네.
0: 드디어 놀이공원에 도착했습니다.
2: 아까 말했던 자유로드랍 저기 있다.
1: 우와, 진짜 높다. 근데
4: 봐봐 봐봐.
1: 와, 이거 바람 나온다.
2: 바람.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무섭겠는데요?
1: 이게 몇 미터예요, 근데?
2: 저게 87미터래요.
1: 87미터?
2: 네, 진짜 높죠.
1: 속력이 어떻게 돼요?
2: 속력이 시속 100km까지 도달한다는데 근데 걱정 마. 2.5초 안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2.5초만 딱
4: 타면 돼요. 빨리, 저때 항공 타고 가요. 빨리
1: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보자. 큰일 났다.
4: 아, 진짜.
3: 오! 이거 두개 없어요, 이거. 이거! 벨트! 없어요, 여기? 네?
2: 괜히 더 무섭다,
3: 거니까. 더 내려야지, 그럼.
2: 아. 아. 와, 심장이 뜹니다. 와.
4: 신발 떨어지면 어떡하죠?
2: 벗고 타.
4: 와!
2: 벗고 타.
4: 와! 와, 진짜!
2: 나 이거 올라간다, 올라간다.
4: 아니야. 손도 움직여요.
2: 와, 이거 대박이다.
4: 안 돼! 와!

0: 있어요?
1: 전 기억도 안 나요.
2: 속이 확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3: 나 지금 빈속에 타가지고 지금 머리도 되게 지금 어지럽고.
2: 아, 저도 지금 되게 띵하고.
1: 꿈꾼 것 같아요, 진짜.
3: 근데 우리가 상자를 안 갖고 타가지고 또 타야 된대요.
1: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상자가 진짜 없네?
3: 태워서 탔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또 타야 되는 거잖아.
0: 자, 드디어 실험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3: 네,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안 떨어지게 잘 고정을 해야 되니까. 자, 뒤에도 놓고 사방에다가 놔야 돼요. 자, 여기 옆에도 껴주세요. 그렇지. 끼고. 그렇지. 좋아.
0: 이게 아크릴이라서 깨지진 않겠죠?
3: 네.
0: 오케이.
3: 자, 이제 모래시계도.
0: 네,
3: 자, 모래시계. 닫아주세요. 빨리 해줘야 돼. 모래시계 떨어지니까. 자, 준비 시작!
0: 이거 손으로 뜯어지나요?
2: 했어요.
3: 붙여. 근데 빠르게 해야 돼요. 그렇지.
0: 드디어 세팅 완성됐습니다. 네.
2: 오, 이 소리.
4: 만약에 현기증을 졌더니 자연히
1: 떨어지는 거 아니겠죠?
3: 이거?
1: 떨어질 것 같아.
3: 잘 고정해서 괜찮을 거야.
2: 원래 롤러코스터도 딱 떨어지기 직전이 제일 무섭잖아요.
3: 3, 2, 1,
1: Plunge!
3: 모래가 막 이렇게 촥 퍼지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거야. 흩 날리고 막 이러지 않아?
1: 3, 2, 1,
3: Plunge!
1: 우와!
2: 아, 저거구나.
1: 하나 잡으세요. 하나 위치 하나.
2: 우와! 아, 저거구나.
1: 하나 잡으세요. 하나 위치 하나.
3: 우와! 띵! 우와!
2: 아, 저거구나.
1: 하나 잡으세요. 하나 위치 하나.
3: 우와!
0: 자, 성공!
3: 좋아.

0: 끝났어, 끝났어.
1: 헬멧
2: 이거 내가 달고 있는 거 아니지?
0: 아, 이거 뭐야, 이거 미치겠다, 내가 진짜.
1: 아니다. 이거 계속 타고 있으면 또 갈 것 같아.
3: 두 분은 무중력 상태를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0: 그러면
1: 우리가 다른 데서 한번 해보죠. 어디?
2: 이번에는 번지 점프?
3: 클났다.
1: 번지 점프 탈 수 있겠어요?
3: 아니요, 저 아플 예정이에요.
1: 아플 예정이야? 네. 그러면은 우리가 번지 점프에 가서 제대로 한번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갑시다.
1: 갑시다.

0: 아까 깜짝이야.
1: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수상 레제입니다. 네. 수상 레제.
2: 되게 시원해요. 여름인데, 그쵸?
1: 와, 우리가 찼다 찼다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네. 보이시나요, 저기? 저 위에 보이시나요? 번지 점프. 와, 지금
3: 와, 한 분이 떨어지셨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1: 네, 저희가 찼다가 이렇게 번지 점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 네, 맞아요.
1: 저희가 높이가 어떻게 되죠?
3: 50m라고 하네요.
1: 50m요?
3: 네.
1: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 온 상자로 한번 번지 점프에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네. 가자! 가자! 슈!
0: 우와. 사실 이게 올라가면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2: 와, 깜짝이야!
0: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2: 오.
0: 와, 어떡해.
1: 저희가 이거를 여기 위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 줄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좀 할 수 있을까요?
4: 예, 예.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달아가지고 같이.
1: 아, 네. 저희가 그럼 테이프로.
4: 예, 예.
1: 네. 아, 불을 켜서.
2: 맞춰주고. 이제 바로 꼭. 테이프로 칭칭 감을까요?
1: 네. 여기 한 번만 막아주세요, 이렇게.
2: 네. 그래서 제가 떠들게요.
1: 저희가 칭칭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네. 좋습니다.
1: 네.
0: 어, 불리. 어, 불리. 어.
1: 아니, 아직 괜찮아, 괜찮아.
3: 아, 역시.
0: 공기가 없어가지고.
3: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0: 네.

0: 내가 공기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시라.
1: 네. 네. 자, 우와, 내가 더 떨려. 아, 잘 돼야 될 텐데. 자, 3, 2, 1, 번지! 2, 1, 번지!
2: 어떻게
3: 커버? 저 카메라 어떻게 해요?
2: 저 카메라.
4: 카메라.
1: 아, 실패. 아, 진짜 어. 아쉬워요. 아.
2: 이 아무래도
1: 안 되네, 이게.
2: 떨어지니까 충격이 크다 보니까 테이프로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됐어요.
0: 풍선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1: 안돼!
0: 어? 설마 진짜? 어.
1: 안돼!
0: 어! 꺼졌어. 이럴 줄 알았지
1: 나를 보던 눈이 심상치. 괜찮아, 다시 한 번. 멈추질 않지. 이런 자, 너무 쉽게 되면은 너무 목소리 없으면 안돼.
5: 침재 너무 좁아가지고 한 다음에
1: 우리 안 붙어. 어, 기다려.
2: 깜짝이야.
1: 빨리 붙여, 빨리 붙여, 빨리 붙여.
2: 빠르다, 빨리 붙여.
1: 아, 저거 좀 준비해.
2: 이거만 하면 돼, 이거만 하면 돼.
1: 어,
5: 나 무슨. 네. 안전벨트.
1: 아, 안 돼.
2: 어? 오, 그렇게 살린다.
0: 됐어요?
1: 오,
0: 잘했다.
1: 오,
0: 살리고, 살리고.
1: 오, 소 이르가. 뭐 이렇게 그.
2: 대박.
1: 선다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다가가죠.
0: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 네.
4: 제발.
0: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네. 그 상태로 그대로.
1: 네. 자, 3, 2, 1, 번지! 3, 2, 1, 번지! 1, 번지! 번지!
4: 아!
1: 그래도 떨어지진 않았어요.
4: 제발, 제발.
0: 카메라.
1: 잘 됐겠죠?
2: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1: 잘 돼야 될 텐데.

0: 됐어.
1: 와!
2: 와!
0: 됐어요! 와! 기계로 선물했어요, 저희.
3: 됐어요!
0: 아, 고생아, 보람이 있네.
3: 그러니까요.
4: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 번째 퀘스트!
5: 무중력 상태에서 신기한 현상을 촬영하라입니다.
4: 대성공!
5: 감사.
0: 이야,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성공했잖아요, 첫 퀘스트를.
5: 그렇죠. 네, 처음에 이 퀘스트 받고 우주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지구에서 하니까 좀 신기했어요.
6: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죠?
4: 네.
6: 저희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있는 이 주소로 찾아와서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네, 진짜 대박! 완전 레알! 최고 최고 최고 신기한 과학거래역기의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6: 네, 그러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4: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5: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4: 네, 그럼 지금까지 임팩트 태호,
6: 영종,
5: 건이었습니다.
4: 사연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5: 안녕!
4: 파이팅!
5: 파이팅!
4: 높이 뛰세요.
5: 아, 멀리 뛰세요.
6: 어, 내가 더 떨려.
5: 어, 근데 진짜 어떡해.
6: 내가 더 떨려.
5: 자, 준비됐어요?
6: 네.
5: 자, 카운트 할게요. 자, 준비.
4: 파이팅!

0: 처음에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질 때 무중력 느낌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 안에 있는 온갖 기관들이 이렇게 중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뜬 느낌. 던지 성공!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1, 2, 3, 4, 5, 6, 7, 8, 9, 10.

0: 와우, 요미!
1: 와, 과과과과과! 와, 과과과과과! 아하!

like big bone. Together.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뽀르르 동안어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어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어라 키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클릭소
9: 클릭소 얼마세가
4: 좋아지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클릭소
10: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이건 보물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딨어요?
2: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마카롱스

0: ones. Draw one, Miss Pen.
1: Oh, a dog.
2: How? How can you draw it?

0: frog's friend.
1: A frog's friend?
0: Yes. Draw a snail, Miss Pen.
1: Okay.

It's a snail. It's a snail.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술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장균 락토핏.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스피드트랙.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이더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 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더 파워 오브 미!
3: It's the number one song in Alpha Town.
4: Everybody's favorite song.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아유, 타방아! 타방아! 타방아! 아! 이 평소에 잘만 있다가 대체 어딜 간 것이야? 저희 타방! 아유, 진짜! 타방! 아이고, 타방! 아유, 죄송합니다. 참, 이거 타방이 진짜 어딜 간.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니, 타방이 배꼽 아니겠냐? 타방아!

도망아! 도망아! 아, 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도망아! 이런 도망아! 이 그릇째! 도망아!

0: 무슨 일로 오셨죠?
1: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냥 깔려있는 다방이만 구해서 가겠습니다.
0: 아래 깔려있는 것을 구해요?
1: 네.
2: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거든요.
3: 어?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
4: 저는 커다란 집게를 가진 달 것이에요. 긴 팔로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잡을 수 있답니다. 물건을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옮길 수 있지요.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저의 튼튼한 집게로 가방을 구해드릴게요.
3: 아하! 힘센 집게로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
1: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다방을 찾게 도와주시오.
5: 네, 사장님! 우리 아래에 깔린 다방이를 구해요!
6: 걱정 마세요, 선배님! 다방이를 금방 꺼내드릴게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5: 그런데 다방이는 어디에 있나요?
1: 분명히 이쪽에서 내 소리를 들었는데 분명히 요 주변이었다. 요 주변에 있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 다방이 자국이었다. 제 집게차야 여기다 당장 들어올려다오.
5: 예, 그럼 폐지를 들어올려 볼게요.
7: 다방이 구출 작전 첫 번째, 쌓여있는 폐지를 들어올려라.
1: 오, 오, 그렇지. 아하. 우와! 우와! 아니, 이렇게나 많은 양으로 옮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집게차야! 아, 그래! 분명 저 아래 있을 것이다! 다방아! 조금만 기다리거라! 내가 얼른 꺼내주도록 할게! 그렇지! 좀 더 힘차게! 집게차야, 더 힘을 내보거라! 어?
5: 네, 꼭 다방님을 구하겠습니다!
1: 그렇지! 이야! 위에 있든 아래 있든 어디에 있든 그냥 거뜬하게

0: 아이 다망이 하나 보이질 않는구나. 어? 아이 다망아! 다망아!
1: 바퀴님.
0: 다망아! 어디 애들이야 대체? 어?
1: 철 아래.
0: 어? 철 아래? 아유 다망아! 다망아! 대체 어디 있느냐 다망아! 어? 진짜 다망아 내가 얼른 구해주겠다 다망아! 아유 다망아! 다망아! 아니 철들이 뭐 이렇게 무거운 것이야? 집게차야 빨리 무거운 것들을 들어올려서 우리 다망이를 구해다오!
2: 다방이 구출 작전 두 번째. 무거운 철을 옮겨라.
0: 아유, 볼 때마다 무서워. 아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분명히 철 아래라고 했다.
3: 저.
0: 아, 그렇지.
3: 저.
0: 아, 그렇지.
3: 저.
0: 우와! 근데 저 철의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아니.

0: 저게 가벼운 게 아닌데 저거는 그냥 지게차야 빨리 옮겨서 우리 다방이를 구해다. 아이고 아이고
1: 알겠습니다. 자,
0: 힘을 써서 우리 다방이 아이고. 다방아 좀만 기다리거라. 내가 갈게 내가.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철을 무슨 젓가락 집듯이 집느냐. 어? 그래 어? 아이 집게차야 아주 아주 장하도다 고맙도다. 어? 아유 근데 이게 아 이렇게 큰 거는 멋지게 들어올리는데 저런 작은 쇳덩이들은 대체 어떻게 한다. 어?
1: 걱정 마세요.
0: 뭐? 다방이 구출 작전 세 번째. 작은 쇳덩이를 옮겨라. 어? 어린 분 무엇이더냐? 어? 오, 아 그걸 내려놔야지. 지금 작은 걸 들어야 되는데. 어, 지금 빨리. 우와, 소리 뭐야? 차 차선.
2: 버키님 놀라셨나요? 제 필살기랍니다. 자석을 이용했어요. 이 자석에 전기가 통하면 철이 달라붙고,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철이 떨어지죠.

0: 처방아! 아이고, 처방아! 아이고, 내가 얼른 꺼내줄게, 어? 조금만 기다리거라! 처방아, 어?
1: 바퀴님.
2: 받아라, 너의 섬세한 손길!
0: 아, 괜찮아! 어, 그렇지! 가만히! 어, 어, 어, 그렇지! 옳지! 자, 어, 와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서 좀 와! 어, 어, 어, 어, 그렇지! 아유, 그래! 지켜줘! 됐다!
1: 바퀴님.
0: 도망아! 도망아! 아이고, 어딜 그렇게 갔다 오시냐, 어?
1: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바퀴님.
0: 자, 우리 타방이 이제 다시.
1: 야! 배꼽이 붙었어요.
0: 지켜차야, 정말로 고맙구나, 어?
2: 감사합니다.
0: 아유, 탈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3: 별 말씀을요.
1: 시작이다.
2: 어, 선비님. 어, 선비님, 왜 이러세요?
1: 가끔 이래요.
0: 시작이 도른다. 집게차로 삼행시를 할 테니 운 좀 띄어다오.
2: 집.
0: 집어도 보고 들어도 봤는데 못 들겠다면
2: 개.
0: 개 섞어라. 어디 가지 말고 잘 들으시오.
2: 차.
0: 차킹 차킹 집어서 다 들어올린다. 집게차.
2: 우와, 집게차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0: 아이, 뭐 별 말씀을, 어? 자, 그럼 사방아, 우리는 네. 조선으로 갈 탈 것을 어서 만들러 가자꾸나.
1: 얼른 떠나요.
0: 그래.
4: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 크고 튼튼한 집게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폐지도, 무거운 고철더미도 거뜬하게 들어올린다오. 그 덕분에 타방이를 성공적으로 구출할 수 있었소. 친구들, 내가 집게차처럼 멋진 탈것을 만나서 조선으로 가는 그날까지

0: 있게 해주겠소.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소. 싱싱싱.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2: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1: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석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3: 에코의 요술이 통요.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말하는 포메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1: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멀구먼 우주 어딘가에 깜빡깜빡 깜빡별이 있어.

0: 시아들 안녕.
1: 오 시아 안녕.
2: 어? 지아 태권도복 입고 왔냐?
3: 멋지다. 오늘 태권도 가는 날이구나.
0: 응. 근데 그냥 태권도 안 가고 여기서 너희들이랑 계속 놀려고. 어때?
4: 지아 또 왜 저러는 거야? 지아가 태권도를 가야 우리가 여기서 잠을 자지.
3: 그러니까 지아 원래 태권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안 가고 싶은가 봐.
2: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지아 노란띠구나. 노란띠 다음은 무슨 띠야?
0: 초록띠.
4: 그래? 아니 그럼 열심히 해서 빨리 초록띠 따야지.
3: 그러게, 초록띠는 언제 따?
0: 사실 초록띠 심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야.
4: 뭐? 아,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준비해서 초록띠 따러 가야지.
0: 근데 나 초록띠 못 딸 것 같아.
4: 어?
3: 그게 무슨 말이야?
2: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4: 뭐?
0: 아니, 실은.
5: 자, 다들 준비하고.
6: 나 얼마 전에 태권도장에서 발차기 연습을 했는데.
5: 아, 잘했어. 자, 다음 지하 준비.
0: 아이.
5: 자, 시작.

0: 못 일어나잖아.
1: 저기요, 나 혼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아니 근데 그 발차기 연습하다가 실수로 넘어진 거랑 초록띠 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2: 상관 있거든? 응? 나 넘어진 후부터 마음이 요만하게 쪼그라들어서 줄넘기만 해도 계속 걸리고 품사도 자꾸 틀려.
3: 그럼 지아 마음이 이만큼 다시 커질 수 있게 우리가 지아 연습을 도와주자.
1: 그래.
4: 자, 지아 선수 씩씩하게 태극 1점 시작.
3: 얍.
5: 와, 파이팅!
2: 뭐지? 다음 동작이 뭐더라?
3: 자자, 괜찮아. 발차기부터 연습하자. 하! 지아, 자신 있게 발차기 시작! 하!
2: 아이! 나 못하겠어. 자꾸 그때 넘어졌던 게 생각나.
3: 지아야.
0: 어떡해. 지아, 저러다가 진짜 초록띠 못 따는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넘어졌던 기억 머릿속에서 싹 다 지우면 좋은데.
1: 기억을 싹. 아하! 깜빡별!
2: 깜빡별?
1: 깜빡깜빡 깜빡별 요정.

0: 남자 표정 오랜만이야.
1: 그러게. 어? 지아도 안녕?
2: 안녕. 근데 정말 안 좋은 기억들 다 깜빡별로 보낼 수 있어?
1: 아이, 그럼. 딩동댕 요정들의 안 좋은 기억도 다 깜빡별로 가져갔는걸?
0: 맞아.
2: 너희들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었어? 무슨 기억인데?
1: 생각이 안 나. 그 기억들 다 깜빡별로 보내버렸으니까. 맞아. 너희들 혹시 기억 되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돌려줄게.
0: 오, 정말?
3: 아, 그럼 나 그 기억 다시 되돌려줘. 깜빡별로 보냈던 기억 어떤 건지 궁금해졌어.
1: 나도. 정말? 진짜? 돌려줘도 괜찮겠어?
0: 괜찮아.
1: 좋아. 그럼 딩딩동동 댕댕의 기억 소환.

0: 누구 기억부터 돌려줄까?
1: 나. 내 기억부터 돌려줘.
0: 좋아. 잊어버렸던 기억 다시 딩딩이기로. 딩딩아.
2: 어? 딩딩이 늦잠 자네? 딩딩아 일어나.
1: 내가
2: 일어나.

0: 화장실 가서 쉬었는데 그게 이거. 어떡해 어떡해. 그런 적이 있었지.
1: 전날 밤에 딩딩이가 수박 엄청 먹고 잤잖아. 그래서 실수했지 뭐. 딩딩아, 어떡해. 이 기억 다시 깜빡골로 가져갈까?
0: 아니, 괜찮아. 그땐 너무 창피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다들 뭐 이불에 오줌 한 번씩은 싸잖아요. 안 그래?
2: 난 안 그래.
1: 나도.
3: 난 그래. 예!
1: 자, 이제 나 깜빡별 요정 내 기억도 다시 줄래? 좋아.
4: 잊어버렸던 기억 다시 동동이에게로.
5: 행복해. 다음에 다시 만나자. 햄버거.
0: 맞아. 그때 동동이가 키우던 햄스터가 죽어서 동동이가 엄청 슬퍼했잖아.
1: 그래, 까맣게 잊고 있었네. 내가 햄버기 많이 예뻐했었는데.
2: 동동아, 슬픈 기억 다시 깜빡불로 가져갈까?
1: 아니, 잘 간직할래. 우리 햄버기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잘 지낼 거라 믿으니까.
2: 좋아. 자, 그럼 이제 댕댕이 차례.
4: 잊어버렸던 기억 다시 댕댕이에게로.
1: 네, 할머니 감사해요. 네.
6: 아, 동동아, 너 뭐해?
1: 짠, 이거 봐라. 우리 할머니가 내 얼굴 그려주셨다.
6: 우와, 너네 할머니 그림 진짜 잘 그리신다.
1: 그치? 이거 일주일 내내 그리셨대.
6: 뭐? 일주일이나 걸려? 미안, 내가 실수로 그만.
1: 괜찮아. 우리 할머니가 일주일 내내 정성스럽게 그려주신 그림이지만 그게 괜찮아.
6: 이런 말썽쟁이 댕댕이. 아우, 왜 그랬어.
1: 아, 괜찮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6: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다.
1: 댕댕아, 나 진짜 괜찮아. 그림 할머니가 다시 멋지게 그려주셨어.
2: 어떻게 댕댕아, 다시 깜빡불로 보내?
6: 아니, 나 그 기억 가지고 있을래. 그래야 앞으로 더더 조심해서 행동하지.
2: 좋아. 아, 댕동댕 요정들, 앞으로 잊고 싶은 기억이 생기면 언제든 깜빡불로 보내줘.

0: 깜빡깜빡 예!
1: 자, 그럼 나는 다시 깜빡벌로 돌아갈까 하는데.
2: 잠깐!
1: 그냥 가면 어떡해. 지하 기억 깜빡벌로 가져가야지.
3: 아! 아, 깜빡 요정 깜빡!
1: 지하야! 이 구슬에 손을 얹어봐. 그리고 눈을 감고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려봐. 자, 그럼 지아가 잊고 싶었던 기억을 깜빡벌로.
4: 잠깐!
1: 깜짝이야.
4: 나 이 기억 깜빡벌로 보내지 않을래.
0: 에이?
5: 아니, 지아야 갑자기 왜?
4: 요정들도 예전에 너무 부끄러웠던 일, 너무 슬펐던 일. 지금은 괜찮아졌잖아.
1: 맞아. 그땐 너무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괜찮아졌어.
4: 그럼 나도 태권도장에서 부끄러웠던 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5: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맞다. 나 그때 꼬당 하고 넘어졌었지. 까르륵 까르륵 하면서 막 웃게 될걸.
1: 맞아.
6: 그럼 지아, 오늘 용기 내서 초록띠 따러 가는 거야?
4: 나 잘할 수 있을까?
5: 그럼 지아는 잘할 수 있어!
1: 실수해도 괜찮아. 도전하는 용기가 멋있는 거니까.
0: 맞아.

0: 고마워, 요정들. 나 내일은 초록진에게 다시 올게.
1: 캬, 지하 최고다!
2: 파이팅!
0: 파이팅! 나 간다. 안녕!
2: 안녕!
1: 파이팅!
3: 파이팅!
1: 지하 할 수 있다!
3: 할 수 있다!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7: 얼굴엔
9: 순한 길길.
7: 진물엔
9: 덤덤한 맛.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과나무.
1: 꿈이너, 처음 보는 나무야.
2: 어? 정말이네?
3: 할아버지! 마당에 처음 보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0: 할아버지가 심어놓았지. 과일나무란다.
2: 과일나무?
1: 어떤 과일나무일까? 감이 열리면 감나무.
3: 귤이 열리면 귤나무.
1: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 초콜릿이 열리면 초콜릿나무.
4: 장난감이 열리면 장난감나무.
2: 정말 그런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3: 맞아.
2: 어? 정은아, 열매가 있어. 어?
1: 사과잖아. 그럼 이건 사과나무?
2: 그래, 맞아.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3: 와, 사과나무다.
1: 가을이 되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겠지?
2: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과를 따먹을 수 있어.
1: 하나, 둘, 셋, 넷, 넷.
5: 바꿔라, 한글!
2: 나무가 사라지고 사과만 남았네.
1: 사과나무가 있어야 사과를 잔뜩 먹을 수 있는데.
2: 나무를 찾아야 해.
1: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3: 한글용사, 아이야!
6: 어? 이?
7: 야!
6: 훈민정은 안녕?
3: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사과나무가 사과로 바뀌었어.
1: 나무가 필요해.
7: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나무를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한글을 찾자.
1: 여기 한글 남은 거 있어.
2: 천지? 한글 나무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소용없지. 한글은 꼼짝 못할 거니까. 헛! 묵다!
3: 오! 밧줄이 한글 나무를 묶었어.
4: 한글 나무가 꽁꽁 묶였어.
1: 어쩌지?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묵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풀다!
2: 아니, 나의 묵다 공격을 풀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그래!
4: 한글 나무가 파괴됐어. 우가 사라졌어.
3: 걱정 마. 우리에겐 아용사가 있어.
1: 수사다. 한글!

0: 나무.
1: 저장 완료. 나무.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나무 한글 카드가 생겼네. 나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1: 나무!
0: 나무! 어떤 나무를 만들어 볼까?
1: 아항! 감나무! 감나무!
0: 감나무! 감이 열리는 감나무! 귤나무! 귤이 열리는 귤나무!
1: 사과나무!
0: 사과나무!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 아함!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네. 어떤 사과가 맛있을까?
2: 사과나무에 나무 먹어야지. 냠! 냠냠!
0: 사과 맛있겠다. 훈민정음이랑 같이 먹어야겠지. 오잉! 나무가 어디로 갔을까? 사과만 남았네. 아가! 한글 사과나무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1: 사과나무!
0: 사과나무!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0: 아를 만나 사. 기역이 와를 만나 과.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미음이 우를 만나 무. 사과나무.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과나무.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과나무.
2: 자두와 나무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자두나무, 살구나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두와 나무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자두나무, 살구나무.
0: 사과나무. 할아버지가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사과나무를 사과로 바꿔라 한글. 사과나무가 사과가 되었어요. 천지가 묵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풀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나무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사과나무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사과나무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사과나무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사과나무를 키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비옷.
3: 정음아,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기다려.
4: 응, 나 옷 좀 입고.
3: 빨리 입고 나와.
4: 응.
3: 난 옷을 이렇게 입었지. 옷.
4: 이제 가자.
3: 난 옷을 이렇게 입었어. 정음아, 속옷이 삐져나왔어.
4: 응? 속옷?
3: 응.
4: 속옷?
3: 그러면 속에 있는 옷은 속옷.
4: 아, 속옷. 야,
3: 짠. 이제 안 보여?
4: 고마워. 짜잔.
3: 이번엔 겉옷이 삐뚤어졌어.
4: 겉옷?
3: 응. 겉에 입는 옷은 겉옷.
4: 재밌다. 위에 입는 옷은 윗옷, 아래에 입는 옷은 아래옷, 겉에 입는 옷은 겉옷. 단추를 잘못 채웠네. 짠. 짜잔. 이제 됐다. 놀이터 가자.
3: 가자. 비가 내리려나 봐.
4: 이럴 줄 알고 내가 챙겨놓았지. 조금만 기다려. 짠! 비가 올 때 입는 옷은 비옷.

0: 비옷 입고 가자!
1: 바꿔라! 한글!
2: 비가 쏟아진다! 비옷이 비로 바뀌었어!
3: 어떡해!
2: 비도 나를 다 젖겠네! 속옷까지 젖겠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1: 훈민정은 안녕?
2: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비옷이 비로 바뀌었어!
3: 옷! 옷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 옷을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한글을 찾자. 사막에 왔어. 천지? 시간이 없어. 한글 옷은 어디에 있지? 어, 찾았어. 모래 언덕 위에 한글 옷이 있어. 천지?
1: 용케도 찾았군. 하지만 순순히 줄 순 없지. 모래바람이 너를 덮칠 것이다.
2: 돌린다!
0: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 몸을 가눌 수가 없어.
1: 겨우 이 정도 가지고.
2: 돌린다!
0: 아영사가 위험해.
3: 모래바람을 멈춰야 해.
0: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둘 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끝이다!
3: 괜찮아?
0: 괜찮아.
1: 아니, 나의 불다 공격을 그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0: 한글 옷이 파괴됐어.
3: 옷에 오가 필요해.
0: 내가 옷을 쓸 수 있어.
1: 히엇!
5: 조사라, 한글!

0: 저장 완료! 옷! 혼민자문의 손으로!
1: 옷 한글 카드다! 옷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옷! 옷! 어떤 옷을 만들어 볼까? 겉! 겉! 옷! 겉옷! 겉에 입는 겉옷!

0: 잠옷, 잠옷. 잘 때 입는 잠옷, 잠옷. 비 옷, 비 옷. 비가 올 때 입는 비 옷. 아하, 밖에 비가 오니까 비옷 입고 나가봐야지.
1: 비옷에 옷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아차차, 친구들에게 한글을 읽어주고 가야지. 오잉, 피만 남았네. 옷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비옷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비, 옷, 비옷.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이이를 만나 비, 이응이 오를 만나 오, 오가 받침 시옷을 만나 옷, 비, 옷.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비, 옷. 친구들 따라해봐요. 비, 옷. 끝.
1: 속과 옷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잠옷, 속옷.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속과 옷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잠옷, 속옷. 히힛.
0: 비옷. 훈민이와 정음이가 비옷을 입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비옷을 비로 바꿔라 한글! 비옷이 비가 되었어요. 천지가 불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그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옷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비옷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비옷을 입어요. 훈민정음이 비옷을 입어요. 훈민정음이 비옷을 입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지켜야 하니까. 핏. 락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터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터핏.
2: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그늘 싱싱.
3: 그럼 여기서도 싱싱.
4: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3: 재밌다. 잠깐 쉬자.
4: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3: 글자도 돌려볼까?
5: 네이버 놀자. 안녕.
4: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3: 원더키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링.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여러분, 오늘의 간식 월병과 탕후루입니다.
1: 우와, 맛있겠다. 사유, 잘 먹을게. 우와, 진짜 맛있어. 드래콩, 너도 어서 먹어봐.
2: 맛있다.
0: 얘들아.
1: 어? 핑핑.
3: 탱크미 간식 좋아.
0: 사연은 정말 최고의 요리사라니까.
4: 어? 어? 핑핑, 손에 든 건 뭐야?
0: 이번에 새로 발명한 핑크 케이스야.
4: 핑크 케이스?
0: 잘 봐.
1: 이건 우리가 모은 전설의 유물들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작아진 거야?
0: 이 천재 소녀 핑핑이는 안 되는 게 없지.
2: 그런데 핑핑, 유물들을 다시 꺼낼 수는 없는 거야?
0: 자, 드래콩, 케이스 안에 황금키를 눌러봐.
2: 알았어.
1: 우와!
4: 우와! 핑핑, 정말 대단해!
3: 생크미도! 생크미도!
2: 생크마!
0: 와! 드래콩, 전설의 유물 앞에서 핑크 케이스를 열고 가져다 대면 전설의 유물이 다시 케이스 속으로 들어갈 거야.
2: 알았어. 예.
3: 생급.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다.
6: 여러분 안녕.
7: 세계 탐험 대회 다이아 레벨의 두근두근 미션을 시작합니다.
6: 오늘은 치치핑핑 팀과 코스염 탐정 팀의 대결이네요.
7: 그럼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6: 세계 탐험 대회 미션 대공개. 요괴 남매를 학교에 등교시켜라.
7: 모든 산 어느 한 산 꼭대기엔 요괴 가족이 살고 있답니다.
6: 오, 무릉산이라면 더

0: 너무 멋진 절경으로 유명한 곳이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사는 꼬마 유기 남매의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서 꼬마들이 홀로 등교해야 한다는데요.
0: 자, 이번 미션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귀여운 꼬마 요괴들을 등교시켜야 합니다.
1: 지각하지 않고 먼저 학교에 도착하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0: 그럼 저희 이만...

0: 해발 8,000m의 무릉산에는 오빠 꾸꾸와 여동생 삐삐를 포함한 요괴 가족 4명이 살고 있습니다. 꼬마들이 걱정되어 항상 등교를 시켜주던 부모님이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하루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대신해 요괴 남매를 등교시켜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우리가 어서 가서 꼬마 요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자.
2: 좋아!
1: 그럼 출발!
2: 출발!
1: 무릉산으로 유후!
3: 역시 듣던 대로 무릉산은 아주 공기가 좋구만.
4: 아하하, 맞네. 아이들과 같이 학교 갈 생각을 하니 어렸을 적 생각도 나는구만.
3: 아, 자네 혹시 아는가? 아이들은 날 엄청 좋아한다네.
4: 어휴, 그런가? 그렇다면 이번 미션은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겠군.
3: 아, 헤럴드, 이 길이 좀 불편하긴 해도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네.
4: 그런가? 그렇다면 이번 미션은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겠군.
3: 아, 헤럴드, 이 달인 끊어질 일도 바위가 굴러올 일도 없다네.
4: 오, 점점 우리의 승리가 확실해지는구만.
3: 여긴 또 어딘가?
4: 나도 잘 모르겠네.
3: 도착한 것 같네.
4: 좋았어. 어서 가자고.
5: 여긴 정말 공기가 좋은 걸.
6: 아, 생금!
7: 꽈!
8: 얘들아, 저기 꾸꾸가 있어.
9: 꾸꾸야, 안녕. 우리는 너희를 학교에 데려다 줄.
10: 따라라, 꽈!
6: 와!
9: 여긴 노빔이라고 해.
0: 삐리삐리, 반갑습니다.
10: 우와, 말을 하잖아. 우와, 정말로.

0: 안녕? 난 삐삐라고 해. 너는 이름이 뭐니?
1: 생큼!
0: 생큼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생큼아.
2: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걸. 생큼이와 로빔이 마음에 들었나 봐.
3: 좋았어. 그럼 어서 학교에 가볼까?
4: 어이, 친구들! 반갑구만.
5: 안녕하세요. 코수염 탐정팀인들.
6: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보니 반갑구만.
4: 오늘 미션은 시작부터 아주 힘이 드는구만.
2: 오늘 미션도 잘 부탁드립니다.
4: 좋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네.
6: 자, 오늘의 주인공 꼬마들은 어디에 있나?
0: 와! 자동차다!
4: 오, 저 친구가 꼬꼬구만.
6: 아, 만나서 반갑네, 꼬마. 안 돼! 우리 클래식 파!
4: 거기서, 꼬마야!
3: 그럼 우린 삐삐를 학교에 데려다 주자.
6: 저는 힘들어서 못 뛰겠군.
4: 정말 빠른 꼬마로군. 우선 조금 쉬었다 가세나.
6: 저건! 이건 우리 클래식카이에.
4: 아니, 저건! 아니, 이것도 우리 클래식카의 바퀴 아니던가? 이 소린?
6: 이쪽일세.
0: 아저씨들 살래요?

0: 삐삐가 너무 귀여운 것 같다.
1: 맞아 맞아. 생크미하고 삐삐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것 같은걸.
2: 난 점점 머리가 아파지려고 해.

0: 어떡해.
1: 어쩔 수 없지. 가자, 드래콩.
2: 띵띵아, 가자. 얍!
0: 띵띵아!

설마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 건 아니지?

0: 자, 이제 됐네.
1: 좋아, 이제 가볼까? 꼬꼬야, 왜 이렇게 울상이니? 학교 가야지.
2: 운전놀이 하고 싶어요.
0: 이 녀석도 참. 좋아, 그럼 학교에 갔다 오면.
2: 푸르기 어디 가?
1: 이번엔 도저히 못 참아!
0: 꼬꼬야!
1: 꼬꼬야, 이리 나오지 못하겠니? 오!
3: 저건 드래곤이 아닌가?
1: 어, 안 돼! 거기서!
0: 저기, 루크! 저기 앞을 보세요!
1: 아니, 안 돼! 저 드래곤이 꼬꼬를 잡아가게 둘 수는 없네!
4: 힘들다.
5: 왜? 도대체 이런 곳을 왜,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멋진데?
4: 어? 저기 학교가 있어.
6: 꼬마들이 정말 멋진 곳에서 공부하는 걸.
7: 와!
2: 빙빙아!

0: 헤럴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야걸.
1: 아니, 지치 핑킹 팀이 아닌가?
0: 맞네. 이렇게 가다간 이 삐삐가 먼저 등교하는 건 아닌가?
1: 안 된다네. 이러다 치고 말 걸세. 자, 흔들어서 드래곤을 움직이세.
0: 좋네. 자, 자. 헤럴드, 우산을 펴게!
1: 그래, 알겠네.

0: 삐삐가 교문으로 뛰어가고 있잖아. 둥둥아, 조금만 힘내라.
1: 헤럴드, 어떻게 좀 빨리 내려갈 수는 없나?
2: 아니,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3: 아, 내 부르니! 부르니는 내 거야!
1: 꾸꾸야, 안 돼! 뛰어내리면 위험해!
2: 안 돼!

0: 우리 꼬꾸가 조금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1: 어? 아니에요. 보세요. 빅기가 좀 더 앞서 있어요.
2: 제발.
0: 옳지.
3: 우리의 승리다.
0: 좋았어.
2: 이럴 수가.
1: 삐삐는.
3: 여보게 친구들,
0: 오늘은 우리의 승리라네.
3: 그럼 다음 미션 때 또 보자고.
2: 아쉬워. 어디지?
4: 핑핑! 괜찮아? 우리만 다른 곳으로 떨어진 것 같아. 어? 뭐지?
5: 저기, 치치! 이것 봐!
4: 아니, 그렇다면 저건 전설의 유물?
3: 치치, 너 분명히 비밀의 서클의 위치를 알고 있어.

0: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얼굴엔 순하게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순한 길길. 주물엔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1: 옛썰, 칫썰, 마데카썰.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7: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1: 얼굴엔
10: 순한 긴긴.
1: 중물엔
11: 덤덤한
12: 순하게
1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0: 락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터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터핏.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색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3: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 문제 없이 도착했고.
4: 오세요, 오세요. 스톱.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전부예요.
4: 자, 시작해보자고.
6: 와하! 누가 제일 많이 옮기는지 대결이야, 형?
7: 이건 그런 게임이 아니다, 스파크비트.
6: 뭐야, 자신 없어?
7: 순식간에 끝내주지.
6: 좋았어!
8: 이제야 스펠란저호 복구 사업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나는데.
9: 우리 포르카카도 끝까지 다 지원할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
8: 든든하군. 이제 헤비아이언 녀석만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10: 마침 준한테 연락받았는데 모우타운에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놓쳤대.
8: 요리조리 바쁜 녀석이군.
6: 그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해결한 거래?
10: 아, 봉인했대. 그런데 그 와일드카드봇 사실은 메탈카드봇이었다나 봐.
11: 야생의 힘을 세 가지나 다룰 수 있다니. 어떻게 한 걸까?
12: 어머니, 사바나드는 환자예요. 실험체가 아니라고요.
13: 솔레이유 말이 맞아요. 치료에 집중해주세요.
11: 미안하다.
8: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 중 가장 특이한 경우로 보여. 허나 이걸 감염이라 해야 할지는.
7: 난 오래도록 와일드 카드봇의 징후를 불러온 싸움을 해왔어.
11: 깨어있었어?
10: 일어났니?
7: 내 안의 야생의 힘들은 그들의 징후 그 자체인 셈이다.
14: 하지만 그 힘은 이제 누구도 아닌 네 것이야.
7: 아니, 이건 저주다. 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기억해. 그들의 힘을 얻기 전도 얻은 후도 말이야.
8: 감염되기 전에 기억이 있단 말인가?
7: 앞으로 이 야생의 힘은 절대로 쓰지 않겠어. 맹세하지.
15: 내가 유감이고 타이런트 제로가 찾아올 때면 그 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8: 사용할지 말지는 사바나드가 직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15: 그건 그래.
16: 타나디언을 그렇게 싫어하더니 야생의 힘은 쓰라고 하네.
15: 이 녀석은 이제부터 우리와 이 땅을 지켜나갈 형제라.
7: 하지만 난 너희 모두를 공격했어.
17: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 정도 상처는 각오했다. 신경 쓰지 마라.
16: 뭘 새삼스럽게 다들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
15: 주먹과 발톱으로 끈끈해지는 법이지.
6: 우리도 나름 변하고 있으시달까.
7: 변화라.
11: 헤비아이언은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지만.
7: 그 무법자를 아나?
11: 아, 그 녀석도 우리 친구야.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니 많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8: 타키를 데려간 건 의외였어. 뭔가 신경에 변화가 있는 걸까?
7: 타키, 너희한테 내가 본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16: 이게 몇인지고?
15: 내 두피는 음지라고 했을 텐데 웃어라!
16: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단 거고!
15: 넌 그 누구보다 빠르다. 하지만 빠르기만 해서는 의미 없다. 사바나들을 상대하며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순수한 힘을 길러야 해. 너만의 그 속도를 이용해라. 파괴력을 끌어내!
18: 아이고, 이거 고생들 많으십니다. 땀빼기 딱 좋은 날씨네, 그치?
15: 여긴 무슨 일이지?
18: 타키 엄마랑은 오랜 친구라서 말이야.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었거든. 어디가?
15: 그렇다면 이 녀석도 알고 있겠군. 저 녀석의 어미가 저지른 일을.
18: 그래, 전설의 파귀신을 깨워 메탈 카드봇을 모조리 쓸어버린다는 터무니없는 얘기였지.
15: 그 파귀신이 곧 이 지구에 올 거다.
7: 난 스타가디언 본부로부터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타이런트의 신전 위치를 드디어 알게 된 거지.
15: 그런 곳이 정말 있을 줄은.
16: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았지.
6: 파괴신을 숭배하는 집단이 있으시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 있다만.
15: 한참을 못 찾다가 하필 그때.
8: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걸까?
7: 난 부대를 이끌고 진입로까지는 도달했지만 전투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신전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건 나뿐이었어. 그리고 신관들이 마지막 제물이라며 바친 건 타키의 어머니 타키온이었다.
15: 무엇이라?
8: 동족을 제물로 바쳤다고?
15: 믿을 수 없군. 부활을 위한

0: 1000번째 재물이 라피드족의 족장이었다니.
1: 잠깐, 1000번째라고?
0: 우리들의 심장 코어메탈 1000개를 바치는 것이 부활의 조건이라더군.
2: 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타키온을 마지막 재물로 바치는 역할을 완수하게 된 셈이지. 타키...

0: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채 황해를 떠돌며 내 운명이 다할 때를 기다렸지만 눈을 떠보니 이 땅 위에 서 있군.
1: 괴로운 기억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0: 그래도 스타가든을 다시 보게 돼 마음이 놓이는군.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1: 나야말로 화괴신이 오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거야? 내 몸을 휘감는 야생의 피가 위험을 알려주고 있다. 곧 온다.
2: 왜 하필 이곳에?
1: 그딴 건 중요치 않아. 이 지구의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내가 날려버릴 테다.
2: 아, 참 이거야, 원.
1: 다키, 계속 이 녀석과 함께 싸울 거야? 그 녀석은 이미 각오가 돼 있다.
3: 그래! 엄마가 약속했던 맘껏 놀 수 있는 세상! 내가 만든다!
1: 다키!
4: 자, 오늘은 이만하고 치료를 재개하도록 하지. 자네들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테니 회복에 집중하게나.
5: 그러자, 준, 어? 내일 학교에서 봐.
6: 아, 맞다! 어서 가자, 블루카! 아니다, 넌 좀 더 쉬고 있어.
1: 난 괜찮은데?
5: 집까지 데려다 줄게.
6: 아니야, 요 근처에서 버스 타고 가지 뭐. 블러드윙, 4번 아들 좀 잘 부탁해.
4: 응, 맡겨두시게.
7: 우와! 어이, 저기 바보 형제! 너도 사고치면 밥 안 줄 거야. 예.
8: 한창 바쁘군. 특수사제는 주문대로 가져왔다.
7: 왜 이제 와?
8: 귀한 물건이다. 급하게 가져오다 망가지면 그대가 책임질 건가?
7: 빨랑 내려놓기나 해.
9: 자, 아이고 힘들어. 오버나이드만 있으면 더 쉽게 옮겼을 텐데 바다에 빠지면 언제 찾으려나?
10: 아직 딥바이트한테는 소식 없지?
9: 그래도 너크러쉬 녀석이 음파탐지덕에 소원할 테니까 금방 찾겠지.
10: 돌아오자마자 부탁해서 미안하네.
11: 오그나이저를 되찾는다 해도 비상시에만 사용한다. 에? 오름지기 몸을 움직여야 이게 더 보람찬 법이지.
9: 알았어. 뭐야?
12: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9: 모르겠어. 머리가...
13: 쟤 왜 저러는...
11: 스카이가 뭐지?
12: 난 괜찮...
10: 무슨 일이야?
9: 아버지!
6: 블루카! 무슨 일이야?
1: 모르겠어. 이건...
11: 뭐야? 무슨 일인데?
6: 블루카 봐. 너 왜 그래? 블루카, 돌아와!
14: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셔.
1: 소름 끼친다. 물러나 있어.
10: 무슨 일이야? 블루드윙의 상태가 이상해요.
7: 오고 있어.
1: 그래, 가깝다.
15: 아들, 뭐? 달?
16: 네,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1: 왔거나? 야, 저 달 때문이야?
10: 설마 저게?
1: 이건 대체...
10: 블러드윙 들어가 있어. 테이크백이 안 돼.
16: 달 표면의 중력 왜곡 수치 급상승. 설마 이건...
15: 웜홀 반응이야.
10: 도착한 거예요. 타이런트 제로가...

0: 다시 사라졌어.
1: 젠장.
2: 어? 블루캅, 괜찮아?
1: 내가 왔어. 긴급 소집이야.
3: 어? 아빠, 오셨어.
4: 경고가 현실이 되었네요.
5: 안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어? 레이아 박사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6: 메가트럭커의 메가파워 실드는 카드봇들의 동기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 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궤도만 파악이 된다면 우주 밖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4: 막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목표지. 준의 아이디어 덕분이야.
7: 항상 힘을 합쳐서 위기를 넘겨왔으니까.
8: 좋았어! 이번에도 해보자고!
9: 동료들을 소집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고.
2: 제로가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10: 태오, 중력 왜곡 수치 보내줄게.
11: 어, 달과 지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고 위성 레이더 데이터랑 같이 봤을 때
3: 어떤데?
11: 대기권 진입 예상 시각까지 약 8시간.

0: 6시간 반.
1: 그렇게나 빨리?
0: 워머를 빠져나올 때 자녀 관성 때문일 거예요. 정확한 착지 지점은
2: 하계자연이 이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 여긴 와일드 카르봇과 메탈 카르봇의 냄새가 짙으니까.
3: 포르카카 쪽은 소집할 시간이 없겠네.
4: 그럼 여기 있는 녀석들만 모여야겠네.
5: 잠깐만. 비스트 바이러스 감염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메탈 카드봇은 제외해야 해. 다리 갈라질 때 블러드윙에게 이상현상이 있었거든.
4: 블루캅도 그러면...
2: 난 괜찮아. 최대한 많은 힘을 모아야 해.
1: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
6: 그러다 에너지 동기화 중에 폭주하면 파워실드 균형이 깨질지도 몰라.
2: 이 추녀한테 난 이상현상이 없었으니 작전에 참여해도 되겠지.
3: 아니, 너도 안 돼. 네가 괜찮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2: 하지만
7: 걱정 마. 이번 작전은 메탈 카드봇뿐만 아니라 와일드 카드봇들도 함께한다. 너희 몫까지 해내지.
8: 강철과 야생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군.
9: 너희뿐만이 아니라고. 모타운도 함께할 거야.
10: 그래, 안나. 노력해보마. 보고해주세요.
11: 네. 전력 거래소 승인 절차는 완료됐고 모호타운 전역에 계획 정전 프로토콜 적용 중입니다. 공급 대상 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10: 주택가에서 최대한 먼 곳. 도시에서 떨어졌지만 고압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바다가 인접한 곳이면 좋겠군요.
12: 이번엔 도시 하나를 덮을 정도의 쉴드를 출력할 겁니다. 각오는 되셨겠죠?
13: 너 대륙 하나도 거뜬하지.
14: 부탁할게 메가트로커.
13: 나만 믿으시라.
15: 좋아. 메가트로커 제동. 메가 프로텍터 장착 완료.
16: 알았어. 고압전력 케이블 연결 부탁할게.
1: 고압전력 케이블 연결 완료.
17: 절연 확인, 접지 확인,
6: 냉각전치 가동, 전력 공급 1번 라인부터 투입.
13: 좋아. 다들 붙어붙어.
3: 우리 차례야.
18: 너희들 준비됐지? 응. 네.
19: 뭐야? 어느 손을 올리는 거야?
3: 아무거나 먼저.
10: 무슨 일이 벌어지지 기대되는.
9: 우리 와일드 카르봇의 힘을 잘 견딜 거라고.
13: 바라던 바다.
7: 나머지 녀석들은 언제 오지?
12: 저기들 오는군요.
13: 네가 늦어서 미안하다.
20: 내가 느려서 신세 좀 졌어.
21: 덕분에 편하게 왔지.
13: 빨리 수 있잖아.
9: 모일 수 있는 멤버는 다 모였군.
14: 다녀올게.
3: 응, 힘내.
21: 좋아. 모두 서둘러.
6: 타이런트 채로 감속 중. 대기권 진입 준비해.
22: 전력 공급 30%.
23: 냉각 시스템 출력 이상 없음.
22: 전압 안정. 전력 공급 이상 없음.
6: 실드 에너지 동기화 35% 완료.
23: 동기화 문제 없음.
6: 타이런트 제로 대기권 도달.
22: 전력 공급 50% 완료.
6: 준, 보고 있어. 준비해.
21: 알겠어. 얘들아, 준비됐지? 문제 없어.
3: 지시만 내려.
13: 이거 기대되는데. 응, 가보자고.
6: 목표물 대기권 돌파.
23: 동기화 60% 완료.
6: 목표물 실드 유효 반경 내 진입 확인.
3: 빨라. 내가 파워 실드 준비.
21: 넵.
3: 어, 저군다.
23: 목표물 확인. 온다. 공기와 80% 완료.
6: 실드 출력 가능 수치 도달.
3: 내가 파워 실드 전개.
21: 내가 파워 실드.
22: 전력 80% 공급 완료.
23: 실드 출력 90% 돌파.
6: 목표물 충돌까지 5, 4, 3, 2, 1.
3: 이 정도의 고에너지를 버텨내고 있어?
6: 모두들 동기화 유지!
13: 견뎌!
23: 실드 출력 85%!
13: 90% 이상은 가야 하지 않겠어?
3: 그 이상은 위험해. 현 상태 유지에 집중해.
22: 전력 공급 최대치 도달.
6: 어? 목표물 에너지 방출량 저하 좀. 조금만 더!
23: 실드 출력 90% 도달!
13: 계속 밀어붙여!
21: 우주로 돌아가!
3: 어떻게 됐니?
6: 목표물 에너지 분산 성공이에요!
3: 무슨 일이 된 거야?
13: 언니야! 너 해냈다고!
14: 모두 고생했어.
3: 잠깐.
23: 크레스트님.
0: 저기 그 전설의 파괴 신이냐?
2: 이런, 꽤나 멀쩡해 보이는군.
4: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이야.
5: 신축은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24: 그대들이 쏟아낸 빛과 비명
25: 아름다웠도다. 그러나 곧 고통은 끝난다.
24: 평온한 영으로 돌아갈 때다.
21: 모든 게 그만!
0: 파괴신 타일런트 제로요. 당신은 이 땅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24: 난 너희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하러 왔노라.
26: 마키나 행성은 이미 파괴됐어. 그 이상 뭘 더 하겠다는 거지?
24: 강철의 씨앗들이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데 그때가 나의 응답의 끝이다.
26: 뭐라고?
3: 내 테크드버 모두를 없앨 생각인 거야.
21: 그런 게 어딨어?
0: 그렇다면 더더욱 물러설 수 없겠군.
26: 블레이언,
24: 서둘 것 없다. 나의 빈 그릇이 천천히 차오를 테니 달가운 마음으로 기다려라.
3: 그릇이 비어있다고?
21: 빈 그릇을 채울... 너 배고픈 거지, 그치?
26: 뭐?
27: 준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주를 가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에너지 소모가 컸을 거야. 게다가 메가파워 실드와 충돌까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무한한 힘은 없어.
28: 그릇을 채워줄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27: 우리 작전은 아직 안 끝났어.
26: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뿐.
0: 저 파괴신이 그릇인지 뭔지를 채우기 전 결판을 내야 됐군.
21: 그랑 블루레온이 가야 할 땐가?
3: 하지만 블루캅은 아직 상처가 완치되지 않았어. 그리고 블레이온도 에너지를 거의 소모한 상태야.
29: 전 내가 가겠네.
21: 블루도윈,
29: 우리에겐 모호타운의 전력이 아직 남아있어. 힘을 보충하게. 그동안 내가 시간을 벌어볼 테니.
30: 나도 가겠어.
3: 사바나드, 넌 웨폰카드를...
30: 그게 없어도 시간 버는 정도는 문제없어. 그럼 너의 웨폰을 사용해. 없는 것보다 나을 거다.
21: 알겠어. 부탁할게. 블루도윈, 대동!
24: 내 그릇을 채워줄 불신은 그대들인가?
26: 그건 내 전공이 아니다만 대신 신이란 자도 피가 흐르는지 궁금하군.
24: 낱낱이 해체해보겠다. 그대들이 내 그릇에 어울리는지.
28: 좋아, 어서 블루캅과 블레이언을 충전해줘야겠지.
27: 전력 복구 작업을 서둘러.
29: 알겠습니다.
21: 블러드문 슬래셔!

0: 흥미롭고 기도를 올린 짐승과 강철의 침탈자가 하나로 섞인 자들입니다.
1: 곧 우리가 갈게. 조금만 더 버텨줘.
0: 그대의 불신은 그릇을 채우겠니였다.
2: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아니야. 그 저주 힘을 다시 불러낼 수는.
0: 스스로를 향한 그 분노. 아직 여태나 그릇을 채울 자질은 있다.
1: 안 되겠어. 지금 간다. 준. 솔레이유.
3: 저건.
2: 저기 바귀신이라고.
3: 헤비아이요? 이런.
4: 아이고, 운송기사님 운전 실력이 영 꽝인데.
3: 글로버?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녀석들이랑 같이 있었어?
4: 카피가 걱정되잖냐.
5: 좀 시끄럽다. 나는 더 세질라고 용가리 아저씨 따라간기라고. 전날 우리 엄마가 깨웠단 거지.
2: 누구 마음대로 이 땅을 노리는 거냐?
0: 난 생명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할 뿐.
2: 그런 기도 따위 한 적 없다! 다비신이는 뭐든 쓸만없다. 여기 네가 선된 곳이 아니야!
0: 오, 힘에 목마른 자여. 나약한 껍질 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나.
2: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래, 그렇게 한 방에서 산산조각이 깨서 차는 거다.
1: 줄이 척척 맞는군. 헤비아 형, 즐거워군.
4: 저 양반 요즘 조금 유해진 것 같아.
3: 저게?
2: 터키.
0: 이 아이도 힘에 목말랐구나. 원한 상실감, 아니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군.
5: 말카로, 나는 재미밖에 가지고 없다.
1: 터키, 괜찮나?
5: 사바나드!
2: 야, 새끼, 어딜 보는 거냐?
4: 터키가 사바나드를 만나긴 아직 이른데.
5: 나는 니를...

0: 하지.
1: 뭐지?
2: 닭해!
3: 무슨 소장이야!
4: 이렇게 빨리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탁한 불씨를 만나다니. 네가 가진 증오의 심장은 아직도 뜨겁구나.
3: 그 손 치우지 못해.
4: 서두를 것 없다. 원하지 않아도 내가 올 테니까.
3: 고마워. 엄단단히 먹어라.
2: 헤비아이언!
5: 닭키의 상태가...
3: 닭키!
2: 닭키의 모습이...
5: 너는 못 기다려! 가자!
2: 잠깐만! 크리스토 오빠?
6: 전력 공급이 50%도 안 됐어!
7: 상관없어! 지금 간다!
2: 준! 제발! 블루카! 블레임!
4: 방해하지 마라!
5: 이런! 카키! 정신 차려! 이제 녀석과 싸울 필요 없어!
8: 엄마의 원수! 이 세상에서 떠나자!
4: 아이야, 더 태워라. 그 시꺼먼 불씨로 내 첫 그릇을 채워 지도의 완성에 기여하거라.
5: 타키온, 네가 재물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막았다면 타키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지. 난 도망쳤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
4: 그래, 네 모든 회로 속속들이 증오로 태우거라.
5: 타키의 에너지가 폭주하고 있네. 이러다가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을.
9: 자, 이런 대체로 이런 짓에 무슨 의미가 있지? 당장 타키를 멈추게 해!
5: 날 미워해도 돼. 하지만 네가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날 끝내고 모두 잊어버려.
8: 살았자!
9: 사바나드, 너의 힘을 써. 그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야. 녀석들의 원한도 이제 네 안에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는 건 네가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건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너 자신이지. 도망치지 마. 타키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다.
8: 우리 타키를 부탁한다.
5: 알겠어. 이번엔 반드시 구할게. 놀래유, 부탁한다.
2: 알겠어. 사바나드, 세다.

0: 착해. 난 이 힘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짊어질 생각이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아도 돼.
1: 사바나도 드라이 스펙터!
0: 세운 뜻은 마음껏 대일라!
1: 엄마...
0: 네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를 나도 지키도록 해줘.
2: 완죄를 짊어진 자가 증오를 길들였군.
3: 내가 파워실드로 튕겨나간 타이런트 제로의 일부?
1: 웨펀카드?
4: 신이라면서 그게 있어?
2: 아이가 태어낸 증오, 불안전에도 충분하다. 첫 번째 그릇을 지옥에 넣어라! 기도의 응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때가 오리라. 평온은 응답의 끝에선 주어지리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5: 얼굴엔
7: 순한 긴긴
5: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 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클릭서
6: 클릭서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5: 클릭서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서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가족.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중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6: 핏핏핏
1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7: 매일매일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말하는 포니가이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0: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0: 언제나 신나는
1: 뽀로로 유치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3: 얼굴엔
1: 순하게,
3: 진물엔
1: 덥덥한 말.
4: 순하게
1: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졌다.
1: 야, 전화치.
0: 싫어.
1: 뭐야, 너희들 쑥스럽게 내 잠자는 모습 구경한 거야?
2: 으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쟨 일어나는 것도 시끄럽냐?
3: 괜찮아, 스파크비트. 무슨 소리야? 난 언제나 컨디션 최상 타워는깨어야 동생아.
4: 이제야 깼네.
2: 나는 네가 다시는 나를 못 알아볼 줄 알고.
5: 형, 제정신이야?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6: 너희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나 보지?
7: 엄청 무서웠다고.
8: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정숙하도록 해.
9: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새 소란 아니냐?
7: 대장!
9: 씩씩해 보이니 걱정은 덜었군.
1: 물론이지. 난 멀쩡해.
5: 너 누워있어.
8: 준, 잠시 할 얘기가 있어.
6: 응? 비스트 바이러스.
10: 변입체?
8: 그래. 저 둘의 오일에서 검출됐어.
11: 블러드윙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개조했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야?
8: 녀석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포르카카 마을의 메탈카드봇들을 모두 지배하려는 속셈이다.
9: 성가신 녀석이 포르카카에 와버렸군.
7: 녀석은 혼자잖아. 우리 머릿수라면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따끔하게.
9: 그 머릿수가 문제다. 이 스펠란자 외에는 20억 메탈카드봇이 잠들어 있어.
7: 20억?
12: 많이도 차고 있구만.
9: 봉인되어 있는 동포들이 모두 깨어나 블러드윙에게 조정당한다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거다.
13: 한시라도 빨리 블러드윙을 찾아내야겠군.
8: 와일드 카드봇으로부터 나온 변이체라 너희는 면역돼 있지. 아주 소편하시겠어.
12: 너 그게 무슨 뜻이야?
7: 말은 나쁘면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10: 내가 앵글로.
11: 이 친구들은 모두를 걱정하는 거라고.
8: 사실을 말했을 뿐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란 건 대체 뭐야?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고는 하지만 메탈 카드봇의 몸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가 하면 또 자칫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젠 감염자를 조종까지 할 수 있다니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13: 답하기 까다로우신 질문이군.
7: 우리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진 잘 몰라.
12: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모아의 돼지 선물일 수도 있지.
10: 그런 것 치곤 너희가 항상 먼저 덤비는 것 같은데.
12: 그거 본능에 따르는 것 뿐이라고.
13: 우리에겐 위험을 느낀 토끼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듯 자연스러운 거라고.
8: 그래, 그 분노 덕에 블루캅의 모습도 바뀌고 피닉스 파이어도 두 번 다시 못 볼 뻔했지.
13: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8: 그걸 지금 말이라고.
14: 미안하다. 내가 와일드 카드봇을 대표해서 사과하지.
6: 블레이온.
8: 어서 블러드윙을 찾아야 해. 한시가 급하다.
6: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10: 괜찮을 거야.
11: 블러드윙과의 악연에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소용없어졌으니 이해해주자.
15: 그럼 두 분, 블러드윙에게 납치되었을 때의 상황과 심정,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5: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면 의식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어, 요.
1: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느덧 몸이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감각이었달까, 요.
4: 의식을 빼앗기고 기분이 좋아져.
12: 블러드윙, 용서 못한다!
15: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1: 단서 말이지.
5: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어두운 동굴 정도려나, 요.
1: 아!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유.
16: 아키나 행성이 멸망할 때 그 파괴신이 부활한 게 틀림없나?
4: 모로 혼족의 족. 족치...

0: 적이 직접 왔다고 한다. 다가올 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블러드윙.
1: 나는 대화였어, 대화.
2: 두 분 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납치 피해자 시에로 씨와 스파크 비트 씨였습니다.
3: 사실이야, 시에로?
4: 시에로가 조금 바보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
5: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6: 파괴신이라 했지? 그건 설마...
7: 파멸을 몰고 온다는 전설의 파괴신, 타이런트 제로 얘기일 거야.
8: 블러드윙과 이야기를 나누던 상대는...
9: 내가 타이런트 제로 얘기를 꺼낸 건 너희를 제외하고 하나뿐이야.
3: 설마...
6: 헤비 아이언이야.
10: 역시! 그 녀석 블랙후크랑 싸우고 포르카카로 향한 거였어!
11: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여기까지 잘 도왔고
12: 바다에 추락해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올 정도의 녀석이야. 야생의 힘으로 날개까지 얻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지.
13: 아버지는 스카이 갤럽이 옮겨줬는데.
11: 녀석이?
13: 어쨌든 동굴이 아지트라니 진짜 박쥐 같은 녀석이네.
14: 동굴은 나도 좋아하는데.
15: 동굴은 이 주변에 아주 많아. 어디에 있을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9: 녀석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나는 녀석의 냄새를 알아.
15: 아, 콧불소라 후각이 좋구나.
9: 솔레이오, 나에게 야생의 힘을.
15: 알았어.
9: 이쪽이야, 이쪽이고.
10: 좋았어, 따라가자.
9: 여기다, 틀림없어.
15: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13: 바로 옆이잖아. 좋았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루크러시가 먼저.
16: 어? 나 말이야?
15: 아, 루크러시는 적의 성과 소리로 상대를 인식하니까
10: 든든하겠는데. 부탁할게.
13: 걱정 마, 나도 같이 가주지.
16: 알겠어, 나 먼저 갈게.
15: 위치를 찾은 건 좋은데 어떻게 블러드윙을 막지?
10: 미리 퇴치 방법을 준비했지. 이 마늘...
15: 마늘이라면 소용없을 거야. 인간들이나 먹는 게 통하겠냐? 너 바보야?
17: 와일드 카드봇은 더 지독한 것도 좋아해.
7: 은혜 탄환, 말뚝, 성수는 어떨까?
10: 그건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15: 혹시 십자가 같은 거 가져온 건 아니지?
10: 아, 아니거든.
6: 태양의 빛도 있지.
7: 준, 그냥 박쥐야.
15: 겁쟁이.
10: 나 박쥐 처음 본단 말이야.
13: 오호, 이 동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여기서 무카라랑 숨바꼭질도 하고.
15: 어? 저기
13: 어? 왜? 뭔가 보여?
18: 자네들, 차일도 여기까지 몰려왔어.
10: 어디야? 모습을 드러내.
15: 저기 위야, 천장에.
12: 이런 곳에 있었군, 블러드윙.
18: 이 녀석의 속셈 전부 들었다.
7: 너, 헤비아이언과 함께 스펠란자 외전된 20억 메탈 카드봇을 조종할 셈이지?
3: 뭐라고?
10: 플레임 노마처럼 이 지구를 정복할 생각이라면 소용없어!
12: 그것도 비스트 바이러스를 퍼뜨렸어. 용서 못해!
10: 내가 일물러 대답!
12: 역시 넌 그때 짐승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냐?
3: 영혼을 팔았다고?
12: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녀석은
3: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12: 아, 실 이건 친구야.
0: 지구 정복이라.
15: 저기 뒤에 또.
0: 착각은 자유하지만 심하군. 이 녀석과 손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다가올 강적에 맞서기 위해서다.
9: 타이런트 제로 말인가?
0: 그래, 파괴신이라 불리는 괴물을 막기 위해서 스타 가디언보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10: 멋대로 말하지 마!
15: 이 땅은 우리 지구인들의 거야. 그리고 이곳에 도움을 바라고 온 모두의 것이라고 무카라가 말했어.
0: 너희 멋대로 정해버리면 곤란하지.
11: 혼자서 난동만 피우던 녀석이 지도자를 입에 올리다니.
0: 되지도 않는군.
18: 수적으로 우리가 유리해.
0: 과연 그럴까?
2: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19: 아니 글쎄, 레드블리츠 녀석의 엉덩이에...
0: 이용해나, 시에리오 스파크비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합칠 때다.
11: 도착해라!
10: 스파크비트!
0: 싫어!
11: 대체 무슨 일이지?
15: 둘이 여섯 개 편이 된 거야?
18: 너희도 우리와 함께 파괴신에게 맞서자.
10: 블루탑이 물렸을 땐 멀쩡했는데.
12: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이 됐던 거야.
7: 머슬하이드도 감염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15: 안 되겠어, 모두 돌아와.
10: 베르로!
11: 너희들 눈을 떠!
12: 설마 백신 접종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취약해졌나?
0: 너희 녀석,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진 않았다.
15: 그래, 레드블리츠!
10: 블루캅 대박! 플레이언 대박!
0: 자, 이젠 시간 문제로만.
12: 당장 멈추지 못해, 블러드윙!

0: 자, 힘이 필요했던 건 아닌데 뭐?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힘이 그러기 위해서 메탈 카드 보석에 있어 절대적인 금기 비스트 바이러스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지. 내 이론을 실험해 볼 때가 맞나? 살아있다. 어? 그렇소. 난 나는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손에 넣은 거야.
1: 아니, 그렇지 않아. 저기 봐, 의사는 생명을 구한다. 바이러스를 악용해서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0: 미안하다. 난 이 녀석들에게 또 상처를 입힐 순 없어.
2: 어, 이런.
3: 이거 큰일인데, 존.
4: 자기 점점 늘고 있으셔.
5: 존, 흡혈귀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이 뭐지? 어?
6: 마늘이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5: 태양의 빛이야. 이 동굴에 태양의 빛을 불러내자, 지훈.
6: 어떻게?
5: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블루캅과 블레이온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태양광이 준하는 빛을 발산한다고.
7: 알았어. 너희 괜찮지?
3: 그럼. 이번엔 해내자, 블레이어.
0: 메가엠블러, 난 인간과 와일드 갈곳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게 이곳에서 내 역할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
1: 뭘 말하고 싶은 거야?
0: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봐줘.
1: 저자들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 거야?
6: 블루캅 블레이 슈페리얼.
0: 우리를 파괴하지 마라.
6: 유나이트.
0: 어? 의사 양반.

0: 적을. 그랑 블루레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그랑 블루레온이 발산한 태양의 빛이 모두에게 잠식한 바이러스를 정화한 거다.
3: 메가인블러!
1: 괜찮다, 친구야. 어째서지? 모든 힘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신을...
3: 괜찮아! 우린 변이체 따위 없어도 힘을 합칠 수 있게 됐어.
0: 파괴신이 와도 결코 지지 않을 거야.
1: 이번에 좀 버텼군.
2: 그래, 더 노력해야겠어. 엔진 회로 정상, 체내 바이러스 섬유 확인. 야생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오만이었군.
0: 그렇지만 너의 도움으로 메가 엠블러는 구했잖아.
1: 솔레유 얘기대로야, 이 친구야. 이런 난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가? 물론, 물론이지. 아, 이봐, 장난치지 마. 눈을 뜨게나. 메가 엠블러!
4: 그럼 와와 도넛은 어때?
1: 와일드 가나슈가 좋을지도.
4: 그건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1: 루카스 도넛보단 잘 팔리지 않을까?
4: 불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뭐야?
1: 무슨 짓이지? 이 녀석은 누구냐?
4: 와일드 카드봇?
1: 크레스트 피해! 보통 힘이 아니군!
4: 와일드
3: 카드! 기간트랙트! 메가 엠블로는?
5: 메가 엠블러는 스펠 난자 후에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갔다. 위험할 뻔했지만 더 이상 생명엔 문제 없어.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0: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5: 모두 눕혀뒀어.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는 없어졌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바로 움직일 순 없을 거다.
0: 기관 트랙스는 괜찮은 거야?
5: 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문제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 녀석들도 곧 팔팔하게 깨어날 거야. 그렇지, 블러드위?
1: 그래.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문제 없을 걸세.

0: 찾으러 가자.
1: 응, 서두르자. 어? 크레스트, 무슨 일이야?
2: 준, 긴급 사태야.
3: 곧바로 모호타운으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1: 와일드 가디?
0: 준, 어서 돌아가봐. 헤비 아이언을 찾는 건 우리한테 맡겨둬.
1: 하지만
4: 만약 녀석이 또 난동을 부리면
5: 내가 녀석에게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것 같나?
0: 그래, 보카라의 이름으로 헬란자호와 포르타타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5: 그렇고 말고.
1: 알았어.
0: 솔레이유, 네가 고생 좀 하겠다. 다음번엔 놀러오는 거다.
6: 응, 또 올게.
7: 반가웠다, 페루.
0: 내 친구들 잘 부탁해.
1: 크리스트! 와일드가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3: 코끼리 형 와일드카드봇이야. 카케리오로 변신하더니 사라졌어.
8: 이 마을에 와일드카드봇이 더 있었다니 방심하면 안 되겠어.
1: 비스트 바이러스는요?
8: 다행히 사용을 안 했는지 검출되지 않았어.
9: 상처가 심상치 않네.
3: 그 와일드카드봇의 무기에 당한 거야. 도끼형 무기였어.
10: 도끼를 사용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한둘이 아니신데 창이었다면 이렇게 당하시진 않았을 거야.
11: 왜 그래? 찌르는 게 최고라니까.
12: 뭐라고 그래? 도끼만큼 손맛 좋은 무기는 없어. 던지기도 좋다고.
1: 도끼라. 응? 블랙호크!
13: 준! 보르카카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1: 괜찮니, 버파라?
12: 이 정도쯤은 주사 맞는 수준이다.
1: 어떻게 된 거야?
0: 와일드 카드봇이 갑자기 덮쳤대.
1: 설마 카케리오에서 변신하는 녀석이야?
12: 그래, 그랬어. 잠꼬대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 배도 고파졌어. 야식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나처럼 야식 먹으러 왔구나. 좋은 밤입니다. 뭐지? 설마 네가 다 먹은 거야?
3: 버팔로 크러쉬! 정신 차리세요, 버팔로 크러쉬!
13: 서둘러 애들한테 가자!
12: 뭐라고?
1: 기린 와일드 카드봇?
12: 노란색 머리에 뿌리가 있는 기린. 그런데 목이 길진 않았어.
13: 와일드 카드봇이 맛지? 다음에 만나면 상어밥으로 만들어주겠어.
3: 딥파이트를 부르면 좋겠군요. 엉덩이를 콱 깨물게요.
13: 그거 좋은 생각이다.
0: 봐, 상처가 심상치 않아.
9: 와일드 가디랑은 상처가 달라.
14: 뭐야, 그 녀석도 당한 거야?
1: 네.
10: 이 상처 마치 창에 찔린 듯하고. 힘없어.
1: 와일드 가디를 덮친 녀석과는 또 다른 녀석인가?
14: 이거 성가신 녀석이 또 나타났구만.
11: 카케리어에서 변신하는 와일드 카드봇이 동시에 둘이나 출현하다니.
0: 마치 메탈 카드봇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준?
1: 당장 찾아내야겠어.
0: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할게.
1: 시장님께? 일이 커지지 않을까?
0: 뭔가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셨거든. 모호타운 시장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15: 부탁할 게 안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중요해.
0: 응?
15: 시간이 많이 늦었어. 순찰도 돌 겸 집에 데려다 줄게.
16: 그럼 난 먼저 솔레이와 함께 도시를 둘러보지.
15: 응? 조심해.
9: 그 둘을 습격한 코끼리와 기린, 와일드 카드부터 노릴까?
16: 글쎄, 팬토모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먼저 찾아주면 수고는 덜 텐데.
11: 아, 그때 조용히 있겠다는데 가주려고 했잖아.
16: 그게 조용한 거야? 우린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했어.
9: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섣두니까 차근차근 나가보자. 설마 저건...
16: 그 녀석이 들림없어.
9: 블레이어, 세다! 너는 코끼리 와일드 카드봇이야? 아니면 기린?

0: 정말 시청 앞이면 돼?
1: 응, 아빠 아직 퇴근 전이시래. 아참 준, 너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 거 알지? 와일드카드 볼 일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에이,
2: 알겠어, 걱정 마.
1: 지각하지 말고
2: 들어가 안나.
3: 솔레이유
4: 세 번째가 나타났어.
0: 세 번째라고?
1: 루기는 파리야.

0: 함께 녀석을 교란시켜줘.
1: 알았어! 핸섬 리더! 여기야 여기! 많이 없는데! 우후!
0: 장호! 지금이야! 레온 노션!
2: 단숨에 끝내버리자!
0: 파이어로어 블레이즈!
2: 파이어로어! 베스트 체인지! 지라프드! 블레이즈!
0: 거팔로 크러쉬를 찌른 건 저창이야. 펜터모넷 세다.
1: 찌르는 거 다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0: 펜터모넷 스팅레이드.
3: 그 와일드카드 봇이 나타난 곳이 32번 도로 맞지? 아빠가 봉쇄 조치하셨대.
4: 어, 고마워 안나.
3: 조심해.
4: 뭐야, 잼? 기린이야? 얼룩말은 어디 있어?
0: 적은 셋이 아니었어. 얼룩말도 기린도 같은 와일드카드 보시오.
4: 뭐?
5: 적을 쓰는 녀석이면 내가 간다, 준.
4: 아, 이럴 땐 원거리 공격이 딱이지. 타이건, 대동!
5: 예!
4: 좋아, 따버려, 타이건!
5: 대동아, 미키야!
4: 해놈 포함 쓰는 게 아니었어?
5: 장땀이 폭이가 질 것 같으랴!
4: 결국 불꽃이냐!
0: 돌아와, 펜터모넷. 이 틈에 힘으로 누르는 거야. 솔리드 온, 세덤.
5: 한방에 땅에 무너지지!
6: 베스트 체인지, 멀리 펀치!
0: 저 도끼?
4: 와일드 가디는 저 도끼에 당한 거야.
5: 넌 대체 어느 부족에 누구지?
0: 저 와일드 카드 봇은 얼룩말일 때는 활과 화살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 기린일 때는 창을 사용한 중거리 공격이 특기이고, 코끼리일 때는 도끼를 이용한 근거리 공격이 특화된 것 같다.
4: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에서든 싸울 수 있다는 거네.
5: 게다가 힘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군.
6: 이 녀석 힘만 센 게 아니라 움직이는 틈틈이 없어.
5: 맞아, 와일드 카드봇의 거친 야성이 느껴지진 않아.
6: 이 녀석 냄새가 무슨... 저 녀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7: 무엇보다 야생의 힘을 여러 개 다루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1: 어쩐지 좀 징그럽더라.
4: 패턴이 많아서 헷갈려.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다고.
7: 싸움이 길어지겠군.
8: 어? 존, 자네만 괜찮다면 날 내보내주게.
4: 블러드윙.
8: 내 처자를 진단해 봄새. 이래봬도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해왔어.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4: 알았어. 블러드윙, 대답!
9: 자네,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군. 아무리 와일드 카드봇이라 해도 야생의 힘을 여럿 가지고 있는 건 들어본 적도 없네만.
6: 오호, 나의 연구력을 들끓게 만드는군.
4: 블러드문 슬래셔!
6: 블러드문 슬래셔! 마치 시간이네, 존.
4: 응, 하베스팅 소울!
6: 하베스팅 소울!
10: 죄송합니다, 잠시 도로는 통행금지.

0: 토끼랑 총구석에서 일을 만날 줄이야.
1: 토끼?
2: 너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거야?
0: 내가 뭐라고 그러겠노? 사바나 전마는 우리 엄마의 원수다.
2: 뭐?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덕분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5: 또 졌네.
1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덕분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8: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9: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8: 야호
9: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8: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9: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0: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태도 실비에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엑스 파워 버스트 바이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궤도실 지키는 또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8: 미확인 비행 물체. 가들아, 트레이더 쇼!
9: 그렇게 세 개 던지면 어떡해.
8: 아하하, 미안. 다음부턴 살살 던질게.
9: 그래.
8: 뭐해?
9: 어?
8: 공 안 가져올 거야?
9: 뭐? 내가 왜? 네가 던졌으니 네가 가져오는 게 당연하지. 내 말 듣고 있어?
8: 천천히 다녀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또 어떤 녀석이야?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거야.
10: 비산타! 비산타!
8: 네 녀석이냐?
9: 미안해!
8: 야! 너 거기 안 사!
10: 비산타! 비산타 어디 있는 거야?
9: 비켜!
10: 뭐야? 비산타 어디 가는 거야? 지금 그쪽에!
8: 역시 너희들 미션 꿈!

0: 야, 니들 무슨 운동을 그렇게 격렬하게 하냐?
1: 태호, 네가 갑자기 소리 질러서 들켰잖아.
2: 빈센트,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완전 엄청난 걸 봤다고.
0: 엄청난 거?
3: 우와, 코끼리, 럭키 코끼리 보고 싶어.
2: 코끼리보다 더 엄청나지? 바로 UFO를 봤다고.
0: UFO?
2: 여기 증거 사진도 찍어왔어. 자, 봐봐.
4: 이거 그냥 잘못 찍은 거 아니야?
0: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2: 에?
0: 이게 UFO라고? 하나도 안 보이는구만.
2: 에? 아니 이건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제대로 못 찍은 거야.
0: 그렇겠지.
3: 와, 멍쟁이.
2: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3: 나는 똑똑히 봤어.
2: 그치.
3: 아주 똑똑히 봤지. 니들이 내 밭을 망쳐놓는 걸.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냐?
2: 억울해. 억울하다고.
4: 내가 더 억울해.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일도 없었을 텐데.
2: 근데 그게 대체 뭐였을까, 빈센트? UFO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돼. 반드시 정체를 밝혀주겠어.

0: 내가 뭐라 그랬어?
1: 야, 시끄럽고 한 사람씩 얘기해.
0: UFO야. UFO가 데뷔를 납치해 갔어.
1: UFO? 그거 뻥이라며.
0: 내가 언제?
1: 나도 뻥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있더라고.
2: 와, 럭키 UFO 타고 싶어.
1: 그것보다 데뷔가 UFO에 납치되어버렸어.
3: 납치?
0: 그래, 지금쯤 사악한 외계인들한테 끔찍한 실험을 당하고 있을

0: 데비!
1: 뭐야, 데비 저기 있구만.
0: 데비, 너 UFO에 납치당한 거 아니었어?
2: 넌 누구야? 친구하자!
0: 데비, 대체 어떻게 탈출한 거야?
3: 아니, 근데 이건 데비가 아니지 않아.
0: 이상해, 저건 데비가 아니야. 데비가 무사히 돌아온 건 다행이지만 UFO의 존재를 알아낸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지. 빈센트, 나 디노한테 갔다 올게.
2: 럭키는 친구랑 놀다 올게.
1: 뭐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4: 확실히 합성의 흔적은 없군.
0: 그치 그치, 진짜 UFO라고.
4: 조사해볼 가치는 있겠어. 인공위성을 해킹하면 최근 항성계에 침입한 미확인 물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0: 오, 역시 디노. 자자,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만 하라고.
4: 넌 방해만 되니까 나가 있어.

0: 로키야. 흘러오기까지 뭔가 이상해졌어.
1: 어이, 빈센트! 디노가 그러는데 UFO의 정체를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래. 뭐야, 산책 가냐? 잘 다녀와라.
0: 잠깐! 응? 이상해. 이상하다고. 럭키가 이상해.
1: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럭키는 원래부터 이랬어.
2: 너 오늘따라 예민한 것 같다?
1: 빈센트, 넌 걱정이 너무 많아.
3: 이런 세상에. 오늘따라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다들 졸지도 않고 딴짓도 안 하다니. 다른 학생들도 모두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0: 태호야, 이젠 세나까지 이상해졌어.
1: 아직도 그 소리냐, 빈센트? 우리가 의심해야 하는 건 UFO의 정체지 친구가 아니야.
0: 에이, 그게 아니라니까. 딱 봐도 이상해 보이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잖아.
1: 빈센트, 나중에 얘기하자. 난 지금 UFO의 흔적을 쫓느라 바쁘니까 말이야.
0: 잠깐만.
1: 그러니까 저 으슥한 곳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거지? 당장 가보자고.
0: 이제 어떡하지? 여보세요? 디노?
4: 태호가 전화를 안 받아서 너한테 했어. 니들이 봤다던 UFO에 대해 조사했는데 예전에도 상습적으로 목격자를 납치했다는 기록이 있었어.
0: 뭐?
1: 자꾸 잘려줘! 도와줘!
0: 큰일 났어! 태호가 납치되고 있어! 잠깐만! 저 녀석들 나한테 오고 있는데! 아, 안 돼! 안 돼!
4: 늦었나?
1: 있었냐?
0: 그거 봐, 내가 뭐랬어.
1: 세나는
5: 저기.
0: 세나가 이상해졌어.
1: 벌써 외계인 녀석들한테 당한 건가?
5: 제 핸드폰 뺏겨서 그래. 네?
1: 데뷔.
5: 니들도 별 수 없이 잡혀왔구만.
1: 걱정 마, 곧 탈출할 거야.
0: 탈출할 수 있다고? 어떻게?
1: 당연히! 이 몸의 능력을 사용하면 되지! 어디 보자. 오, 저기가 조종간인가? 좋았어!
6: 뭐야? 어? 이상한데?
7: 소용없어. 여기 갇힌 뒤로 능력을 쓸 수가 없어.
5: 하여간 도움이라곤 안 되는 녀석들. 말해 뭐해. 내가 직접 나서야지.
1: 데비! 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도 구해줘!
0: 구해줘!
5: 내가 왜? 내 한몸 챙기기도 바쁘거든?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탈출해!

0: 외계인!
1: 깨롱깨롱! 깨롱깨롱! 깨롱깨롱! 깨롱깨롱!

0: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군. 살았다.
1: 고맙다, 디노. 덕분에 살았어. 이제 이것 좀 풀어줘라. 디노! 디노!

0: 귀중한 샘플을 확보했다. 다양한 표본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1: 괴수 팬텅이
2: 강아지 귀엽다.
3: 그러게, 엄청 귀엽네.
2: 럭키는 고양이 10마리랑 강아지 10마리 키우고 싶어.
3: 20마리는 좀 많지 않을까?
4: 그런 게 재밌냐?
2: 럭키 키우고 싶어. 키우고 싶어.
3: 나도 한 마리 키우고 싶다.
4: 왜? 채.
5: 침입자, 침입자, 미확인 물체 침입, 미확인 물체 침입.
0: 바퀴벌레인가?

0: 이따가 강당에서 밴드부 연습한대. 우리 구경하러 가자. 디노, 너도 당연히 갈 거지?
1: 난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너네끼리 가.
0: 왜? 무슨 일인데?
1: 궁금해.

0: 귀엽긴 하네. 근데 어디서 구한 거야?
1: 어제 과학부실에 침입한 걸 주웠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맡아두려고.
2: 내가 키울래! 내가 키울래!
3: 나도 햄스터 좋아해.
0: 참나, 햄스터가 뭐냐, 햄스터가. 나 같으면 더 멋진 애완동물을 키울 텐데.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 말이야.
2: 물 만져도 돼!
3: 나도.
1: 조심해, 아주 연약한 생명체니까.
3: 럭키, 나도 한 번만.
2: 박슬박슬해.
0: 뭐, 한 번쯤 만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0: 귀여운 사진 많이 찍어둬야겠다. 너는 안 찍어, 태호야?
1: 난 됐어.
0: 귀엽다.
1: 누가 이렇게 귀여워요? 아, 그 이쁜 죽겠네요. 아, 그 귀여워. 정말 귀엽다.
0: 이 시간에 뭐해?
1: 아, 나? 아까 낮에 햄스터 먹이를 좀 덜 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밤에 햄스터가 배고플까 봐 밥을 좀 주려고
0: 너도
1: 했지.
0: 너도 햄스터 만지고 싶었구나.
1: 에이, 아니야, 아니야. 확인만 하러 온 거라니까.
0: 그래서 햄콩이는?
1: 아, 여기 잘 있지. 앵콩이가 어디 갔지?

0: 찾았다, 햄스터!
1: 여기 있었구나. 다치진 않았어.
0: 자자, 햄스터가 안전한 걸 확인했으니까 자러 가자고.
1: 디노한텐 말 안 하는 게 좋겠지.
0: 그럼, 그럼. 괜찮아.

0: 너무 많이 주지 마. 배탈 나니까.
1: 자, 하나 더 먹어라.
2: 잠깐. 근데 햄스터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나?
3: 아마 성장기라서 그런 거 아닐까?
2: 성장기? 하루 만에 이렇게 자란다고?
3: 많이 먹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0: 잠깐. 어제랑 비교해봤을 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제 알겠군. 우리 햄콩이가, 우리 햄콩이가 어제보다 더 귀여워졌어.
4: 내가 봐도 하루 만에 저렇게 커지는 건 이상해. 아마도 어젯밤 일 때문은 아닐까?
3: 에이, 설마.

0: 내가 해바라기 씨 많이 줘서 그래?
1: 해바라기 씨를 많이 준다고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아. 아니, 하루 만에 이렇게 크는 게 말이 되냐고. 야, 어젯밤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2: 아이, 성장이라니까, 그치?
1: 맞아. 하루에 3cm도 자랄 수 있대.
3: 이건 30cm 넘게 큰 것 같은데?
0: 아, 분명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2: 내 생각에도 우리가 뭔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0: 우리라고 하지 말아줄래?
2: 그래도 혹시 내일 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0: 아니, 그냥 디노한테 말하는 게
2: 잘 들어, 빈센트. 우린 한 배를 탄 사이잖아. 디노가 알면 엄청 화낼 거니까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고.
0: 그게 더 나을까?
2: 그럼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내가 책임질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인가?

0: 어떻게 된 거야?
1: 햄콩이가 사라졌어.

0: 있구만. 어디 보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밀지고 가면 되겠다.
1: 이제 어떡하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네가 제게 친다며? 그러게 디노한테 말하자니까 네가 고집 부려서.
2: 역시 니들 짓이었구만.
3: 어젯밤 과학실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던데 너희들이야?
1: 태우가 햄스터를 이상한 물병에 빠뜨렸어.
4: 그게 그러니까.
2: 어쩐지 니들 좀 수상하더라.
4: 응? 럭키! 그만 좀 먹여!
0: 응? 알았어!
1: 뭐지?

0: 언제까지 커질 셈이지?
1: 아마도 성장을 급속화시키는 내 발명품을 건드린 모양이야.
2: 그럼 이제 어떡하지?
1: 이걸 먹이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0: 누가 먹일 건데?
3: 내가 할래!
1: 이건 하나뿐이니까 조심해야 해.
3: 알았어!
0: 이제 어떻게?
2: 어이! 나도 좋은 생각이 있어!
1: 과연 그 방법이라면 통할지도.
2: 해바라기 씨랑 같이 주면 먹을 거야. 성공 확률은 100%다! 럭키! 지금이야!
0: 저거 하나밖에 없댔지.
1: 뭐? 성공 확률 100%? 너 이따 보자.
0: 세나가 찾아오겠지?
4: 세나! 어떻게 됐어? 찾았어?
0: 없어. 아무데도 없어.
2: 으아, 그럼 어떡하지?
0: 이렇게 큰 햄스터를 어디다 맡겨?
3: 내가 키우면 안 돼?
2: 왜?
1: 내가 시킨 건 다 했어.
2: 아이,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0: 마시면서 해, 디너야.
2: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1: 니들 이런다고 아직 용서한 건 아니니까.
2: 물론이죠.
3: 응? 고마워.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0: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클릭서!
2: 클릭서!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 재밌다!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밥에 가죠!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중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 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진물엔
2: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밥 안 먹고 뭐해?
1: 아, 이 느낌이 아닌데.
2: 왜?
3: 아, 비켜! 사진에 나오잖아!
2: 뭔가 자꾸 아쉽네.
3: 럭키?
4: 그랬어!
2: 뭐?

0: 저기 이따가 게임 빌리러 게임부 가자. 어때?
1: 난 됐어.
0: 응?
1: 니들끼리 가.
0: 저기 있잖아, 아까 세나가 올린 사진. 우리라도 좋아요 눌러주는 게 어떨까? 하루 종일 SNS에 올린 사진 확인하는 것 같아.
2: 에이 뭐야, 그런 거였어?
3: 어?
2: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치?
0: 글쎄.
3: 어머 진짜 학교 앞에 와 있대. 빨리 가보자.
0: 뭐지? 학교에 누가 왔나?
4: 네, 안녕하세요, 튜링이 여러분.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동아리가 있다는 학교에 이 제가 탐방을 왔습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이 로봇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3: 럭키 선생님!
0: 우리 학교를 촬영하러 왔나 봐.
2: 어, 대비! 너도 저 유명해 보이는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야?
5: 어? 뭐야, 니들 튜버 몰라, 튜버? 제 SNS 스타잖아. 인터넷도 안 보냐? 우리 농장도 촬영해달라고 할 거야. 이번엔 제대로 홍보해야지.
3: 튜버님.
6: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인가요?
3: 어?
6: 수업 시작인데 다들 교실에 안 들어가고 뭐 하고 있어?
4: 여기 보이는 이 쬐끄만 강아지가 바로 교장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6: 이게 뭐죠? 당신은 대체 누구?
4: 자, 지금 수천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른 자기소개 해주시죠.
6: 갑자기?
4: 최첨단 과학기술이 총동원된 과학 프로젝트 출신이라 아주 뛰어난 IQ를 가지고 계시다던데 맞죠?
6: 어? 그건 사실입니다.
2: 이거 봐! 쟤 완전 인기인이야!
0: 우와, 진짜네.
4: 자, 여러분, 잠시 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저 학교 좀 둘러봐도 되죠?
6: 아, 마음껏 둘러보세요.
3: 튜버님, 저희 동아리 촬영해 주실 수 있나요?
4: 무슨 동아리인데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3: 저희 치어리더 보고요.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4등도 했어요.
4: 그 정도로는 콘텐츠 제작하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아까 저 로봇 강아지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주목하거든요. 대신 제 채널 3개월 구독권은 드릴게요. 알겠죠?
7: 저기 우리부터 촬영해줘.
4: 좋아요. 당신들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죠?
2: 엄청 재밌어 보이지 않냐? 우리부터 출연시켜달라고 하자.
1: 난 얼굴 팔리기 싫어.
6: 세상에! 갑자기 내 귀하기 계정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3: 에? 말도 안 돼.
2: 우와, 좋았어. 우리도 인터뷰하는 거야. 저기 우리부터 출연시켜줘라.
4: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내세울 만한 재주라도 있나요?
2: 보면 아주 깜짝 놀랄걸.
4: 이거야! 바로 이런 걸 원했어! 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없나요?
2: 우리 부 멤버들도 다 초능력자거든. 보러 올래?
4: 훌륭해. 성함이?
2: 난 태우.
4: 동아리 이름이 뭐라고요?
2: 히어로 서클이야.
4: 히어로 서클.

0: 빈센트, 청소 끝났어? 이거 먼지 아니야? 중요한 자리니까 빈틈없이 준비해. 럭키, 그쪽은 청소 다 했어?
1: 아니.
2: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무려 초능력을 가진 학생들인데요. 만나보시죠. 히어로 서클입니다.
3: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히어로 서클의 부장 배우라고 합니다. 영동력 사용자고요. 그야말로 타고난 자랄까요?
1: 와, 재밌겠다.
2: 자, 여러분, 태호군이 이제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준비되셨죠, 태호군?
3: 아, 네, 물론입니다. 보시죠.
2: 예.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진짜로 물건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합성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틀림없는 진짜예요. 태호군, 혹시 무거운 가구도 들어올릴 수 있나요?
3: 왜? 아, 물론입니다.
1: 우와.
2: 아, 그건 가구라기엔 너무 가벼운데. 우와! 저기, 저 소파는 어때요? 슈퍼파워를 가진 초능력자인 이 정도쯤 아무것도 아니겠죠?
3: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들 좀 나와봐봐.
2: 아, 잠깐만요. 시청자 한 분이 두 명을 태우고도 소파를 들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가능한가요, 태우분?
3: 그게...
4: 야야, 너 괜히 허세 부리는 거 아니야?
5: 그래, 태호야. 넌 쇠나도 무거워서 못 들잖아.
3: 시끄러워! 다들 내 진짜 힘을 못 봤구만. 이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2: 안타깝게도 힘을 다한 것 같습니다. 아보, 그래도 흥미로운 초능력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겠군요.
1: 와, 럭키도 인터뷰할래!
2: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존재가 진짜인가요? 천사, 그러니까 진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발견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1: 럭키는 럭키야!
2: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1: 럭키는 날 수 있어!
2: 그리고요?
1: 트라이앵글을 칠 수 있어!
2: 아니, 잠깐만요, 당신! 이 옷차림하며 행세! 아야! 공공님까지! 이럴 수가! 여러분, 진짜 뱀파이어입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존재가 현실로!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 급혈한 사람은 누구죠? 연예인 A씨가 뱀파이어란 소문이 있던데요. 혹시 관련 있으신가요?
5: 저는 비흡혈주의라.
2: 혹시 박쥐로도 변신할 수 있나요? 보여주세요! 어서요!
5: 박쥐요?
2: 어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100만 명을 실망시킬 건 아니죠? 보여주시는 거죠? 박쥐 변신! 여러분 보이시나요? 박쥐입니다, 박쥐! 순도 100% 진짜 뱀파이어예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5: 빈센트입니다.
2: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5: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는 뱀파이어가 되겠습니다.
2: 네! 이상 뱀파이어 빈센트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초능력자가 한 명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6: 잠깐! 난 인터뷰 안 할 거야.
2: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보여주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6: 아, 됐다니까.
3: 이럴 수가. 내 계정의 구독자가 순식간에 3,000명이 넘었어.
5: 태우야, 다쳤으면 좀 가만히 누워있어. 그나저나 20만 명의 사람들이 친구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어떡하지?
6: 왜?
2: 봤지? 내 방송에 출연하면 인기 얻는 건 금방이야.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자,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히어로 서클의 마지막 멤버를 소개합니다. 자, 성함이?
7: 난 세나야.
2: 능력은?
7: 광속이동을 할 수 있어.
2: 광속이동? 여태까지 봤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와! 광속이동입니다! 광속이동! 여러분, 보셨나요?
8: 어라? 반응이 왜 이러지?
6: 왜? 뭐 잘못됐어?
8: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못 보셨다고요? 한 번 더 보여주셔야겠는데요.
6: 잘 보라고.
2: 와, 역시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셨겠죠?

0: 왜? 뭐라고 하는데? 어, 뭐? 속임수?
1: 아, 네. 촬영 협조해주신 세나 양께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인기 투표 1위의 주인공 럭키 양과 함께 하겠습니다. 럭키 양, 인터뷰 한 번 더 어떠세요? 트라이앵글 치는 것 말고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요?
2: 럭키님, 하나를 가릴 수 있어!
0: 아, 왜 나만 이러냐고!
3: 조금 기다리면 세나도 구독자가 늘어날 거야.
4: 그래, 그래.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오, 벌써 빠른데?
3: 얼마나 늘어났어? 한 명.
0: 아, 왜 나만 이러냐고!
5: 이럴 수가. 정말 믿을 수가 없군. 대단해.
3: 어?
6: 오, 대박! 진짜 카우맨이잖아! 우와, SNS에 올려야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0: 이거 봐봐! 카우맨은 한 살 때부터 히어로가 되기로 마음먹었대!
7: 나도 그 부분 봤어.
3: 뭐 보는 거야?
0: 월간 히어로에 카우맨 인터뷰가 실렸거든! 우와! 이거 봐봐! 카우맨이 우리 학교 출신이래!
7: 그것도 몰랐냐? 나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3: 카우맨이 누구야?
0: 에?
7: 잘 들어. 카우맨은 모든 영웅 중에 영웅이야. 해결한 사건만 천 건. 화성인 침공 때도 지하계수 사건 때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4: 정의는 지켜졌어.
7: 카우맨이 악당을 물리쳤을 때 말리는 대사야.
3: 아, 그렇구나. 어떻게 생겼는데?
4: 바로 이렇게.
3: 나도 카우맨 봤어.
4: 헤헤, 그치? TV에 자주 나오니까 안 봤을 수가 없지.
3: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봤어. 학교 복도에서.
4: 뭐? 진짜? 그냥 비슷한 사람을 본 거 아니야?
3: 아, 아니야. 진짜 똑똑히 봤어.
7: 자, 이게 카우맨 SNS야. 지금 카우맨은 옆마을에 있다고.
4: 어?
8: 얘들아, 너희들의 친구 카우맨이야.
0: 카우맨? 우와, 카우맨! 우와, 카우맨! 진짜 카우맨이다!
4: 여러분, 다들 카우맨 아시죠? 여러분의 선배인 카우맨이 후배들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0: 우와, 카우맨! 그럼 그거 해주세요, 그거!
8: 아하, 물론이지. 정의는 지켜졌어.
0: 카우맨, 저 사인도 해주세요, 사인요.
8: 그럼 당연하지.
0: 카우맨, 저 한 장 더 해주세요.
3: 세나, 너는 사인 안 받아?
7: 나? 나는 뭐...
3: 카우맨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7: 그냥 보통이지 뭐.
3: 그렇구나. 세나야, 내 망토 밟고 있는데.
7: 내 것도 하나 받아와.
3: 뭐? 아니, 그냥 네가 가서 받으면...
7: 안 돼. 난 지금 시크한 후배 컨셉이야.
3: 뭐? 그게 무슨 말이...
0: 빨리!

0: 오늘 스케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오, 넌 염력이 능력이구나. 굉장한데.
1: 이 정도는 기본이죠.
0: 오, 정말 귀여운 능력이구나.
1: 와, 럭키야, 너 이런 능력도 있었구나. 저기, 저도 보여드릴게요.
0: 오, 너는 흡혈귀구나. 정말 굉장해. 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니? 이럴 수가! 지금 해변에 갔다 온 거니? 정말 놀라운데?
2: 그냥 조금 빠를 뿐이에요.
0: 이렇게 멋진 능력을 가진 후배들을 둬서 영광인걸? 아, 참 그렇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1: 우와! 뭔데요?
0: 어제 새로 출시한 카우맨 과자거든? 너희들이 먼저 맛봐줬으면 좋겠구나. 너는 과자 싫어하니?
2: 뭐,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0: 어, 그래? 싫은 건 억지로 먹을 필요 없지.
1: 저기, 저는 과자 하나 더 주세요.
0: 한 개 더? 아, 그래. 너는 여동생이 있다고 했었지? 자.
1: 감사합니다.
0: 이런, 긴급 출동이고. 너희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자. 절대로 따라오면 안 돼. 알겠지? 정의는 지켜졌소!
1: 우와, 완전 멋지다, 긴급 출동! 따라가면 안 되겠지?
3: 아, 안 돼. 위험할 거야.
1: 쳇, 아쉽다. 카우맨이랑 재밌었는데.
3: 새나는 어딨지? 응?

0: 대장! 부자 되는 거 금방이겠는데요?
1: 저는 지켜줬소!
0: 이마사에는! 카우맨! 예! 예!
1: 카우카우 파츠! 카우카우 발차게! 카우카우 돌려차게!
0: 이 녀석!
1: 순순히 항복하는 게 좋을 거다!
0: 역시 짜증날 정도로 강하군, 카우맨! 내가 졌다! 라고 할 줄 알았지! 대장! 대장! 여기 숨어있던 꼬맹이를 잡았습니다! 쉬쉬쉬쉬! 잘했다! 자, 너야말로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으면 저 꼬마 녀석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2: 안 돼!
1: 자, 날 잡았으니 저 아이는 놓아줘!
0: 쉬쉬쉬쉬쉬!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지? 쉬쉬쉬쉬! 골 좋다, 카우맨! 그건 특수 제적한 히어로 감옥이다. 힘을 서서히 받아들이지. 넌 이제 끝이다, 카우맨. 쉬쉬쉬쉬쉬.
3: 카우맨이 붙잡히다니.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이것 좀 풀어봐.
4: 진짜 싫어.
3: 좋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공격하자. 어때? 아니, 그러다 인질로 잡히기라도 하면 카우맨이 더 위험해져.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0: 쉬쉬쉬쉬쉬쉬. 왜 잘 버티는데?
3: 와이, 응? 이상한 오징어 악당. 응? 당장 카우맨을 풀어줘.
0: 뭐야 저 꼬맹이, 쏴버려.
1: 얘들아,

0: 너는 무사했구나.
1: 여겨. 어? 어서 이걸 마셔요.
0: 고맙다.
2: 세상에 우연을 마시다니.
0: 잠깐 물러나 있으렴.

0: 아우맨, 사건이 잘 해결된 건 다행이지만 이 친구들은 아직 각생이라 너무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해선 안 돼요.
1: 왜? 그거 사실 세나가 멋대로...
2: 아, 죄송합니다. 이 학생들이 너무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전에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0: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다음부턴 주의해 주세요.
2: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알겠지?
1: 네! 카우맨 정말 멋있다.
3: 그치 그치, 내가 뭘 했어?
2: 내 목숨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우유를 마시면 강해진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그건 나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고서요.
1: 아, 뭐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2: 아, 그러고 보니 저번 달에 내가 카우맨 앨범을 냈는데 이걸 나눠줘야겠구나.
1: 와, 저 꼭 주세요, 꼭!
2: 그래. 이런, 오늘은 정말 바쁜걸? 이번엔 절대 따라오면 안 된다.
1: 네!
2: 그럼 다음에 보자.
1: 저기... 음? 카우맨 앨범 한 장만 더 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7: 또 졌네.
8: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아이스크림 트럭.
1: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더 파워 오브 핏.
4: 음. It's the number one song in Alpha Town.
5: Everybody's favorite song.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타방아! 타방아! 타방아! 아, 이 평소에 잘만 있다가 대체 어딜 간 것이야? 저희 타방! 아이고, 진짜! 타방! 아이고, 타방! 아유, 죄송합니다. 참, 이거 타방이 진짜 어딜 간.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 아니, 타방이 될 거 많이 되냐? 타방아!

0: 무슨 일로 오셨죠?
1: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냥 깔려있는 다방이만 구해서 가겠습니다.
0: 아래 깔려있는 것을 구해요?
1: 네.
2: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거든요.
3: 어?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
4: 저는 커다란 집게를 가진 달것이에요. 긴 팔로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잡을 수 있답니다. 물건을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옮길 수 있지요.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저의 튼튼한 집게로 다방이를 구해드릴게요.
3: 아하! 힘센 집게로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
1: 아이고, 아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다방이를 찾게 도와주지요.
5: 네, 사장님! 우리 아래에 깔린 다방이를 구해요!
6: 걱정 마세요, 선배님! 다방이를 금방 꺼내드릴게요.
1: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5: 어, 그런데 다방이는 어디에 있나요?
1: 분명히 이쪽에서 내 소리를 들었는데 분명히 요 주변이었다. 요 주변에 있었는데 여기... 어! 떨어뜨리니까 이 다방이 자국이었다. 제 집게차야 여기다 당장 들어올려다오.
5: 예, 그럼 폐지를 들어올려 볼게요.
7: 다방이 구출 작전 첫 번째, 쌓여 있는 폐지를 들어올려라.
1: 오, 오, 그렇지, 아, 하하. 아니 이렇게나 많은 양으로 옮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집게차야. 아 그래 분명 저 안에 있을 것이다. 다방아 저 조금만 기다리거라. 내가 얼른 꺼내주도록 할게. 그렇지 좀 더 힘차게. 어 더 더 집게차야 더 힘을 내보거라. 어
5: 네, 꼭 다방님을 구하겠습니다.
1: 그렇지! 이야! 뭐 위에 있든 아래 있든 어디에 있든 그냥 거뜬하게!

0: 아이 다방이 하나 보이질 않는구나. 어? 아이 다방아, 다방아.
1: 박희님.
0: 다방아, 다방아, 다방아. 어디 있느냐 대체? 어?
1: 철 아래.
0: 철 아래? 아유 다방아, 다방아. 대체 어디 있느냐 다방아. 어? 그 다방아 내가 얼른 구해주겠다. 다방아. 아유 다방아, 다방. 아유 나. 아니 철들이 뭐 이렇게 무거운 것이야? 짐개차야, 빨리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려서 우리 다방이를 구해다오.
2: 다방이 구출 작전 두 번째. 무거운 철을 옮겨라.
0: 아유, 볼 때마다 무서워. 아유, 아유, 아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분명히 철 아래라고 했다. 어?
3: 저.
0: 아, 그렇지.
3: 저.
0: 아, 그렇지.
3: 저.
0: 야, 와, 와. 근데 저 철의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아니, 저게 가벼운 게 아닌데. 저거를 그냥. 짐개차야, 빨리 옮겨서 우리 다방이를 구해다오. 아이고, 아이고.
3: 알겠습니다.
0: 자, 힘을 써서 우리 다방이. 다방아, 좀만 기다리거라. 내가 갈게, 내가.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철을 무슨 젓가락 집듯이 집느냐, 어? 그래, 어? 아유, 집게차야. 아주, 아주 장하도다. 고맙도다, 어? 아유, 근데 이게, 아, 이렇게 큰 거는 멋지게 들어 올리는데 저런 작은 쇳덩이들은 대체 어떻게 한다, 어?
3: 걱정 마세요.
0: 어?
2: 다방이 구출 작전 세 번째. 작은 쇳덩이를 옮겨라.
0: 어? 아니 문 무엇이더냐? 어? 오. 아 그걸 내려놔야지. 지금 작은 걸 들어야 되는데. 어? 지금 빨리. 우와. 아니 뭐야? 차 차서.
3: 버키님 놀라셨나요? 제 필살기랍니다. 자석을 이용했어요. 이 자석에 전기가 통하면 철이 달라붙고,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철이 떨어지죠.

0: 아이고, 타방아. 아이고, 내가 얼른 꺼내줄게. 어? 조금만 기다리거라. 아이고, 타방아. 어?
1: 바퀴님.
2: 받아라, 너의 섬세한 손길.
0: 아, 괜찮아. 어, 그렇지. 가만히. 어, 어, 어. 그렇지. 옳지. 자, 어, 와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서 좋아. 어, 어, 어, 그렇지. 아유, 그래. 지켜줘야 된다.
1: 박희님.
0: 타마가. 타마가. 아이고, 어딜 그렇게 갔다 오시냐? 어?
1: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박휘님.
0: 자, 우리 타방이 이제 다시.
1: 야! 배꼽이 붙었어요.
0: 진깨차야, 정말로 고맙구나, 어?
2: 감사합니다.
0: 아유, 탈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3: 별 말씀을요.
1: 시작이다.
2: 어, 선비님. 어, 선비님, 왜 이러세요?
1: 가끔 이래요.
0: 세상이 도우른다. 어디, 집게차로 삼행시를 할 테니 운전 뛰어다오.
2: 집.
4: 집어도 보고 들어도 봤는데 못 들겠다면
2: 개.
4: 개 섞거라. 어디 가지 말고 잘 들으시오.
2: 차.
4: 차킹 차킹 집어서 다 들어올린다. 집게차.
2: 우와, 집게차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0: 아이, 뭐 별 말씀을. 어? 자, 그럼 사방아, 우리는 네. 조선으로 갈 탈 것을 어서 만들러 가자꾸나.
1: 얼른 떠나요.
0: 그래.
5: 무엇이든 들어올리는 집게차. 크고 튼튼한 집게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폐지도, 무거운 고철 더미도 거뜬하게 들어올린다오. 그 덕분에 타방이를 성공적으로 구출할 수 있었소. 친구들, 내가 집게차처럼 멋진 탈 것을 만나서 조선으로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겠소.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소. 싱싱싱.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드래곤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호수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멀구먼 우주 어딘가에 깜빡

0: 안녕.
1: 오, 지아, 안녕.
2: 어? 지아, 태권도복 입고 왔냐?
3: 멋지다. 오늘 태권도 가는 날이구나?
0: 응. 근데 그냥 태권도 안 가고 여기서 너희들이랑 계속 놀려고. 어때?
4: 지아, 너 왜 저러는 거야? 지아가 태권도를 가야 우리가 여기서 잠을 자지.
3: 그러니까 지아 원래 태권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안 가고 싶은가 봐.
2: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지아 노란 띠구나. 노란 띠 다음은 무슨 띠야?
0: 초록 띠.
4: 그래? 아니 그럼 열심히 해서 빨리 초록띠 따야지.
3: 그러게, 초록띠는 언제 따?
0: 사실 초록띠 심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야.
4: 와! 아,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준비해서 초록띠 따러 가야지.
0: 근데 나 초록띠 못 딸 것 같아.
2: 어?
3: 그게 무슨 말이야?
2: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0: 아니 실은.
5: 자, 다들 준비하고.
6: 나 얼마 전에 태권도장에서 발차기 연습을 했는데.
5: 아, 잘했어. 자, 다음 지아 준비.
0: 아.
5: 자, 시작.
4: 그렇구나. 아, 근데 친구들이 깔깔깔깔 이렇게 웃은 거 보면 좀 웃기게 넘어졌나 보다. 어떻게 넘어진 거야? 태권! 아이코! 아이코! 이렇게?
3: 아, 아니면 어머나! 이렇게 넘어졌어?
2: 아니면
3: 하지 마.
4: 넌 하지 마. 넘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나잖아.
2: 저기요, 나 혼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근데 그 발차기 연습하다가 실수로 넘어진 거랑 초록띠 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0: 상관 있거든? 응? 나 넘어진 후부터 마음이 요만하게 쪼그라들어서 줄넘기만 해도 계속 걸리고 풍사도 자꾸 틀려.
3: 그럼 지아 마음이 이만큼 다시 커질 수 있게 우리가 지아 연습을 도와주자.
2: 그래.
7: 자, 지아 선수 씩씩하게 태극 1점 시작.
3: 얍.
1: 와,
0: 다음 동작이 뭐더라?
3: 자, 괜찮아. 발차기부터 연습하자. 지아, 자신 있게 발차기 시작.

0: 자꾸 그때 넘어졌던 게 생각나.
1: 지아야.
2: 어떡해. 아, 지아 저러다가 진짜 초록띠 못 따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넘어졌던 기억 머릿속에서 싹 다 지우면 좋은데.
3: 기억을 싹. 아하! 깜빡별!
0: 깜빡별?
3: 깜빡깜빡 깜빡별 요정 오호리딩딩.

0: 깜짝 요정 오랜만이야.
1: 그러게. 어? 지아도 안녕?
2: 안녕. 근데 정말 안 좋은 기억들 다 깜빡별로 보낼 수 있어?
1: 에이, 그럼. 딩동댕 요정들의 안 좋은 기억도 다 깜빡별로 가져갔는걸?
0: 맞아.
2: 너희들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었어? 무슨 기억인데?
1: 생각이 안 나. 그 기억들 다 깜빡별로 보내버렸으니까. 맞아. 너희들 혹시 기억 되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돌려줄게.
3: 오, 정말?
4: 아, 그럼 나 그 기억 다시 되돌려줘. 깜빡별로 보냈던 기억 어떤 건지 궁금해졌어.
1: 나도. 정말? 진짜? 돌려줘도 괜찮겠어?
0: 괜찮아.
1: 좋아. 그럼 딩딩동동 댕댕.

0: 누구 기억부터 돌려줄까?
1: 내 기억부터 돌려줘.
0: 좋아. 잊어버렸던 기억 다시 딩딩에게로. 딩딩아.
2: 어? 딩딩이 늦잠 자네?
0: 딩딩아 일어나. 우와! 일어나, 일어나.
2: 딩딩이 또 이불에 오줌.
1: 아, 이럴 수가. 꿈에 화장실 가서 쉬었는데 그게 이거. 아, 어떡해 어떡해. 그런 적이 있었지.
2: 전날 밤에 딩딩이가 수박 엄청 먹고 잤잖아. 그래서 실수했지 뭐.
0: 딩딩아, 어떻게 이 기억 다시 깜빡불로 가져갈까?
1: 아니, 괜찮아. 그땐 너무 창피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불에 오줌 한 번씩은 싸져다녀. 안 그래?
3: 난 안 그래.
2: 나도.
4: 난 그래. 예!
2: 자, 이제 나 깜빡별 요정 내 기억도 다시 줄래?
0: 좋아. 잊어버렸던 기억 다시 동동이에게로.
1: 그때 동동이가 키우던 햄스터가 죽어서 동동이가 엄청 슬퍼했잖아.
2: 그래, 까맣게 잊고 있었네. 내가 햄버기 많이 예뻐했었는데.
0: 동동아, 슬픈 기억 다시 깜빡불로 가져갈까?
2: 아니, 잘 간직할래. 우리 햄버기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잘 지낼 거라 믿으니까.
0: 좋아. 자, 그럼 이제 댕댕이 차례. 잊어버렸던 기억 다시 댕댕이에게로.
2: 네, 할머니 감사해요. 네.
5: 아, 동동아, 너 뭐해?
2: 짠, 이거 봐라. 우리 할머니가 내 얼굴 그려주셨다. 우와.

0: 너네 할머니 그림 진짜 잘 그리신다.
1: 그치? 이거 일주일 내내 그리셨대.
0: 뭐? 일주일이나 걸렸어? 미안. 내가 실수로 그만.
1: 괜찮아. 우리 할머니가 일주일 내내 정성스럽게 그려주신 그림이지만 그게 괜찮아.
0: 아, 이런 말썽쟁이 댕댕이. 아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1: 아, 괜찮아.
2: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0: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다.
2: 댕댕아, 나 진짜 괜찮아. 그림 할머니가 다시 멋지게 그려주셨어.
3: 어떻게 댕댕아, 다시 깜빡벌로 보내?
0: 아니, 나 그 기억 가지고 있을래. 그래야 앞으로 더더 조심해서 행동하지.
3: 좋아. 아, 댕동댕 요정들, 앞으로 잊고 싶은 기억이 생기면 언제든 깜빡벌로 보내줘.

0: 깜빡깜빡 예!
1: 자, 그럼 나는 다시 깜빡벌로 돌아갈까 하는데.
2: 잠깐!
1: 그냥 가면 어떡해. 지하 기억 깜빡벌로 가져가야지.
3: 아! 아, 깜빡 요정 깜빡!
1: 지하야! 이 구슬에 손을 얹어봐. 그리고 눈을 감고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려봐. 자, 그럼 지아가 잊고 싶었던 기억을 깜빡벌로.
4: 잠깐!
1: 깜짝이야.
4: 나 이 기억 깜빡벌로 보내지 않을래.
2: 에이?
5: 아니, 지아야 갑자기 왜?
4: 이정대도 예전에 너무 부끄러웠던 일, 너무 슬펐던 일. 지금은 괜찮아졌잖아.
1: 맞아. 그땐 너무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괜찮아졌어.
4: 그럼 나도 태권도장에서 부끄러웠던 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5: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맞다. 나 그때 꼬당 하고 넘어졌었지. 까르르 하면서 막 웃게 될걸.
1: 맞아.
6: 그럼 지아, 오늘 용기 내서 초록빛 따러 가는 거야?
4: 나 잘할 수 있을까?
5: 그럼 지아는 잘할 수 있어.
1: 실수해도 괜찮아. 도전하는 용기가 멋있는 거니까.
2: 맞아.

0: 고마워요, 정들. 나 내일은 초록등하고 다시 올게.
1: 하, 지하 최고다.
2: 파이팅!
0: 파이팅! 나 간다. 안녕.
2: 안녕. 파이팅!
1: 파이팅!
2: 지하 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여러분, 오늘의 간식 월병과 탕후루입니다.
1: 우와, 맛있겠다. 사유, 잘 먹을게. 우와, 진짜 맛있어. 드래콩, 너도 어서 먹어봐.
2: 맛있다.
0: 얘들아. 핑핑.
3: 탱크미 간식 줘.

0: 사연은 정말 최고의 요리사라니까.
1: 핑핑, 손에 든 건 뭐야? 어?
0: 이번에 새로 발명한 핑크 케이스야.
1: 핑크 케이스?
0: 잘 봐.
2: 이건 우리가 모은 전설의 유물들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작아진 거야?
0: 이 천재 소녀 핑핑이는 안 되는 게 없지.
3: 그런데 핑핑, 유물들을 다시 꺼낼 수는 없는 거야?
0: 자, 드래콩, 케이스 안에 황금키를 눌러봐.
3: 알았어.
2: 우와! 정말 대단해!
4: 생크미도! 생크미도!
3: 생크마!
0: 드래콩, 전설의 유물 앞에서 핑크 케이스를 열고 가져다 대면 전설의 유물이 다시 케이스 속으로 들어갈 거야.
3: 알았어.
4: 생크!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2: 미션이다!
6: 여러분, 안녕!
7: 세계탐험대회 다이아레벨의 두근두근 미션을 시작합니다.
6: 오늘은 치치핑핑팀과 코스염 탐정팀의 대결이네요.
7: 그럼 미션을 공개해볼까요?
6: 세계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요괴 남매를 학교에 등교시켜라!
7: 부동산 어느 한 산꼭대기엔 요괴 가족이 살고 있답니다.
6: 오, 무릉산이라면 너무너무 멋진 절경으로 유명한 곳이 아닌가요?
7: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사는 꼬마 유괴 남매의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서 꼬마들이 홀로 등교해야 한다는데요.
6: 자, 이번 미션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귀여운 꼬마 요괴들을 등교시켜야 합니다.
7: 지각하지 않고 먼저 학교에 도착하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6: 그럼 저희 이만 뿌뿌 짠!

0: 해발 8,000m의 무릉산에는 오빠 꾸꾸와 여동생 삐삐를 포함한 요괴 가족 4명이 살고 있습니다. 꼬마들이 걱정되어 항상 등교를 시켜주던 부모님이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하루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대신해 요괴 남매를 등교시켜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우리가 어서 가서 꼬마 요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자.
2: 좋아!
1: 그럼 출발!
2: 출발!
3: 무릉산으로 유후!
4: 역시 듣던 대로 무릉산은 아주 공기가 좋구만.
5: 아하, 맞네. 아이들과 같이 학교 갈 생각을 하니 어렸을 적 생각도 나는구만.
4: 아, 자네 혹시 아는가? 아이들은 날 엄청 좋아한다네.
5: 어휴, 그런가? 그렇다면 이번 미션은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겠군.
4: 아, 헤럴드, 이 길이 좀 불편하긴 해도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네.
5: 그런가? 그렇다면 이번 미션은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겠군.

0: 아, 헤럴드, 이 달인 끊어질 일도 바위가 굴러올 일도 없다네.
1: 오, 점점 우리의 승리가 확실해지는구만.
0: 여긴 또 어딘가?
1: 나도 잘 모르겠네.
0: 어? 도착한 것 같네.
1: 좋았어. 어서 가자고.
2: 여긴 정말 공기가 좋은걸?
3: 아, 생금!
4: 꽈!
5: 어? 얘들아, 저기 꾸꾸가 있어.
4: 꾸꾸야, 안녕. 우리는 너희를 학교에 데려다줄. 여긴 노빔이라고 해.
6: 삐리삐리 반갑습니다.
7: 우와, 마블 하잖아. 우와, 정말로.

0: 둥둥아, 어딜 갔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1: 들었나봐.
2: 좋았어. 그럼 어서 학교에 가볼까?
3: 어이, 친구들. 반갑구만.
4: 안녕하세요. 호수염 탐정캠님들.
5: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보니 반갑구만.
3: 오늘 미션은 시작부터 아주 힘이 드는구만.
2: 오늘 미션도 잘 부탁드립니다.
3: 좋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네.
5: 자, 오늘의 주인공 꼬마들은 어디에 있나?
6: 와! 자동차다!
3: 오, 저 친구가 꼬꼬구만.
5: 아, 만나서 반갑네, 꼬마 친구. 안 돼! 우리 클래식 파!
3: 거기서, 꼬마야!
2: 그럼 우린 삐삐를 학교에 데려다 주자.
5: 저는 힘들어서 못 뛰겠군.
3: 정말 빠른 꼬마로군. 우선 조금 쉬었다 가세나.
5: 저건! 이건 우리 클래식 카이에.
3: 아니, 저건. 아니, 이것도 우리 클래식 카이의 바퀴 아니던가. 이 소린
5: 이쪽일세.

0: 삐삐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1: 맞아 맞아. 생크미하고 삐삐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것 같은 걸.
2: 난 점점 머리가 아파지려고 해.

0: 어떡해.
1: 어쩔 수 없지. 가자, 드래콩.
2: 핑핑아, 가자.

0: 그런데 치치하고 핑핑이는
1: 왜 없는 거지?
0: 이게 다 뭐야?
1: 설마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 건 아니지?
2: 징크만 가자!
3: 징크!
4: 얘들아 위험해!
5: 자, 이제 됐네.
6: 좋아, 이제 가볼까? 꼬꼬야, 왜 이렇게 울상이니? 학교 가야지.
2: 운전놀이 하고 싶어요.
5: 이 녀석도 참. 좋아, 그럼 학교에 갔다 오면...
2: 구렁이 어디 가?
6: 이번엔 도저히 못 참아!
5: 꼬꼬야!
6: 꼬꼬야, 이리 나오지 못하겠니?
5: 저건 드래곤이 아닌가?
6: 안 돼! 거기서!

0: 저기 루크, 저기 앞을 보세요.
1: 아니 안 돼. 저 드래곤이 꾹꾹을 잡아가게 될 수는 없네.
2: 너무 힘들다.
3: 왜? 도대체 이런 곳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멋진데?
2: 어? 저기 학교가 있어.
4: 꼬마들이 정말 멋진 곳에서 공부하는 걸.
5: 와!
6: 빙빙아!

0: 헤럴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야걸.
1: 어디? 지치 핑핑 팀이 아닌가?
0: 맞네. 이렇게 가다간 이 삐삐가 먼저 등교하는 건 아닌가?
1: 안 된다네. 이러다 치고 말 걸세. 자, 흔들어서 드래곤을 움직이세.
0: 좋네. 자, 자. 헤럴드, 우산을 벽에.
1: 그래, 알겠네.

0: 우리가 교문으로 뛰어가고 있잖아. 둥둥아, 조금만 힘내라.
1: 헤럴드, 어떻게 좀 빨리 내려갈 수는 없나?
2: 아니,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3: 와, 내 부르기! 부르기는 내 거야!
1: 꾸꾸야, 안 돼! 뛰어내리면 위험해!
2: 안 돼!
4: 저기 봐, 삐삐하고 꾸꾸가 동시에 교문으로 뛰고 있어.
1: 우리 꾸꾸가 조금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5: 아니에요, 보세요, 삐삐가 좀 더 앞서 있어요.
4: 제발.
1: 옳지.
2: 우리의 승리다.
1: 좋았어.
4: 이럴 수가.
5: 삐삐는.
2: 여보게 친구들,
1: 오늘은 우리의 승리라네.
2: 그럼 다음 미션 때 또 보자고.
4: 아쉬워.

0: 여긴 어디지? 핑핑! 괜찮아? 우리만 다른 곳으로 떨어진 것 같아. 어? 뭐지?
1: 저기, 치치! 이것 봐!
0: 아니, 그렇다면 저건 전설의 유물! 핑핑! 우리 또 다른 전설의 유물을 찾은 것 같아!
2: 치치, 넌 분명히 비밀의 서클의 위치를 알고 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지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모여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합해.
4: 우리 같이 놀자.
5: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5: 당신
4: 우리 모두 8.
5: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5: 넘버블럭스 가베 가족.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핏핏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수상한 베리의 거울. 얘들아, 나 좀 봐줄래?
1: 베리잖아. 왜? 오늘도 이쁜 나 좀 봐줄래? 그러려고.
0: 얘들아, 나도 예쁘지만 이것 좀 봐줄래? 내 거울에 재미있는 게 자꾸 나온다고.
2: 재미있는 거?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 보니?

0: 거울이 거울이지. 뭘 보고 있는 거야?
1: 에휴. 짜잔! 이번 시간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진 찍기 시간!
2: 응? 너희들 뭐해? 마법 카메라라고! 얘들아! 거울에서 이상한 영상이 나오잖아. 준이, 정신 좀 차려.
3: 조건, 너무너무 재밌다고.
1: 이 거울은 대체 뭔가요? 왜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런 나쁜 영상이.
3: 저도 몰라요. 아무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계속 말했더니 아까 같은 영상이 계속 나오지 뭐예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봤어요.
1: 이런 나쁜 영상을 보느라 밤을 샜다고요? 이 거울엔 당분간 사용 금지.
3: 네?
1: 더 이상 이런 영상을 보게 할 수는 없어요.
3: 내 거잖아요! 돌려줘! 제발요. 거울이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1: 안 됩니다.
3: 제 보물들이에요. 이거랑 바꿔요. 네? 네?
1: 베리, 거울이 이상해졌다면 제가 살펴봐야 해요.
4: 거울에 나오는 영상 왜 보면 안 돼요?
1: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첨보는 맛있게 생긴 과자가 있어요.
4: 먹을래요?
1: 그런데 과자가 몸에 너무나 나빠요.
4: 먹을래요?
1: 먹을 땐 맛있지만 몸이 이상해져 버릴 텐데.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런 이상한 과자를 알았다면 그래도 먹을 건가요?
4: 안 먹어요.
1: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4: 조금만 보면 괜찮을 거예요.
1: 군터! 안 돼요. 조금만 봐도 빠져버릴 수 있다고요.
4: 나는 괜찮을 거예. 나도 볼 거야.
3: 알파! 내 손가락!

0: 느낌이 없었잖아.
1: 내 손거울이라고. 힌핑이 붙잡고 늘어진 탓이야.
2: 놓친 건 슈리 너잖아. 슈리 더 핀.
3: 우리 재밌는 놀이 할까?
2: 제꺼? 어서 거울이나 고쳐내.
3: 눈 가리고 술래잡기. 그래, 그게 요즘 대유행이래.
2: 거울.
3: 거울은 로블리가 뚝딱 고쳐주겠지. 그렇죠?
0: 제가요? 아, 그럼요. 물론 제가 고칠 수 있지요.
3: 술래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숨어있는 친구를 찾는 게임인데 이걸로 순서를 정하는 거야. 누가 먼저 거울을 볼지.
2: 술래할 친구.
3: 군탕아 먼저 술래. 눈을 가리는 동안 모두 숨어있어.
2: 됐다.
3: 모두 불만 없게 내가 심판을 볼게. 지금부터 숨는 거다. 자, 이제 군타 출발.
0: 거기군.

0: 봉이 잡혔다. 어? 이렇게 재밌는 걸 안 남길 수 없지.
1: 영상이 나오는 손거울 마법템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손거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멜리나님. 멜리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 언제까지 멜리나님만 찾을 수는 없다고. 지금은 내가 해결해야 해. 전부 살펴봤지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의심되는 모든 걸 새로 바꿔봤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하게 망가진 건 아니란 얘기. 그럼 필요한 건 바로 마법. 메이나님의 마법이 담긴 캐네디움 가루를 뿌리면

0: 방금 그건 불명 어둠의 기운. 설마 요즘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전부? 응? 응? 손거울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1: 순서가 다 정해졌잖아. 재밌는 걸 볼 시간이라고.
2: 조금만 더 기다리면.
1: 로블리.
0: 잘들 놀고 있었나요?
1: 거울은요?
0: 물론 고쳤지요.

0: 있잖아요. 물론 영상은 안 나오지만.
1: 에라!

0: 그래! 로블리, 마법 카메라로 찍은 거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지금요?
0: 당장요!

0: 뭐야, 저걸 언제 찍었어?
1: 언제 찍었냐, 핑?
2: 아우, 거의 다 잡을 뻔했었네.
1: 준이가 피아노에 부딪혔어. 엄청 아팠는데 웃음이 나오냐?
0: 어? 슈리는 뭐 춤추고 있는 거야?
3: 우와, 균형 잡는 것 좀 보소.
1: 아니, 목이 저렇게 돌아? 한 번 더 하고 싶다.
4: 좋았다!
1: 그럼 이번엔 놀이터로 나가서 신나게 놀아볼까?

0: 아직 공부하고 있어?
1: 준이구나. 그냥 기본 마법서 읽는 중.
0: 기본 마법서?
1: 우리가 쓰는 마법에 마법템, 마법 동식물까지 멜리나님이 다 적어두셨어.
0: 와, 역시 멜리나님. 그런데 토니야,
1: 어?
0: 내가 아직 준이 같아?
1: 이건 아클란네 성 지도잖아?
2: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느라.
0: 보물? 당장 찾으러 가자!
1: 잠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0: 신중?
1: 아직 진짜 보물 지도인지도 모르고. 일단 친구들에겐 비밀로 하자.
0: 근데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 어딜까?
1: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라. 지도 생각 때문에 엄청 피곤하네.
3: 보물이 숨겨져 있다네.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이것이 바로 멜리나님이 남기신 보물 지도.
1: 우와, 준이,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0: 하지만

0: 근데 넌 왜 이제야 나타났어?
1: 그게...
2: 보물을 혼자 찾으러 갔다 온 건가?
1: 지도는 네가 가지고 있었거든. 안 그래도 지도에 적힌 눈부신 빛이 뭔지 밤새 고민해봤는데 전혀 모르겠어.
3: 베리는 뭔지 알 것 같아.

0: 아름다운 내가 바로 눈부신 빛이 아닐까?
1: 혹시 멜리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없어?
2: 도대체 눈부신 빛이 뭘까? 뭔가 소중한 건가?
3: 핑핑! 소중한 걸 모아놓은 곳! 멜리나님의 창고다! 핑!
1: 멜리나님의 창고? 로블리한테 들키지 않게 모두 조용히 해.
0: 물건 많다, 핑!
1: 핑핑, 조용히! 눈부신 빛을 찾아야지!
3: 빛나는 건 없다, 핑! 찾다 보면 나올지도, 핑!
4: 밖에서 들어올 쓰레기 발견! 꼼꼼 청소 시작!
1: 쓰레기라고?
0: 청소?
5: 얘들아, 도망가!

0: 결국 눈부신 빛은 찾지 못했네.
1: 혹시 빛이란 게 진짜 빛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닐까?
2: 그래! 진짜 빛이 아니었어.

0: 아닌가?
1: 아닌가, 빈?
2: 안 되겠어. 도서관에서 눈부신 빛을 찾아보자.
0: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빛을 모아야지. 눈부신 빛을.
2: 빛을 모으겠다니. 케네듐을 모으러 케네타 광산에라도 갈 생각인가?
1: 설마? 토니, 책정리 좀 부탁해.
2: 준이!
1: 군타 이 녀석. 마법템에서 케네듐을 빼내 모을 생각이잖아. 그만해, 군타!
3: 준이, 도와줘요!
0: 좋아! 마법 유치원의 케네듐은 다 모았다!
1: 군타! 마법템들이 싫어하잖아!
0: 봉을 찾고 돌려주면 되잖아!
1: 지금 당장 돌려줘!
2: 화살표가 도서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없네.
1: 없어.
0: 보물도 빛도 아무것도 없잖아.

0: 5시에 켜는 거야.
1: 그곳이 바로 눈부신 네 주인공인 이곳. 자, 손을 들어. 다 같이.
2: 어? 어? 기숙사에도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마법 유치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뭔가요?
0: 하나, 둘, 셋.
3: 여긴 어디야?
0: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빨리 마법 스탠드 좀 켜봐.

0: 여러분, 사진 옆에 이런 편지가 한 통 꽂혀 있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어, 저 알아요. 빛을 비추면 보여요.
0: 멜리나님의 비밀 편지로군요. 마법 유치원 아이들에게.
2: 얘들아, 안녕? 혹시 보물이 없어 서운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보물은 나가는 길에 준비...
3: 어? 여기 뭔가 있어! 우와! 선물 상자야!
0: 그리고 진짜 보물은 내가 가장 아끼는 너희들이란다. 건강하렴, 그리고 사랑한다. 멜리나님, 당신은 대체...
1: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3: 이거 정말 멋진데?
1: 이것도 좀 봐봐!
4: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6: 얼굴엔
8: 순한 킬링,
6: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굿소 클릭소 얼마대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굿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3: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굿소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4: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5: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4: 출발.
5: 돼버리가 도망간다.
4: 3위 쫓아가야지.
5: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4: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 가족.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 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0: 얼굴엔
3: 순한 킹킹.
0: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핏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설 박사, 왜 아직도 삼조고의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 겐가?
1: 전하, 아직 많이 부족한 아이옵니다. 시간을 더 주시옵소서.
2: 제가 삼조고의 아이자 부마가 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1: 아, 공주님, 온다라.
0: 오, 드디어 왔구나.
3: 아, 안녕하세요.
2: 아빠마마, 이제 우리 혼인시켜주세요.
1: 지금은 안 됩니다. 좀 더 준비를.
2: 제발요.
1: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3: 저거는 못하겠어.
2: 더 해봐. 딱 한 번만 더. 이번엔 될 거야.
1: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3: 거봐, 선생님도 안 된다고 하시잖아.
2: 선생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1: 안 돼.
2: 선생님, 선생님.
1: 아이고, 공주님 왜 이러세요?
2: 정말로 온달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1: 네? 아, 뭐가요? 아휴, 이게 다 뭐니?
3: 학교 숙제로 모형 물시계를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1: 물시계? 장영실이 만든?
3: 네, 이런 건 장 박사님 전문일 것 같아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왔더니 하필 오늘 출장을 가셨네요.
1: 장 박사님 찾을 거면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그랬어.
2: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접 만들고 있었어요.
3: 근데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못 만들겠어요.
2: 한 번만 더 해보라니까.
3: 벌써 몇 번이나 실패했잖아. 이런 최첨단 시대에 물시계 만드는 숙제라니. 못해, 포기야, 포기.
1: 물시계라. 아, 그럼 거기로 한번 가볼까?
4: 머리에 지식을

Yeah.

0: 시대는 동대문이란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 시대의 흥인문이지.
1: 아유, 진짜 이제 무슨 노는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안 된다니까. 노라고 잠깐만 빌려간다니까. 아유, 도대체 왜 다른 사람도 보는 해시계를 가져간다는 거야? 내가 딱 두 시간 동안 약을 다려야 하는데 지금이 몇 시인지 시간은 또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있나? 그렇다고 집에서 여기까지 시계 보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렇게.
2: 그래도 안 돼. 시계를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1: 그 맞는 말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2: 뭐야? 아니, 이 사람이 이리 내놔.
0: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2: 뭐야 당신은?
0: 자. 여기 이 그림자가 이쯤 오면 대략 두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해시계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임시로 쓸 수는 있어요. 마당에 꽂아 사용해보세요.
1: 이런 방법이 고맙소.
2: 그럼 이건 제자리에 돌려놓겠소. 정말 좋은 해결 방법이오. 지식이 뛰어난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잠깐 대화 좀 합시다.
3: 장 박사님?
4: 박사님이 어떻게 여기에... 여기로 출장 오신 거예요?
2: 어? 장 박사라니? 난 장영실이란 사람이요.
5: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0: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4: 착각이라니요? 눈도 똑같고. 근데 수염은 왜 달았어요?
0: 정말 죄송합니다. 철없는 아이의 무례함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2: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사과할 일이오. 그나저나 나랑 같이 좀 갑시다.
6: 드디어 녀석들 위치가 나오는군. 아니, 이건

0: 시간 터널을 여는 아이템이잖아. 본필로만은 열 수 없는 격은 본필과 시계 먹거리라. 그동안 시간의 통로가 열려야만 문을 열 수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언제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겠군. 기다려라. 당장 가서 뺏어주마.
1: 저게 뭐하는 짓이야?
2: 어?
1: 저런 것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떨거지들을 데려와?
3: 전화 눈에 들고 싶어 애쓰는데 혼자선 힘든 모양입니다.
1: 노비였던 자가 운이 좋아 여기까지 왔으니 죽을 힘을 다해야죠.
3: 그래봤자 한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 아니겠습니까?
4: 뭐야? 무슨 말을 저렇게 해?
5: 괜찮다.
4: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5: 저자들 말이 사실인걸. 난 노비로 태어났단다.
4: 아 진짜요?
5: 그 이유만으로 궁궐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했지. 하지만 내 재능과 능력을 인정해주시고 믿어주시는 전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0: 여기가 내가 작업하는 곳이오. 이건 경점직이라고 하는 물시계인데 이 눈금의 변화로 시간을 읽는다. 하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 실수가 있고 시간도 부정확한 때가 많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만들려 하는데 선생이 보기엔 어떻소? 이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화를 하자고 한 것이오.
1: 다 알지만 말해줄 수도 없고. 글쎄요, 저도 잘...
2: 어? 여기 기울어졌는데요?
0: 이런, 어? 새 나무판을 가지고 와야겠군.
2: 아, 제가 가져올게요.
3: 무겁겠다. 나눠들자니까.
2: 에이, 혼자서도 충분해.
3: 어머, 지금 나 힘들까 봐 그러는 거야? 온다라!
4: 너, 무슨 일이야?
1: 무슨 일이야? 괜찮니?
2: 네.
0: 오이쿠,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2: 나무판 크기를 몰라서 그냥 다 가져왔어요.
0: 자, 어서 이것들을 옮깁시다.
2: 어? 뭐? 이게 뭐지?
0: 그거 내 것이 아니냐?
2: 아,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낙서를 왜 가지고 다니세요?
0: 낙서? 오. 아, 이건 낙서가 아니라 그동안 자동 물시계를 만들며 발견한 문제점과 실패한 것들을 적어놓은 거란다.
2: 실패요? 이것들이 다?
0: 많지. 아마 100번도 넘을걸?
3: 그럼 100번도 넘게 실패하신 거예요?
0: 아이, 뭐 그런 셈이지.
2: 어휴, 그 정도 했으면 포기해야죠.
0: 실패도 결국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란다.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어. 계속 도전하면 결국엔 완성되는 것이지. 여기를 이렇게 고치면.
2: 코피!
0: 아, 이런. 사흘 동안 잠을 못 잤더니.
3: 3일이나 잠도 안 자고 연구하신 거예요?
0: 이 정도야.
2: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죠?
1: 저런 포기하지 않는 정신 덕분에 해시계, 물시계가 발명된 거야.

0: 안녕.
1: 엑스베인!
2: 또 나타났어?
3: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혹시 이렌이시오?
1: 아니에요. 매번 저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이상한 녀석이에요.
0: 어? 이상한 땡에?
2: 이곳은 위험하니 저쪽으로 피하시죠.
1: 엑스맨, 너도 참 대단하다. 매번 당하면서 왜 자꾸 나타나는 거냐?
0: 뭐라고? 그동안 당한 걸 오늘 기필코 갚았지. 새로 발명한 거미줄 칸으로 말이다. 엑스론, 공격!
1: 끝까지 꺼! 충결하면 돼!

역시 예상대로야. 매번 엑스론의 공격을 막고 쳐내는 그 방패에 맞서기 위해 특수 제작한 거미줄탄이다. 엑스론 거미줄탄 발사!

0: 좋았어. 그럼 슬슬 찾아볼까? 어, 거기 있구나. 시간 여행 아이템 이제 내 것이지롱. 나.
1: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둬!
0: 이건 왜 이렇게 안 빠져?
1: 지금이야!
0: 뭐야?
1: 분필이랑 목걸이 돌려줘!
0: 거미줄을 끊어내다니! 엑스런! 공격해!

0: 저 쇠뭉치가 선반 위에 떨어져 다음 움직임을 일으키고 그 움직임이 또 다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구나. 아, 그래, 연속 반응. 그 원리를 자동 물시계에 적용시킨다면.
1: 이런 거미줄탄도 소용없다니. 안 되겠다. 우선 이거라도 넣어야지. 됐다! 됐다! 두 개로도 시간의 문이 만들어졌어!
2: 시간의 문이 열렸어!
1: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시간 여행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1: 엑스맨이 시간의 문에 빨려 들어갔어.
2: 자기 꾀에 넘어간 거야. 아마 불안정한 시간 터널에 갇힌 거겠지.
0: 엑스맨.
1: 그런 소동을 겪으시고도 바로 또 연구하시네.
3: 선생님, 정말 저분 장 박사님 아니에요? 아니, 너무 똑같은데.
2: 사실은 저분이 장 박사님 맞아.
1: 네?
3: 아, 진짜요?
2: 난 오래전부터 혼자 시간여행을 다녔었거든.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 내가 이곳으로 시간여행을 올 거란다. 그때 장영실은 세종대왕님의 가마를 잘못 만들어 큰 위기를 겪게 돼. 그리고 난 세종대왕님의 부탁으로 대한민국의 서울로 장영실을 데리고 간단다. 대한민국에 온 장영실은 그의 능력으로 열심히 연구해 태관연구소를 설립하고 장박사로 불리게 됐지.
3: 아이, 그럼 진작 말씀을 해주시죠.
2: 네가 실수로 미래에 관해 얘기할까봐 조심하느라 그랬지.
3: 그건 인정.
4: 됐다. 드디어 완성했어. 이렇게 하수에서 흐른 물이 수수호에 들어가게 되면 살대가 떠오르게 되고 부력이 지렛대를 건드리게 된단다. 그로 인해 결국 쇠구슬이 떨어지게 되고 그 힘으로 인형들이 종과 북, 징을 쳐서 시보장치를 움직이게 되는 거지. 이제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야.
3: 아, 제발요. 박사님이 장영실이니까 물시계 좀 대신 만들어주세요.
4: 이거 참.
2: 온다라,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만들어봐야지. 너 이번 시간 여행에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잖아.
3: 분명히 배웠죠. 그래서 위인첩에 적어놓기도 한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장 박사님이 만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조를 거예요.
2: 뭐라고?
1: 선생님, 저 정도면 부마가 될 만하죠. 이제 슬슬 아바마마께 혼인허락 받으러 갈까요? 네?
2: 안 돼요, 공주님. 아직 멀었어요. 로빈 밥 줘야 할 시간인데.
1: 선생님, 어디 가세요?
2: 공주님, 온다리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시간 여행이 더 필요하다고요.
3: 오늘의 위인 장영실. 우와, 장영실이다.
1: 너 장영실이 누군지 알아?
3: 당연하지. 태건연구소에 계신 장 박사님이잖아. 어쩜 이번에 해시계 만들기 숙제도 장 박사님께 대신 만들어달라고 해야겠다.
1: 그러니까 숙제는 스스로 해야지.
2: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장영실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조선의 최고 과학자이자 기술자입니다. 장영실은 동래, 즉 오늘날 부산에 있는 관청의 노비였는데 강물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영남 지방의 가뭄을 해결했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동래 사또의 추천으로 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장영실은 관청의 노비가 아닌 정오품 벼슬을 받게 됩니다. 이후 훈천이를 발명하여 정사품으로 승진하고 물시계 연구를 위해 명나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시계, 즉 자경루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지켜보지 않아도 자동 시보장치로 시간을 알 수 있었죠.
3: 선생님, 질문 있어요. 자경루 말고 장영실이 발명한 게 또 있나요?
2: 그럼요. 폐시계인 안구일구, 휴대용 시계인 현주일구, 천평일구, 방향을 가리키는 정남일구 등을 만들었습니다.
1: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 수 있는 추구기도 장영실이 만든 거죠?
2: 아, 시국이도 장영실이 제작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문종이 먼저 고안하고 이후에 장영실이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장영실에 대해 잘 알겠죠?
3: 네!
2: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5: 야호! 장영실 카드 수집 성공!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7: 진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ones. Draw one, Miss Pen.
1: Oh, a dog.
0: How? How can you draw it?

It's a snail. Snail. Snail. It's a snail. Snail. Snail. It's a snail.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림책 뽕뽕뽕.
1: 소가 된 게으름뱅이. 그레이트 북스. 강 건너 마을에 소문난 게으름뱅이가 살았어. 얼마나 게으른지 씻지도 않아서 온몸에 때가 꼬질꼬질했어. 그저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했지. 물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게으름뱅이의 아내가 고생이었지.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밭도 갈고 논도 매야 했거든. 하루는 아내가 밥상을 차려오니 게으름뱅이가 밥을 볼에 처덕처덕 얹지 뭐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
2: 밥 먹으러 일어나기도 귀찮네. 요렇게 해두면 누워서도 밥을 먹을 수 있지.
1: 아내는 한숨이 절로 났지.
3: 나가서 소에게 여물이라도 주시오.
1: 아내 등살에 게으름뱅이는 외양간으로 갔어.
2: 소야, 너는 참 좋겠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다음에는 소로 태어나고 싶네.
1: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소리를 꽤 질렀지.
3: 아이고, 소한테는 반일이라도 시키지.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소.
1: 화가 난 아내는 게으름뱅이의 엉덩이를 뻥 걷어차버렸어. 쫓겨난 게으름뱅이는 어슬렁거리며 뒷산에 올라갔어.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이나 자려고 말이지.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소의 탈을 만들고 있는 거야.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탈이 금방이라도 음메하고 울 것 같았지. 게으름뱅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어.
4: 뭐에 쓰려고 탈을 만드시오?
5: 이건 소원을 들어주는 탈이라오.
1: 게으름뱅이의 눈이 동그래졌지. 게으름뱅이

0: 는 덥석 소의 탈을 집어 머리에 썼어. 그러자 속이 울렁울렁 머리가 빙글빙글 하더니 숨이 콱콱 막혀왔지. 게으름뱅이가 놀라서 탈을 벗으려는데 글쎄 탈이 머리에 딱 붙어 꿈쩍을 않는 거야. 버둥대는 게으름뱅이의 손이 뭉툭해지고 온몸에 누런 털이 삐죽삐죽 솟았어. 그러더니 맙소사, 진짜 소가 되어버렸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마구 소리쳤어.
1: 어르신, 이것 좀 벗겨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0: 하지만 게으름뱅이의 입에서는 음메음메 소리만 나올 뿐이었어.
2: 네 소원대로 소가 되었으니 울지 말고 얼른 따라오너라. 이리야.
0: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산을 내려갔어. 할아버지는 북적북적한 장터로 갔어. 한 농부가 다가와 소의 등허리를 툭툭 두드리며 이랬지.
3: 아, 요놈 덩치가 커서 일 잘하게 생겼네요.
2: 이 소가 탐나면 데려가게.
4: 네, 공짜로 줌세.
0: 마침 소를 사러 왔던 농부는 뛸듯이 기뻐했지.
3: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요.
2: 대신 쉬지 말고 매일 일을 시키게. 그리고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어버리니 절대로 먹이지 말게나.
0: 할아버지는 휘적휘적 가버리고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집으로 끌려갔어. 다음날 농부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소를 끌고 밭으로 갔어.
3: 오늘은 이 밭을 전부 갈아야 한다.
0: 농부는 무거운 멍에와 쟁기까지 소에게 매달았지. 게으름뱅이는 마구 발버둥을 쳤어.
5: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오.
0: 게으름뱅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3: 이놈의 소가 하라는 일은 않고 왜 이리 시끄러워?
0: 농부는 소의 등짝을 철썩 내리쳤어.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날랐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지. 어깨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었어. 하지만 잠깐이라도 쉬려고 하면 농부가 마구 때렸어.
3: 이 게으름뱅이 소, 어서 서둘러. 이러다 해가 지고 말겠다.
0: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 추운 밤, 외양간에 묶인 게으름뱅이는 몹시 서글펐어.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배도 무척 고팠지.
6: 집에 가고 싶어.
0: 둥근 달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났어.
6: 그동안 나 대신 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0: 게으름뱅이는 밤새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지. 다음 날도 게으름뱅이는 새벽부터 돌밭을 갈았어. 돌밭은 갈아도 갈아도 끝이 없었어. 게으름뱅이는 커다란 돌에 발이 걸려서 몇 번이나 넘어졌지.
3: 이리야, 이리야! 더 빨리빨리 움직여!
0: 농부는 숨 돌릴 새도 없이 일을 시켰어. 바로 그때 저만치 있는 무밭이 보였어.
6: 그래,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0: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달려가 와작와작 물을 먹었어.
3: 너 이놈, 당장 나오지 못해!
0: 깜짝 놀란 농부가 소리치며 달려왔어. 그 순간 갑자기 게으름뱅이 몸에서 소의 가죽이 홀렁 벗겨지고 머리에서 소의 탈이 떨어져 나갔어.
3: 소가 사람이 됐다!
0: 농부는 소스라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게으름뱅이도 믿기지 않아서 자기 몸을 더듬었지.

0: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이 되었어.
1: 게으른뱅이는 한달음의 집으로 뛰어갔어.
0: 여보, 내가 돌아왔어.
1: 게으른뱅이는 울면서 아내를 끌어안았어.
2: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1: 아내는 반가워하며 엉엉 울었어.
0: 앞으로는 당신 고생 안 시키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리다.
1: 게으른뱅이는 아내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대. 집으로 돌아온 게으른뱅이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지. 논일 반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이웃의 어려운 일도 앞장서서 도와줬대. 이제 게으른뱅이는 소문난 부지런쟁이가 되었단다. 방귀시합 그레이트북스. 오리고을에 엄청난 방귀쟁이가 살았어. 방귀가 어찌나 센지 뽕 끼기만 해도 밥상이 휙 뒤집어지고 밥그릇이 슝 날아갔어. 마음 놓고 뽕 방귀를 끼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벌러덩 자빠질 정도였지. 그러니 오리고을은 항상 들썩들썩했어. 오리고을 방귀쟁이의 방귀는 쓸모가 참 많았어. 뿡! 방귀 한 번에 무거운 바위도 대굴대굴 굴렀어. 뿡뿡! 커다란 나무도 부지짓 넘어갔지. 뿡뿡뿡! 사나운 산짐승도 꼼짝 못했어.
3: 하하하! 역시 내 방귀가 최고야!
1: 오리고을 방귀쟁이는 자랑스러운 듯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었지. 어느 날 오리고을 방귀쟁이가 나루터에 갔어. 그런데 건너편에서 빵 소리가 나더니 나룻배 하나가 슝 날듯이 오지 뭐야.
4: 이야, 자네 방귀 덕분에 순식간에 도착했네.
3: 돌아갈 때도 내가 방귀 한번 띄워주지.
1: 오구마고을 방귀쟁이는 엉덩이를 쭉 내밀며 큰 소리를 쳤어.
4: 역시 고구마고을 방귀쟁이가 최고야.
1: 사람들은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지. 집에 돌아온 보리고을 방귀쟁이는 자꾸만 고구마고을 방귀쟁이가 생각났어.
3: 최고의 방귀쟁이는 바로 나라고.
1: 오리고을 방귀쟁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3: 좋아, 내가 그 녀석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1: 오리고을 방귀쟁이는 보리밥을 한 솥에서 아귀아귀 다 먹었어. 오리고을 방귀쟁이는 고구마고을 방귀쟁이를 찾아갔어. 그런데 아이 혼자 집을 보고 있네.
3: 예, 아버지께 방귀를 겨루러 왔다고 전해라.
1: 보리고을 방귀쟁이가 소리쳤어.
5: 우리 아빠와 방귀를 겨룬다고요? 우리 아빠 방귀에 혼나기 전에 얼른 돌아가세요. 네롱.
1: 아이는 혀를 날름 내밀고는 부엌으로 쏙 들어갔어.
3: 요놈이 어른을 놀리다니, 혼 좀 나봐라.
1: 화가 난 보리고을 방귀쟁이는 부엌문에 대고 방귀를 뿡 끼었어. 그러자 아이는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가서 구불구불 구들을 지나 굴뚝으로 뿅 나왔지. 아이는 굴뚝에 몸이 꽉 끼어 옴짝달싹 못했어.
3: 이 아빠가 오면 우리 고을로 날 찾아오라고 전해라.
1: 얼마 뒤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가 집에 와보니 아들이 굴뚝에 끼어 울고 있었어.
6: 거기는 어떻게 올라간 거야?
1: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가 묻자 아이는 울면서 대답했어.
7: 오리고을 방귀쟁이 아저씨가 그랬어요.
1: 고구마고을 방귀쟁이는 씩씩대며 아들을 굴뚝에서 꺼냈어. 그리고 고구마 한 광주리를 쪄서 꾸역꾸역 다 먹었지. 고구마고을 방귀쟁이는 오리고을로 달려갔어. 오리고을 방귀쟁이는 어디로 갔는지

0: 보이지 않았어.
1: 무서워서 숨었나 보군. 그렇다고 내가 그냥 돌아갈 줄 알아?
0: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는 오리 고을 방귀쟁이 집에다가 방귀를 힘껏 뛰었어. 방귀 한 번에 대문이 와지끈 넘어갔어. 빵빵! 이번에는 장독들이 와장창 깨졌지. 빵빵빵! 지붕까지 훌러덩 날아갔어.
1: 이만하면 내 방귀가 얼마나 센지 알겠지?
0: 속이 시원해진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는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돌아갔어.
2: 아니, 우리 집 골이 왜 이래?
1: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가 왔었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0: 우리 고을 방귀쟁이는 벌개진 얼굴로 두리번댔어. 마침 돌로 만든 절구통이 눈에 띄었지. 우리 고을 방귀쟁이는 절구통에 대고 방귀를 뿡! 힘껏 띄었어. 절구통은 고구마 고을로 슝 날아갔지.
1: 에이, 저게 뭐야? 왜 절구통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0: 마루에 누워있던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는 벌떡 일어났어. 그러고는 날아오는 절구통을 향해 방귀를 빵! 띄었지. 절구통은 보리고을로 도로 날아갔어.
1: 휴, 내 방귀가 아니었으면 집이 무너질 뻔했네.
0: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돌렸어.
2: 뭐라? 왜 절구통이 다시 돌아오지?
1: 우리 집이 아니라 고구마 고을로 가라고!
0: 보리고을 방귀쟁이는 다시 방귀를 뀌었어. 절구통은 도로 고구마 마을로 슝 날아갔어.
1: 엥? 절구통이 또 오잖아. 오호라, 보리고을 방귀쟁이 지시였군.
0: 빠바방빵빵.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는 방귀를 또 뀌었어. 절구통은 다시 보리고을로 슝 날아갔지. 어느덧 밤이 되어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어. 그때까지도 절구통은 고구마 고을과 보리 고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
1: 아유, 힘들어. 이제는 서 있을 힘도 없네.
0: 보리 고을 방귀쟁이는 다리가 후들, 눈앞이 빙빙 돌았어.
3: 아이고가,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네.
0: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도 엉덩이가 욱신, 머리가 띵했어.
1: 마지막 한 방으로 끝내자.
0: 두 방귀쟁이는 온 힘을 모아 동시에 방귀를 뀌었지. 빠바바빵빵빵. 절구통은 두 방귀를 한꺼번에 딱 맞았어. 절구통은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지. 날고 날고 또 날다가 마침내 절구통이 쿵 떨어졌어. 바로 달나라의 말이야. 그때부터 달나라 토끼는 이 절구통에 쿵더쿵 쿵더쿵 떡방아를 찧었대.
4: 개와 고양이와 구슬. 그레이트북스. 옛날 옛날에 어부 할아버지와 할머니, 개와 고양이가 오순도순 한 집에 살았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강으로 낚시를 하러 갔죠. 할아버지가 강물에 낚싯대를 들이우며 말했어요.
5: 내가 만난 물고기를 잡아주마.
4: 한참 뒤 낚싯대가 찌르르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힘껏 낚싯대를 들어올리자 커다란 잉어가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잉어가 할아버지를 보며 구슬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는 거예요.
5: 허허, 지금 살려달라고 우는 게냐?
4: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잉어를 놓아주었어요. 잉어는 고맙다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먼 바다로 헤엄쳐갔죠. 다음 날도

0: 할아버지는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강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막 배에 타려는데 웬 사내 아이가 강물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1: 할아버지, 저는 용왕의 아들이랍니다. 어제 살려주신 잉어가 바로 저예요.
0: 아이가 꾸벅 인사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눈만 끔뻑끔뻑했죠.
1: 이 구슬은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입니다. 제 선물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0: 구슬은 정말 신통방통했어요. 쌀 나와라 하면 수북수북 쌀이 생기고, 옷 나와라 하면 나풀나풀 옷이 생겼어요. 집 나와라 하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솟아났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자가 되었어요. 개와 고양이도 덩달아 팔자가 피었죠. 소문은 흘러흘러 강 건너까지 닿았어요. 건너마을 도둑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2: 그런 신통한 구슬이 있다니 내가 훔쳐와야겠군.
0: 모두 잠든 새벽, 도둑은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살금살금 안방에 들어가 머리맡에 놓인 구슬을 훔쳐 달아났죠. 개가 왕왕 짖으며 쫓아갔지만 도둑은 잽싸게 강을 건너버렸어요. 구슬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번듯한 기와집은 낡은 초가집이 되고, 곳간 가득했던 쌀은 바람에 휩쓸려 날아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개와 고양이도 무척 속이 상했죠.
3: 멍멍, 우리가 다시 구슬을 찾아오자.
4: 야옹, 그럼 주인님이 기뻐하실 거야.
0: 해질 무렵, 개와 고양이는 강가에 갔어요.
4: 어쩌지? 난 헤엄을 못 치는데.
0: 고양이가 푸른 강물을 보며 파르르 떨었어요. 그러자 개가 척하니 등을 내밀었죠.
3: 자, 내 등에 올랐다.
0: 개는 고양이를 업고 어푸어푸 강을 건넜어요.
4: 도둑의 집은 어디일까?
3: 멍멍, 그건 나한테 맡겨.
0: 개는 킁킁거리며 도둑 냄새를 따라갔어요. 곧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나타났죠.
3: 여기다!
0: 개와 고양이는 바짝 엎드린 채 마루 위로 살금살금 기어올랐어요. 살며시 방 안을 들여다보니 마침 도둑이 구슬을 닫고 있었죠.
3: 여기 숨겨두면 아무도 모르겠지?
0: 도둑은 반질반질한 구슬을 베개 속에 넣었어요.
3: 저 구슬을 어떻게 꺼내오지?
4: 야옹, 그건 나한테 맡겨.
0: 고양이는 집안의 쥐를 몽땅 불러 모았어요.
4: 당장 이 집을 박박 긁어라. 안 그러면 전부 잡아먹겠다.
0: 쥐들이 갈짝갈짝 갈가대는 소리에 도둑이 벌떡 일어났죠.
3: 시끄러워, 이것들아!
0: 짜증이 난 도둑은 베개를 냅다 집어 던졌어요. 그 바람에 베개에 넣어둔 구슬이 또르르 튕겨나왔어요.
4: 지금이야!
0: 고양이는 구슬을 물고 잽싸게 뛰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다시 강가로 왔어요.
3: 얼른 내 등에 타!
0: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훌쩍 개의 등에 올라탔어요.
3: 구슬을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
0: 개는 걱정이 되어 고양이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그리고 첨벙첨벙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개는 한참을 헤엄쳐 가다가 문득 구슬이 궁금해졌어요.
3: 구슬 잘 갖고 있지?
0: 고양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3: 구슬 잘 갖고 있냐니까.
0: 이번에도 고양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3: 왜 대답이 없어? 혹시 벌써 빠뜨린 거 아니야?
0: 그러자 참다 못한 고양이

0: 네가 버럭 소리쳤어요.
1: 잘 가지고 있어.
0: 고양이가 대답을 하는데 풍덩 구슬이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1: 이걸 어째, 구슬을 빠뜨렸잖아.
0: 우트로 나온 고양이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애꿎은 땅만 팠죠.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강물에 쓸려왔어요.
1: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거라도 갖다 드리자.
0: 개와 고양이는 물고기를 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2: 아이고 이 녀석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게야?
0: 할아버지가 벗은 발로 뛰어나왔어요.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걱정하셨나 봐요.
3: 물고기를 잡아왔네. 내가 맛있게 구워주마.
0: 할머니가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잃어버린 구슬이 대구르르 굴러나왔어요.
4: 너희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0: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와 고양이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어깨를 으쓱으쓱 했답니다.
5: 그림책 뽕뽕뽕.
6: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7: 전교 3등.
6: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7: 카세트 플레이어.
6: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7: 사실은 오늘 나와의 H.O.T의 캔디.
6: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7: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7: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6: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7: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6: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7: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6: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7: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6: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7: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6: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7: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0: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하는 커스텀머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여기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산책하는 고양이 토리. 산책을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물도 가뿐하게 통과. 몸은 육중하지만 세상을 누비는 발걸음은 사뿐사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둥 벌거숭이처럼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녀야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그 덕에 집사는 6년째 순례 역할 중.
1: 밖에 나가지 하지 말고 여기다 쉬해. 여기.
0: 산책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산다는 토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고양이의 범상치 않은 취미 생활로 마음고생 중이라는 집사를 만나러 온 이고. 보아하니 미용실 같은데요. 남다른 손기술을 자랑하는 이분이 오늘의 집사님이시군요. 그리고 여기 손님들 드나드는 문 앞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이 녀석이 바로 미용실의 마스코트이자 오늘의 주인공 토리랍니다.
1: 토리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되게 무덤덤한 성격이고요. 그 고양이의 까칠함이 전혀 없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오히려. 토리 이제 살빼기 운동 좀 해볼까? 걸음마. 하나, 둘, 셋, 넷. 어이구, 잘하네. 엄마랑 발 착착 맞춰가지고 잘 걷네. 어이구.
0: 어? 그런데 고양이가 토리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1: 호동아, 앤디, 일로 와. 아, 먹자. 호동이도 오라 그래. 호동아, 일로 와.
0: 토리를 포함해 무려 7마리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다는데요.
1: 먹자. 우리 콩순이, 겨울이. 쟤는 얘네 둘은 이제 손은 안 타지만 호동이, 앤디요. 우리야.
0: 일곱 남매가 하루 중 유일하게 한 자리에 모이는 식사.

0: 식사 시간. 그런데 토리는 벌써 식사가 끝난 걸까요?
1: 우리 안 먹을 거야? 토리는 의외로 덩치만 크지 식탐이 없어요. 많이 안 먹어요.
2: 근데 그렇게 살이 쪘어요?
1: 토리는 저는 살이 쪘다고 항상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덩치가 큰 거다.
0: 덩치가 커서 그런지 그저 굴리는 대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이쯤 되니 공인지 고양이인지 헷갈릴 지경인데요. 재밌는 건 성격도 둥글둥글해서 누가 만져도 그러려니 한다는 겁니다.
3: 도지킨 양이 처음 보지?
4: 어, 나 처음 봐.
3: 그지?
4: 응. 엄청 커.
3: 그지?
5: 호두를 하고 줄무늬가 있고 이만큼 컸어요.
0: 토리의 주특기가 누워서 뒹굴기라면 집사의 일상은 청소.
1: 손님 없는 시간에는 청소가 일이에요. 손님 오시면 또 이렇게 막 털 날려 있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손님 없을 때는 무조건 이런 것부터 막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안 비킬 거지? 애는 청소기도 안 무서워해.
0: 세상에 이렇게 둔한 고양이가 또 있을까 싶던 그때 녀석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 앞으로 향합니다. 그래, 누워서 숨쉬기 운동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 광합성도 좀 해야지.
1: 토리야, 나가고 싶어? 엄마 일 다 하고.
0: 잠깐, 토리가 나가고 싶어 한다고요?
1: 타고 가자. 타고 가자.
0: 어? 설마 거기에 태워서 데리고 나가시려고요? 유모차 타고 산책하는 고양이라니 이거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은데요.
1: 지금 조금 한가하길래 토리 산책시키려고 나왔어요.
6: 아이고 이뻐라. 안녕. 안녕. 아우, 만져도 될까요?
1: 응? 만져도 돼요?
6: 안녕. 아이고 이뻐라.
1: 예.
0: 주변의 뜨거운 반응에 제법 신이 난 녀석 본격적으로 산책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꼬리를 바짝 세우고 풀밭을 뛰노는 모습이 미용실에서 봤던 토리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밖에 나오니 없던 식욕도 생겨났는지 풀까지 맛있게 뜯어먹습니다.
1: 토리야, 토리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0: 그렇게 한참 신나게 뛰어놀고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풀밭에 조용히 자리를 잡더니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 녀석. 볼일을 마치곤 제 집 안방인양 벌러덩 눕기까지 하는데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 이제는 집사도 그러려니 한답니다.
1: 응아도 해야지. 응? 응? 인간 안 해?
0: 강아지도 아닌 녀석이 어쩌다 산책이라는 별난 취미를 갖게 된 걸까요?
1: 원래 이제 이렇게 밖에서 계속 있던 아이들이라 아침에 오면은 항상 나가서 놀러 와라 이렇게 한 게 이제 산책냥이가 된 거예요. 요 근처에 사시는 분이 어떤 아저씨가 다 처리를 하시려고 그랬는지 얘네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뭐 어디 뭐 무슨 야산에다 갔다가 버리신다고 이제 차 트렁크에 얘네를 가둬놨대요.
0: 가까스로 야산에 버려질 위기는 모면했지만 머물 곳 없었던 두 녀석.
1: 창고에다가 잠자리 만들어주고 밥 주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게 그냥 아 그래 그냥 여기서 자라 이러고 들어간 게 이제 여기 정착하게 된 거예요.
0: 그렇게 토리 남매를 시작으로 길냥이들의 안식처가 된 미용실. 따뜻한 잠자리와 끼니가 보장되니 한번 들어온 녀석은 절대 다시 나가는 법이 없었죠. 그러나 토리만은 예외. 희대의 탈옥수 버금가는 손기술로 방뇨문을 직접 열고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오늘도 집사 눈을 피해 탈출에 성공한 녀석. 걸음을 재촉하는 걸 보니 급한 일이 있는 듯한데. 그래, 화장실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니? 시원하게 비우고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이번엔 언뜻 봐도 더러운 물을 시원하게 들이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차가 쌩쌩 달리는 길목을 제 집 안방처럼 누리는데요. 아이고, 아찔해라.
1: 처음에 저 문 설치했을 때는 그러니까 못 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이게 앞으로 당기면 열리는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는 한번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문을 아예 이제 여는 걸 터득을 한 거죠.
0: 하루에도 몇 번씩 탈출하는 녀석을 잡으러 다니느라 헬스장 갈 필요가 없다는 집사.
1: 어디 갔어?
0: 그렇게 만 보쯤 걸었을까 드디어 녀석을 찾아냈습니다. 걷기에 이어 팔 근력 운동까지 집사님 운동 제대로 하시네요.
1: 소리야, 여기 막 꼬질꼬질하잖아. 안 나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이쁘니, 하얀 게. 응? 밖에 안 나가면 깨끗한데 아주 그냥 밖으로 다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지지가 다 묻었네 얼굴에. 응? 근데 여기다가 전화번호, 가게 이름, 얘는 이제 잊어버린 게 아니고 산책 중이다라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0: 어느 때보다 고된 하루를 보낸 집사의 퇴근 시간. 토리가 다시 나가지 못하게 단단히 문을 단속한 뒤 곧장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집에 고양이들이 또? 일단 눈에 보이는 녀석들만 하나, 둘, 셋, 넷.
1: 아유, 오줌 싸놨네. 누가 썼어 이거? 럭키가 썼지? 응?
0: 대체 고양이를 몇 마리나 키우시는 건가요?
2: 여기도 고양이가 꽤 많네요.
1: 네, 여기가 미용실보다 더 많아요. 11마리 있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이 아니고 그냥 일의 연장 같아요.
0: 퇴근을 하고도 허리 펼 새가 없는 집사.
1: 또이도 이리 와. 또이, 미코, 또이, 또또 일로 와, 또이.
0: 미용실에 있는 녀석들과 모두 마찬가지로 길에서 구조한 고양이들이라는데요. 그 중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럭키.
1: 자, 여기 앉아볼게. 아, 이쁘다, 우리 애기. 이쁘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어디서 애기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0: 목과 다리에 탯줄이 칭칭 감긴 채로 어미에게 버려졌던 녀석.
1: 한 시간 반 간격으로 거의 한 달 동안 잠 못 자고 하면서 분유 먹여가지고 제가 그렇게 키운 애가 럭키예요.
0: 집사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1: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미래에 뭐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그 순간 그냥 쟤는 살려야겠다, 도와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0: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아무런 계산 없이 구조활동을 이어가는 집사. 가진 걸 나누고 함께할 때 행복이 배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누가 잘하나.
1: 또이도 해봐.
0: 다음날.
1: 토리야.
0: 어김없이 시작된 집사와 토리의 술래잡기.
1: 토리야. 토리 어디 갔니? 토리야. 토리 못 보셨어요?

0: 못 보셨어요?
1: 여기 나왔어?
0: 예, 문 열고 나갔는데 소리 안 보이네.
2: 오늘따라 더 꼭꼭 숨은 녀석.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미용실 앞에서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미용실 일만도 바쁜데 이게 무슨 고생인가요? 토리가 탈출하지 못하게 미용실 유리문을 닫아 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0: 제가 이제 추석 연휴니까 한 3일 정도 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산책을 못 나가니까 소변을 얘가 봤는데 갑자기 그 핑크색 소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휴 끝나고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방광염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2: 방광염에 걸릴 정도로 미용실에선 볼일을 보지 않는다는 녀석.
0: 소리야, 봐봐.
2: 이렇게 멀쩡히 봐봐. 화장실이 있는데도 말이죠.
0: 소리, 여기다 쉬하는 거야. 알았지? 밖에다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지 말고, 여기다 쉬해. 여기. 알았어? 여기다 응아하고 쉬하는 거다, 우리 토리 씨.
2: 교육을 하면 뭐하나요? 내려놓자마자 문으로 직행. 집사의 고민만 깊어져 갑니다.
0: 여기가 지금 바로 찻길이잖아요. 그게 좀 겁이 나요, 찻길이라서.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차 오는데 혹시 확 건너다가 또 교통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2: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토리의 외출. 하지만 화장실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부해의 든든한 해결사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과연 토리의 위험한 외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3: 네, 안녕하세요.
4: 팬이에요.
5: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TV에서 많이 봬요.
5: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같이 지내는 건가요? 미용실에서?
3: 예, 낮에만요.
5: 낮에만요?
3: 네.
5: 근데 어떤 고민 때문에 오늘 신청을 하신 거죠?
3: 산책냥이가 있어요.
5: 산책냥이요?
3: 네, 산책냥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보시다시피 도로가고
5: 네.
3: 또 좀 위험하기도 하고
5: 지금 토리라는 친구 여러 고민 밖에 나가는 거 고민이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열심히 지금
3: 네.
5: 나가려고
3: 네. 네? 얘는 얘 문을 자기가 열어요.
5: 엄청 덩치도 커 보이는데요?
3: 네. 물만 먹어도 튀는지?
5: 이렇게 큰데?
3: 네, 물만 먹어도 튀는지.
5: 거의 제가 9에서 한 10kg 정도 할 것 같은데?
3: 13kg요?
5: 묵직한 친구가 나가려고 지금 계속 이런 거 진짜 고민이실 것 같은데 영상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2: 영상을 틀자마자 녀석의 개인기급 방명문 열기가 탄성을 자아내는데요.
5: 어우. 이미 그냥 문 열고 가는 거예요? 네. 나가자마자 기분 좋아가지고 꼬리 바로 올라가서 막 돌아다니는데요.
2: 더 큰 문제는 토리가 탈출하면 다른 고양이들까지 우르르 따라 나간다는 점입니다.
5: 얘도 같이 따라 나가는 친구예요?
3: 네.
5: 와, 저러면 저기 보호자님도 위험하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3: 그러니까.
5: 이면도로라는 게. 그러니까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차가 못 보고 갑자기 이제 친다던가, 밟는다던가.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무지개다리 건너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압도적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오면서 쓱 보니까 여기가 차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주차된 차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게 다 하나하나씩 서 있는 숨숨집인 거예요. 주차된 차들 밑에 있는 게 다 숨숨집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2: 토리의 안전을 위해 집사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는 유모차 산채.
5: 근데 여기 이제 안전장치가 있긴 해야 되거든요. 줄이 연결돼 있을까요?
3: 줄이 여기 있는데 얘가 막 그냥 튀어내리진 않더라고요. 유모차 타면서.
5: 네. 왜 이러고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3: 네, 지가 그냥 느리토 오면 내려오고 가자 그러면 탁.

0: 하니까 많이 해놓긴 했음에도 화장실은 또 다른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나가고 싶어 하는 건지, 외부 자극이, 아니면 단순하게 재밌어서 나가는지, 아니면 진짜 내 욕무 때문에 나가는지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한번 환경 좀 보러 가보실까요?
2: 먼저 고양이 화장실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1: 화장실 여기 하나 있고요. 저쪽에 세 개가 있어요.
0: 제가 봤을 때 이게 몰려있는 화장실은
1: 네.
0: 이게 화장실이 세개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냥 화장실 하나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그냥 대가족 식구인데 화장실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마침에 머리하고 준비하고 뭐 씻고 하는데 너무 붐비는 상황이 생기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대체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여기 화장실을 못 쓰니 밖에는 너무 좋죠. 너무 넓고
1: 네.
0: 자꾸 나가서 볼일 보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 화장실에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화장실을 놓을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0: 또 딴 데, 딴 공간.
1: 네, 여기 뒤에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공간이.
0: 만들었어요?
1: 네.
0: 애들이 써요, 많이?
1: 네.
0: 많이 써요?
1: 네.
0: 오.
1: 네, 여기가
0: 네.
1: 제가 이제 뒷마당인데, 이렇게 이제 철망을 쳐서,
0: 네.
1: 이제 공간을 좀 넓혀준 거예요. 여기 안에만 너무 있으면 답답할 것
0: 잘하셨는데.
2: 고양이들을 향한 애정이 물씬 느껴지는 이 공간. 잘만 활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여기가 솔루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 이 공간 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놓친 부분이 뭐냐면, 놀이랑 화장실을 너무 별개로 생각하신 거예요.
2: 화장실과 놀이 공간은 물론 식사 공간까지 분리해뒀죠.
0: 근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한 공간은 별개 별개. 이게 최소한에 갖춰줘야 될 것들. 올라갈 때, 숨을 때, 스크래칭 할수 있는데, 밥 먹는데, 화장실 볼일 보는데, 물 마시는 데가 최소한 한 세트로,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로 나눠져, 나눠져, 나눠져. 그래야지 담요 과정 애들이 그걸 나눠서 써요.
2: 즉, 저마다의 영역이 필요한다는 건데요. 과연 이 공간이 답이 될수 있을까요?
0: 좋은데? 계속 환기도 잘 되고, 너무 좋은데요? 오네, 이게 오네, 잘. 소리야, 좋아하네, 소리도 이 공간.
2: 문제는 온갖 고양이 용품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다는 것.
0: 보호자님은 얘가 편안하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하게 지내.
1: 네.
0: 그러니까 고생을 안 시켜.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 고생일 수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본능적인 걸 해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 편하게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운동해야지.
1: 이렇게 건너가라고.
0: 맞아요. 이거 건너가라고.
1: 다리 만들어주면.
0: 그러니까 다리 만들어줘. 덩굴 만들어. 좋죠. 좋은데, 그러면 애가 운동량이 없어진대. 운동량이 없어지고. 이 공간들이 다 너무 고양이가 힘들까봐. 고양이, 막, 얘도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이런 거 위주로만 막 가득 채워져 있다 이거죠.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요. 약간 고민되는데, 요 밑에 있는 거 짐은 뭐죠?
1: 이거는 얘네 겨울 방석이거든요?
0: 겨울 방석, 요거는 다른 창고로
1: 네,
0: 옮겨야 될것 같은데?
1: 옮기면 돼요.
0: 소쿠리는 뭐 이런 것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것도 이제 해줬으니까 이것도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1: 이것도 고양이용으로 나온 건데
0: 써요 안 써요?
1: 여기 잘 올라가 있어요.
0: 올라가는 거 쓰지만 안에 놔 쓰잖아.
1: 여기 네, 겨울이가 한 번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0: 한 번? 어쩌다 한 번?
1: 어쩌다 한 번.
0: 치울게요.
2: 물건보다 중요한 건 마음껏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낡거나 잘 쓰지 않는 물건 위주로 정리해봤는데요.
0: 이렇게 좀 치우고 나니까 공간 좀 어때요?
1: 네, 되게 넓어 보이고요.
0: 네.
1: 훨씬 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요.
2: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양이들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할것 같네요.
0: 이제 이 넓어진 공간 안에다가 볼일을 많이 만들어줄게요. 화장실 하나는 요 밑에다 배치할게요. 여기 밑에. 이쪽에다가.
2: 이때 독립적 성향이 강한 고양이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포인트.
0: 배치할게요. 밥자리는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 화장실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0: 화장실과 밥그릇은 층을 달리에 배치하면 공간 분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좁은 공간 때문에 고민하는 집사님들 참고하세요.
1: 이제 이 공간이 되게 풍요로운 공간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놀 수 있는 것도 있고 보호자님이 일하시다가 시간 짬 내면은 와서 여기서 이제 애들이랑 주로 놀아주면 애들이 이 공간 더 좋아하니까 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면.
0: 벌써 한 자리씩 차지했네요.
2: 화장실도 여기서 해도 화장실 큰 거 있으니까 파이팅. 아니 잘했다.
0: 소리도 달라진 공간을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죠.
3: 제가 좀 이제 치우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오늘 거부해서 그 기회를 너무 주신 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하고 나니까 저도 지금 마음이 뭔가 좀 개운하고 뭔가 꼭 반은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토리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실내 배변에 조금씩 적응하며 외출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토리야, 집 밖은 위험해. 이제 안전하게 미용실에서 놀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범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오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페라, 클래식 음악에서 최상위에 있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페라가 대중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클래식 음악은 모두 대중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 클래식의 모든 장르가 총망라되어서 총집결된 그런 무대예술이 바로 오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페라라는 말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어에서 오페라라는 단어는 그냥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창작품, 이런 걸 오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부터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서로가 협력을 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오페라를 말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오페라를 정확히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호불호라고 합니다. 호불호가 심하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네, 우린 그냥 오페라라고 부르죠. 자, 그만큼 이제 처음에 접하는 오페라가 참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오페라 보러 갔는데 그 작품이 정말 재미가 없으면 두 번 다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오페라도 사실 따로 있고요. 또 우리가 오페라를 접하기 위해서는 그 오페라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를 먼저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오페라에서 나오는 노래를 아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리아 하나쯤은 알고 가야 내가 중간에 아, 이거 내가 아는 음악이야 이러면서 이걸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 앞뒤의 내용이 이렇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노래들만은 부족해요. 중간에 이 노래와 노래를 연결시켜주는 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대사조차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에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은 아니었고, 마치 랩을 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음정이 좀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럼 사랑 노래 들려드릴까요? 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소위 레치타티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오페라는 아리아와 중간에 사이사이에 있는 레치타티보를 부르게 되죠. 바로크 시대에 아주 유명한 오페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리날도라는 작품입니다. 헨델의 리날도. 이 헨델이라는 작곡가는 원래는 독일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영국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가서 오페라를 많이 써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발표를 하는데도 이탈리아어로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서민들이 이걸 다 저 이탈리아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모국어는 영어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국어를 하면서 이탈리아 오페라를 봅니까? 가사집을 보고 봤답니다. 가사집을. 아니, 이게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책 보면서 어떻게 음악을 감상하죠? 여러분, 이 바로크 시대 오페라는요, 이 하나의 아리아에 가사가 많지가 않아요. 뭐 한 문장 정도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서 이런 내용이네, 그냥 음악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오페라도 충분히 음악을 느끼면서 감상할 수가 있던 거죠. 특히 여러분, 이 헨델의 리날도는요,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페라인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아리아가 있습니다. 바로 날 울게 하소서. 들어보시죠.

1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기독교 군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라산의 군대는 자기들이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 십자군대의 유명한 장군의 여자친구를 납치를 해옵니다. 알미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렇게 적군의 군대에 잡혀간 상태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잡고 있는 적군의 왕은 울지 마십시오. 당신 우니까 내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이 적군을 배반하고 나에게 사람을 바친다면 제가 당신을 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저는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 저를 혼자 울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노래를 여기서 부르게 됩니다. 날 울게 하소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이기 때문에 리날도라는 오페라가 생소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 오페라를 직접 보게 되면 이 음악을 기다리게 되죠. 전쟁의 이야기, 그 상황에서 마법이 활개를 치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중간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바로크 오페라의 아주 유명한 리날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오페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전파 시대가 시작되면서 헨델의 그런 명성을 잇는 오페라 작곡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모차르트였습니다. 모차르트는요, 35살까지 살았지만, 굉장히 짧은 인생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오페라를 썼고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이탈리아 오페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모차르트 자신도 이탈리아어로 굉장히 많은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오페라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몇 개를 쓰게 돼요. 징슈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징슈필은요, 여러분 독일식 마당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다가, 노래를 하다가, 연극을 하다가, 노래를 하다가,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걸 가벼운 오페라 장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독일의 징슈필이 그런 거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마지막 남겼던 오페라는 바로 징슈필이었습니다. 마술피리, 밤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여왕이 자기의 딸이 납치가 되자 그 납치된 딸을 새롭게 만난 왕자에게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오페라였어요. 마술피리를 쥐어주면서 이 마술피리로 당신이 용감하게 세상을 쫓아나갈 수 있다. 문제는 밤의 여왕이 거짓말장이었죠. 이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딸을 납치해간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밤의 여왕이 굉장히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혀간 딸한테 가서 협박을 합니다.

따라. 지금 너 옆에 있는, 너를 보고 있는 그 자라스트라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나 대신에 복수를 해라. 칼을 쥐어주면서 정말 살벌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오페라 중에서요, 이렇게 살벌한 가사가 없어요. 너가 만약에 나 대신에 복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다시는 하늘에 맺어진 인연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런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명 밤의 여왕의 아리아. 여러분, 들어보시죠.

네, 저 꼭대기의 음은 아무나 내지 못합니다. 아, 그래서요, 이 오페라 가수들 중에서 소위 콜로라투라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높은 음역에서 기교를 부리는 그런 소프라노만 가능한 그런 노래가 밤의 여왕의 아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차르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직후에 나왔던 베토벤이 있습니다. 음악의 역사가 베토벤 이전과 베토벤 이후로 나뉘잖아요. 그 정도로 이분이 어마어마한 음악을 썼고 기악 음악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상하게도 오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딱 하나만 썼습니다. 그것도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써서 이 하나의 오페라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름은 피델리오라는 오페라인데요. 곡극 전체가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에요. 부인이 억울하게 잡혀간 남편, 이 남편을 찾기 위해서 감옥 안에 침투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남자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가서 이 사랑으로서 용기로서 남편을 구해온다는 굉장히 숭고한 이야기. 인기가 없어요, 이 오페라가. 여러분, 오페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피델리오 잘안 보러 가세요. 네, 솔직히 말하자고요, 우리.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 이 베토벤의 피델리오는 걸작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유행하던 오페라들처럼 성악가들의 기교가 과시되는 오페라가 아니에요. 연주자들의 기교가 오히려 더 현란합니다. 한곡한곡 정말 주옥 같습니다. 단지 노래가 도드라지지 않을 뿐. 이 이야기는요, 결국은 전체 분위기가 교도소 안에서 억울한 사람을 탈출시키는 바로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요. 굉장히 숭고한 이야기였지만, 당시에는 성악가들의 기교도 두드러지지 않았고, 너무 무거운 내용이었고, 라고 해서 실패를 했던 그런 오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악적인 면에서 거의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역시 베토벤이다 할 정도의 오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도대체 성악가들의 기교가 과시되는 오페라는 어떤 오페라들이냐?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벨칸토라고 하는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벨칸토 오페라, 뭐 이렇게도 불러요. 아름다운 노래, 뭐 이런 뜻인데요, 벨칸토. 성악가들이 자기의 최고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느린 음악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을 기가 막히게 부르는 정말 최고의 성악가들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벨칸토 오페라 역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벌어졌고요. 로시니라는 작곡가, 도니제티, 벨리니 이런 사람들이 이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 작곡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 로시니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코미디 오페라 부파라고 합니다. 그런 오페라 부파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죠. 세비야의 발사. 이 세비야의 발사는 누구나 음악만 들어봐도 아, 이게 세비야의 발사에 나온 노래야 할 정도로 누구나 들어본 음악이 나와요. 바리톤의 아주 대표적인 아리아. 나는 이 거리의 만물 박사. 들어보시죠.

0: 피가로라고 하는 이발사가 광장에 등장해서 나는 머리를 너무 잘 깎기 때문에 그 외에도 난 너무 재주가 많기 때문에 모두가 나를 원하지. 이쪽에서도 피가로, 저쪽에서도 피가로 다 나만 찾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자랑에 아주 심취가 되어 있는 그런 아리아예요. 얼마나 이 재밌는 코미디 오페라가 시작될지 벌써 초반부터 보여줍니다. 중간에 이 피가로라는 단어를 연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한번 들어보시죠.
1: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0: 피가로. 모두가 피가로만 찾고 있네. 나는야 피가로, 뭐 이런 노래예요. 바로 이 노래가 세비야 이발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차르트의 유명한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가로, 피가로 이런 게 나오니까 아, 피가로의 결혼에 나온 노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전편과 속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차르트가요 그 뒤에 이야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 연극인데 예전에 누가 첫 번째 얘기를 만든 적이 있었고 모차르트가 요거의 속편으로 피가로의 결혼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로시니가 다시 이 전편을 리메이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작품에 같은 인물인 거죠. 거기도 피가로가 나와요. 그 피가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명한 피가로를 연발하는 노래는 피가로의 결혼이 아니라 로시니가 작곡한 세비야 이발사에 나온다. 너무너무 재밌는 오페라라 이건 거의 요즘에 영화 보는 속도하고도 비슷하게 가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요. 정말 토벅절도할 만한 음악 하나하나가 다 재밌는 그런 오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희곡 오페라의 대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벨칸토 시대에 또 대표적인 작곡가 한 명을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니제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니제티. 정말 많은 오페라를 썼고 이분은 코미디뿐만이 아니라 비극도 굉장히 잘 썼고요. 정말 수많은 오페라가 있어요. 작곡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는데 2주 만에 작곡을 한 곡이에요. 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상한 약을 사가지고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해서 그냥 술을 산 거였어요. 자기는 그게 사랑의 묘약인 줄 알고 막 벌어지는 코미디 오페라예요. 여기에 그 테너가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페라 이름을 못 들어봤다 해도 이 음악을 들으면 아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이런 노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들어보시죠.

남몰래 흐르는 눈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음악이 굉장히 슬프기 때문에 아주 슬픈 곡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오페라는 코미디 오페라예요. 자기는 약장수한테 속아가고 지금 사랑의 묘약이라는 걸 샀습니다. 그걸 자기가 마셨고요. 이걸 마신 사람은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 좋아한대요. 뭐 그런 약인 줄 안 거예요, 본인은.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짝사랑하던 저 여자는 나를 지금 좋아하고 있을 거야. 저기 뒤에 가서 창피해서 울고 있을 거야. 내가 너무 좋아서. 이런 가사입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본인은 그게 술인 줄 모르는 거죠. 본인이 약간 지금 취한 상태예요. 취한 상태인데 사랑의 묘약을 자기가 먹은 줄 알고 굉장히 자신 있어 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하지만 테너는 이 곡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 곡이 딱 끝난다면 마음껏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브라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도니제티라는 사람이 정말 또 성악가의 기교를 과시했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 어렵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이게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루치아라는 여자분이 주인공인, 자기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배신한 줄 알고 결국 원치 않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못 버티고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여기에 소위 광란의 아리아라는 게 등장합니다. 광란의 아리아.

하얀 이 드레스에, 이 소복같이 생긴 이 드레스에 빨간색 피를 묻히고 한 손엔 칼이 쥐어져 있고요.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터덕터덕 무대 위로 나옵니다. 그 상태로 5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 5분을 노래합니다. 넋이 나간 채로 노래를 합니다. 객석을 응시합니다.

무대 뒤쪽에는 이 슬픈 여인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 하이라이트 핀 조명을 받으면서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어리나간 상태로. 나중에는요, 이게 정말 위쪽으로 올라가서 플룻과 이중창을 하게 되고요. 멜로디가 장조가 됐다가 단조가 됐다가 막 바뀝니다. 그 황란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분이 광란 상태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고 모두가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람메르모의 루치아. 이 광란의 아리아는 제오 원소라는 영화에서 SF 영화죠? 제오 원소라는 영화에서 파란색 외계인 디바가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기괴하게 불러요. 아주 기괴하게 부르는데 그게 바로 이 노래예요. 도니제티의 광란의 아리아. 나중에 여러분 이 오페라 보시면요 반드시 그 장면 정말 감동받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소프라노들 기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테너가 또 기교를 하잖아요. 엄청납니다. 연대의 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연대. 연대? 연대 고대할 때 연대 아니고요. 여러분 연대. 군대의 연대를 얘기합니다. 군대의 연대. 이제 도니제티가 프랑스어로 작곡을 했던 오페라인데 이 한 군부대에 자기들이 딸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딸을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가 이 딸한테 사랑을 바치기 위해서 이 연대에 들어와요. 나는 드디어 군인이 됐어. 나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군인이 됐어. 나는 이제 이 여자의 사랑까지 쟁취할 거야 라고 부르는 굉장히 신나게 노래하는 곡이 있는데 노래는 신나는데 테너는 신나지 않습니다. 왜? 테너가 정말 불가능하게 가깝다는 음정이 있습니다. 그 음정이 어디냐면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에서 한 옥타브 더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이건요 테너가 거의 이 한음 내기도 힘든 음인데요. 이 노래에 기가 막히게 힘을 쏟아서 노래를 부르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그 음이 아홉 번 나옵니다. 노래 하나에 그 높다고 하는 그 도 우리가 하이시라고 하죠. 들어보시죠. 이거예요. 계속 나와요. 중간에 막 다른 노래 하죠. 뒤에 아주 여러 번 기다립니다. 이 하이 C가.

이 노래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바로티입니다. 파바로티가 이 노래로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그리고 파바로티 말년엔 이걸 실패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음이고요. 도니자티의 연대의 딸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의 코미디 오페라지만 여기에 엄청난 바로 이 음악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벨칸토 오페라의 벨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벨리니. 로시니는 굉장히 길게 살았고요. 그 사이에 도니제티가 또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요, 벨리니가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지만 33살의 여자래요. 몸에 오랫동안 지병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시니나 도니제티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도전을 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야, 도니제티는 나랑 경쟁이 안 되시는 분이구나, 그런 걸 좀 알았대요. 그래서 도니제티가 쓰지 않았던 그런 장르에서 몇 개 아주 주각을 나타내는 아주 거의 최고의 오페라 몇 개를 남깁니다. 오페라가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의 그 노르마라는 작품. 노르마의 아주 유명한 음악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희생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드루이드교라고 들어보셨죠? 드루이드교.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굉장히 그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옛날에 그 자연 신을 섬겼던 토속 신앙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드루이드교 막 이러면 막그 사슴뿔 같은 거막 달고 살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좀,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 보면 약간 이교도인 거예요. 로마가 그 드루이드교를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이드교 집단에서, 야, 로마가 우리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치자.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야, 우리의 여사제, 노르마. 저 노르마한테 부탁을 해서 이 신탁을 얻게 하자. 신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이 여사제가 나옵니다. 드루이드교의 여사제죠. 이 여사제가 아주 멋진 노래를 부르면서 신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정결한 여신이여, 우리를 구보살피소서. 그 노래가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여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의 거의 대표곡 중에 하나로도 알려져 있어요. 음악을 들으시면 제목을 모르셨던 분들도 아, 이 음악이구나 하실 거예요. 가스타 디바 들어보시죠.

여신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로마가 우리의 적이긴 하지만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흥분했나 봐. 전쟁하면 안 되겠어. 이 노르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적군, 로마군의 장교와 사랑하는 사이였거든요. 그 아이 사이에서 애까지 있습니다. 숨겨놨습니다, 그 아이를. 그런 로마군과 전쟁을 할 수 없었죠. 그 노르마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부여사제가 있습니다. 그 부여사제가, 언니, 저 말 못할 비밀이 있어요. 저도 사제인데요. 저 사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 아니, 자기도 사제인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도 연애를 했었고 아이까지 있으니까. 그래? 나한테 말해. 난 괜찮아. 괜찮아. 로마 장군이에요. 뭐라고? 적군의 남자를 좋아한다고? 누군데? 이름을 말했더니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와 아이까지 있는 그 남자. 지금 배신하고 다른 여자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모두 잡혀온 상태에서 이 노르마는 결정합니다. 평화는 취소입니다. 전쟁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처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 오페라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겁에 질립니다. 뭐 하는 거지 지금? 화형에 처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 배신자는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고 불 속에 몸을 던지면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노르마예요. 리비아모 리비아모 넬리아디 도리지 표칼디 바치 아브라. 자, 이제 벨칸토 시대는요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완성했던 사람이 바로 베르디입니다. 오페라의 왕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리골레토 중에서 여자의 마음 들어보시죠.

여자의 마음은 깃털과 같아서. 네, 갈대 아니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갈대라고 의역을 했던 거예요. 아, 깃털과 같아서 잘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둥이인 나는 어떤 여자들도 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바람둥이가 여자를 유혹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악당이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이 악당을 죽이기 위해서 청부업자를 고용했던 리골레토라고 하는 광대. 나중에 그 청부업자가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내 딸을 죽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열하면서 끝나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 악당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무대 뒤에서 이 여자의 마음이 또 나와요. 뭐지? 가만히 있어봐. 이 노래는 그 악당이 부른 노래인데? 그럼 이 죽어낸 사람은 누구야? 열어봐.

그랬더니 자기 딸인 거죠. 그렇게 해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정말 최고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오페라의 왕 베르디가 비극을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 정말 슬픈 노래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나는 노래 따로 있죠. 대장간의 합창 들어보겠습니다.

베르디가 작곡한 리골레토 바로 다음 오페라였던 일트로바투레. 집시들이 산에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숨어서 남자들이 이 대장간에서 무기를 만들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노래가 나올 때는 그 모르 소리도 막 나요. 음반 들어도 그렇게 나옵니다. 막 이걸 다 막 두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남성 합창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곡이고요. 대장간의 합창. 그래서 엔빌 코러스라고도 부릅니다. 중간에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신나고요. 상당히 복잡한 음모와 반전과 오해가 담겨있는 마지막에 굉장히 잔인한 결말이 나오는 그런 오페라라서 제가 오늘 내용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은 절대 스포일러 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막 충격받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아니죠, 조윤범 씨는 무슨 오페라에서 무슨 충격을 받고, 아니 진짜 충격받으신다니까요. 진짜 깜짝 놀랄 만큼의 반전이 들어있는 오페라니까 나중에 이것은 꼭 여러분 작품으로 보십시오. 내용 절대 모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베르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개선행진곡, 어느 오페라의 아이다에 들어보시죠.

0: 트럼펫 솔로가 아주 기가 막히죠? 이집트의 장군이 에티오피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거기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들이 막 도착을 하죠.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전리품들이 도착하는 행진 장면에 나오는 연주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오페라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은 장면인데 나중에 무슨 합창이 나오긴 합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은 이 연주곡에서 막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는, 바로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지, 이런 겁니다. 큰 무대 세트로도 유명한 아이다. 하지만 내용은 매우 슬프다. 매우 슬프다. 조국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이 장군이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조국을 배신했다는 누명을 쓰고 마지막에 돌무덤에 들어갑니다. 산채로. 이 동굴 안에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기를 사랑했던 아이다가 들어옵니다. 에티오피아의 공주였지만 이집트를 끌려와서 이집트 장군을 사랑하게 된 아이다.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 돌무덤에 숨어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마지막 생을 끝내려고 온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 빛이 새어나고 있어요. 무덤이 열리나 봐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죽어가면서 끝나는 오페라 아이다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작품으로도 유명하지만 정말 마지막에 엉엉 웁니다. 여러분, 오페라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경험 정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초기 바로크 시대 오페라부터 벨칸토 시대, 베르디의 오페라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의 오페라, 더 웅장해지고 더 매력적으로 더 현대화된 그런 오페라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하겐!

0: 갈게요. 어디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2: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2: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

0: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조윤범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도 오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바로크 시대 오페라 또 고전파를 지나서요. 낭만파에 들어서서 이제 벨칸토 시대라는 성악가들의 기교가 과시가되는 그러한 오페라 조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요. 이 오페라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후기 낭만주의 시대 오페라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오페라 하면 될 것을 그 사이에 이 장르에 따라서 아무래도 여러분 이게 영화와 같은 연극이기 때문에 그 장르가 구분이 정확히 됩니다. 우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페라 세리아가 있습니다. 오페라 세리아, 시리어스하다는 거예요. 진지한 오페라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대다수의 오페라가 비극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러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슬프고 또 규모도 거대하고요. 그러한 오페라들을 우리가 오페라 세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굉장히 가벼운 오페라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믹한 작품. 길이도 좀 짧고요. 보통은 한 2막 정도에 끝납니다. 뭐 3막, 4막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오페레타. 주로 이제 독일어권에서 독일이나 뭐 오스트리아 이런 곳에서 많이 만드는 장르 오페레타라는 것이 발전을 하고 사실 뭐 옛날부터 이런 코미디 오페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오페라 코믹이라는 장르도 있었고요. 비슷하게 또 코미디 오페라였습니다. 이런 걸 계승한 게 나중에 오페라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아주 옛날부터 오페라 부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페라 부파. 오페라 부파는요. 사실 이게 제대로 된 하나의 큰 작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너무 진지한 오페라 보다 보면 힘들잖아요. 오페라 보통 3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막과 막 사이에 쉬는 시간이 길어요. 그럼 그 긴 시간, 쉬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와인 한잔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이에 나는 별로 할 거 없어.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과 막 사이에 연극을 또 하나 집어넣었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보통 한 시간짜리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한 시간. 그런 걸 오페라 부파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깐 중간에 쉬어요.

살아가야 되는 오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코믹하고 유머러스하고 이것도 뭐 중간에 어떤 아주 전형적인 코미디가 나오죠. 보통은 이제 신분을 속이고 뭐 귀족을 골탕 먹이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오페라 부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점점 발전이 돼서 하나의 코미디 오페라 장르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시니 같은 사람이 오페라 부파의 아주 명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자고요. 전통적으로 진지한 오페라는 따로 그냥 오페라 혹은 오페라 세리아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코미디 오페라에서 장르가 많은 겁니다. 프랑스에서 옛날에 하던 오페라 코믹, 이탈리아에서 옛날에 하던 오페라 부파, 오페라타. 뭐 이렇게 가벼운 오페라들이 다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오페라에 입문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처음 보는 오페라가 중요하다. 처음에 오페라가 내가 굉장히 재밌게 봤다면 그다음부터 오페라에 흥미를 가질 수 있어서 어떤 오페라를 제가 추천을 한번 좀 드리고 싶다. 바로 이 오페라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지옥의 오르페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지옥의 오르페. 오르페우스라는 신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부인 에우리디체가 지옥으로 끌려갔더니 남편인 음악가가 이 부인을 구하러 가죠.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막 악기로 온갖 그 지옥의 악마들을 다 잠재우고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가서 이제 자기 부인을 지옥에서부터 데려오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이걸 오페라 작곡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소재를. 왜? 음악가에 대한 얘기니까. 얼마나 음악적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 소재를 가지고 오페라들이 나왔는데 이 오펜바흐라는 사람이 이거를 아주 재밌게 패러디합니다. 네, 패러디한 거예요. 그대로 그 내용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부인이 지옥에 끌려갔어요. 부인이 사라진 거죠. 죽었대요. 알고 보니까 지옥에 신이 데려간 거예요. 납치를 해간 거예요. 자,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야, 드디어 내가 자유야. 야, 내 부인이 사라졌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막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너무 유명한 음악가다 보니까 연예인이잖아요. 부인이 죽었는데 지옥으로 구하러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인성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댓글로 많이 사람들이 달겠죠? 이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부인을 구하러 갑니다. 부인을 구하러 가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데리고 오는데 나중에는 결국 뭐 뒤를 돌아봐서 이제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현대식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페라에서 그 지옥에 도착을 했을 때 지옥에서 광란의 무도회가 열려요. 지옥의 신 플루토가 다른 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죠. 그 플루토가 이제 지옥의 연회를 열거든요. 그 연회에 나오는 음악 들어보시죠. 계속 멈칫멈칫하다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 갈롭이라는 장르에 춤을 추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등장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이죠? 아, 이거. 자, 이제 진짜 유명한 멜로디 잠시 후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 네. 캉캉춤입니다. 캉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리 올리고 추는 춤 있잖아요. 그 캉캉춤의 음악. 사실 이제 캉캉은 춤의 장르이기 때문에 어떤 음악으로도 이 춤을 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곡이 너무 유명한 바람에 그 다음에 모든 캉캉춤에 이 음악을 쓰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갈롭이라는 춤곡이다. 그 유명한 음악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캉캉춤. 보통 이제 오페라를 우리가 직접 가서 보기도 하지만 영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정말 첫 번째 보시는 오페라로 추천드립니다. 재밌으셨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아, 오페라가 이렇게 재밌구나. 그렇게 재미를 느껴야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좀 재미가 없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관대해집니다. 아, 뭐 연출이 그런가 보다.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내 머릿속에 지식이 많을수록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까칠해지는 것이 아니다.

음악은 그렇게 깊이가 있어야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하도 비난을 하니까 이분이 마지막에는 야, 나도 진지한 거쓸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신의 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게 돼요. 이른바 호프만의 이야기. 호프만의 이야기. 네, E.T.A. 호프만이라는 작가이자 작곡가가 있습니다. 예, 모차르트 시대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분이 그 환상적인 문학 작품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글도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뭐 대표적인 작품이 호두까기 인형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겼던 짧은 소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대에 묶은 오페라 하나를 만들게 돼요. 굉장히 기괴한 이야기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랑은 실패할지언정 사랑보다 더 뛰어난 것이 나의 인생에 나를 붙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이다라는 철학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진지하고 뭐 중간에 기괴한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 인형이 막 노래를 부르는 장면. 와, 굉장히 현대적이죠? 무슨 요즘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계 인형이 막 살아나서 노래를 하는데 보는 사람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여자한테 반해버리는 인형인데. 여러분, 그 인형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소프라노가 그 높은 음을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에서 더 올라가고 더 높은 음을 정확히 찍고 그래서 기교적인 노래로 유명합니다. 보통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아주 기교적인 소프라노들이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장면이냐 하면, 아 물론 기괴하지요. 기괴한데 이 인형 노래를 하다가 태엽이 멈춰요. 그 중간에 이렇게 멈추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태엽을 다시 감고 다시 노래해요. 아주 명장면입니다. 평생 동안 코미디 오페라를 작곡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마지막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마쳤던 그 시대의 오페라의 거의 최고 걸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편 또 이탈리아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전통적인 오페라들의 소재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대부분의 오페라가 옛날에 그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그런 신화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왕족들의 이야기, 뭐 역사적인 뭐 전쟁 이야기. 그런 거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작곡가들이 어느 순간에 좀 각성을 합니다. 아니, 왜 오페라가 꼭 그런 내용만 만들어야 돼? 아니,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잖아. 예를 들면, 뭐, 불륜, 뭐, 치정, 살인,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 아, 얼마나 극적이야. 베리즈모라고 해요, 베리즈모. 현실주의 오페라. 진짜 우리 생활에서나 일어나는 일들. 야, 그런 걸 만들어보자라는 운동이 굉장히 부흥을 해서요. 갑자기 오페라에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출판사에서, 악보 출판사에서 이런 오페라 공모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한막짜리 오페라? 예, 단막으로 되어 있는. 짧은 거죠. 그렇게 공모된 오페라에 베리즈모 걸작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스칸이라는 작곡가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라고 하는 제목이 굉장히 복잡한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골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시골 군인. 자, 일단은 이 아름다운 음악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나눠져 있질 않으니까 중간에 그냥 간주곡. 무대는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막 한번 내려오지 않아요. 이 오페라는요. 자기 남자친구가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골 군인이었는데, 뭐 지금은 군인이 아니죠. 제대하고 나와서도 계속 옛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기다리고 있더니 여자분은 화가 나서 내 남자친구가 바람피고 있는 그 여자의 남편한테 일러버려요. 유부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정말 충격을 받고 우락부락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그놈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무기 들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나 때문에 남자친구가 죽게 생겼잖아. 그 말한 걸 후회할 때 이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이 굉장히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슬픈 내용이죠. 장면이 굉장히 슬픈 장면인 거예요. 묘하게. 근데 문제는 이게 단막극이기 때문에 짧단 말이죠. 짧으니까 보통은 이제 한 1시간 조금 넘거든요. 네, 여러분 오페라에서 1시간 넘으면 짧은 거예요. 아니, 보통 3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또 짧은 같은 메리스모 스타일의 작품이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작품하고 같이 많이 합니다. 그것은 레온 카발로라는 작곡가가 만든 팔리아치라고 하는 광대들을 얘기하거든요. 팔리아치. 옛날에 유랑극단의 광대들. 그 연극 유랑극단을 하는 광대들인데 부인이 바람피고 있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방금 어떤 남자랑 같이 있다가 남자가 확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남자가 야, 그 남자 누구야? 막 대기실에서 싸우고 있는데 연극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코미디 그 유랑극단 사람들 다 연극 보겠다고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난 광대인데 들어가서 웃겨야 되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의상을 입어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슬픈 노래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제목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자, 여러분,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간주곡 인터메조예요. 간주곡, 그러니까 막이 막.

그렇게 긴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팔리아치를 보고 있으면 중간에 바로 이 노래를 하는 장면에서 정말 사람들이 눈물을 쏟을 정도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무대 위에 올라가죠. 부인도 다 배우들이거든요, 극단. 올라왔는데 이제 부인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연극 내용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내용인 거예요. 바람을 피고 있고 그걸 사실을 모르는 자기를 놀리고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대와 현실을 혼동합니다. 무대 위에서, 결국에는 무대 위에서 자기 부인을 찌릅니다. 그런 아주 비극적인 내용. 그래서 마지막에 막이 내려가기 직전에 하는 대사는, 자, 연극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하게 되는 팔리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이 팔리아치는 함께 볼 수가 있는 베리즈모 오페라의 정말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외치하지 마라, 이 베리즈모 오페라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바로 푸치니예요. 푸치니는 훨씬 더 여러 장르의 작품을 썼지만 이분도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을 그렸던 작품들이 몇 개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보엠입니다. 라보엠은요, 이렇게 비극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도 막 치정살인 이런 게 등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잔잔하게 그려갑니다. 그 예술가들의 얘기예요. 젊은 예술가들. 요즘에 얘기하면 음대생, 미대생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숙비가 없어갖고 이렇게 같이 같은 방에 모여 살다가 여기서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 진짜 청춘 드라마예요. 옆 방에 하숙하고 있는 여학생이 자기 방에 불이 꺼졌다고 불 얻으러 오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불을 얻어 가는데 벌써 눈빛 보고 반한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자기 방에 못 들어가요. 왜? 지금 열쇠를 떨어뜨렸어요. 문 잠그고 왔는데 다시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방에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진짜 없는지 어쨌든. 그런데 여기 열쇠 떨어뜨렸나 봐요.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찾거든요. 이 남자는 그.

열쇠를 먼저 찾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만 남자 같은데요. 그래서 어이 어딨지? 열쇠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바닥에 더듬거리다가 손이 맞다 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의 손이 차요. 그대의 찬선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막 생각만 해도 막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춘들의 그 연애의 담. 이런 것도 메리즈모 오페라의 한 장르였단 말이에요. 물론 푸치니는 진짜로 극적인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토스카입니다. 토스카. 토스카는 사람 이름입니다. 가수예요. 여자 소프라노 가수의 이름인데 이 가수가 주인공이에요. 여기서부터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페라인데 주인공이 오페라 가수인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그 정치범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오늘 채용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 구하러 탄원을 하러 가요. 경찰서장 같은 사람한테. 이 남자가 은큼한 변사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토스카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다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부터 예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를 살리고 싶으면 오늘 당신은 나와 하룻밤 보내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나는 평생 동안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아왔는데 나는 평생 동안 누구도 해칠 생각이 없었고 나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신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부당한 갈등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정말 처절한 소프라노의 멜로디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죠. 토스카를 보다가 이 노래가 나오면 모두가 멈춥니다. 애절하면서도 가냘프고 그러면서도 강렬하게 불러야 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남자친구를 살리려면 남자친구를 배반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남자친구 배반하지 않으려면 남자친구는 오늘 죽어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죠. 좋아요. 제가 오늘 당신과 하룻밤을 보낸다면 당신이 내 남자친구를 살려준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 경찰서장이 좋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리죠. 그러면 부하를 불러요. 자기 부하를 불러서 오늘 몇 시에 저기 처형당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 저 옛날에 누구처럼 거짓으로 처형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총에 총알을 빼고 쏘겠다는 거예요. 자, 알겠죠? 이제 당신 남자친구 살았습니다. 라고 이제 부하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토스카가 준비되어 있던 칼을 가지고 찔러버립니다. 내 남자친구도 살았고 나는 내 남자친구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찔러버리죠. 한편에서는 이제 처형당하기 전에 이 토스카의 남자친구 이분은 이제 밤하늘에 별은 빛나는데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구나. 내가 평생 동안 사랑했던 토스카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라는 아주 처절한 노래 별은 빛나고 한 마디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테너의 아리아입니다.

형장의 이슬로 살아계시기 전에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는 이 아리아. 본인은 지금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형이 집행이 되고요. 토스카는 그렇게 살인을 한 후에 자기 남자친구를 구하러 옵니다. 자, 처형이 끝난 상태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총에 총알은 있었죠. 안 일어납니다. 경찰서장이 사기를 친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죽은 것을 보고 오열하면서 쫓아오는 군인들을 피해서 성벽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오페라가 토스카예요. 푸치니의 작품 중에서 또 후기 작품 중에 정말 우리가 음악만 딱 들으면 아 이거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 먼저 들어보시죠. 자니스키키에 등장하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참 많이 들어봤던 음악이죠. 뭐 광고나 뭐 이제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작품은 자니스 키키라는 제목인데요. 원래는 세 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단막극의 세 개를 모아놔요. 전체는 일 트리티코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3부작 뭐 이렇게 불립니다. 장르가 달라요. 첫 번째 작품은 외투라는 공포 오페라고요. 두 번째는 수녀 안젤리카라고 하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 이 자니스 키키가 마지막 그 코미디입니다.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굉장히 희극,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노래는 언제 등장을 하느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집안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서, 근데 상대방 남자 쪽 집안에서 유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 자니스 키키한테, 사이는 안 좋지만 이쪽 집안의 아버지한테 이걸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니스 키키는 안 도와주려고 해요. 저 사람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더니 딸이, 아빠, 저쪽 집안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요. 저 결혼이란 걸 해보고 싶다고요. 저도. 제가 만약에 아빠가 안 도와주셔서 제가 결혼 못하잖아요. 저 지금 당장 저걸 강물로 가서 뛰어내릴 거예요. 라고 하는 노래예요. 제목은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앞에 가사만 따서 제목이 나온 거죠. 뒤에 내용은 아버지 협박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제목이 이렇고 그 노래가 멜로디가 좋으니까 결혼식장에서 노래 좀 잘하시는 그 신부가 아버지한테 제가 이 노래 부르는 거 몇 번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괜찮아요, 아버지도 가사 몰라요. 자, 자니스 키키에 나오는 유명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바그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그너. 악명 높아요, 이분이. 유대인, 반유대주의로 또 유명해요. 평생 동안 유대인을 싫어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거대한 오페라를 만들었던 독일인이다. 이분이. 바그너의 오페라는 후기에 갈수록 나중에 이제 음악이 완전히 통째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페라들은요, 아리아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레치타티브가 좀 연결을 시킬 뿐 여러 개의 아리아로 되어 있는데, 바그너의 나중에 후기의 음악은 오케스트라가 한 번도 쉬지 않은 작품들이 나와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니벨롱의 반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니벨롱의 반지. 반지 하면 뭔가 좀 떠오르시죠, 여러분? 더 뭔가 떠오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떠한 반지를 끼면 나는 절대적인 힘을 받는다. 네,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 신화에서 모티브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걸 4부작으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는 뒤에 3부와 앞에 프롤로그예요. 프롤로그라고 하기에는 첫 번째 라인의 황금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3시간짜리입니다. 3시간짜리 프롤로그? 와, 어마어마하죠? 이게 한 번도 안 쉬어요. 문제는 이 3시간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발큐레 봐야 됩니다. 발큐레.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총 4부작으로 되어 있는 오페라예요. 종합 15시간. 음악도 점점 어렵고 심지어 26년 동안 작곡을 했어요. 26년간 작곡을 하기 때문에 후기로 갈수록 음악이 어려워집니다. 더 현대음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편에 있는 발키레라는 작품에 아주 유명한 음악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바그너가 워낙에 그 반유대주의 작곡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히틀러가 굉장히 좋아하죠. 나치 전당대회 때도 바그너를 막 쓰고 그래요.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 영화에서는 이제 히틀러가 이제 추궁기로 이런 음악 트는 장면 나오거든요. 지옥의 묵시록 이렇게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에서 이제 헬기들이 융단 폭격할 때도 일부러 그 군인들을 흥분시키려고 이게 제정신으로 민간이 폭격 못하니까 굉장히 잔인한 그런 장면에도 사용이 됩니다. 바그너 오페라까지 우리가 도전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나에 대한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후기 오페라의 아주 걸작을 보여드릴게요. 후기 낭만주의에 이제 바그너의 또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거대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작곡가가 등장을 해서 장미의 기사라고 하는 그 옛날의 과거 비엔나 시대 이 비엔에 사는 귀족들의 어떤 사교 문화를 약간 풍자한 그러한 굉장히 아름다운 오페라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이 장미의 기사가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요. 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미의 기사는. 이게 옛날에 신부한테 청혼할 때 신랑이 직접 신부 얼굴 보기 전에 전령을 보내요. 그 청혼의 뜻으로 어떻게 하냐면 조화로 된 장미, 그러니까 진짜 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은장미 같은 거에다가 장미 향수를 뿌려가지고 이거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래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걸 받은 여자분이 이 장미 갖다 주는 사람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장미의 기사. 참 난처하죠. 그래서 이제 그 귀족들끼리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막 풍자한 그런 작품인데 와 여러분 그 장미를 전달할 때 둘이서 이중창을 부르거든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가뜩이나 이 역할은요 보통은 이 젊은 앳된 남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보통 여자분이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런 오페라 역사를 두 편에 걸쳐서 쭉 한번 다뤄봤는데요. 제가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 딱 한 개 본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오페라 한 개 본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하나 보고 다시는 안 봐서 그렇지.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내가 매니아가 되기 위해서 음악 듣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아는 체 하려고 음악 듣는 거 아닙니다. 내가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0: 뭐 오페라 너는 뭐 하나도 안 받는다느니 뭐 이러면서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클래식의 대중화에 가장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아는 체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벽이 높아지고 모르면 뭐가 죄인인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요. 그분들도요 다 어렸을 때는 한 개도 안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도전해 보자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 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일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0: 오지선다 추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범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공연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러 가지 경로로 내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가장 쉬운 방법은 휴대폰으로.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정말 많은 음악을 검색해서 듣기도 하고요. 뭐 그전에는 우리가 음반이라고 하는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된 듯한 CD, LP 그렇게 해서 이제 음반을 구입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뭐 요즘에는 뭐 워낙 이제 쉽게 음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공연장에 가야 할까? 공연장에 함께 가서 많은 사람들과 이 공연을 체험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느 수준급 이상의 연주자가, 꼭 반드시 유명한 연주자가 아니더라도요, 프로 연주자가 내 앞에서 같은 방 안에서 연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큰 공간에서 누군가 그렇게 연주하는 것을 내가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은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십니다. 그 소리가 같은 공기를 통해서 거쳐서 나에게 오죠. 숨이 막혀요. 우리가 진짜 앞에서 본다는 것은 특히 그날의 큰 이벤트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 공연장 자체가 주는 이 현장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앞선 강의에서 계속 어떤 공연이 어디서 초연되고 처음에 반응이 어땠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현장에 내가 직접 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극장에 왔는데 이 극장에서 이 공연을 옛날에 처음에 했었잖아. 그 의자에 같은 의자에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내가 어느 공연장에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외 공연장까지. 외국의 공연장 가는 거 어려울 것 같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쉽습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명한 공연들의 관객이 한번 되어보자 라는 뜻에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라스칼라 극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밀라노에 있어요. 이탈리아에는 정말 수많은 도시가 있고 그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봐야 될 오페라 극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일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오페라의 성지라고 불리는 밀라노. 이 밀라노에는 그 유명한 두오모 성당이 크게 있잖아요. 그 광장에 약간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라스칼라 극장이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테아트로 알라스칼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줄여서 그냥 라스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이 극장을 처음 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이냐? 찾기 힘들어요. 그 극장을. 찾기 힘들어요. 두오모 성당 그 안쪽 골목에 가면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이제 여기 스칼라 극장이 어디예요? 물어보면요. 앞에 서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단 말이죠. 내 뒤에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이거 왜 모르냐?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외관이. 이 바깥에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무슨 학교 하나처럼 생겼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안에를 더 화려해서 극대화 대비를 시키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 꽤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와 진짜 멋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극장은 아니에요. 왜 여기가 오페라의 성지가 됐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의 왕 베르디가 정말 많은 오페라를 여기서 초연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유명한 극장이긴 했는데요. 운이 좋아서 거의 초기부터 이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을 해요. 그러다 보니 대중적인 오페라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역사적인 장소가 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음향적으로도 거의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완벽한 극장은 없어요. 유럽의 극장들은 우리나라보다 건축 기술이 옛날부터 대단해서 막 엄청나게 음향을 완벽할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안 그런 극장 꽤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극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극장들 몇 개를 가봐도 음향이 완벽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메아리가 치는 극장도 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향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스칼라 극장은요. 그런 단점들이 거의 없는 대규모 극장이에요. 여기에서는 정말 많은 작품들, 특히 나중에 오페라의 왕 베르디의 작품들이 다 대부분 여기서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치니는 어떨까요? 푸치니.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르디의 오페라의 왕좌를 거머쥐는 사람이 나중에 이어받게 되는 사람이 푸치니예요. 그러면 푸치니도 베르디에 못지않게 이 극장에서 많이 성공을 했느냐? 아닙니다. 본인의 오페라 중에 딱 한 개만 올라갔습니다. 나비 부인. 나비 부인. 우리는 이름을 참 많이 들어봤죠? 미국 군대가 일본에 지금 주둔을 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장교 한 명이 여기에 게이사랑 연애를 하게 돼요. 일본 기생이죠. 그 게이사와 연애를 하다가 아이까지 낳고 그랬는데 이제 본국에서 송환명령이 떨어지니까 돌아간단 말이죠.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나 돌아올게. 이러고 간단 말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지 말고 너 여기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그런데 이 나비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초초라는 여자분은 아니에요. 남편 온다니까요.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남편이 와요. 본처랑 같이 와요. 파란 눈의 본처와 같이 와서 안녕하세요. 헬로. 저희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뺏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하염없이 남편만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이까지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이분. 그래서 저에게 잠시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준비해 있던 붉은 리본을 팍 풀어헤칩니다. 자결한 거죠. 진짜 엉엉 우는 오페라예요. 엉엉엉엉 울어요. 아니, 오페라 보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운다니까요.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느린 템포만 버티시면 마지막에 진짜 엉엉 우는 이 오페라. 스칼라 극장에 유일하게 올라갔던 푸치니의 오페라. 그나마 실패했습니다. 네, 그 당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오페라라서 그 푸치니가 그 다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내가 여기서 공연 안 해봐라. 아, 이래가지고 끝까지 공연을 안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딱 한 개만 지금 올라갔었던 푸치니 작품, 나비 부인.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다시 한번 이탈리아로 한번 가볼게요. 베네치아. 베네치아. 베니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라 페니체라고 하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요. 라 페니체. 이 극장이 뭘로 유명하느냐? 화려하게도 유명하고요. 불이 많이 나기로도 유명합니다. 여기가. 이라 페니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이게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불사조라는 뜻이에요. 불사조. 아니, 물론 죽지 않는 새지만 얘가 기본적으로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 완전히 다시 짓거든요. 똑같이 져요. 아, 기가 막히게 화려한 극장이에요. 그걸 그대로 화려하게 짓는다니까요. 중간에 또한 번이 불났을 때는 그때는 큰 부분만 타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세 번째 불 탔을 때는요, 여러분 1996년인가 그래요. 90년대예요. 비교적 최근인 거죠. 그때 싹 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보시는 페니체 극장은 다시 지어진 극장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어놨어요. 그대로 다 다시 완벽하게 똑같이 지어낸 극장. 그렇게 다시 짓기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을 정도로 화려한 극장이에요, 여러분. 베르디가 여기서 리골레토를 초연했었고요.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리골레토의 여자의 마음 말고요. 유명한 바리톤의 아리아가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격렬하게. 리골레토는 광대입니다. 라이든 광대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나쁜 귀족과 그들의 부하들, 자기 동료들이죠. 그 동료들이 자기 딸을 납치해갔습니다.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한 나머지 이 저주받은 가신 같은 종족들아라고 하면서 부르는 이 아버지가 처절하게 부르는 노래예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숙여야 돼. 아니, 다 동료들이잖아요. 당신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발, 내가 애원합니다. 내 딸을 돌려주세요. 라고 부르는 굉장히 처절한 바리톤의 아리아. 바로 이 베네치아의 라페니치아에서 초연됐습니다. 나중에 라트라비아타도, 베르디의 유명한 라트라비아타도 이곳에서 초연되고요. 그리고 이 베네치아에서는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출신이었던 비발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극장이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개의 극장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냥 저택 안에서도 공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면 꼭 비발디 사게 합니다. 비발디가 여기 사람이니까. 베네치아에서 일하고 있던 신부님이었습니다. 비발디는 나중에 이분이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게 되지만 사게 한번 들어보죠. 여름의 사막장입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걸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여러분 비발디를 들으실 때 어딘가에서 비발디가 들려오고 있다. 만약 지금은 여름의 사막장이 나오고 있다. 무서운 거죠. 여기 홍수 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 폭풍으로 상징하는 부분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그냥 여기 유럽에 와서 클래식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비발디지라고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 여기 비발디가 여기 살았으니까.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베네치아는 비발디의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파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리에는요, 아주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한가운데 그 오페라 가르니에라고 하는. 거기서는 그냥 국립 오페라 이렇게도 부르지만, 가르니에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건축가의 이렇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건축가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기가 제가 가본 오페라 하우스 중에 가장 화려합니다. 가장 화려해요. 바뀌건 아니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베르사유 같은 곳이 여기도 있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멋져요. 여러분은 이걸 어디서 많이 보시게 되냐 하면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 되는 그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여기예요. 이 오페라 하우스가 시대를 좀 반영하기도 해요. 항상 이 건물이 지어질 때그 당시 건축 양식의 최고의 집대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니에 가서 봤던 오페라 중에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알프스 교향곡으로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 사람이 만들어냈던 오페라에 관한 오페라가 하나 있습니다.

네, 내용이 오페라에 관한 오페라예요. 나와 있는 성악가들이 다 토론을 하는 장면인데요. 오페라가 음악이 중요하냐, 대본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싸워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계속 됐던 논란이긴 한데, 당연히 음악가는 음악 편이죠. 연주자들, 막 오케스트라 이런 사람들은 막, 아유, 무슨 소리예요? 음악이 최고죠. 작곡가 없으면 이게 오페라가 됩니까? 작곡가들도요, 괜찮은 대본 없으면 이거, 오페라가 안 돼요. 카프리치오라고 하는 슈트라우스가 비교적 말년에 썼던 그런 오페라 작품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오페라 서곡 있잖아요. 그 서곡이 오케스트라가 연주 안 해요. 실내악단이 연주해요. 여섯 명이서. 현악 6중주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르니에 가서 봤을 때 연출을 어떻게 했느냐? 서곡을 무대 위에서 했습니다. 실내 악단들이 척척척척 걸어 나와서 그 위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네, 악기가 몇 개밖에 안 나오죠. 물론 처음에 이 슈트라우스의 작품이 처음부터 그렇게 연주됐던 건 아니에요. 보통 오케스트라 밑에서 거기 수석들이 연주했단 말이죠. 이 실내악을. 그런데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아, 이왕이면 이걸 무대 위로 올려보자. 연출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작품마다 연출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무대 위가 그렇게 되고 성악가들은 어디로 등장했느냐?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관객이 되는 거죠. 함께 관객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오페라 끝에 끝부분에는요. 정말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은 음악이 중요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요. 막 완전히 결론 짓진 않지만. 자, 그러면 파리에서 그 시대를 반영한 극장이 또 있느냐? 있습니다. 샹젤리제 극장. 그 샹젤리제 극장에 가면요. 옛날처럼 고풍스럽게 화려하고 이게 아니에요. 대신 아르누보 스타일의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박합니다. 그러면서 묘한 예술적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이 극장에 가시면 그 극장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라빈스키라는 현대음악 작곡가가 러시아 작곡가인데요. 이분이 발레 음악을 들고 러시아 발레단과 함께 파리를 순회한 적이 있었어요. 고메 제전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음악. 위에서는 발레가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고 오케스트라는 밑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주. 사람들이 적응을 못 했거든요.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강렬한 리듬에 그 당시에 니진스키라고 하는 안무가가 음악이 기괴하니까 위에 발레도 아주 기괴하게 안무를 한 거죠. 원시 부족이 막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발레가 춤도 막 이상하게 추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을 하고 아니고 예술 작품에서 웃지지 마세요. 막 관객들끼리 막 이러니까 아니 뭐 당신은 뭐 이게 좀 이해가 가. 뭐 그러니까 아니 난 이해만 잘만 가는구만 막 이러고 싸우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누군가 주먹을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폭통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싸우기 시작을 했고요. 잠시 후에 이제 경찰 등장합니다. 안에서 그리고 이제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공연이 못하잖아요. 이 리듬도 헷갈리는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리듬이 막 엄청 불규칙해요. 악보를 보면요, 8분의 3, 16분의 5, 막 이렇게 계속 겹쳐 있어요. 으따, 으따, 으따따, 으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리듬에 위에서 춤춰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안 들리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와서 이제 기계장치로 조명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용해질 줄 알고. 난장판이 더 난장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이게 대서특필됩니다. 그게 샹젤리제죠. 샹젤리제죠. 그러한 일화를 알고 우리가 그 극장에 들어가면, 야, 이게 역사적인 그 폭동이 일어났던 극장이야. 뭐 거기서 운 좋게도 봄의 제전 다시 한다고 하면, 아유, 뭐 그거만큼 엄청난 경험은 없겠지만, 오페라 가르니에 샹젤리제 극장 한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이번에는 그 정말 최고의 극장에 도전했던 그런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레스덴.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의 드레스덴에 가시면 젠퍼오퍼라는 곳이 있어요. 고트프리트 젠퍼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극장이에요. 이것도 아주 화려하기로

거의 뭐 손에 꼽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뭐 기둥 하나하나가 막 어마어마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와, 진짜 이런 소리 나와요. 우리가 그 큰 어떤 박물관에 갔을 때 그 압도당하는 느낌을 공연장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어떤 작품을 보면 좋을까? 어렵다고 유명한 바그너의 작품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그너가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라는 바다의 전설을 소재로 했던 오페라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초연을 해요. 여러분,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죠. 그 영화의 2편에 보면 저쪽에 유령선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먼저 딱 보고 있던, 망원경으로 보고 있던 선원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그너의 오페라의 제목이죠. 이게 바다의 유명한 전설이에요. 한 네덜란드인 선장이 항해를 너무 잘하다 보니 이분이 아주 그 자만에 차서 선언을 합니다. 나보다 항해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못 가본 바다의 끝에 한번 도전해볼 거야. 난 이 세상 끝에 반드시 내가 먼저 가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다의 신이 노했어요. 분노합니다. 인간인 주제에 어디 신에게 도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 그럼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항해 평생 동안 해봐라 한번. 죽지도 못하고 저주를 겁니다. 그래서 죽지 못하고 끝없이 항해하는 선장, 유령 선장이 있는 거예요. 그 선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잠깐 동안 육지에 올라올 수 있고 그 육지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오페라가 있습니다.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맨 처음에 나오는 서곡 한번 들어보시죠. 와, 뒤에 금관악기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정말 웅장하기로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웅장하느냐? 관악기 하시는 분들이 이거 끝나고 실력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앰뷸런스. 아, 왜냐하면 이게 호흡이 너무 딱. 너무너무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바그너는 그 당시에 웅장한 음악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를 그 당시에 싫어했던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 라고 했던 그런 오페라의 시작입니다. 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바다의 전설을 소재로 했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하고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오페라이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체코로 한번 가볼까요? 체코 프라하에 가시면요, 극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국립 오페라 극장도 있고요. 국립 극장은 이제 체코의 어떤 민족 정기를 살려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그런 극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루돌프 피눔이라고 하는 예술가의 집이라고 하는 음향이 굉장히 좋은 콘서트홀도 있습니다. 프라하에서 신년음악회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 데도 있는데 오늘 제가 또 특히 소개해드릴 극장은 스탑 오브 스케라는, 영어로는 에스테이트 극장이라고 합니다. 에스테이트, 유산이라는 극장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는 극장인데 놀랍게도 그 안에 인테리어가 녹색이에요.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처럼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녹색빛이에요. 굉장히 독특해요. 세로로 굉장히 길고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앉는 좌석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나중에 이 프라하에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체코에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라하를 보시면 모차르트의 행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중에 모차르트는 여기서 돈조반니라고 하는 오페라도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돈조반니는 바람둥이 얘기입니다. 이 바람둥이의 악행에 참지 못한 지옥의 저승사자가 나와서 이 남자를 잡아간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화 아마데우스의 촬영지입니다. 토머스라고 하는 배우가 막 그 오페라 극장에서 지휘하는데 대부분이 이 극장이에요. 프라하가 또 어떤 곳입니까? 전쟁 중에도 파괴가 안 되는 거의 유일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물이 다 600년 된 건물 막 다 이렇단 말이에요. 200년 이 정도가 아니라 600년씩 된 건물들이 막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진짜 그냥 옛날 거리가 나온 거죠. 그런 곳에서 골목골목 찾아 들어가시면 이 극장을 만날 수 있다. 여긴 모차르트가 왔었던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극 많이 합니다. 자, 이번엔 제가 런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런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로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많은 오페라가 여기서 만들어졌고,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미디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미디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게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게임 매니아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임, 지금 시리즈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어쌔신 크리드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세 번째 편에 잠깐 런던 장면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런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것은 첫 장면에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접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내가 VR 체험하듯이 내가 조종을 해서 이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거기서 오페라를 하고 있습니다. 존 게이라는 사람이 각본을 쓰고 그 당시 유행 음악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지 오페라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오페라를 내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장르에서 콜라보를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중음악이에요. 그 대중음악을 짜집어서 이거 오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페라는 작곡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대본 작가 이름을 먼저 쓰는 거예요. 게이의 오페라, 게이의 거지 오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어예요. 영국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어로, 독일어로 오페라를 듣던 사람들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갑자기 영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뭐 영어 오페라가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적응을 못했을 뿐.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작곡가가 작곡을 할 때 영어 오페라를 쓴 적이 있습니다. 스트라빈스키라는 러시아 작곡가, 아까 그 샹젤리제에서 그 난리가 났던 그 작곡가가 나중에 이 영국 사람들, 영국이나 미국 관객들을 위해서 난봉꾼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 바람둥이가 계속해서 여행을 하다가 집에서 가출도 하고 막 이러다가 악마의 꼬임에 빠지는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오페라를 영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는데 비교적 현대 오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 미술가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굉장히 멋진 무대를 만들어냈던 극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런던 외곽에 있는 글라인드본 오페라라고 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오페라가 4시에 시작합니다. 네, 4시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통 오페라 저녁 먹고 하잖아요. 저녁 먹기 전부터 하는 거예요. 보통 2시 정도에 가요, 사람들이. 2시에 피크닉 가방 싸가지고 턱시도 입고 가요. 굉장히 독특한 광경이에요.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피크닉 박스 들고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글라인드본 오페라. 오페라 매니아였던 그 부부가 이 극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최고로 황홀한 경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공연장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공통적인 오페라 연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매력적인 연출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 부부가. 그러다 보니 이 스트라빈스키의 남봉군의 행각이 그 당시에 어떤 미술가를 데려왔느냐? 그 유명한 호크니가 여기서 무대 미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연필 스케치 같은 독특한 판화 같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무대 세트를 만들어놨던, 그래서 이렇게 글라인드본과 합작했던 작품들이 몇 개 있었다. 한 번쯤은 내가 경험해보는 것은 참 좋겠다라는. 자, 이번엔 또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의 도시 비엔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엔나.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도 아주 또 화려하고 멋진 곳이 있는데요.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했던 공연장도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 가면 콘체르트 하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콘서트 홀이죠. 콘서트 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 필하모닉.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빈 필하모닉이 거기서 연습하고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 필하모닉 공연을 보려면 그런 데 가서 보는 거죠. 그들의 아지트. 근데 가끔 이분들

0: 사람들은 뭐 여기 뭐 제2의 국가처럼 부르고 다니는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아니라 2세 작품입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신년음악회를 나는 어떻게 보러 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예매를 해야죠. 예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추첨을 합니다. 이거는 추첨제예요. 그래서 내가 공연을 이렇게 티켓을 구입했다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추첨에 당첨이 돼야 되는 공연이고요. 여기는 신년음악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악회도 많이 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비엔나에 가시면 유럽에 다 닫잖아요, 저녁에. 닫을 때 우리는 공연 보러 가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외국 가서 공연 보는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이 보통 휴가 때 여행지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휴가에 가서 내가 여행을 하다가 이 도시에 오면 무슨 공연장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공연 보러 가야지. 불가능합니다. 왜? 표를 못 사요. 유럽에서 나오는 웬만한 공연들은요, 현장 가서 구매할 수 있는 표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물론 가끔 있긴 해요. 그날 파는 표도 있죠.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호객행위도 하거든요. 이런 공연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빨리빨리 하는 공연입니다.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화려한 극장에 안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공연도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공연을 위해서는 여러분 미리 3개월, 4개월 전에 예매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공연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즘 워낙 이제 번역 같은 게 또 잘 돼 있으니까 표를 구한 다음엔 숙소는 반드시 공연장 코앞에다 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드레스 입고 걸어가잖아요. 물론 여러분 지금 유럽이라고 해도요, 모두가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가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양복은 입고 옵니다. 청바지 입고는 못 들어가요. 반바지 입고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팔 없는 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캐주얼 정장만 갖춰도 지금은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좀 이런 문제가 있죠. 오페라를 어떻게 외국에 가서 제가 봅니까? 언어가 다른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페라는요, 웬만한 영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블루레이, DVD, 뭐 이런 걸로 다 자막 달려서, 한글 자막 달려서 나와 있단 말이죠. 여행 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하고 보는 거예요, 이걸. 심지어 영상이 없다? 인터넷에 대본 치면 나옵니다. 리브레토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거 번역된 게 없다? AI한테 번역 맡기십시오. 그런 내용을 대충 알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가서 보면 심지어 내가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완벽하게 내가 가서 음악만 들을 수가 있어요. 내용을 다 알아버렸으니까 완벽하게 그 공연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 전혀 없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이 어려울 뿐이죠. 앞으로 많은 공연장에서, 국내 공연장도 너무 좋은 공연장 많고요. 외국 공연장도 멋진 공연들 많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저를 한번 뵙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한톨!

센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력,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의 풍물도 많이 떠들어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데?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 요망. 대피 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삐,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일구 바로 신고하세요 일일구. 단풍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0: 송골수로 그냥 찔러 넣습니다.
1: 등까지 아프거든요. 많이 아플 때는 가슴 전체가 답답하고.
2: 멀미하는 것처럼 막 토할 것 같고 헛구역질처럼 그런 증상이 올라올 때 눈 감고 안 움직여야 돼요.
3: 염치 끝이 좀 답답하고 속 쓰리고 막 입안에서 막 불이 나고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4: 영유성 식도염은 국민병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10% 정도가 있어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0: 불타는 속과 달리 해맑은 아이들이 셋이나 사는 집.
1: 하나, 둘, 셋.
0: 이른 아침 등원 준비로 정신 없는데요. 100일 된 막내도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큐.
2: 빨리
3: 먹어.
2: 다 마셨어?
3: 시간 없어.
2: 빨리 먹어. 돼. 늦으면 안 돼.
3: 너희들 빨리 신어야지. 가자.
0: 어린이집 특급 배송 서비스.
4: 너무 빨리 가잖아.
0: 와, 진짜 번개처럼 돌아오시네요.
3: 저는 이름은 변환수라고 하고요. 올해 46세 역류성 식도염으로 제가 EBS에 제보한 사람입니다.
5: 제보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6: 네, 두 분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3: 네. 저는 원래 좀 노안이었다가 미리 늙었다가 쭉 유지가 된 거고요.
0: 아이들을 보내면 좀 쉬시나 했더니 바로 재택근무 시작. 집중하시는 속도도 번개급이네요. 그런데 뭔가가 꽉 막힌 듯 한숨을 내쉬다가 속을 쓸어내리는 환수님. 아이고, 이제는 목까지 잡시네요. 가슴까지 답답하신가 봅니다.
3: 2, 3년 전인데 제가 이제 가슴 통증이 가끔 발생을 해서 이건 역류성 식도염도 이런 증세가 발현할 수 있다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가슴 전체적으로 손바닥 크기만하게 꽉 누르면서 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답답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호흡도 좀 불편한 것 같고 송곳으로 그냥 찔러놓은 듯한 여기 등까지 아프거든요. 많이 아플 때는.
0: 가슴에 활화산 하나를 품고 있다는 환수님. 일하랴 육아하랴 건강 챙길 틈이 없겠네요.
7: 우리가 위 안에 다양한 음식도 있고 위산이 있는데 이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식도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통틀어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식도는 음식이 지나가는 길, 인도와 위를 잇는 소화기관인데요. 식도 양 끝에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괄약근이 있습니다. 특히 하부식도 괄약근은 음식물을 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거나 하부 괄약근이 느슨해진 경우 쓰디쓴 역류를 일으키죠.
7: 그 역류성 식도염은 국민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10% 정도가 있어요. 1년에 500만 명 정도가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국내 질환 중에서 7번째로 가장 많은 질환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흔한 질환이고 사실 꼭 진단을 안 받더라도 이런 증상들이 가끔씩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유병률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0: 이 시간쯤 첫 끼니를 먹는다는 환수님. 오늘의 브런치 메뉴는 대패 삼겹살.
3: 많진 않아요. 실제로 구워보면. 네, 이게 금방 익어가지고 편하게 그냥 요가할 때는.
0: 고기가 얇아서 몇 분만 구워도 완성. 먹는 속도도 번개급. 아빠 따라 4살 둘째도 육식파. 20살 때부터 오랜 기간 자취를 했다는 환수님. 먹을 기회만 생기면 허겁지겁 먹는 게 습관이 됐다는데요. 5분도 긴 환수님의 밥심은 고기에서 고기.
3: 남들은 해외 출장 가면 김치 먹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고기만 세 끼를 계속 먹었거든요.
0: 등 따스운 오후 막둥이와 함께 달콤한 낮잠에 그대로 빠져버린 환수님. 아직 속이 꽉 차 있을 텐데 바로 누워도 괜찮을까요?
7: 뭐 상당히 좀 달콤한 낮잠인데 의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식사하시고 바로 누우시는 거는 역류를 조장하고 위 기능을 나쁘게 만들고 우리가 움직여야지 위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교정이 필요합니다.
0: 낮잠이라고 다 달콤한 건 아니었네요. 오후 5시 환수님 이제 육아 퇴근하시는 건가요? 남들 퇴근할 무렵 출근길에 오르는 환수님. 와, 느낌으로는 벌써 하루의 끝 같은데요. 하루의 끝에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환수님. 긴긴 밤을 어떻게 버티실까요? 환수님을 다시 만난 건 밤 11시. 막간의 휴식 시간. 편의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요? 새벽 3시까지 일하려면 먹어야죠.
3: 네.
0: 야식으로는 후루룩 쩝쩝 맛좋은 라면만 한 게 또 없는데요. 어우, 라면 먹는 소리가, 이야, 맛있겠다. 이번에 또 바삭바삭. 와. 국물까지 아낌없이 탈탈탈. 아우, 매일 이렇게 드셔도 괜찮은 걸까요?
3: 먹고 나면 후회돼. 먹고 나면. 아침 일어날 때 좀 더 피곤하고 더부룩하고, 네, 불편한 게 있어.
0: 24시간이 모자란 환수님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0: 마지막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건 벌써 4년 전이라는데요.
1: 전화 손님들로 오세요. 뭐 영상도 보고 다 봤거든요. 네. 근데 힘드실 것 같아요. 애도 챙기셔야 되고. 아, 네. 새벽까지 일하시고 또 이제 주무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내시경 사진을 봤더니 그 위산 역류가 잘 되게 생겼어요. 위하고 식도 만나는 부위에 관략근이 좀 약해서 위산이 쉽게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0: 무려 1cm나 열려있는 상태.
1: 위에 있는 위산은 아주 강산이에요. 아주 센 산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으면 별 문제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식도로 살짝 올라오면은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0: 빼곡한 일정의 환수님, 이 중에 원인이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하루 일정을 이제 봤는데 고기를 주로 점심 때 이제 구워 드시더라고. 예.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면 소화가 늦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역류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고기를 뭐 끊으라는 말씀은 아니시고 번갈아 가면서 컴퓨터에 앉아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일하시더라고.
0: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에 안 좋나요?
1: 가만히 앉아서 계시면은 위도 운동을 안 해요. 한 50분 앉아서 일하시다가 10분 정도 조금 움직이고. 네.
0: 마지막으로는 야식.
1: 사실 요 새벽에 배고프죠. 라면 드시면 맛있고. 되도록이면 좀 조금 참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0: 역류성 식도염의 치명적인 과식, 폭식, 야식. 지금은 식단과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위산이 올라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위 기능을 좋게 하는 약. 그렇게 한번 제가 써볼 테니까.
2: 매일 오랫동안 먹는 게 아닐까요?
1: 모든 약은 내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심한 분들은 한두 달 쭉 드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하고요. 그 후에 좀 증상이 가라앉았는데 가끔씩 증상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있으면은 뭐 3, 4일 일주일 드시고 좋아지면 끊고 하는 그렇게 맞춰서 약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 또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겨울이 왔어요.
0: 환수님과 다르게 고요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김재희님. 식사를 준비할 때도 여유가 넘치는데요. 몸에 좋은 달걀에 토마토에 양배추까지. 아,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네요. 심지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기까지. 딱 봐도 건강 고수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3: 소금 하나도 안 넣었어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0: 원재료만 살렸으니 강아지가 먹어도 되겠어요. 이건 보리차인가요? 이렇게 드시는 분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니 너무 모범생이라 바꿀 게 없는데요.
3: 커피 좋아하는데 속여서 안 받을까 봐 아주 연하게 해서 가지고 왔고요.
0: 문제는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치 한 조각만 먹어도 속에서 불이 날 것 같다는데요. 속을 주락벼락하는 통증.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힘든데요. 노력은 하는데 진짜 억울하시겠네요.
3: 가슴 쓰림 그런 게 아주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2: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되셨어요?
3: 안지는 꽤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한 20여 년 정도? 한이 아플 땐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아오면 또 약 먹고 지내고 이러면서 지내온 세월이 한 20년 된 것 같아요.

0: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니까 가슴이 아파요. 가슴앓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더 올라오게 되면은 목도 칼칼하고, 목으로 음식이 확 올라와서 놀라는 분도 계시고, 이것 때문에 만성적으로 기침하는 분도 계시고.
1: 냉장고에 음식이 엄청 많네요.
2: 엄청 많아도 여기서 뭐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엄청 청양이 들어가서 많이 맵고요. 생채 무쳐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엄청 매워요.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안 먹습니다.
3: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못 먹는 음식. 매운 음식은 전부 남편을 위해 만든다는데요. 자신이 만들고도 못 먹는 심정은 어떨까요?
2: 약간이라도 간이 좀 내게 좀 세다 그러면 저는 아주 참을 수 없을 만큼 막 속이 너무 쓰려요. 이런 식도 이쪽이 막 타는 것 같고 남들 다잘 먹는데 나만 매워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혼자 이상한 행동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죠.
1: 극강의 고통을 10이라고 했을 때 고통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2: 제 생각에는 한 10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3: 쉽사리 나아지지 않으니 심할 땐 약을 챙겨 먹는다는데요. 가장 두려울 때는 바로 취침 시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의 더부룩한 속. 끙끙 앓다가 그대로 아침을 맞이하기도 한다는데요. 고질적인 증상.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답답한데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0: 안녕하세요. 김재희님.
4: 안녕하세요. 네.
0: 앉으시고요. 김치만 드셔도 이게
4: 네,
0: 아프다고.
4: 김치 정말
0: 그러면 김치 못 드세요?
4: 잘안 먹어요. 이렇게 좀 빨간 거는 거의 안
0: 거의 못
4: 먹는
0: 드시고.
4: 편이고, 아니면 씻어 먹거나.
0: 저희 환자분은 식도랑 위 점막은 깨끗해요. 그래서 염증도 심하지 않고.
3: 괄약근도 잘 닫혀 있었는데요.
0: 보면은 위 안에 담즙이라고 노랗게 이런 게좀 보여요. 그러니까 담즙은 원래 십이지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진 않는데, 이게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위가 기능은 별로 안 좋다. 두 번째는 식도 과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은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4: 네.
0: 원인은 몰라요. 똑같이 위산이 올라와도 저희 환자분은 증상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
3: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게 식도에도 있다는군요.
2: 큰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고 해서 좀 많이 답답하죠.
0: 참 어려워요. 이게 성격 자체가 예민하신 거죠. 조금 마음에 그 혼자 조절이 좀 필요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3: 제이님은 마음의 불부터 꺼트려야겠네요.
0: 위장 질환 환자들의 거의 70%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나 심한 병 아니다, 죽을 병 아니더라고 좀 마음을 놓는 것도 필요하고, 안정제를 좀 드리면은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3: 낮보다 밤에 더 괴로운 병, 방법이 없을까요?
0: 저희가 그 매트 상체를 올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높이고 주무시면은 훨씬 좋아지실 것 같고, 항상 명상을 하시면서 나는 건강하다, 병이 없다.
4: 네.
3: 역류성 식도염도 마음먹기에 달렸군요.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는 마음부터 가져볼까요? 활력이 넘치는 인간 에너자이저 김경환님. 그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커피라는데요. 뽀빠이에게 시금치가 있다면 경화님에겐 커피가 있다. 이걸 마셔야 고강도 운동도 문제가 없다는데요. 요즘 커피 없이 못 산다는 분들 많으시죠?
5: 커피를 마시면요,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평균 8잔
3: 어우, 많이
5: 정도 마시고 15잔 정도까지 먹은 것 같아요.
1: 15잔이요?
5: 네, 자기 전까지.
3: 그렇다 보니 늘

0: 넘쳐나는 커피가루 피부 활력까지 커피팩으로 지킨다는데요. 팩까지 끝냈으니 또 한 잔 마셔줘야죠.
1: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커피를 마셔요. 먹고 나면은 또 한 잔을 마시고 점심시간 전에 점심 먹고 나서 마시고 한 2시간 정도 후에 또 마시는 것 같아요. 저녁 먹고 샤워하고 나서 마시고 야식 먹고 나서는 진하게 마시고 또 운동할 때는 제가 부장까지 마시고 저한테는 만병통치약이죠.
2: 영리스탄 흡혈에 안 좋은 음식 세 가지를 뽑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3: 직접적으로 안 좋은 게 술. 술 드시면은 식도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역류를 해요. 그래서 안 좋고 두 번째는 담배. 담배 피시면은 근육이 이렇게 이완돼요. 커피, 콜라, 사이다 나쁘다라고 되어 있고.
4: 저는 순두부찌개 맵게. 청양고추 좀 많이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0: 아우, 보기만 해도 속이 불날 것 같은데요.
4: 뜨거우니까 이렇게 덜어서 먹으면 빨리 먹을 수가 있다고. 이거는 그렇게 먹어야 진짜 맛있거든.
5: 천천히 먹어야 돼.
0: 모락모락 아직 김도 빠지기 전인데요. 진짜 쉬지도 않고 드시네요.
5: 천천히 먹어. 이거 먹어봐.
0: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말하는 시간도 아깝다는 경아님. 순두부찌개 먹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 35초. 와, 진짜 한 그릇 뚝딱이네요.
4: 아, 개운해. 이렇게 먹어야 언니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니까?
1: 제가 에어로빅 강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 환경이었고 지금까지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천천히 먹으면 먹기도 싫어지고 맛을 못 느끼겠어요.
0: 바쁘고 화려했던 삶의 흔적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남은 걸까요? 배가 두둑해야 낮잠도 잘 오는 법. 자고 나니 또 파도처럼 밀려오는 허기. 역류성 식도염이 고약한 이유는 먹을 때 죄책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지금 불족발에 커피까지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불난데 또 불나겠네요.
1: 불족발도 좋아하고 불닭발도 좋아하고 되게 매운맛 좋아하고요. 음식을 먹고 나면 자꾸 이렇게 신물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멀미하는 것처럼 막 토할 것 같고 심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 눈 감고 안 움직여야 돼요.
3: 김경아 씨, 평상시에 제 불편한 증상이 어떤 거?
1: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거야.
3: 우리가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위하고 머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어요. 우리 경아 씨 같은 경우는 성격이 화끈하신 것 같아서 빨리 급하게 드시는 것 같아.
4: 맞아요.
3: 그래서 막 그 순두부찌개를 막 시켜서 막 급하게 드시더라고.
1: 빨리 먹어.
3: 빨리 드시는 분들은 배부른 걸 못 느껴요. 배부름을 느껴야지 안 드시는데 빨리 드시면은 과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천천히 드시고
1: 네.
3: 과식 안 하시고 하는 습관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켜주시고
1: 네.
3: 위하고 식도 만나는 부위에 위산이 올라와서 조금씩 상처가 좀 있어요. 딱 관략근이 있어서 역류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략근이 좀 열려 있어서 위산이 좀 잘 올라올 수 있으실 것 같고.
0: 관략근이 열려 있는 상태, 왜 이렇게 느슨해진 걸까요?
3: 우리가 위하고 식도가 만나는 부위가 명치 정도인데 거기에 근육으로 딱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그 근육이 열리고 안 하면 닫히게 되어 있는데 그 근육의 힘이 떨어진 이유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연세가 드시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제일 많은 거는 음식이에요. 술, 담배 드시면 당연히 이완되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 뭐 커피, 콜라, 사이다 고지방식 같은 경우도 이완될 수 있고 그리고 과식을 해서 위안에 음식이 많아지면은 고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0: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뜨거우니까 이렇게 덜어서 먹으면 빨리 먹을 수가 있다고.
2: 이미 20대의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는 경아님.
0: 매운 거 드신 다음에 환자분 느끼는 증상이 어떤지랑 보세요. 그러니까 매운 거를 많이 드신 날이랑 그렇지 않은 날이랑 자기 위 상태를 좀 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운 거 많이 드셔서 증상이 나쁘다고 하시면은 조금 줄일 필요도 있죠.
2: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커피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0: 근데 현대인들이 커피를 안 드시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은 한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8잔 드시면 4잔으로 줄여보시고.
2: 운동도 매운맛이었죠?
0: 몸을 움직이게 되면 위도 움직여요. 위도 연동운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배에 힘주고 무호흡 운동이잖아. 복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나 위식도 역류질환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음식이 이게 다 내려가려고 그러면 한 4시간 걸리거든요.
3: 아, 4시간.
0: 그러면 이제 누워서 주무시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낮잠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역류성 식도염이 가라앉을 새가 없었던 경아님의 생활 습관. 아자 아자 할 수 있다.
0: 네, 반복적으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반복되게 되면은 나중에 식도암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식도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위험한 합병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도가 좁아지면은 식사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음식이 잘 안 내려가고 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영양 결핍이 돼서 살도 빠지고 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역류성 식도염 해방일지라는 책을 드릴 테니까 날짜별로 체크해서 어떤 걸 드셨는지 좀 적어주시고 그날의 증상은 어땠는지 적어주시고 2주 정도 하시고 나서 2주 있다 한번 뵙죠. 받아가시고 잘 지키시고 네. 2주 있다 뵙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예, 그러세요. 꼭 지키세요.
3: 예. 네.
2: 해방될 그날이 올까요? 교수님께서 생활 수칙도 정의해 주셨는데요.
0: 치료에 대해서 교과서에 보면 첫 번째가 생활습관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한 50% 환자들은 완치 후에 재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습관이라는 게 단지 식도염에 국한된 게 아니고 혈압당뇨, 뭐 비만도 있고 야식, 여러 가지 다른 질환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 습관 지키면 나는 평생 다른 병 없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2: 먼저 귀하신 몸의 하루를 새로 써보는 시간. 뭘 바꿔보면 좋을까요? 마치 초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2주 뒤에 계약하면 숙제 검사 바로 들어갑니다.
4: 새벽에 아무리 배고파도 야식 먹지 말자.
2: 대신 삼시세끼는 거르지 마세요.
5: 잔머리 안 쓰고 뭐라고 쓰는 건가요? 꿀잠?
6: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무 세상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속이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명상하고 잠 잘 자는 거, 그거 한번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7: 여러분들 세 분 습관을 좀 파악을 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2: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먼저 밥 먹을 때도 마음 급한 환수님. 유독 고기만을 편해 했었는데요.
8: 김치랑 장아찌랑 삼겹살.
7: 물론 이제 단백질 섭취는 필수이기는 한데 삼겹살이 맛있긴 하지만 대패 삼겹살이 굉장히 입에 넣는 식감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쭉 굽혀가지고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반은 뭐 목살이나 앞다리살이나 아니면 정말 뼈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뜯지 않으면 좀 힘든 거라든지 여기에 좀 생채소를 좀 드셔가지고 많이 씹고 또 이 씹으면서 이 소리를 느끼고 또 천천히 먹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2: 환수님을 위한 솔루션은 기름기 적은 목살을 이용한 채소찜. 때로는 굽지 말고 삶아 드세요. 이번엔 화끈한 경화님 차례인데요.
3: 천천히 먹어.
6: 너무 심하다.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
7: 게다가 또 빨리 드셨어. 그래서 뜨거운 거를 드실 때 거기다가 또 맵기까지 해. 정말 절절 끓는 용암을 들이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3: 됐다. 이 정도.
2: 우리 제이님 또 놀라시겠네요.
6: 이게 뭐야?
7: 매운 족발이네요.
6: 보기만 하자 막 불이 나는 거.
7: 그 매운맛이 조금 줄어든 것만큼의 만족감을 느끼려면 감칠맛을 좀 더해주면 되거든요. 채소 중에는 토마토라든지 양파라든지 그런 좀 감칠맛 있는 것들을 같이 드시게 되면 매운맛이 조금 덜하더라도 우리 뇌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2: 매운맛의 대명사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찌개. 오늘은 토마토를 넣은 김치찌개 순한 버전을 만들 텐데요. 토마토와 고기, 김치 넣고 육수만 부으면 완성.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일 것 같은데요.
1: 진짜 깔끔해요.
9: 정말
1: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시원하면서
7: 조금만 매워도 금방 속이 좀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셨는데 어떠세요?
6: 아, 지금 괜찮아요. 아주 부드럽고 이 토마토 맛도 너무 맛있고요. 김치찌개를 정말 먹지 않거든요. 아주 제 스타일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3: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거예요?
6: 요리. 아, 나를 위한 요리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 하고 싶고요. 하루하루 좀 충실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주변인들이 옆에서 매운 거 그만 먹어라, 너 몸 상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솔직히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장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러다가 나이 더 먹으면 한 번에 입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귀하신 몸, 역류성 식도염 해방 캠페인. 첫 번째, 맵거나 기름진 음식 과식하지 않기. 경화님처럼 펄펄 끓는 순두부, 매운 불족발을 3분 컷해버리는 일은 없도록 해요. 두 번째, 식후 최소 4시간 이후에 취침하기. 음식이 소화되는 데는 4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 전에 누우면 먹은 음식이 역류하니 충분히 소화시키고 주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오물오물 꼭꼭 씹어 천천히 먹기. 타이머를 20분으로 맞춰놓고 보면서 먹으면 더 쉽게 실천하실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술, 담배, 커피, 콜라, 사이다, 줄이기. 특히 술, 담배는 근육을 이완시켜 식도의 과략근을 느슨하게 한다고 하니 더욱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상체를 올리고 자기. 역류성 식도염 전용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특히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꼭 지키셔서 우리 모두 역류성 식도염에서 해방되자고요. 세 분의 삶,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0: 아빠는 이거 사진 찍을까?
11: 빨리 보내야 돼.
10: 누구한테?
2: 저희한테요. 60파 환수님.
10: 누구한테?
2: 밥상을 보니까 채소가 메인인데요. 아, 이제는 꼭꼭 씹어 드시네요. 또 바뀐 게 있는데요. 야식 대신 건강한 간식으로 허기를 달랜다는 환수님. 홀몸은 아니지만 틈틈이 산책도 하는데요.
10: 아빠, 전 계속 잘게요.
2: 요즘 제이님은 토마토의 감칠맛에 푹 빠졌다는데요.

0: 밖에서 국물이 좀 나올 때까지 뭉근하게 익혀질 때까지 한번 네, 올려놓겠습니다.
1: 김치찌개에다 토마토 넣은 거죠. 그래서 간은 안 하고 김치도 씻었고 토마토 많이 넣었더니 전혀 매운맛은 나지 않아요.
2: 예민한 식도로 남들보다 통증 지수가 높았던 제이님. 요즘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데요. 잘 때는 상체를 세워주는 베개를 사용 중입니다. 바꿀 게 가장 많았던 경화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꼬박꼬박 숙제 열심히 하고 계셨네요.
3: 기록을 해놓으면 제가 기억을 하고 아 어제 뭐를 먹어서 내가 편했어 이런 게 기록에 남으니까 유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원래 신조는 차라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아프자였는데요.
3: 작심 3일이라고 3일째 되는 날 눈까지 불나고 있잖아요. 정말... 폭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2: 아, 화산 폭발 직전까지 가셨군요.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생겼답니다. 20분에 맞춘 타이머 덕에 느린 식사가 그나마 쉬워졌는데요. 빨간 국물 대신에 맑은 고기 채소찜.
3: 마트 가서 잡는 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야채 코너 먼저 가요.
2: 색깔부터 달라졌네요. 하루에 커피 8잔은 기본이었던 경화님.
3: 보리차예요. 이렇게 커피 색깔하고 똑같고요. 향이 진하니까 커피 끊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4: 커피를 많이 줄이셨어요? 어떠세요?
3: 커피 엄청 줄였어요. 저 어제는 한 잔 마셨고요. 많이 마실 때가 세 잔이었던 것 같아요. 잠이 너무 많이 와요. 그게 부작용인가 봐요.
2: 음식만 순해진 게 아닌데요. 식후에는 화끈한 운동 대신 스트레칭하기. 소중한 근력 운동은 식후 3시간 후부터 해줍니다.

0: 먹고 바로 눕는 일이 많았던 경아님. 요즘은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다는데요. 경아님의 속 편한 일상, 활활 타오르던 식도에 비로소 찾아온 평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다 해내셨을까요?
1: 걸어져 있었잖아요. 우리 왔을 때 나이가 더 먹으면 정말 다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너무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떡보다.
0: 가장 중요한 건강을 저축하셨네요. 나의 역류성 식도염 해방일지, 그 결말은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2주 만에 다시 모인 세 사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오늘도 내시경 검사는 필수인데요. 2주 만에 과연 달라졌을까요?
2: 강한수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시고. 예. 앉으시고. 예.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3: 아, 예.
2: 예. 제가 기록을 쫙 보니까 그 밤중에 이제 라면 드셨던 거는 한 번도 안 드신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0: 체중도 2kg 빠지시고.
1: 딱 봐도 얼굴이 갸름해지셨는데요?
0: 느끼시기에 좀 어떠셨어요? 그 증상이?
2: 일단 이제 밤에 이제 배고파서 먹고 자거나하면 아침에 이제 좀 더부룩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몸은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0: 뭐 이런 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키셨고, 그래서 잘 지키셨고, 그리고 점수도 처음에는 높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거의 통증이 없는 정도까지 오셨어요. 처음에 치료하기 전에 내시경 사진이 있는데 식도랑 위가 만나는 부분이니까 약간 헐렁했었거든요. 그리고 까만 건 내시경 기기고, 근데 저희가 2주 동안 생활습관 바꾸고 찍었더니 이렇게 꽉 조여지잖아요. 그래서 식도위 관략근 압력이 많이 좋아져서 역류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근육도 좀 팽팽해져서 관략근도 세져서.
1: 습관의 놀라운 힘, 2주 만에 굳게 다쳤죠.
2: 가슴 답답하고 호흡 불편한 거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럼 식욕 저하 같은 경우에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1: 환수님을 괴롭혔던 많은 증상도 거의 다 사라졌는데요.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된 날도 많았습니다.
0: 그러니까 식사 조절을 했고 고기도 이제 기름기 좀 적은 걸로 좀 드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습관을 잘 기억하셔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2: 근데 몸에 힘이 없어요.
0: 그건 느낌 아닐까요?
2: 일단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고생하면서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너무 잘했다. 아빠가 이제 좀 더 건강한 몸으로 더 잘 놀아주고 튼튼한 아빠로 더 니네들하고 잘 놀아줄게.
1: 제이님도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요.
0: 2주가 그냥 확 지났어, 그쵸? 잘 지내셨어요?
3: 네, 잘 지냈습니다.
0: 불편했던 증상은?
3: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됐어요. 네, 많이 좋아졌고 생활하기도 좀 편해졌고요.
4: 첫날에는 통증이 팔 정도로 심하셨고요. 생활 후추증에서 잘하셨던 거는 상체를 올리고 주무신 제대로 습관이시고 점차로 통증 정도는 조금씩 좋아지고 계셨고요.
1: 팔에서 이까지 떨어진 통증 지수. 과연 내시경 결과도 달라졌을까요?
0: 지난번에는 담즙이라고 좀 역류가 있었는데 그 역류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위 기능은 조금 좋아지신 것 같은데
1: 고여있던 담즙이 2주 만에 어디로 간 거죠? 2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기분.
0: 좀 예민한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안정제 같은 거 썼거든요. 약물의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증상 보시면서 조금 조절하셔도 되긴 되세요.
1: 위와 식도가 수평을 이루지 않도록 상체를 올렸는데요.
0: 매트가 효과 있는 거예요.
3: 네, 매트 효과 있습니다.
0: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매트를 쓰는 게. 그것도 불편하지 않으시면 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1: 역류성 식도염은 다스릴 수 있는 병입니다.
0: 2주 동안 지켰던 생활습관 잘 지키시면은 식도염도 이제 좋아지실 거고 다른 성인병 예방도 되실 거니까 네.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3: 그거는 큰 병은 아니다.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겁먹지 말고 그 대신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좀 고치면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잘 기억하고 싶습니다.
1: 모범생으로 거듭난 경아님.
0: 제가 이 일기를 봤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노력하셔가지고서
1: 과연 노력의 결과는?
0: 이 식으로 조금 위하고 쉽게 만나는 위에 약간 이렇게 관략근도 조금 넓었었는데 관략근도 좁아져 있고
1: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군요.
0: 약은 어떻게 계속 드셨나 아니면 어떻게 하셨었어요?
5: 2, 3일째 되니까 증상이 좋아졌어요.

0: 그래서 약을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1: 그만큼 생활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습관이 나빠지면은 또 재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증상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경아님.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네요.
0: 커피를 두 잔까지 줄였고요. 스트레칭 위주로 했고 걷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을 아예 끊고 집에서 제가 이제 만들어 레시피 활용을 하니까 그냥 속이 더 편해졌던 것 같고 저녁을 일찍 먹고 바로 늦지 않고 이제 좀 움직이고 설거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시간은 금방 지나가서 수면 시간도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시절을 작은 걸 줄이고 밖으로도 작은 걸 이제 선택을 하니까 이제 타이머를 켜놓으면 아무래도 타이머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이 처음에는 5분, 그다음에 10분,
3: 15분, 나중에 2주 차에는 20분까지 늘려놨어요. 아주 좋아요. 결과가 좋아서 뿌듯합니다.

0: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병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증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생활 습관을 계속 조절하면서 증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1: 건강을 위한 지름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죠.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 보시죠.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

0: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커피도 다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성인의 커피 소비량이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2등이랍니다. 1년에 모두 405잔. 네. 전 세계 평균이 뭐 152잔이라니까 2배 훨씬 넘게 커피를 마시는군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기다 보니까 이 커피 맛을 특별히 좀 고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지난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초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쥔 전주현 바리스타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0: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군요.
1: 네, 이게 약자로 하게 되면 WBC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0: WBC면 권투연맹하고도 같은데
1: 또 많은 분들이 또 월드 베이스볼 챔피언십 야구를 또 떠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0: 예, 예.
1: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도 하나의 스포츠 경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커피 올림픽? 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하는데
1: 네, 정말 행운스럽게도 매년 열립니다.
0: 이건 매년이에요?
1: 네, 매년 열립니다. 이 올림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것처럼 이 커피 올림픽에도 약 7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네, 뭐 커피와 우유를 사용해서 예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커피를 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종목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고요.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나머지의 대회가 다 합쳐져 있는 약간 철인 3종 같은 경기라고 보시면
0: 그렇겠죠.
1: 됩니다. 네, 커피를 고르기도 하고 직접 레시피를 잡기도 하고 제공을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는 약간 종합적인 경기.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0: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역사가 길어요?
1: 약 2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2000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모나코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개최가 되어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다양하게 확대가 되어져서 개최가 되어지고 있고 네. 매년 다른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0: 보통 한 번 시작하면 몇 개 국가에서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 겁니까?
1: 약 60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 국가에서 한 명의 바리스타만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국내 대회를 거쳐가지고 네. 거기서 우승해야 이제 여기 나가는 거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분들의 손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나가기 전에 이 한국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2019년은 어디서 열렸습니까?
1: 2019년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0: 근데 우리 이제 전주현 바리스타가 우승하신 게 한국인 최초이면서
1: 네.
0: 아시아인으로는 세 번째.
1: 네.
0: 근데 여성으로 두 번째예요?
1: 네, 맞습니다.
0: 굉장히 그렇게 남성들이 더 주로 합니까?
1: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선수들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파이널리스트라고 해서 6명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어지는데 이 파이널리스트에 여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왜 그럴까요?
1: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우승하신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10년 이상 이걸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이 도전을 이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우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가진다거나 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쏟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결혼을 하고 또 최근에 아이를 출산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결혼 이후에 여기에 도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 온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0: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종목들을 거치는 겁니까?
1: 네. 우선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 음료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이제 에스프레소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나오는

0: 커피 원액, 에스프레소가 제공이 되어지고,
1: 아주 진한 거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이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더해진 밀크 음료, 그리고 에스프레소에,
1: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더하면 그게 무슨 뭐 카페 라떼니 뭐 이런
0: 맞습니다.
1: 것들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카페 라떼, 뭐 카푸치노,
1: 그러니까요.
0: 플랫 화이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우유의 비율, 거품의 비율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리스타가 창작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비율로 이 밀크 음료를 만들, 커피와 우유를 배합할지, 거품의 양은 어느 정도로 할지. 그래서 예전에는 뭐 카푸치노 혹은 라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밀크 베버리지라고 해서 커피와 우유가 더해진 바리스타만의 창작 음료를 이제 또
1: 알겠습니다.
0: 제공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1: 에스프레소, 그다음
0: 밀크,
1: 우유와 배합하기,
0: 네.
1: 그다음은
0: 그리고 나만의 시그니처 음료. 어떠한 재료를 알코올이 들어간 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도 괜찮고 이 커피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의 배합 그리고 맛있는 나만의 창작 음료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총세 카테고리의 음료가 제공이 되어지고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평가가 되어지는데 기술적 평가라고 해서 이 바리스타의 테크닉, 기술적인 부분이 얼마나 숙련도가 높은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커피를 추출하는지 아무래도 뭐 음식을 만들고 커피를 만듦에 있어서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 공간을 얼마나 청결하게 사용하고 또 활용도를 높게 쓰는지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1: 그게 기술
0: 네,
1: 측면이고요.
0: 맞습니다. 이제 감각 측면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맛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1: 그렇겠죠.
0: 이 커피가 얼마나 뛰어난 맛을 가지고 있고 바리스타가 얼마나 이 커피에 대해서 커피의 맛과 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바리스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향과 맛이 일치하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등등등을 보게 되고요. 물론 당연히 맛있는 게 가장 점수를 높게 받고요. 대신 아무래도 월드 바리스타 세계 1위를 뽑는 거다 보니까 이 스페셜티 커피 씬 안에서 얼마나 영감을 줄수 있는지, 또이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등의 바리스타의 철학이라든지 메시지, 영감을 주는 메시지 등도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1: 방금 용어를 사용하시다가 스페셜티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뭐예요?
0: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고품질의 커피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고품질의 커피라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스페셜티 커피를 정의 내리는 방법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뭐 수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1: 80점이란 점수는 누가 매기는 겁니까?
0: 요거는 이제 커퍼라고 해서 커피를 평가하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리고 자격증도 있고 훈련을 하기도 하고 큐그레이더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커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신맛, 단맛, 뭐 쓴맛, 무게감이라든지 약간 촉감, 질감적인 부분들 먹고 나서 어떠한 향이 올라오는지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지를 좀 평가를 해서 점수화를 시킵니다.
1: 그럼 이게 커피 품종마다 그런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잔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고 80점 이상이 되어지면 스페셜티 커피다. 즉, 고품질의 커피이긴 하죠.
1: 심사위원은 몇 명이 봅니까?
0: 심사는 이제 감각적 평가를 보시는 분들은 4명, 그리고 기술적 평가를 보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시고요. 국내 대회에는 기술적 평가가 두 분이 계세요. 네, 세계 대회에서는 기술적 평가 예선전에서만 한 명, 그리고 본선에서는 감각 평가만 진행이 되어집니다.
1: 그러면 그 심사위원 한 네다섯 명이
0: 네.
1: 60개국에 참여하는 사람의 에스프레소 60잔,
0: 너무 힘들 것 같죠?
1: 밀크 섞은 거 60잔,
0: 네.
1: 시그니처 커피 60잔을
0: 60잔.
1: 다 맛봐야 돼요?
0: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도 이제 4명, 5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한 20명에서 30명까지 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1: 그분들이 이제
0: 생각하시면 되고.
1: 조를 짜서
0: 네,
1: 돌아가면서.
0: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해적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선수가 나왔는데 한국 국제 심사위원이 참여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 선수가 시연을 할 때는 한국인 심사위원이 보지 못하게
1: 빠지고.
0: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심사위원도 20명에서 30명까지 이렇게 있다고
1: 한
0: 보시면 돼요.
1: 20~30명이 몇 명씩 조를 짜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0: 네,
1: 대신
0: 맞습니다.
1: 점수를 매기겠군요.
0: 네, 점수화 시킵니다.
1: 전주현 바리스타가 2019년 대회에서 우승할 때는
0: 네.
1: 어떤 분야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심사위원들이 또 뭐라고 하던가요? 뭐가 우승의 비결이라고 하던가요?
0: 네, 사실 저는 이제 언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이 심사에 작용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맛적인

0: 부분, 기술적인 평가 부분, 그리고 내가 던지는 메시지 외에도 다양한 선입견들, 긍정적인 선입견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체 시연을 조금 독특하게 좀 짰습니다.
1: 그래서 어떻게요?
0: 심사위원은 보통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고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커피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저는 제가 앉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심사위원을 의자에 앉히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기대라고 했습니다.
1: 기대서 서라?
0: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서 있게 되어지면 그냥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릴 수 있는데 서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게 되면 친구와 대화하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좀 더 친근하고 가까이 내가 너를 평가하고 내가 너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친구로서 대화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너와 공유한다 커피로라는 생각으로 시연을 준비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센세이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2: The sweetness comes from lactose, which is a carbohydrate called disaccharides. Please come and join me over here at the edge of the table. Thank you very much. Every time.
1: 참가 선수가 함부로 심사위원을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테이블로 다가와서 네. 걸터뜨려 기대해 주시겠어요? 이래서 함부로 못하죠.
0: 네, 지금까지는 아무 선수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못했는데 근데 이제 챔피언십, 대회라는 건 어느 정도의 룰이, 규칙이 네. 있는데 그런 규칙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심사위원은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기 자리에도 옮기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저쪽 테이블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또 평가에서는 실제로 이게 센세이션하다였는데 점수로 계산되어질 수 없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더 점수를 얻었다거나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인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연과 이 바리스타의 전체적인 이 15분의 인상은 어떠했는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점. 를 받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1: 커피를 제공하고 설명하는데 15분씩 해요?
0: 네, 15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의 음료를 제공하고 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게 딱 15분 안에 끝내야 되고요.
1: 그 15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사위원들은 하나하나 맛을 보는
0: 맛을 보면서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음료, 창작 음료에서 제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또 받았었는데 그때는 조금 어려운 과학적인 부분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맛보지 못했던 커피 찌꺼기에서 나오는 단맛을 활용해서 창작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2: Then applied 2,000 pounds of pressure with a temperature of 180 degrees Celsius for 5 minutes. And the flavors of my espresso. And let's toast together. Cheers.
1: 커피 찌꺼기에서 나오는 단맛?
0: 네.
1: 찌꺼기라면 한번 거르고 버릴 거?
0: 맞습니다. 사실
1: 그걸 어떻게 추출해요?
0: 사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내려드렸는데 여기에 커피를 추출하다 보면 사실 아직 여전히 많은 성분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1: 네.
0: 우리는 이렇게만 지금까지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사실 단맛도 좋고 신맛도 좋기는 한데 이 남아 있는 성분들이 되게 아까운 거예요.
1: 지금 한번 거르고 남은 게 지금
0: 맞습니다.
1: 이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여기다 뜨거우면 한번 더 부으면 더 마실 수 있지 않나요?
0: 더 마실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냥 이런 일반적인 조건에서 내리게 되면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추출이 되어져서 저는 조금 여기 안에 남아있는 단맛만 좀 뽑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식품공학과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강한 압력을 활용해서 여기 안에 남아있는 탄수화물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피와 함께 섞어서 제공을 했는데
1: 커피 한번 걸른 찌꺼기에 압력을 가해서 네, 추출한 탄수화물을
0: 네, 음료에 넣은 거죠.
1: 뭘로? 액체로 만들어요, 뭘?
0: 파우더인데.
1: 가루예요?
0: 네, 파우더인데 이걸 물에 식혜 담그듯이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쌀을 입에 머금었을 때 설탕처럼 달아 이런 느낌이 잘 없거든요.
1: 꼭 씹어야 달죠.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침과 만나면 단맛이
1: 그렇죠. 네,
0: 아밀라제랑 만나게 되면 단맛으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 이 여기에서 남아 있는 탄수화물 추출도 쌀과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아밀라제를 사용해서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식혜 담그듯이 했습니다. 말토스라는 당이 만들어질 수 있게 식혜 담그는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서 커피 음료에 섞게 되어 액체로 만들어서
1: 그걸 그 만들어진 액체가 무슨 제품화된 게 있습니까?
0: 아니 없습니다.
1: 네. 그 정말 시그니처군요.
0: 네 맞습니다.
1: 전주현 바리스타만이 만들어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0: 조금 높은 점수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1: 그걸 이제 일반 직접 고른 품종의 커피를 내린 데다가 그 액체를 가미해 가지고 그렇게 줬더니 심사위원들이 정말 독특한 단맛이 난대요.
0: 네, 독특한 단맛도 나고 이런 건 처음 먹어보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그렇죠.
0: 접근이 너무 좋았다라고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맛적인 부분이 제일 최우선이긴 하지만 이 시그니처가 어떠한 생각으로 만들어졌고 어떠한 새로운 방법이
1: 그렇죠,
0: 적용되어졌는지도
1: 그렇죠.
0: 평가가 되어지다 보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근데 한 번쯤은 해볼 법도 한 이걸
1: 예.
0: 또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반응을 좀 얻었던 것
1: 아주
0: 같습니다.
1: 전략적이었군요.
0: 아무래도 제가 이 챔피언십을 도전한 게 10년,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2009년에 챔피언십에 도전을 했는데, 우승 2019년이니까 우승까지 딱 10년이 걸렸거든요.
1: 아까도 대부분의 분들이 한 10년씩 연속 도전한다고 했는데,
0: 맞습니다.
1: 전주현 씨도
0: 네,
1: 그랬군요.
0: 맞습니다.
1: 왜 그렇게 여러 번 떨어지는 거예요?
0: 그러게요. 너무. 저는 국내 대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1: 2009년에 국내 대회부터 떨어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한 명의 선수만 선발하다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2년까지는 이제 본선 진출이라고 해서 32명 안에 이제 순위에는 들었지만 우승은 하지 못했고요.
1: 국내 대회에서.
0: 네. 2016년, 2017년, 2015, 16, 17은 제가 파이널리스트라고 해서 2등, 3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승을 해야지만 그 무대에 설수
1: 예.
0: 있으니까 제가 2018년에 다시 한번더 도전을 했을 때는 우승을 해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서 재회를 한번 치렀는데 이제 14위라는 좀 높지 않은 성적을 좀 하기도 했고요. 이제 2019년에 다시 도전을 했을 때 우승을 하게 되어졌죠.
1: 국내 대회 우승, 세계 대회
0: 네,
1: 우승.
0: 맞습니다. 그래서
1: 야.
0: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나만의 노하우가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0: 그리고 제가 우승을 하지 못했을 때 2등, 2등, 3등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왜 나는 우승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가를 해봤습니다.
1: 아니,
0: 그러면서
1: 심사위원도 일종의 시험을 거친다는데, 그건
0: 맞습니다.
1: 통과했군요.
0: 네, 시험 그때가 더 긴장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선수로 참여를 했고 나는 이 룰에 대해서 또이 심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막상 심사위원이 되려고 시험을 치다 보니까 나 혹시나 틀리면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정말 열심히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역할극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막상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선수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1: 보이죠.
0: 했었고, 그게 엄청 큰 바탕이 좀
1: 도움이
0: 되면서,
1: 됐겠어요.
0: 네, 그 다음에 처음 우승하게 됐었죠.
1: 네. 2000년 정도 시작했다니까 1년에 한 명씩 우승자가 나오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우승자는 지금까지 스물 몇 명밖에 없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게 되면
0: 네.
1: 뭐가 달라져요? 상금이 많습니까?
0: 많은 분들이 몇 억씩 받는 거 아니냐, 상금이 엄청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상금은 영원입니다. 진짜 영원이고, 저희 부모님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장 크게 얻는 건 명예이기도 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꿈과 희망 때문에 꿈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승을 하게 되어지면 좀 다양한 기회들이 좀 생깁니다.
1: 어떤 기회들이요?
0: 이 대회가 열리기 위해서 이제 스폰서들이 붙게 되어지는데, 협찬사들이 붙게 되어지는데, 이 협찬사들과 협업을 해서 나만의 기계를 개발할 수 있다거나, 나만의 홍보 활동을 할수 있다거나 하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뭐, 커피 산지. 저희 한국은 커피 소비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 산지에 가서 농부들과 함께 협업해서 새로운 커피 원재료 자체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1: 그런
0: 기회들이
1: 커피 산지에 가는 비용 이런 것도 그럼
0: 네.
1: 협찬사들이
0: 네,
1: 다 또,
0: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국내의 브랜드가 있어요. 폴바세이라는 친구도 2003년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개인 브랜드를 또 오픈할 수도 있기도
1: 그렇죠.
0: 합니다. 네네. 네,
1: 네.
0: 저는 사실 개인 브랜드를 오픈하기보다는 좀더 비상업적이고 좀더 전체 시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었고 왠지 그 해에 제가 챔피언이 될것 같은 거예요.
1: 하하.
0: 그래서 내가 혹시나 챔피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고 챔피언이 되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무작정 하지는 말자라는
1: 예.
0: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0: 늘 해왔고 내가 꿈꿔왔던 거에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우승이지. 막 많은 기회들을 받아들이지 말자. 다른 길로 가지 말자였었었는데 우승을 막상 하고 나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저는 생산국과 소비국의 불균형을 조금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커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민 재배로 커피를 시작했다 보니까
1: 가난한
0: 네,
1: 농부들이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여전히 어렵게 삶을 끌어가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승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커피 산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드시는 커피가 에콰도르인데 에콰도르에 방문해서 에콰도르의 시장님도 만나고 우리가 이 스페셜티 커피란 좋은 품질의 커피가 왜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삶, 지속 가능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지속 가능하게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들을 좀 커피 산지에서 조금 해 왔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 그리고 바리스타라는 이 직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매체들에서 또 저의 이야기를 좀해 나갔었던 것 같아요.

0: 마침 금년 5월 달에는 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한국에서 열렸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0: 처음 열린 거죠?
1: 아, 2017년에 서울에서 한번 개최가 되어졌었고요.
0: 네, 네. 이번에는 부산에서
1: 개최가 되어졌고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는 거였습니다. 도쿄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그리고 이번 연도 5월에 부산에서 한 번 이렇게 개최가 되어졌고 네. 사실 여전히 다양한 국가에서 월드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조금 열리고 있는데 사실 부산에서 개최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커피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0: 부산이시죠?
1: 네, 맞습니다. 한 국가의 대도시 수도가 아닌 작은 도시에서 열렸다는 게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계속 열리지 않다가 또 부산에서 열렸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과 함께 월드 오브 커피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박람회가 이제 부산에서 같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월드 오브 커피라는 이 가장 큰 규모의 세계 박람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가 되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산에서 또 개최가 되어졌다라는 거는 부산에서 커피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커피를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커피 하시는 분들에게 좀 큰 희망적인
0: 그렇죠.
1: 네, 부분이었다는 의미가 또 있기도 합니다.
0: 네. 네. 전주현 씨 이후에 챔피언 한국 사람 아직 안 나왔어요?
1: 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는 제가 아직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 7가지 종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7가지 종목 중에서 컵테이스터스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커피를 맛보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1년에 호주 챔피언이 한국분이시고요. 또 2022년에 컵테이스터스 챔피언십에서 부산에 있는 문헌관 바리스타가 또 세계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부문별 우승자는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오늘 이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직접 손수 내리신 커피 네. 여기 이제 따라 놓은 거 제가 지금 이제 마시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아주 제 느낌으로는 신맛, 단맛,
1: 네.
0: 부드러운 쓴맛 이게 네. 조화가 아주 좋아요.
1: 네. 맛을 너무 잘 보시는 것
0: 그런가요?
1: 같습니다.
0: 네.
1: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0: 에콰도르산이라고 그러셨죠?
1: 네, 에콰도르에서 생산된 커피입니다.
0: 전 세계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0: 수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나 되고, 그 커피 재배 나라들마다 또 품종이 다양하잖아요.
1: 네,
0: 모두
1: 맞습니다.
0: 몇 가지나 있다고 봐야 돼요?
1: 와, 이제는 사실 몇개 국가에서 커피를 재배하냐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도 사실 커피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기후와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스마트 팜이라고 해서 과학적으로도 커피를 재배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이렇게 한정을 두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개국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0: 품종은?
1: 품종은 지금까지 발견되어진 거는 약 130여 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품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커피의 원종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이 130여 종 중에서도 사실 상업적으로 이제 재배가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어지는 품종 원종이라고 하면은 사실 두세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뭐
0: 그래요?
1: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요 정도만 이제 생산량이 조금 어느 정도 되어지고요. 유통이 되어질 수 있게. 그중에서도 리베리카라는 원종은 1, 2%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로부스타 그리고 아라비카라는 원종에서 파생이 되어진 품종들이다라고 보시면
0: 근데 그
1: 좋습니다.
0: 대표적인 두 원종이라 하더라도 어느 나라, 어느 토양에서 만들어진 뭐는 또 다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죠?
1: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늘한 곳, 높은 해발 고도 에서 좀잘 자라고요. 로부스타라는 원종은 조금 저지대, 좀 고온 다습한 곳에서도 좀잘 자라는 원종이다 보니까 자라나는 대륙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로부스타라는 원종은 아시아 대륙에 좀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아라비카 품종 원종은 이제 아프리카, 뭐 중미, 남미, 아시아에서도 역시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한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1: 네.
0: 좀 소개해 주시면.
1: 맞아요. 이 커피를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와인을 사러 갔는데 와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할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커피를 집에서 내려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이 마트에서 사시기도 하고 동네 카페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얼마나 커피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더 좋은 커피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정보를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게 되면 조금 설명드리면 제일 앞에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커피를 생산한 국가라고 보면 돼요.
0: 처음에 에티오피아,
1: 네,
0: 뭐
1: 그리고
0: 브라질.
1: 브라질.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국가명입니다. 브라질과 에티오피아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가체프, 뭐 시다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고 되어져 있는데 에티오피아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예가체프는 서울시라고 보면 돼요.
0: 지역.
1: 네,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명 그리고
0: 지역명.
1: 지역명이 적히고요. 그리고 지역 안에 라레사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농장이거나 아니면 마을인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품종이 아니라 농장.
1: 그래서 순서가,
0: 마을.
1: 네, 우리 주소 적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국가명, 도시명, 우리 동네 이름, 그리고 번지수, 그리고 나의 이름 적히는 순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브라질, 에티오피아, 그 예가체프는 지역, 라레사는 마을이거나 워싱 스테이션에서 커피를 가공하는 하나의 작은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작게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카투카이, 옐로우 카투카이, 그리고 올리소, 크루메 굉장히 낯선 단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커피에 대한 자세한 정보라고 보면 되고, 이 마을명, 그리고 가공하는 시설 뒤에 적히는 경우에는 커피 품종이라고 생각하셔야
0: 옆에
1: 됩니다.
0: 있는 작은 글씨가 품종이군요.
1: 네네. 그래서 굉장히 낯설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품종 아니면 아주 작은 마을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방식이라고 해서,
0: 가공
1: 네네.
0: 방식.
1: 이 커피 품종을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대한 정보도 적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펄프드 내추럴. 그리고 워시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가공 방식이고요. 가공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0: 워시드는 씻었다?
1: 맞습니다. 과육을 싹다 벗기고 물에 담궈서 씻었다라고 생각하면 워시드. 내추럴이라고 한다면 커피 과육 체리를 따서 그대로 말렸다. 건포도 하듯이 내추럴. 그래서 내추럴, 워시드가 가장 크고 그 사이에 펄프드 내추럴, 허니라는 이네 가지 단어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0: 펄프드 내추럴과 허니는 뭐예요?
1: 펄프드 내추럴 허니는 거의 같은 방식인데 단어를 좀 다르게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펄프드 내추럴 허니 같은 경우에는 과육을 적당히 벗겨서 이제 말리게 되는 가운데 있는 거라고 보시면
0: 알겠어.
1: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적힌다고 생각합니다.

0: 하시면 돼요. 국가명, 지역명, 마을명, 농장명, 그리고 품종, 가공.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길게 적혀 있네, 자세하게 뭔가 적혀 있네라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이 있구나라고
1: 그렇죠.
0: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1: 근데
0: 같아요.
1: 아무튼 지금 나라 수도 워낙 많다고 그러고,
0: 네.
1: 지역도 많고, 품종도 다양할
0: 네.
1: 거고, 가공 방식도 다르니까,
0: 네.
1: 이런 식으로 제품화되어 있는 것만 해도 뭐, 수천 종 넘지 않나요?
0: 셀수 없죠. 네,
1: 그죠?
0: 수만 종이 넘을 겁니다.
1: 그죠?
0: 네, 셀수 없고 같은 커피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1: 해마다 또좀 다르지 않나요?
0: 네, 농작물이다 보니까 기후에 따라서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는 이 커피를 마셨는데 올해 왜 맛이 다르지?라고 하게 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이제 걱정인 거는 기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커피, 좋은 품질의 커피는 서늘한 기후가 필요한데 이게 좀 이제 심각한 문제로 또
1: 조금 더
0: 드러나고
1: 고지대로
0: 있기도 한데요.
1: 올라가지 않나요, 자꾸?
0: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 커피를 배웠을 때는 해발고도 2000m 이상에서는 커피가 자라기 어려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커피 나무는 5도씨가 되어지면 이제 얼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커피 산지에 방문하게 되면 나 저기 땅 샀어 라고 하면 거의 2500m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실 기후가 많이 변하기도 했는데 산은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다 보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빈익빈 부익부를 또 만들어내기도 할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생산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커피 가격은 오를 수밖에
1: 올라가죠.
0: 없고, 네, 그럴 것
1: 개인적으로
0: 같아요.
1: 제일 좋아하는 건 어느 나라 거예요?
0: 커피는 다 사랑하긴 하는데, 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평생 한 국가의 커피만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커피 드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생각하지 않고 에티오피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는 커피가 처음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 여전히 새로운 원종들,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생 먹어도, 매일 다른 커피를 마실 수 있겠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에티오피아 사랑합니다. 네.
1: 자, 그러면 나한테 맞는 좋은 커피를 고르는 방법? 이런
0: 네.
1: 건 뭐라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커피를 많이 마셔 보셨으면 좋겠고, 마셔봤을 때 이게 왜 내가 안 좋아하긴 하는지, 왜이 커피가 좋은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단어화시키시면 가장 좋긴 해요. 나는 이 커피가 셔서 싫어. 이 커피가 쓴맛이 강해서 싫어. 나는 이 커피가 단맛이 좋아서 좋아라는 것들을
1: 알겠어요.
0: 조금 표현해 보시는 게 좋고요.
1: 커피 맛은 신맛, 쓴맛, 단맛 세 가지가 맞습니까?
0: 우리는 신단 쓴짠
1: 짠맛도
0: 우마미.
1: 있나요?
0: 짠맛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는데 신맛이 농도가 진한 커피의 신맛까지 강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짠맛으로 인지하기도 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네.
1: 신맛, 쓴맛, 단맛, 약간의
0: 짠맛,
1: 짠맛,
0: 그리고 약간 우마비라고 해서 감칠맛, 우리 사람이 느끼는 다섯 가지 맛이
1: 감칠맛.
0: 있는데 보통은 신단순이 커피 한 잔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신단순이라고 하면 너무 단조롭잖아요. 근데 커피는 향으로 즐기는 거기
1: 향이죠.
0: 때문에 그러죠. 어떠한 향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나는 산미 있는 커피, 그리고 밝은 계열의 뭐꽃 계열이라든지 과일 계열의 향을 좀 즐기는 편이다, 좋아하는 편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프리카 대륙의 커피를 좀 추천을 합니다. 에티오피아나 케냐, 뭐 요런 계열의 커피들이 조금은 대체적으로 화사한 편이기도 하고요. 혹은 품종으로 추천드린다라고 한다면 게이샤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화려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품종의 특징들은 어떤 나라에서 재배가 되었 게이샤 품종들은 좀 화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좀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나는 산미 있는 커피보다 좀 바디감이 있고 묵직한 약간의 단맛 계열들이 좀더 좋아라고 한다면은 아시아 계열이라든지 뭐 브라질, 뭐 엘살바도르 이런 커피들을 좀 추천드리기도 하지만 일단 많이 드셔보셔야 될것
1: 그러니까
0: 같고요.
1: 뭐 커피 전문점에 가서 뭐 대륙별로 좀 이렇게 마셔보면서 아,
0: 네,
1: 나는
0: 맞습니다.
1: 이쪽하고 맞는구나. 그런 거
0: 네.
1: 찾아가면 되겠군요.
0: 맞습니다.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 같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좋은
1: 알겠습니다.
0: 커피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포도 품종이나 뭐 나라를 정했어요. 근데 그 로스팅 된 거를 사는 분이 있고
0: 네.
1: 직접 사서 로스팅까지 하시는 분이고 그렇잖아요.

0: 네네네.
1: 또뭘 권하실랍니까?
0: 저는 루싱 된걸 사는 걸좀
1: 어.
0: 권장하곤 있지만 그래도 나 집에서 로스팅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라고 하시면은 또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큰 기계로 로스팅을 한 커피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맛과
1: 그렇죠.
0: 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스팅된 원두를 구매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있어요.
1: 로스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크게 차이가 나죠.
0: 엄청나게 다르죠. 같은 재료여도 어떤 요리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 그렇죠.
0: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는 것처럼 커피도 어떠한 방식으로 로스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
1: 네.
0: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1: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원두 로스팅된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0: 네.
1: 이제 우리 전주현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계속 산지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품종들을 또 국내에 소개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 새로운 품종들을 어떻게 찾아내요?
0: 산지를 사실 가야지만이 알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년 산지를 방문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올해 새로운 게 뭐가 있어? 너는 올해 어떠한 것들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 올해 이거 심었어. 이 품종을 내가 구해왔어라고 하는 경우와 작년에는 여기 나무에 이렇게 생긴 열매가 열렸는데 올해 색깔이 좀 다르게 열렸어. 크기가 달라졌어라는 정보들을 조금 획득을 할수 있다 보니까 사실 산지를 가야지만이 좀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 커피 맛을 결정하는 거는 또 물맛도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커피 한 잔의 액체가 커피와 물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커피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맛있는 커피를 마실 확률이 좀확 높아지긴 하는데 더 맛있게 내려 마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도 생각을 조금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좋은 물을 사서 쓰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커피를 내림에 있어서 적정한 물의 미네랄 수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 120에서 150 정도의 미네랄이 녹아져 있는 물들을 좀 추천하고 있고요. 근데
1: 그걸
0: 대부분
1: 어떻게 알고 사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 들어온 수입물 같은 경우는 가격은 굉장히 높은데 미네랄 수치가 꽤 높은 편이에요. 대부분이 뭐 300, 400 되는 경우도
1: 너무
0: 존재를 해서.
1: 높군요, 그건.
0: 네, 맞습니다. 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물들은 대부분 100 아래이거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냥 생수를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집에서 일반 정수기를 쓰시거나 수돗물을 쓰게 되어지면 물의 수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쓰는 걸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 왜 유럽산 생수보다는 국내산
0: 국내산?
1: 생수가 더 낫다?
0: 네, 맞습니다.
1: 수돗물보다도 그게 더 낫다?
0: 네, 맞습니다. 이한 잔에 약 98%가 물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2%도 사실 물과 함께 만나는 거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1: 그럼 직접 바리스타로 활동하시는 그런 커피 전문점에서는 물도 만들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어떻게 만들어요, 물?
0: 많은 분들이 카페에서 먹었는데 카페에서 마셔보고 맛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집에서 이런 맛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수 사 드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역삼투합 방식으로 전체 미네랄을 다 걸러내고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을 다시 주입하는 방식의 정수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1: 이제 이렇게 드립을 해야 한다고 칠 때,
0: 네네.
1: 원두 양 얼마에 물 어느 정도,
0: 네.
1: 요이 황금 배합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0: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다 내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추천드리는, 나에게 맞는 레시피를 찾아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1대 15를 추천드려요.
1: 1대
0: 네.
1: 15.
0: 1이 이제 커피 양, 15가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1: 무게로도
0: 되는데.
1: 하는 거죠?
0: 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좀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 내려보고 싶어, 내려 먹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울과 그리고 물의 온도가 측정 가능한 주전자가 있으면 사실 좀더 맛있는 커피를 먹을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g의 커피를 사용해서 약 300g의 물을 쓰게 되면 1대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g의 커피를 담고 물 300을 천천히 부어가면서 만들어진 커피가 나에게는 진한지 연한지 느껴보시고,
1: 그 물의 온도는?
0: 물의 온도는 85도에서 97, 8도까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 괜찮아요, 그거는?
0: 네네. 커피의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적정해 95도. 나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1: 그러니까
0: 95도?
1: 커피포트에서 팔팔 끓은 물
0: 네.
1: 그냥 바로 해도 되네요.
0: 네, 바로 해도 됩니다.
1: 천천히 하니까 좀 식을
0: 네네.
1: 거
0: 네,
1: 아니에요.
0: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루틴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비율을 바꿔가면서 해봐도 되게 좋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측정되는 주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일 같은 온도의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95도, 94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정말 맛있게 먹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 좀 자, 그냥 러프하게 1대 15로 내려서 어떤지 보시고,
1: 그 정도면 됐습니다.
0: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커피를 구매하실 때 바리스타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커피는 어떻게 내려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레시피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바리스타들은 너무 좋아할 겁니다.
1: 커피 원두 파는 분들은 관련된 그 정보를 아니까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바리스타란 한마디로 뭐 하는 직업이다?
0: 저는 커피 연출가라고 생각합니다.
1: 연출가?
0: 단순하게 커피 한 잔을 제공하기보다는 이 커피를 온전히 고객분들이 즐길 수 있게 전체적인 것들을 연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같은 커피여도 어떤 잔에 담아서 뭐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무드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잔의 선택, 뭐 조도, 나오는 음악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이
1: 그거까지.
0: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들어줘서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바리스타로서는 이한잔 내가 내린 이한 잔의 커피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더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또 바리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이 전문 바리스타로서 계속 새 품종도 또 테스팅도 하시고 하니까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세요?
0: 의외로 너무 작게 마시는 것 같긴 한데, 한두 잔 정도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시고 삼키고 하는데, 이제 직업으로서 이제 커피를 대하게 되어지면, 슬러핑이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와인도 이렇게 공기와 함께 마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공기와 함께 맛을 보고 다시 뱉어냅니다. 그래서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삼키는 양으로 따지게 되면 한 컵에서 두컵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온전히 한 잔의 커피를 즐긴다기보다는 사실 커피를 대할 때 평가하고 이게 고객에게 나갔을 때 괜찮은지
1: 아이고,
0: 또 생각을
1: 일이니까
0: 합니다.
1: 그게 그꼭 즐겁지만은 않겠네요.
0: 그래도 즐겁습니다.
1: 앞으로 계획, 목표가 있으시다면?
0: 저는 한 회사를 좀 꾸려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커피로 이렇게 물들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 제가 운영하는 이 브랜드가 부산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전 세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랑하는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이 회사를 꾸려나가다 보니까 이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의 한 브랜드 때문에 덕분에 또 부산에 여행 올 만한 이유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부산을 다시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계획하시는 대로 부산 전체가 커피로 물드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세계적인 명소가 되기를 기대하도록 할게요. 그럼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커피를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아마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진짜 불확실한 미래? 예, 예. 뭐, 내가

0: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네.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네.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 ハッピーニューイヤ
0: ー。 우주에서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할머니들을 고용해서 반지나 팔찌 또 뭐 가방에 매다는 키링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또 MZ세대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사간대네요.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그 할머니들 월급 책

0: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수익금의 20%는 또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아주 기특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76세. 그동안 기부한 돈도 1억 7천만 원에 달한답니다. 2015년부터 이 할머니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이끌고 계신 신봉국 대표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네.

0: 지금 여기가 이제 할머니들이 만드신 제품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다양하네요.
1: 네.
0: 요건 이제 팔찌.
1: 네, 팔찌입니다.
0: 요건 반지.
1: 네.
0: 요런 게 이제 가방에 매달은 키링 제품들이고.
1: 네.
0: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
1: 네.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글귀를 할머니들께서 직접 써주셔서 그걸 저희가 반영해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여기는 이 고양이 모양과 함께 런, 런, 런, 우다다, 우다다다.
1: 네.
0: 요 디자인을 할머니가 직접 하셨다고요?
1: 네. 직접 다 그려주신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테크 액세서리나 문구 제품, 펜시 제품에 그래요.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저기 이제 독특한 카드가 있는데 제가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매듭지은이 목단 할머니라고 써 있고요. 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장미야. 많이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1: 네.
0: 이 카드는 뭡니까?
1: 아, 메이커 증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을 다 할머니들께서 하나하나 손으로 다 만드시기 때문에 이 제품은 어떤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메이커 증서로서 고객분들께 함께 제품과 전달드리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건데
0: 예.
1: 선물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셔요.
0: 그러네요.
1: 네,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증서입니다.
0: 그러니까 뭐 이런 팔찌 하나만 사도 요 카드가 같이 온다 이거죠?
1: 네, 모든 제품이 다 같이
0: 그럼 편지도 있습니다. 같이 받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여기 그 목단 할머니는 뭐예요?
1: 아, 별명이신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 메이커 증서인 증서를 시작했을 때는 할머니분들 성함을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할머니들 성함이 어떻게 보면 또 스스로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노출을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원하시는 별명을 짓도록 했고 그림도 저희가 어떤 한계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키우는 강아지 그리고 싶은 것들 위주로 그리게 해서 할머니의 정체성이 담긴 증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여기 일하시는 할머니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별명이 있어요?
1: 네, 별명이 다 있습니다.
0: 예를 들면 여기 이분은 이제 꽃 이름을 썼는데 목단 할머니라고
1: 네.
0: 또 어떤 별명들이 있습니까?
1: 네, 달달 숨은 달 할머니라고 계시는데요. 달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달달 숨은 달 할머니 별명을 가지신 또 정하신 할머니가 계시고 또 하늘이 할머니라고 계시거든요. 하늘이 할머니는 키우시는 강아지 이름이 하늘이입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별명으로 지으셔서 이제 메이커 증서에 저희가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만드는 제품이 지금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1: 종류로 따지면 한 20가지 정도 내외가 좀 될 것 같고요. 전체 제품 항목으로 보면 한 50가지에서 60가지 사이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0: 60가지나 돼요?
1: 네.
0: 참 다양하네요.
1: 네, 다양한 제품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아까 뭐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직접 디자인하신다고 그랬는데
1: 네.
0: 나머지 제품들도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구상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1: 아, 저희가 모든 제품들이 저희의 주 고객분들이 20대 초반에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고객분들이시거든요.
0: 뭐 그렇다면서요?
1: 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시는지와 같은 시장의 동향 분석도 필요해서 제품 기획은 저희 내부의 제품 개발 매니저분들이 다 하십니다.
0: 그분들은 젊은이들이겠네요.
1: 네. 저희 청년 직원분들이시고 이제 기획을 하시면 대신에 이 기획 단계에서 할머니가 제작하실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0: 그렇죠.
1: 이게 가능하다면 이제 저희가 할머니들께 제작 교육, 그다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공간들, 환경들을 제공해드리고 기획한 제품들을 손수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십니다.
0: 네.
1: 그럼 그걸 이제 저희가 마지막 포장해서 배송까지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젊은이들이 기획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제품을 할머니가 만들 수 있도록 교육도 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만드는 것보다 좀 속도가 더디지 않나요? 어때요?
1: 속도가 확실히 좀 더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 할머니분들께서 속도가 느리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였던 부분인데 제가 저희 그 직원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혹시 한 번에 못하신다고 해서 절대 압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해달라고 한다거나 뭔가 좀은 어떤 감정적으로 서두르는 것을 하지 말아라.
0: 예.
1: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두 번, 세 번 더 나가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늘 이해를 말씀을 드리고 회사에 이제 처음 오시는 이제 주니어 멤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의 경험을 첫 발을 저희 회사에서 내딛는 직원들께는 그런 이제 온보딩 교육이라고 해서 할머니를 대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0: 2015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거의 10년인데
1: 네.
0: 그럼 지금 회사의 규모는 어때요? 젊은 직원이 몇 명, 할머니들이 몇 명?
1: 아, 네. 저희가 현재 젊은 직원은 19분 정도 현재 계시고요. 뭐 제품 개발 매니저, 마케터, 디자이너 다양한 직군이 계시고 할머니분들은 상주시, 고양시, 서울시의 세개 지역에 총 43분이 계신데요.
0: 상주, 고양, 서울.
1: 네, 맞습니다.
0: 세 군데 지역?
1: 네.
0: 뭐 특별히 이세 군데 지역인 어떤 무슨 이유가 있나요?
1: 우선은 그 상주시는 제가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곳이 경상북도 상주시이고요.
0: 왜 거기서 시작했어요?
1: 제가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0: 고향이군요.
1: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창업을 하기 전에는 어떤 창업 동아리 이런 창업 경험이 없었던지라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나고 자란 상주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델이 온라인상에서 되게 많은 고객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발적인 바이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고양시나 서울시에서 저희 브랜드를 좋게 봐주신 조직들에서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셨고 또는 저희가 어떤 조직은 너무 좋은 조직이라서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서 현재 고양시, 서울시까지 확장해서 현재 그곳에서도 할머니에 대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그럼 그 할머니들은 뭐 이를테면 공장으로 매일 출근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 할머니들을 함께하는 조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할머니들께서 일주일에 2회 정도 그 작업장으로 출근을 하십니다.
0: 두 번.
1: 네.
0: 하긴 뭐 연로 하셨으니까 매일 나오시긴 힘드시겠다.
1: 네.
0: 그죠?
1: 매일 나오시기는 조금 힘드시고 아무래도 저희 좀 젊은 세대는 뭐주 40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하루 종일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일하는 게 익숙한데 할머니분들은 병원도 가셔야 되고
0: 맞아요.
1: 자녀분들을 가셔야 되고 또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이제 주에 한 이틀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가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적정 시간대로 보여지고
0: 일주일에 두 번, 하루에 네 시간만 작업장에 오셔서 이런 걸 만드는구나.
1: 네,
0: 그죠?
1: 맞습니다.
0: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8시간을 일하시는 건데, 그러면 월급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1: 일단 기본은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지는 거고요. 근데 저희도 보면 할머니들께서 제품을 만드실 수 있는 수라든지 역량이 저희 왜 젊은 세대처럼 늘어나실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이제 어드밴티지가 많이 붙습니다.
0: 성과급.
1: 네, 맞습니다. 정확히 좀100%딱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성과급 개념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시기에는 200%, 300%까지 최저임금 대비도 받아가시니까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할머니분들을 모실 때는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고 싶다고 많이들 찾아주시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제 함께하신 할머니들의 연속 수가 7년이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방증하는 게 저희가 그래도 좀 진정성 있게 할머니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0: 또
1: 있습니다.
0: 7년이 넘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숙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시간당 임금도 셀 것이고,
1: 네, 맞습니다.
0: 그죠? 그럼 일주일에 두 번, 하루에 네 시간만 해도 한 달이면 꽤 받아가시겠는데요?
1: 네, 꽤 받아가시고 되게 재밌는 것들이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은 이렇게 저희가 임금성이 지급이 되게 되면 할머니를 위해서 오롯이 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많이 배우는 게그 받으시는 것으로 또 저희 직원들한테 맛있는 걸 사다 주세요. 그런 날. 그리고 또 그런 것들로 또 이제 손녀, 또 손주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럴 때 용돈을 더줄수 있고 학교
0: 그거죠,
1: 갈때 선물도 줄
0: 그거죠.
1: 수 있고 해서 사실 할머니분들께서 이제 한 65세, 70세까지는 일반 시장에서 좀 다양한 일자리를 원하시면 그래도 일을 하실 수
0: 물론이죠.
1: 있는데요. 70세가 넘어가시고 75세, 80세, 85세가 되면 사실상 일하실 수 없는 있는 곳이 많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비어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브랜드로서 좀 해결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지금 평균 연령이 76세.
1: 네, 맞습니다.
0: 최고령은 몇 세입니까?
1: 84세세요.
0: 와,
1: 네.
0: 그분도 잘 만드세요?
1: 가장 잘 만드십니다.
0: 아, 정말요?
1: 네. 거의 저희의 모든 제품들을 이제 매듭 지니 분한 분이 이제 할머니께서 84세신데 저희 매듭 제품은 다 만드실 수 있으세요.
0: 하긴 또 할머니들은 옛날부터 바느질이니 뭐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니까 손재주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기획할 때도 고려했던 게 아무래도 좀 할머니보다 젊은 세대보다는 더 손으로 이렇게 구작 활동을 하시고 만드시는 데 익숙하시다라는 좀 가설을 세웠던 것 같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또 할머니들께서 뭐 출근도 하시지만 저희는 찾아가는 사업도 하거든요.
1: 찾아가는 거 무슨 말입니까?
0: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씩 거리, 30분 거리도 출퇴근을 하는데요.
1: 그렇죠.
0: 할머니분께 특히 70,
1: 어렵죠,
0: 네,
1: 어렵죠.
0: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재료를 전달드리고 제품이 완성되면 받아오는 과정을 거치고요.
1: 아, 원재료를 들고 대구로 찾아가서,
0: 네, 찾아갑니다.
1: 예.
0: 네.
1: 그럼 그분들은 재택근무네요.
0: 재택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그리고 특히 그게 많이 주요했던 게 이번에 그 코로나로 또 방문이 많이 힘들고 모이는 게 힘들었을 때
1: 맞아요.
0: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면서 이제 계속 할머니분들을 원하시니까요. 그거를 지속하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같이 견뎌냈고 지금 계속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 걸어놓은 이 사진들은 어떤 사진들입니까?
0: 아, 네. 그 왼쪽에 보시는 이제 사진이 저희 그 달달둥근달 할머니께서 제품을 제작하시는 사진인데 독서대 위에 핀셋 집어서
1: 예.
0: 이렇게 수공예로 제작을 하고 계시고요. 이 오른쪽이 저희가 그 5월 28일자가 저희 9주년이었어요. 만 9주년이어서 할머니분들을 상주해서 모셔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춤도 추고 그다음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하고 하는 이제 그 과정에 저희 직원분이 셀카로 찍는 게 누군가 담은 사진이고요.
1: 예.
0: 이 사진은 저희 이제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고객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런 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봤을 때 할머니가 행복해하시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겠다라고
1: 그렇죠,
0: 생각을 해서
1: 그렇죠.
0: 그런 의도로 이제 그 당시 찍었던 사진입니다.
1: MZ세대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주 고객이다.
0: 네,
1: 그
0: 맞습니다.
1: 여성들은 어떻게 알고 이걸 사게 됐대요?
0: 저희도 이제 신기할 때가 많은데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브랜드가는 마케팅적인 것도 하지만 저희의 자발적인 마케터가 되어 주셔요. 네, 그래서 각각 가지고 계신 여러 계정들이나 아니면 고객분들께서 소속된 어떤 집단에 저희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퍼날라 주세요. 마르코로 이번에 뭐 제품 나왔대. 마르코로 이번에 어떤 컨텐츠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어. 이런 것들을 계속 바이럴 해주셔서 사실 저희는 일반 시장에 있는 브랜드 대비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또 지출하기도 어렵고요, 구조상.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좀 바이럴 되면서 어려운 시기나 데스밸리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이런 제품을 하나 이제 구입하거나 뭐 친구가 사갖고 있는 걸 쳐다본 젊은이들이 야, 이게 나이 70, 80대는 할머니들이 만드신 거래. 이거 우리가 사면 그 할머니들한테 용돈 드리고 또 좋은 일에 쓴대. 이게 입소문이 나는 거군요.
0: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입소문이 나면서 계속 커왔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리고 번 돈의 20%는 좋은 일에 쓴다. 기부한다. 그동안은 어디 기부를 했었습니까?
0: 저희가 크게 현재는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독거 노인분들에 대한 우유 배달, 그 다음에,
1: 독거 노인에게 우유를 갖다 드리는,
0: 네,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네, 그리고,
1: 여긴 또 피해 아동이에요.
0: 네, 학대 피해 아동을 또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견에 대한 보호 지원,
1: 굉장히 다양하네요.
0: 다양합니다. 그리고 소방관에 대한 복지 증진 활동, 그 다음에,
1: 소방관.
0: 네, 그리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 현재는 5가지 영역에 기부를 하실 수 있고요.
1: 잠깐만. 노인, 아동, 유기견, 소방관, 플라스틱. 이게 서로 연결되는 게 별로 없는데요?
0: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1: 정말 다양하네요.
0: 네. 그 시작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직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금액적인 부분, 월급적인 부분이 아니라 보람을 많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할머니가 나 마르코로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구나, 이런 일을 하고 있어를 자신 있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초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시작할 때부터 기부 영역의 선택제를 가지고 왔었고, 그래서 할머니들께 많이 여쭤봤을 때,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유기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셨고, 특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현재의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이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뉴스가 나와서 지금 되게 마음을 많이 아파하셔요. 예,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귀담고 또 시장 데이터를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아직 작은 브랜드지만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영역은 어딜지를 고민해봐서 5가지 영역을 현재는 선택해서
1: 예.
0: 기부를 하고 있고.
1: 그러니까 그 어디에 기부할지도 할머니들 의견을 반영한 거네요.
0: 네, 처음에 설계는 반영을 했고,
1: 예.
0: 고객분들께서 재밌는 것이 사이즈를 선택하듯이 팔찌나 뭐 반지 제품 선택하시고, 기부 영역을 직접 선택을 하십니다.
1: 내가 팔찌 사겠어요 하면서
0: 네.
1: 제가 낸 돈에서 수익금은 유기견에도 써주세요.
0: 네,
1: 이렇게.
0: 맞습니다.

0: 저희가 이런 방법을 구안하게 된 이유는 사실 할머니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물한다는 게 저희 브랜드 미션인데요. 근데 이 미션을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행복을 다 책임질 수 있을까?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1: 말이 안
0: 봤고,
1: 되죠.
0: 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 사이트라든지 제품에 대한 이런 페이지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럴 때 만약에 그런 기부 영역을 선택하신다면 굳이 저희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직접적인 어떤 기부 활동이나 아니면 봉사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 제품을 산다거나 직접 이런 브랜드를 창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경로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부 영역제를 하고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다섯 가지 영역이었다라고 계속 과거형으로
0: 아,
1: 말씀하시는데,
0: 네.
1: 그 앞으로는요?
0: 네,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횟수로는 10년차 브랜드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과거에 10년을 많이 회고를 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고객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 직원들끼리도 이제 워크샵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가 아직 작은 브랜드인데 다양한 사회 문제를 기부 영역의 차원에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할머니들께서 어려움이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 영역으로 개편하는 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게 이제 구현이 되어서 할머니들의 의식주 지원, 그다음 할머니들의 문화활동 지원, 그다음에 할머니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집중이 되고, 동일하게 고객분들께서 이세 가지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그 영역에 기부가 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1: 앞으로.
0: 네, 앞으로 바뀌고.
1: 그러니까
0: 네.
1: 할머니들을 고용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온전히 할머니들을 위해 쓰자.
0: 네, 맞습니다.
1: 그거로군요.
0: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많은 또 고객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유기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또는 플라스틱 문제가 관심이 많은데, 학대 피해 아동에 관심이 많은데,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마이크로가 해결하지 않는 건가요?
1: 없어지는 거냐?
0: 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저희 역시 할머니 영역 외에도 저희가 도움을 가능하다면 더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를 기부 영역 차원이 아니라 제품으로 지금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견을 위한 팔찌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해서 현재도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이제 미니 에디션이라는 섹션이 따로 생겼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의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에디션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서 과거의 할머니 외적 기부 영역들은 제품으로 앞으로 계속 대응할 생각입니다.
1: 예를 들면 플라스틱 문제라면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
0: 네.
1: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근데 소방관들을 위해서는 뭘할수 있을까?
0: 소방관 분들이 이제 처우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소방관 분들이 해주시는 노고에 대비해서 아직 관심이 좀 적다거나 아니면 복지에 대한 차원이 좀 많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만약에 저희가 되게 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하면 이 제품으로 어떤 우리가 발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커스터마이징된 미닝 에디션을 만들어야지라고 할때 스텝이 너무 복잡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제품에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컬러 베리에이션을 한다든지 디자인 쪽으로 적용을 해서 모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한국소방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NGO들과 협력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현재까지 총 29곳의 NGO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1: 하긴.
0: 네, 그걸 이제 더
1: 아니,
0: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휴대폰 케이스만 해도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써 있으면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
0: 네,
1: 거군요.
0: 사실 사업에 있어서 또는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1: 물론이죠.
0: 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쭉 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과정들을 9년 또 10년 차된 브랜드로서 검증을 하였고, 다만 저희의 고민은 어떻게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할머니들께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1: 그렇죠.
0: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고, 전략은 다 나온 상태이긴
1: 아니,
0: 합니다.
1: 그 지금의 매출이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된다면 함께하는 할머니가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될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 거죠?
0: 네.
1: 기특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2015년에 처음 시작했다. 이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놀라시겠지만 그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요?
1: 네. 그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0: 교대 나와서?
1: 네.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을 합격하고 네, 교직 생활을 하다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전혀 다른 일이네요. 그죠?
1: 네. 좀 많이 다른 일인 것 같아요.
0: 어쩌다가 이걸 네. 시작하게 됐습니까?
1: 처음에는 그 교대 좀 특성상 보통은 그 대학생 때 군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고 임용을 합격하고 보통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군대를 갑니다. 근데 가는데 저 역시 같은 이제 과정이었고 갔을 때 저는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대학교에서 국어 교육이 전공이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과제로 내주는 그런 읽으라고 하는 책 외에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제 한 1년은 되게 엄청 바빴지만 조금 더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더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책을 계속 읽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소셜벤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전엔 제가 흑백논리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면 왠지 나쁜 일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좋은 일을 하면 돈을 못 벌어야지 되는 것 같은 약간 저 스스로의 흑백논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간지대가 소셜벤처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0: 사회적 기업이 있더라.
1: 네, 사회적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거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이 되고 또 미래에 제가 매일매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없을까라는 개인적인 커리어도 고민을 하였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좀 융복합되면서 뭔가 난 소셜벤처를 하고 싶어. 한다면 나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1: 처음에는 그 교사를 그만두고요. 네. 가장 일단은 뭐 기댈 곳이 고향이니까요. 고향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남매가 같이 창업을 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동생은 제품 디자인을 담당하고 저는 브랜딩과 마케팅 같은 부분들을 배워서 못하지만 하나하나 해보는 단계로 상주에서 시작을 했고
0: 할머니들을 어떻게 구했어요?
1: 할머니는 저희가 처음에는 그 어떻게 구할지가 너무 막막했어요. 어디서 길 가는 할머니 여쭤봐야 되나 뭐 하는데 그것도 아닐 것 같아서 상주 시청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시청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혹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실 할머니에 대한 개인의 정보들은 개인정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전달을 받지 못하지만 지금 상주에 있는 이런 경로당이 있는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구조도 같은 게 있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런 종이를 주셔서 여기가 지금 어떤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모이시고 중책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야라는 걸 알려주셔서 그곳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0: 경로당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1: 네. 그걸 보고 다시 설명을 드려서
0: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1: 저희는 그 당시에는 팔찌가 단일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팔찌를 통해서 할머니들과 함께하고 싶고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싶다라고 간단하게 그때는 뭐 초기 단계였으니까요.
0: 예, 예.
1: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두셨고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분들이 몇 시타임에 많이 계시니까 요 바로 옆에 모이는 경로당이니까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드려봐라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팔찌 직접 시제품을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때는 시제품이
0: 없었어요?
1: 없었던 것 같아요. 있는데 더 완성된 제품이라기보다는
0: 예, 예.
1: 동생이 얼기설기 만든 그런 제품인데 이런 거 그냥 만들고 싶어요 라고 가서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그 뭔가 물건을 팔러 온 사람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안 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온 사람은 아니고 설명을 쭉 드렸던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할머니 몇 분하고 시작을 한 겁니까?
1: 처음에는 8분.
0: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작업장 하나를 마련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 처음에는 사실 사업에 대한 그런 그 인사이트가 좀 많이 부족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업이라는 느낌보다는 활동의 느낌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0: 활동.
1: 네. 봉사활동과 저 스스로 그 경계를 찾아가는 단계였던 것 같고요. 그래 처음에는 무작정 그냥 경로당으로 갔어요.
0: 네.
1: 저희가 뭐 사무실이 그 당시 별도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0: 경로당에서 만드세요, 이렇게?
1: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생과 제가 찾아가서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이런 화면도 띄워놓고 자료도 만들어드리고 하면서 안내를 드리고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0: 처음에는 경로당이 작업장이었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라는 건 아주 안정적 직업의 대명사인데요. 그죠?
1: 네.
0: 사표 낼 때 떨리지 않았어요?
1: 저는 좀 그 아쉬움 반, 즐거움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움 반은 지금도 제 제자들의 연락에서 하거든요. 어제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50%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 가슴뛰이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이제 조금 아쉽지만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이 좀 강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0: 부모님들은 되게 말렸죠?
1: 부모님은 네,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어머니께서 학교 급식소에 오래 계셨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급식소 조리원이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장성할 때까지 하셨으니까 그 퇴직까지 하셨으니까요. 오랜 기간 몇십 년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환경이 또 되게 더운 환경이잖아요.
0: 그렇죠. 작업 여건이 열악하죠.
1: 네. 그런데 그때 보시던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밥을 이제 식사를 받으러 오실 때 그 좀 많이 좋아 보이셨나 봐요.
0: 예,
1: 그게 은연중에 제가 이제 어떤 진로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택을 할 때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0: 그렇죠.
1: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만둘 때도 가장 걱정됐던 것은 나가서 뭐 돈을 못 벌지 이런 것은 사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워낙 20대 후반이었고 뭐 망해도 다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강했던 때라서 괜찮았는데 어머니가 좀 우시고 좀 아쉬워하실 때 조금 네, 많이 그랬었습니다. 네.
0: 아무튼 그런 주변의 걱정 그러나 나는 할머니들과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다 가슴뛰며 했던 선택으로 이제 시작하셨는데 여덟 분 할머니와 경로당에서 처음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서 뭐 처음부터 막 잘 팔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네, 잘 안 팔렸습니다.
0: 그죠?
1: 네네.
0: 근데 이제 조금씩 소문 나면서 팔리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어떤 그게 좀 어느 정도 그 매출 규모가 생겨야 그나마 뭐 본인도 월급도 좀 받아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1: 걸린 게 한 6개월 정도?
0: 그 생각보다 짧은데요?
1: 생각보다 짧지요.
0: 예.
1: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뭔가 그게 되게 그 길다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구조를 알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그래도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도 역시 고객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때 저희가 펀딩을 처음에 열었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을 열었을 때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이트조차 없었다 보니까 유일한 돌파구였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했을 때 고객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론의 기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독지가분께서 또 연락을 주셔서 또 여러 콘텐츠를 또 언론사에 저희 걸 만들어주라는 또 말을 하시면서 이런 오가닉한 바이럴이 많이 좀 되면서 그 시기를 좀 빠르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에 입소문이 나고 또 사람들이 그 클라우드 펀딩 같은 데 동참해주고 이러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1: 네.
0: 할머니들은 이 일을 뭐 평균 7년 이상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1: 네.
0: 뭐라고들 하세요?
1: 되게 감사할 때가 저희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거든요. 그게 이제 분기별로 또는 이제 더 빠르게 이렇게 많이 할 때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삶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서는 내가 혼자 일어나서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TV 보시다가 잠깐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또 식사하시고 잠드시는 과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상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나오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요. 손자, 손녀와 같은. 그리고 나오시면 연령대가 비슷한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 부분에서 활력을 좀 많이 느끼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럴 때 너무 좀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간담회 때 저는 최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좀 해달라. 그럼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럴 때도 오히려 없다라고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이 틀리지 않고는 잘 가고 있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속도는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잘 가고 있다라고 나름의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또 그 할머니들이 뭐 이런 제품 만드는 거 말고도 무슨 다양한 교육이나 활동 기회도 제공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1: 저희도 이제 뭐 그 취미가 다 있잖아요.
0: 예.
1: 저는 뭐 캠핑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이런데 근데 할머니분들께 취미가

0: 뭐셔요? 라고 예. 여쭤보면 답을 쉽사리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요. 그리고 그런
1: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으시니까.
0: 네, 워낙 그냥 자식 이렇게 키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전에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면 그게 조금 저희 내부에서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는 사실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한 세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봐서 할머니 바다를 못 가보신 할머니들과 바다를 가본다든지 아니면 할머니분들께서 제빵 클래스를 하고 싶은데 혼자 가서 제빵 클래스 들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함께하는 한 15인 정도 할머니 모아서 같이 제빵 클래스를 구독해서 든다든지 그리고 뭐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국민학교 예전에 국민학교였었잖아요. 근데 그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운동이라는 개념, 미술 활동에 대한 개념을 잘 이제 인지를 못하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셔서 레크레이션 강사 모셔서 그런 활동을 저희가 연다든지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은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나갈 생각으로 합니다.

0: 여기 할머니들은 아주 정말 복 타고 나신 것 같은데.
1: 저희가 이제 많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0: 건강도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죠?
1: 네, 건강도 좋아지시는 것 같고, 뭐 확실하진 않지만, 제 느낌상, 건강도 아무래도 더 활발하게 교류를 하시니까요. 좋아지시는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확실히 저희가 처음에 할머니분들을 만나 뵙고 함께 할 때와 지금 몇 년간 시간을 거쳐서 함께 할 때의 그 활력이 달라지셨어요, 확실히.
0: 그렇죠.
1: 즐거워하시고, 또 춤도 추시고요, 스스로 갑자기. 이제 음악도 갑자기 신나게 막 바꾸시면서 막 들으시면 작업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희한테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세요. 예를 들어서 서극적으로 다 앉아서 가만히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지 않으시고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색깔이 더 예쁜데 이런 디자인이 예쁜데 하시면 제안을 주셔요.
0: 창작이 되는군요.
1: 네. 그런 부분 때 저희가 예상치 못한 효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거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는구나라고 느끼고 또 잠깐 재밌는 사례는 이렇게 만드시는데 저희가 이런 독서대 같은 것을 두고 클립으로 찝어서 이런 매듭 제품 만드시거든요.
0: 예.
1: 근데 얘가 계속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목도 좀 불편하시고 제품도 완성도가 낮아져서 저는 바로 생각했던 게 그럼 기계를 만드는 곳에 연락을 해서 구조를 짜서 만들어서 각각 놔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웃으시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그 보도블럭 같은 돌한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뒤에 툭 얹으니까 그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0: 할머니들이 그냥... 네. 제품을 개선하는구나.
1: 네, 그 과정을.
0: 제조 과정도.
1: 전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게 너무 쉽게 이제 다가왔고, 그래서 저희 상주 이제 자국 공간에 가면 보도블록이, 왜 여기 보도블록이 왜 있어요? 하는 그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구매대회에서 놔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MZ세대 젊은이들이 서로서로 입소문 낼 뿐만 아니라 이 취지에 공감한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이 제품을 착용한다면서요?
1: 네, 많은 연예인분들이 또 착용해 주셨는데.
0: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1: 대표적으로, 가수 아이유님 계시고.
0: 최고의 아이유.
1: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수 또 이문세 가수님.
0: 어이고.
1: 네, 착용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박보검님이나.
0: 배우 박보검 씨.
1: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배우님들이나, 그 위너란 아이돌 그룹의 김진우 이제 아이돌 가수님, 또 정혜인 배우님. 그래서 열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0: 그런 분들이
1: 주셨습니다.
0: 연애 활동하면서 직접 이 제품을 착용하고 한다 이런 거죠 또.
1: 네,
0: 그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알고 이렇게 착용해 주시지를 되게 궁금해했어요.
0: 예.
1: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비용을 지급하면서 하진 않거든요.
0: 예.
1: 하는 루트도 모르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저희 약간 팬이 돼주신다고
0: 그렇죠.
1: 했는데 구매해 보니까 너무 좋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이 제품을 착용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주시고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이제 트위터 같은 곳에 검색을 해보면 착용해 주셨대요. 저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늘. 근데 늘 감사하고 있고, 그런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브랜드가 잘 그래도 걸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우리 신 대표가 이 할머니들에 의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과테말라 원주민 여성들과 함께하는 활동? 이건 뭡니까?
1: 저희 그 마르코로라는 브랜드를 저희 주식회사 알브이핀이라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이거든요. 근데 저희 기업의 미션은 브랜드를 통해서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기업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고객과 사회 문제를 연결 지어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게 저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0: 저희는 마르코로 브랜드를 통해서 수공예에 대한 시스템, 수공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는데요. 그 와중에 크래프트링크라는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었고, 그 대표님과 얘기를 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인수를 하게 된 브랜드입니다. 근데 크래프트링크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 키워드가 연결과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대한민국보다 조금은 기술적인 산업이 발전되지 못한 나라나 지역 같은 경우는 수공예 사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것이 이제 가계 수입에 되게 중요한데,
1: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0: 수공예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나라는 이제 더 수공예 사업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나라 내부에서는 그 가치가 너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인지해서 한국에서 동일하게 제품 개발 매니저의 직원분들이 기획을 하시고, 남미에 있는 그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 무역의 개념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라틴 컬렉션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또 코리아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드링크의 주요한 또 제품군인데, 이것은 한국에서 열심히 도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양육 비혼모 분들이 계셔요.
1: 비혼모.
0: 예전에 이제 미혼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께서 제작하신 서지컬 액세서리를 현재 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의 기회를 수공예 제품을 통해서 만들어드리고, 그분들을 세상과 연결짓는 역할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국내 할머니들로 시작했다면 그 할머니들도 수공예 제품 만드는 거잖아요. 수공예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과테말라 원주민들 또 국내 비혼모들 이렇게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거네요.
0: 기업 차원에서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1: 그죠? 과테말라고 원주민분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또 괜찮은 임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0: 실제로 임금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받으시고요.
1: 비교 안될 정도로.
0: 왜냐하면 거기서 현지에서는 사실 이런 매듭 제품이 다들 모든 집마다 대부분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오히려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시는 어떤 공급보다 어떤 수요가 거의 적은데요. 반대로 저희 그 남미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되게 유니크한 특성이 되어서 오히려 수요자가 더 많게 되니까 당연히 저희는 더 정당한 가격을 드릴 수가 있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가장 주요하게 저희가 보는 게 트링크의 라틴 컬렉션과 코리아 컬렉션은 둘다 여성분들과 함께 또 역시 하고 있는데, 두 분들 다 자녀분들이 많이 같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그 가게에서 끝나지 않고 가게에 있는 아이들까지 연계가 되어서,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나랑 같이 거리에 나가서 원래는 팔찌를 팔던 아이가 학교를 간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셔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브랜드가 확실히 이제 브랜드가 커가고 계속 지속되다 보면 예기치 않았지만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퍼지는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어서, 저희 브랜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반드시 남미로 한정 지을 것도 없고
0: 맞습니다.
1: 아프리카도 될수 있고
0: 가능합니다.
1: 그죠? 문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느냐. 그러려면 사실은 마케팅 쪽으로 좀더좀 젊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0: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제품이 하나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뭔가 마케팅적인 역량들 아니면 뭐 브랜딩, 디자인의 역량들을 내부에서도 계속 고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죠.
0: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히 좋은 가치로만 피력하는 것은 경쟁력에 한계가 있고, 물론 제품적인 디자인, 이거를 알리는 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양쪽에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계속 다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1: 참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위기도 있었죠?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 뭐가 기억에 남니까?
0: 위기가 있었던 적이, 저희가 한번 사이트를 닫았던 적이 있어요.
1: 왜요?
0: 한달 정도 사이트를 닫았던 적이 있는데, 예상보다 판매가 너무 많이 돼서요.
1: 너무 많이 돼서?
0: 초기에 2016년, 17년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1: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막 주문이 와서?
0: 예상치 못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외부 바이럴로 어떤 컨텐츠가 저희의 소재로 컨텐츠가 발행이 되었 나봐요. 근데 그게 바이럴 그 시작점으로 해서 막 퍼지면서, 그 당시는 지금처럼 저희 시스템이 잡혀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거의 창업 3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이게 퍼졌는데, 주문은 들어오는데 지금 이미 있던 재고는 이미 다 동이 나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 또 할머니들이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
0: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제 저희 브랜드를 더 생각해 주시는 어떤 팀장님께서는 이거 우리가 할머니가 만들었는지 청년분들이 만들었는지 고객들은 모르실 수 있다. 그냥 만들자라고 했지만
1: 사실 젊은이들이 만들자.
0: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저희 브랜드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리고 그것이 고객들이 만약에 아시게 되면 저희 브랜드는 당장 그만둬야 되거든요.
1: 사기죠, 사기.
0: 사기입니다. 네, 정확히 사기라서 그거는 안 된다. 근데 그분도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안 된다고 바로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우리가 고객들한테 공지를 하고 한 달간 쉬자. 쉬고 대신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조금 더 만들어 놓고 대신 그때 공개하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대부분 멤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셨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불안했어요.
1: 예.
0: 뭐냐면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되는데 모아둔 돈은 크게 없고
1: 그렇죠.
0: 제가 뭐 이렇게 대출을 받더라도 월급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저만의 고민이 또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5인 미만의 작은 조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고객분들이 새롭게 오픈을 했을 때 찾아주고 하셔서 그 걱정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었던 네, 그 경험이. 근데 그때 한 달이 되게 좀 아찔했었습니다.
1: 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제가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매출을 늘려서 더 많은 할머니들 또 더 많은 그 뭐 해외 뭐 원주민들도 좋고 우리 비혼모도 좋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큰 사회적 기업으로 만드는 게 목표죠?
0: 네, 정확히 맞습니다.
1: 금방 될 것 같은데요.
0: 네, 또 이렇게 또 네, EBS 초대석에 불러주셔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아니 근데 정말 제가 중간에 그랬죠. 이게 전부 다 좋은 얘기 투성인데 이게 되는군요. 저도 네. 처음에는 안 믿어졌거든요.
0: 네.
1: 본인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0: 네, 처음에는 이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활동 같은 차원으로. 그리고 그때는 뭐 저랑 동생 두 명만 제가 책임지면 되니까 예, 예. 괜찮았는데 하면 할수록 사업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고객들도 도와주시고 많은 외부에서 도와주시고 또 내부의 멤버들도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1: 하면 된다.
0: 잘, 네, 하면 되고 또 안 될 건 없다는 것도 9년 동안 깨우친 거라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빨리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들을 위한, 할머니들에 의한, 그리고 할머니들의 이 브랜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또 미칠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

0: 바로 신고하세요. 119. 바람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시간이 쌓인 공간에는 그 자체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1: 1939년도에 독립운동 하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건축을 하셨습니다.
0: 470여 년 전 안동에 터잡은 뿌리 깊은 가문의 고택.
2: 처음 여기 있다고 왔을 때, 아,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았다고? 웬 덕수궁? 이런 데서 사나?
0: 집이 문화유산이랍니다.
3: 한옥의 텐발 위에는 여기 밖에 신발 벗고 올라가면 돼요.
4: 제일 멋진
2: 올라오세요. 애기들 올라올까?
5: 됐다.
0: 문 중에 내림 음식도 소개합니다.
2: 첫 제사밥. 양반들이 제사 음식을 드시고 싶었을 때 이제 그냥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게 첫 제사밥.
0: 집안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려는 이유 무엇일까요? 오랜 정취를 간직한 고택에서 변하지 않는 옛 삶의 깊은 숨결을 느껴봅니다. 안동하면 양반의 고장

0: 시장이라고들 하죠. 그러다 보니 제사도 많고 전통시장 올 일도 많답니다.
1: 상어부터 가서 사고?
2: 상어부터 옹댕이 사고, 사고.
1: 아, 저희 상어 주세요.
3: 내 거 사면 될까요? 너 거.
1: 안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사상에는 꼭 올라가는 품목이라서.
2: 옹댕이.
1: 아, 맞아요. 여기서 동백이라고 말씀하셨어, 많이. 상어보다도.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 맛좀 비주니까.
1: 아니, 우리 그냥, 아, 저기, 그,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3: 네, 그만.
1: 저기, 굵기로. 오른 제사가 아니라 저희가 먹을 헛제사밥에 그냥 문어 쓰려고 하거든요.
0: 선비의 제사상엔 먹물 품은 문어도 항시 올렸다지요.
3: 500g 맛수 있게는 기분 좋게 대학문어 대가리 서비스.
1: 이따마다 서비스를 너무 주셔갖고.
2: 서비스
1: 드셔보세요. 아니, 드셔보세요, 진짜.
2: 아, 진짜 맛있어요.
1: 네. 저희가 매번 여기 와도 맨날 이렇게 푸짐하게 주세요.
2: 아, 맛있어.
1: 아, 저도.
0: 제사만 안 지낼 뿐.
3: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0: 제수 준비와 다를 게 없습니다.
1: 일단은 기본적으로 탕, 전, 구이, 그 다음에 나물 조금 더 간편하게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양을 줄이지 가지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0: 낙동강 물줄기 따라 임하호를 마주한 무실마을에 전주 류씨 가문의 고택이 있습니다. 25대 후손 남편 류효진 씨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이죠.
5: 이제 소수로 들어오시면 여기 사당채, 그 가운데가 대청마루, 그쪽 끝이 안채목입니다.
0: 조선시대 궁궐을 지었던 대목수가 지은 집으로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답니다.
5: 저희들이 뭐 전주가 집성촌인데 그 이마댐이 들어오면서부터 85년도에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원래 있던 나무를 가지고 다 분해해서 재건한 거죠.
0: 집안 어른들이 어렵게 지켜내고 물려준 유산이죠.
1: 남편이 집만 크다, 집이 좀 크다? 이랬는데 이 구먼지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도시 사람이라서 나 여기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에, 이게 지레 겁먹었는데 저희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0: 익숙한 집, 관리는 남편의 몫입니다.
5: 그러면 시원하라고 하는 거죠. 시원하고 바깥의 경치도 보고.
0: 사람 손길 따라 숨 쉬는 집이라 손 보고 살필 곳도 많죠.
5: 여기 뭐 두 명 잘 수 있는 좀 작은 방인데 옛날에는 뭐 저희들 아이들이 자고 있었는데 계속 그 사람 어떤 기운이 가야 됩니다. 안 가고 그냥 문 닫아놓고 하면은 항상 습기도 차고 무너지고 고장나고.
0: 조금만 소홀히 해도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고 한여름에도 구운 불 떼가며 관리해줘야 한답니다.
5: 여름에도 비가 오고 그러면 온돌이 습하게 해서 한 번씩 떼줘야 됩니다.
0: 번거로울 법도 한데 이 일이 참 좋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풍경이자 삶이랍니다.
5: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서울 가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뭐 집사람하고 의논 끝에 아이들도 여기 시골 시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1: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도시 사람으로서 남편이 얘기해주는 그 정서적인 추억이 없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정서적인 추억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도 이 추억을 계속 평생 갖고 자기 거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죠.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뭐야? 박사 맞아.
1: 어떡해, 너무 예쁘다, 이제. 안동에 사시는 독서 모임 하시는지 지인분이고, 여기는 친한 친구분.
6: 네.
1: 맞아요.
6: 그리고 또 아기들이 이런 고택이 또 처음이라 그래서 얼른 오라 그랬죠.
0: 고택에 산 지 어느덧 30년.
7: 한옥의 텐마 위에는 여기 밖에 신발 벗고 올라가면 돼.
0: 부부는 꽁꽁 닫혀있던 대문부터 열었답니다.
8: 근데 여기 TV가
7: TV 다 없어.
9: TV는 사연입니다.
7: 여기는 TV 보지 않는데.
9: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봐요. 화면 딱 있잖아. 나무도 있고 비아집도 보이지.
0: 보고만 있어도 왠지 편안해지지요.
7: 현관에 너희 방에 문 열 때 어떻게 하지? 똑똑똑하지? 그치? 나무 소리가 틀리지? 누가 있을까요? 짜잔! 들어가 볼까요?
0: 여행객들도 묵어갈 공간도 열었습니다.
8: 너무 시원한데, 그런데.
7: 시원하지. 여기는 나무하고 흙으로 되어 있어. 벽이. 짜잔! 이거 뭐예요, 이거?
8: 이거, 여기 햇님을 엄청 찍어.
7: 햇님 아니야. 다섯 살 로안이 햇님? 햇님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바깥에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 안에 있는 돌을 뜨겁게 만들어준 거야. 아랫목이라고 해요. 뭐라고? 맞아.
9: 이렇게 이쁠까? 내가 왜 이렇게 이쁠까? 하고 한번 보는 거지.
0: 일상에선 보기 힘든 오래된 물건들.
8: 여기 오니까 궁금한 게 엄청 많아도 좋아요.
10: 아, 궁금한 게 엄청 많아? 새로운 게 많지?
0: 요즘은 옛것이 오히려 새롭다지요.
7: 판지에다가 또 풀칠을 해줄 거예요.
0: 한지를 붙여 만드는 손거울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8: 아, 울.
10: 아, 울.
8: 가을.
0: 개인 집이던 고택을 이렇게 개방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7: 여기에도 사람이 살아요? 하고서는 질문을 거꾸로 저희한테 하세요. 문화재로 그냥 되어 있는 집이라고만 생각하고 여기에서 사람이 거처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0: 조상의 유산과 전통을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찾아와 머무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지요.
7: 오늘은 상추 갖다가 전을 좀 부쳐볼까 해요. 이따가 헛제사밥 드실 때 나물전으로 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0: 음식 하나, 장맛 하나 다 시댁에 와서 배웠답니다.
7: 어머님 때부터 담갔던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위에다가 다시 덧대서 시간장처럼 해서 자꾸 그 맛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0: 집안 내림 음식을 제대로 차려내는 것도 중요한 책임 중 하나. 스스로 택한 시집살이었지만 시행착오가 왜 없었겠어요?
7: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사를 배운다는 것보다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그냥 되게 어머니 만드신 것 같아요.
0: 상추로 전을 부친다는 것도 어머님께 처음 배워서 알게 됐답니다. 양념도 가문의 법도에 맞추어서 만들어냅니다.
7: 제사 음식은 다 집간장으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집간장에다가 이제 참기름 넣고 밑간해서 이제 구울 거예요.
0: 안동 어르신들은 좋은 음식을 드시고 싶을 때 제사 아닌 날에도 제사 음식을 찾으셨다는데요. 비록 헛 제사밥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답니다.
7: 거슬러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도 저 때문에 속이 많이 터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머님은 몸에 뵌 건데 이 쟤는 왜 모르고 이걸 나한테 계속 물어보지? 하는 그거를 쟤도 어느 정도 이제 결이 삭으면 알 시기가 있다. 너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0: 세월이 흐를수록 시어머니를 꼭 닮게 되더랍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얻어

0: 가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나니 더는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1: 어떻게 편법을 쓸 수 없는 거? 그냥 해야 되는 거.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0: 전통도 타협할 수 없는 거더랍니다. 옛 차림표 그대로 변함없이 비빔밥을 기본으로 탕국과 문어, 상어구이까지 한 끼의 헛제사밥이라도 제대로 차리고자 하는 이유죠.
2: 지금 여기들 있는 거 너희들 많이 집에서 봤어?
3: 언제 먹어봤지?
4: 추석 때.
2: 추석 때 영절 때.
5: 숟가락 국물 여기 넣어서.
6: 근데 여기 위에 국수 같은 거 올라가.
7: 저희 문중에서는 국수하고 올라가요.
0: 고추장 없이 탕국과 간장으로만 비빔밥을 비비는 것이 안동 헛제사밥의 특징.
8: 옛날에 제사밥 얼마나 맛있었으면 제사 안 지내고 이렇게 헛제사밥 만들어 먹겠어요.
0: 자극적이지 않으니 아이들도 정말 잘 먹습니다.
9: 많이 들어줘.
10: 하나 먹어볼까요?
8: 장어는 부드러운데.
9: 어때?
11: 맛있어.
12: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먹었던 음식들이 익숙하니까 크게 야채에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13: 웃음이 좀. 무한지경인데, 너 지금.
14: 집집마다 갖고 있는 어른들 밑에서 배우는 그게 정말 무시 못하는구나. 제사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한 가족을 다시 묶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그 내림을 이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가는구나. 이걸 또 보게 된 것 같아요.
0: 알면 알수록 그 가치를 깨닫고 나니 변하지 않은 삶의 방식과 공간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더랍니다.
8: 틀리거나 뭐 조심 말고 뭐 있어 딱 잘라보면 예, 그 사람이 잘라보죠. 한번 봐. 옛날에 코스모스 꽃가도 붙여놓고 막 유리요리 붙여놓고 했는데
1: 참. 시대 흐름이다. 이제 우리가 그만큼 늙었나보다.
0: 코스모스 같던 새색시 머리가 다 새도록 닦고 쓸고 하며 함께 쌓아온 시간.
8: 대부분이 뭐 같이 행동하죠. 어디 갈 때 시장 갈 때도 그렇고 뭐 어디 운동하러 갈 때도 그렇고.
1: 저희는 의견이 충돌이 있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거가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고택이 저한테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여기 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문 닫아주세요. 그냥 안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 제가 움직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사람이 운동이 아닌 그냥 건강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8: 이 차는 그 메리골드 차.
0: 차는 늘 남편이 준비한답니다.
1: 좋다. 바람 부는 게 나뭇가지 흔들리는 게.
8: 구름 봐. 마음이 편안해.
1: 이 동네가 이제 물이 들어서 올라온 새 이주단지잖아요. 그 추억 속에 있는 고향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기억 속에 있는 같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 추억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편안하게 또 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곳곳에 깃든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곳, 그 소중한 공간은 변치 않고 이어질 테지요.

0: 저희가 못 잊지 하고 있으니까.
1: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2: 쉽지는 않은 길이어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나면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 같습니다.

0: 거기 사람 아무도 없는데.
1: 와우. Oh my goodness.
2: That's a big one.
1: 과일 맛이나요?
3: 또 다른 리그 파트 레이 오늘 레이 오늘 루

0: 놀라운 풍경과 마주할 겁니다.
1: 대자연 속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게 언제나 느껴져요.
0: 리투아니아 최대의 국립공원을 만끽하고요.

0: going this way? 못도 못도.
1: 끝없이 펼쳐진 숲을 걸어도 볼 겁니다.
0: 여기 큰 게 있네.
2: 이게 뭐야?
0: 왜 이렇게 행복하지?
1: 살아있는 신화와 전설도 만나고.
0: 그래서 피비린내가 나요. 저 처음 왔을 때는.
1: 어때요, 리투아니아? 저와 함께 떠나보실래요?
3: 제 고향입니다. 내 고향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멀리 발트의 연안에 자리한 발트 3국 중 하나. 오늘 여행은 서쪽의 항구 도시 클라이페다에서 시작합니다.

0: 클라이페다는 리투아니아에서도 좀 색다른 도시입니다. 항구를 품고 있는 유일한 도시거든요. 저도 클라이페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 클라이페다는 리투아니아하고 또 다른 데랑 조금 다르게 느껴질 텐데 독일의 영향으로 되게 오래 있어가지고 그 건물 양식이나 그 문화가 좀 그렇게 그 독일 형식으로 많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세 번째로 제일 큰 도시인데 항구가 유일하게 있는 도시. 서쪽으로 빠져나오면 여기가 모든 배가 꼭 지나가야만 되는 그런 도시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해.
0: 리투아니아의 다른 도시들을 여행하다 클라이페다로 오니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합니다. 관광객도 많이 보이고요. 저는 배를 타기 위해 잠시 클라이페다에 들렀습니다.
1: Okay. Can you talk with me for a little bit? Why is everybody standing around?
2: Because no possible to go other side.
1: Oh, so you're waiting?
2: Yeah, waiting.
1: Oh, 여기서 저희까지 가는 게 요 다리밖에 없는데 열렸다 닫히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한번 어떻게 열리는지 닫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0: 이 다리는 이어졌다 떨어졌다 하는 일종의 도개교인데요. 작은 다리라 그런가요? 사람의 손으로 뗐다 이었다 한답니다. 손이 모자랄 땐 이렇게 지나가는 관광객의 손도 빌리고요.
1: 수동이네. 이 무거운 걸 수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0: 다리 너머까지는 기껏해야 몇십 미터. 그래서인지 사람의 힘으로도 충분하답니다. 금방 연결됐죠?
1: 한번 가볼까요?
0: 이 다리를 건너려고 일부러 기다리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1: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건너보고 밟아보고 재밌잖아요. 근데 또 시간마다 이 배들이 지나가니까 이제 저희가 다시 저쪽으로 가려면 빨리 건너가든지 또 기다렸다 가든지. No problem.
0: 리투아니아의 도시들은 대체로 소박한 느낌이었는데요. 클라이페다는 좀 더 세련된 도시 분위기입니다. 거리 벽화나 악사들을 봐도 그렇죠.
1: 봤어요, 방금? 강아지 저기 공 잡는 거 봤어요?
0: 주인은 음악으로, 강아지는 묘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드는데요.
1: 아, I'm asking about the country, the music style.
3: 아, 저 뭐 체코 폴카.
1: 그러니까 그냥 폴카.

0: Оце ще піромеханні вагони. Аж до рука, аж суху дойду ора, кипу кардіону. Ір то на ту. Мажиське лучево. Ацидару, русидару, аж дойду ора.
1: Іге акпомніда.
0: Жужу. Жужа, фу. Ще не оги, бела.
1: 보기엔 손잡이만 돌리면 될 것 같지만요, 이게 생각보다 연주가 까다롭습니다.
2: 제대로 안 되네요, 이게. 아, you're good. Okay. 뭐, 그 이분이 하실 때는 뭐 계속 oh, thank you so much. 그 이 템포대로 가는데 저는 가다가 이렇게 그 왜 속도감이 제가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확실히 차이 나네.
1: 이제 배 시간이 다 돼 페리에 올랐습니다.
2: 제가 페리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도시에 배가 있으면 무조건 타야 되고요. 배 타는 걸 너무 좋아하고 특히 페리.
1: 배를 타고 어디를 가냐고요? 저 너머 보이는 건너편. 불과 10분 정도면 닿는 가까운 곳. 바로 내린갑니다.
2: 저희 지금 내린가라는 그 길쭉한 52km나 길게 뻗어 있는 그 모래로 만들어져 있는 섬 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 저쪽에 리투아니아가 보여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와 발트해 사이에 바람과 파도 때문에 모래가 쌓여 길쭉하게 리투아니아의 서해안을 쭉 뻗고 있는
1: 오랜 세월 쌓여온 거대한 모래 언덕이 발트해를 막아 호수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크로니아 라군입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이런 지형 때문에 내린가는 리투아니아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사구로 향합니다.
2: 이렇게 둔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들. 여기를 그 데둔이라고 하거든요. 죽음의 사구. 그래서 모래 언덕들이 가장 높이 있는 위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그 일출을 멋지게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지금 아침 일찍 나와봤어요. 가만.
1: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즐기는 풍경을 좋아합니다. 마주하는 풍경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순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일출처럼요.
2: 네, 지금 일단 바람이 제가 여기 한 몇 분 서 있어 봤는데 끊임없이 그 똑같은 속도의 바람이 불어요. 계속. 그리고 파도를 보면 그 속도 그대로 그냥 계속 들어오고 저 밑에 물소리가 부딪히는 게 들려요. 대자연 속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게 언제나 느껴져요. 난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그려내고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이겨내요 이거를.

0: 여긴 가장 높은 모래 언덕인데요. 저처럼 일찍 나온 사람들이 꽤 많네요.
1: One more.
2: It's my first time in Lithuania. It's beautiful and the people are really nice. I like being out in nature too. So I like to get out of the cities and see this kind of landscape. It's very interesting.
3: 가다 보시면 그 이 왜 바람막이처럼 이렇게 그 빛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빛처럼 쭉쭉 꽂아놓은 데가 있어요. 바람으로 인해 이 모래가 더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보호하고 보존하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린가.
0: 이 거대한 모래 언덕은 바람과 햇빛과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 그 작품 안에서 한나절 머물다 갑니다. 내린가 옆엔 작은 어촌마을 니다가 있습니다. 니다는 독특한 풍향계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풍향계는 배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 나가며 바다와 석회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4: 이게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5: 그래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여기에 이렇게 담겨진다라는 건 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병풍처럼 자기의 삶과 꿈과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 이걸 담을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주만 있으면 내 거는 내가 만들 것 같아요.
0: 이번에 가려는 곳 역시 굉장히 독특한데요.
5: 헬라 볼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약간 아트, 그리고 전설, 그냥 솔직히 예술 뭐 이렇게 다 합쳐져 있고, 종교도 아니고 토속신앙도 아니고 그냥 되게 특이한 곳인데 어디에도 없는 헬라 볼치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
0: 우선 숲길을 따라 한참 걸어갑니다. 조금 으스스할지도 몰라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진짜 마녀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마녀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이죠. 조각상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5: But so what's the story with this?
1: This is the story, the fairy tale, how Neringa, a little baby, came to a very poor family of fishermen.
0: 흥미로운 탄생설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기는 거인으로 자라나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자 그는 거대한 모래 언덕을 만들어 사람들을 구했는데요. 그 소녀의 이름이 바로 크로니아였습니다.
1: So this is the goddess Laumė in Lithuania, but in which is not only the mes Laumė prie Laumės. Laumė yra geroji namų dvasia, kuri kartais padeda žmonėms. Ir jeigu jūs turite didelį troškimą, jums reikia paliesti pačią iškiliausią raganos vietą

0: 소원 성취라니 그냥 지나칠 순 없죠.
1: Achu, good witch, thank you.
0: 만물에 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리투아니아에선 바다도 숲도 모두 신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 리투아니아는 그 패건 문화가 되게 짙게 남아 있어요. 그 가사도 있어요. 제가 You are the love,
0: my pretty glow. 빌니스에 오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빌니스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예술가들의 나라, 바로 우스피스 공화국입니다.
2: 저 모습은 사실은 되게 언밸런스해요. 왜냐면 되게 이쁜 다리 밑에 드림 캐처가 있고요. 저거는 그 인디언 원주민 인디언들의 토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또 강 한가운데 그네가 있는데 전혀 여기에 전통은 아니면서 또 자연에 어울리면서 약간 수상은 합니다.
0: 그럼 이 수상한 나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Hi, can you see your passport?
4: My passport?
3: For the border control of the Republic of Uzupis.
4: Here?
3: Here.
4: Okay, and you're gonna give me the visa?
3: Yes.
4: I didn't know I needed a passport.
3: You're going into the sovereign...
0: 출입국 도장까지.
4: Uh-huh.
0: 정말 그럴싸한데요.
2: Uzupis.
3: What land am I going to? Land beyond the river.
4: Oh, okay.
3: That's what the name Uzupis means in English.
0: Right. 사실 우스피스 공화국은 실제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예술가들이 만든 일종의 이상향이죠.
4: 오! What is this?
5: That's the Constitution.
4: Constitution.
5: Yeah.
0: 우스피스엔 그들만의 헌법도 존재합니다. 전문 41조로 된 우스피스 헌법은 범상치 않은 내용으로 많은 화제를 부리며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2: Yes. So who would have created this?
3: When it was established in the late 90s as a thing. So,
4: so
3: artists and you know, people who wanted to bring the community together came up with most of these rules.
2: Then,
0: 정말 예술가들이 만들었음직한 헌법인데요. 저는 이게 최고입니다.
6: 포기하지 마라.
2: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였으면 정말 깊게 생각해서 나는 이 일 없이는 나는 못 살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뒤에 안 돌아보고 달려야 되는 게 예술가의 삶이거든요. 그렇지만은 4번을 두려워하면 안 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셔야 돼요. 너무 재밌죠?
0: 1997년 4월 1일 만우절에 탄생한 거짓말 같은 나라 우스피스.
2: But you know, next to the ooz, you have the hand and you have the circle. What is the meaning of the circle?
3: You know, the hollow circle in your hand is to be open to everyone and anyone from different walks of life. So that's why different kinds of people gather here and make their home here. And it's very diverse.
0: 누구든 똑같이 품어준다는 우스피스의 천사처럼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실수할 권리를 헌법으로 정해놓은 나라.

0: 자유를 자양분으로 자라는 것이니까요.
1: 네. Just spontaneous gives you maybe more permission to just I don't know draw or do art like cuz it's that area that's for artists so.
0: 우스피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2: 되게 억압받은 나라고 침략을 엄청 받은 나라인데 분노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트로 푼다라는 게 이걸 참 많이 느꼈고 자연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민주의 정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예술과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0: 아침부터 우스피스 고가국을 신나게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점심때입니다.
2: 빌니우스에 되게 특이한 식당이 있어서 한번 와봤어요.
0: 저는 여행 가면 거리 음식도 많이 먹고 시장도 자주 가는데요. 반대로 어쩌다 한 번은 이런 고급 음식점도 찾아갑니다.
2: 건물 자체가 되게 예뻐요.
3: 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세요?
2: 모르겠어요. 되게 다 조심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0: 잘됐네요. 요리하는 걸 보면서 먹을 수 있겠네요.
1: It's going to be 11 course degustation menu.
3: Okay, 11.
1: Yeah, 11 course.
2: 11개의 메뉴 오늘 영어로 해주셨네요. 네, degustation menu라는 게 한 셰프의 자기의 스킬을 좀 자랑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그래서 엄청 양이 많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셰프의 스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메뉴.
0: 이 레스토랑은 최근 다양한 식재료 활용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인데요. 기대가 큽니다.
1: So the next course, it's a beetroot, starting from the pink one. It's a beetroot meringue, some duck confit, and berry jelly. So it's a one hand and bite. Enjoy with your bare hands.
2: Thank you. 온갖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
0: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독특한 애프타이저입니다.
2: 치즈로 만든 매우 크리스피한 얇은 무슨 세상이 있다면 그 안에 완전 다른 엄청 헤비한 생선 육회 같은 느낌? 그리고 되게 크리미한 소스로 넣어가지고 되게 극과 극의 세상을 한 군데 넣어놔서 맛을 그냥 보셔야 돼요. 되게 특이해요.
0: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가 스테이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라마다 고기의 맛도 소스도 다르기 때문에 스테이크 맛도 각양각색입니다.
1: The next course is a filet mignon from Denmark. The sauce is chicken caramel.
2: No.
1: Which is heavily reduced chicken stock. With a lot of butter. So, it's a lot. For 1 liter of stock, we use 2 to 3 kilos of butter.
2: Really?
1: Yeah. Enjoy and good luck to your blood system.
2: Okay. Thank you.
0: 알맞게 익은 스테이크는 부드러웠는데요. 진득한 치킨 소스와 꾀꼬리 버섯이 아주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2: 이 나라의 뭐 국보라고도 할 수 있는 샤르차우 머슘.
0: 이번에도 꾀꼬리 버섯은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야말로 리투아니아 국민 식재료입니다.
4: 달라. 이 센트럴 버섯이 진짜 이만 씌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만드네요.
0: 이어서 눈도 입도 즐거운 색다른 조합의 음식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국적도 다양하고 맛도 다채로웠습니다.

0: some ice cream with some virtue sip sap syrup.
1: And we put it real ants on the top. So when we pick those ants, we put it in the fridge. And frost is a natural environment for the ants. That's how ants spend their winter in Lithuanian, Lithuanian forest. So I recommend chew it up very well.
2: And you
1: feel actually the natural flavor of the ants, which is very sour flavor.
3: 곤충을 식재료로 쓴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맛보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어떤 맛일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2: 내용을 안 듣고 먹었으면.
3: 마음속 거부감을 지우고 도전해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맛이죠? 이게 정말 개미라고요?
2: 과일 맛이 나요.
1: 음! You feel it? Feel the sour flavor?
4: It tastes like a lingonberry.
1: So actually, that's why ants use in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cultures used as a For the food, yeah? Because it's very, very, very sour. Very sour.
4: I thought I was eating like a berry.
1: Yeah. Just put in the food, it's a completely different thing.
3: 편견을 버리고 도전해보길 잘했습니다.
2: 그러니까 엄마 밥도 너무 맛있는데 예술화된 음식을 일반인이 그리고 그 셰프가 해서 개발한 그 메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3: 새로운 경험으로 내 세계의 지평을 넓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일. 한 끼 식사로도 그게 가능하네요. 다음 여정은 제가 정말 기다렸던 쥬키아 국립공원입니다. 여긴 국립공원 안에 작은 마을인데요. 뭔가 민속 마을 같죠?
5: 250년 정도 된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제르비노스라는 마을인데요.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이쁘게 되어 있는 옛날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3: 이게 바로 리투아니아 옛집의 모습입니다. 마을로 들어서서 민박집을 찾아가는데요. 집들도 참 예쁘죠?
5: 가족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오, 집이 너무 예뻐!
6: 라바스! 하이! 헬로! Can I talk to you for a bit?
7: Hello. Beautiful places all around.
6: Yes, it's a gorgeous, gorgeous place. So, you live here?
8: Yeah, gimiau. Šitam kaime. Tėvas gimė tenai, mama irgi čia gimė. Ir dėdukai čia gimė.
7: Not exactly in this house, but in the village. Oh, we are neighbors.
3: Okay. 이들은 모두 가까운 친척으로 한

0: a half,
1: half full?
0: No, no, okay. It's not the rule.
1: I'm
0: it
1: ready.
0: Be,
1: I'm ready.
0: It should be full. Let's go to
1: Let's
0: the
1: go.
0: forest.
1: Okay, we're going to the forest. Uh-huh. 숲으로 갑니다, 버섯 따러.
2: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만 해도 바로 앞이 스키아 국립공원인데요. 주민들은 거의 매일 이렇게 숲에서 채집 활동을 한다네요. 채집 DNA란 어떤 거죠?
3: Very quickly, I will check the name. Do you know the name of
4: this? Jų yra labai mažai. Jų būna kekiam po daug būna.
1: Lingonberry. This is a lingonberry.
4: Ir šitos, šitos uogos.
1: We can eat this.
4: Jo, jo, jo,
1: jis
4: labai.
1: Can I eat it now?
4: Yeah. Ir tavo samui labai gera, gera uoga.
2: Lingonberry 덤불을 지나 버섯을 따기 위해 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쩌죠? 저에겐 채집 DNA가 없나 봅니다.
5: 와, 이라 그리버스 삼바노스. 브리키오 랭카 네차 브리키오 도려 도려 도려.
1: 아! How did you see that? 어떻게 보였지? 그게 눈에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손을 갖다 대도 몰랐어 지금.
5: 마토마이 둘이 죽고 게도 그들은 그 지혜씨 씨 빈대 빠시게 그리고. 그리고 스파. 그리고 스무스로 봐야 갑자기 잠이 난가. 그리고 그렇게 죽나 싸무.
2: 한 번 눈이 트이니 금방 더 쉬워집니다.
1: 아이씨요. 여기 큰 게 있네. 그 이렇게 커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알 수가 없네 이거를 다시 덮어주고.
2: 리투아니아에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숲을 드나듭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저보다 훨씬 나은데요.
1: 보세요. 그래도 좀 땄어요. 초반에 조금 더운 받았는데 그래도 이거 많은 분량을 제가 땄습니다.
2: 숲에서 갓 따온 버섯과 과일은 그날 바로 식탁에 오르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딴 버섯입니다.
6: The day is already waiting.
7: Nice to meet you.
6: Vida, she is the best.
7: Wow.
6: And you are in the right place.
2: 맛있는 버섯 요리를 먹기 위해 마을 최고의 요리사 집으로 왔습니다. 베다 씨 역시 이 마을 토박입니다.
8: Grybai labai susitraukia. Iš jų bus mažai. Šito kiekio gausis nedaug. Bet paragaut užteks po šaukštelį.
2: 무슨 비법이 있나 싶어 유심히 지켜봤는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랍니다. 손님이라고 격식을 갖추지 않고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주니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오래 볶아 잘 익힌 버섯엔 허브가 들어가야죠.
8: 크라프. 크라프. 그게 그리부젠가. 우크럽.
1: 그 계속.
2: 이 음식의 모든 식재료를 집 가까이에서 직접 캐고 따왔다는 게 신기합니다. 버섯 수프와 함께 감자를 곁들입니다. 감자가 밥이라면 수프는 국이자 반찬. 참 소박한 식사입니다.
1: 진짜 맛있어요. 저 어릴 때 먹던 맛이에요. 저 혼자

0: 한번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이걸 그냥 간식으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영어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냥 mushroom, and 뭐 onion, butter, 뭐 sour cream 그렇게만 얘기한 걸 기억나는데 그 맛이에요, 그 맛.
1: 갑자기 할머니가 그리워지네요.
0: Very, very strong.
2: 아주,
0: 아주, 아주.
2: 아주.
1: 아무래도 이 요리를 배워가야겠습니다. 오후엔 카약을 타러 갑니다. 가족들의 외출에 제가 낀 거죠. 준비물은 카약과 노만 있으면 끝. 강이 시작되는 부근에서 올라타서 물살을 따라 한 바퀴 돌고 오면 됩니다.
3: How is feeling?
4: It's good.
3: Good?
4: Yes, let's go.
0: You should have been in front to guide the boat.
3: No, it's okay.
1: 좁고 얕은 강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울라강. 저는 지금 주키아 국립공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곳곳에 장애물이 놓여 있어 초보인저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0: What? We're going this way?
5: 멈췄어. 그렇네.
1: 그런데 누구도 급한 사람이 없네요.
0: 다쳤어요?
4: We're just sleeping.
3: Some break.
0: Some break. Okay.
1: 천천히 나아가도 오케이. 가다가 막혀도 오케이. 다 괜찮습니다.
0: 저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되게 좋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지금 여기.
6: 네. 마음 파티가 쇼핑에서 제가 파티에서 그려졌을 거예요. 네. 예, 타키야 라보이 스밀링의 스타투스. 탐 티크리스 모멘트 스트로다 라보이 파윙이 뱃 라보이들이 이스푸디 켈라. 쉽 매지 비스 타키야 비르티 아츠오키 포토이 키토이 플라네토 이슈 라보이 라보이.
1: 이처럼 많은 초록을 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숲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을 한 바퀴 도는데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0: 손가락이 후들거려. 힘을 써가지고 몸만져 이렇게 후들거려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냥 그 중간에 그 뒤에 배들이 안 쫓아올 때 그냥 약간 퍼져 있는데 그냥 둘다그 이거를 stop rowing 했거든요. 안 들리고 했고요. 그냥 떠내려가는 그거를 이제 한몇번그 뒤로 계속 느끼니까 역시 자연은 좋은 것 같아요.
1: 평화로웠던 숲을 떠나 향한 곳은 북쪽에 자리한 숄레. 리투아니아에 도착한 날부터 저는 숄레이를 생각해왔습니다. 그곳에 두고 와야 할게 있기 때문인데요.
2: 하늘인가 보다. 하늘?
0: 여기가 좀뭐 그림 보셨겠지만 설명하고는 좀 달라요. 저도 처음 갔을 때는 주저앉았어요. 저 기독교도 아니고 뭐 그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닌데 그 짙은 오래된 그

0: 확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주저앉았어요.
1: 샤울레의 또 다른 이름은 십자가의 도시. 그곳엔 십자가로 빼곡한 언덕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슬픔과 누군가의 희망이 함께 서 있는 곳.
0: 제가 처음에 옛날에 들었던 얘기는 여섯 명의 그 이제 리투아니아를 위해서 싸우던 뭐 독립군이든 이렇게 운동을 하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여섯 개의 십자가를 이렇게 언덕에 올려놨는데 그게 되게 심볼릭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그냥 아무 신경 없이 이렇게 하나씩 십자를 갖다 놨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무슨 성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가 됐는데 러시아 점령 때도 그게 너무 심볼릭하니까 불태워서 없애도 다음날 십자가가 와요. 또 그 다음에 또 태워서 없애고 파묻어도 계속 십자가가.
1: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재단. 계단을 오르면 십자가에 담긴 그 뜨거운 마음들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0: 이 수많은 사람들의 제각기의 생각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1: 19세기 이곳은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곳이었지만 이후에는 소련에 대한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리투아니아의 새로운 전설이자 신화인 셈입니다. 오늘도 이 언덕엔 내일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2: Oh, so you're a tourist?
3: Yes.
2: From where?
3: Originally from Hong Kong, and then now I'm based in Finland.
2: Ah, so. Okay. What does this cross mean to you, and why are you looking for a place to put it?
3: I've requested. Hopefully my business would start already, because I came from a family of business people. And also for health. And good health for my auntie.
1: 멀리서부터 담아온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0: 찾았어요. 저 돌에 의지할게요, 요번엔. 총 4개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우리 선택된 우리 같이 사는 예술인 가족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동물 이름. 그래서 이렇게 다 여기에도 다 이름 새겨져 있고
4: 줄로 돌아갈게요.
1: 그런데 그 순간 저를 놀래킨 게 하나 있습니다.
0: 도마뱀이 있다. 너무 좋은 징조인데요, 여기? 제가 사는 데나 제가 가는 중요한 데는 언제나 동물이 나타나요.
1: 도마뱀은 부활과 재생을 상징한다죠. 그 기운을 빌어 제 십자가 안에 이름들이 모두 무탈하기를 바라봅니다.
0: 이렇게 해서 여기다 좀 위치를 할게요. To keep everybody else safe and to make proper good music and art. Okay. It's all gonna be good.
1: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십자가를 두고 온 것처럼 저는 리투아니아에 제 마음 한쪽을 남겨둡니다. I'll
0: drink your... What? We're going this way?
1: 대신 다정한 사람들의 마음과 대자연의 풍경을 담아갑니다.
0: 고향에 다시 온 것 같아요. 난 그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경계선 없이 다닌다라는 이게 예술과 뭐와 정치와 사람과 동물과 자연과 이 숲이 있다가 대도시로 와도 이 아무런 경계선 없는 이 모두가 서로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이 되게

0: 조그만 느낌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제 고향입니다. 내 고향이야. I'll sleep in your clover. Who cares what tomorrow will bring? When my friends come. Salzburg 라고 하면 뮤지컬 대표 작품 Sound of Music 촬영지인데요. Play, play. Alps 시작 포인트를 저희가 와 있습니다, 지금. 2000m 고지대에 와 있잖아요. Beautiful. Yeah, yeah.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동원갤러리 대표이사 김동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불멸의 예술가, 오늘은 조선 후기 스타 화가 겸재정선입니다. 겸재정선하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그림 인왕제색도입니다. 비 온 뒤 안개가 산을 감싼 순간을 포착한 산수화로서 진경산수화의 최고 경지에 이른 작품이라고들 말하죠. 진경산수화가 뭘까요? 진경은 실제 경치입니다. 직접 가서 보고 느낀 자연을 화폭에 담는 거죠. 이전까지 화가들은 관념산수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직접 보지도 않은 이상향이나 중국 그림을 모방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귀여운 다람쥐가 나뭇가지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아주 귀엽죠. 이 중 하나가 정선의 솜씨입니다. 바로 오른쪽 채색된 다람쥐가 정선이 그린 거예요. 정선도 어릴 적엔 이렇게 중국 화가의 그림을 본떠 그리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성년이 된 정선이 활동하던 시기,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던 때입니다. 조선 지식인들은 오랑캐로 치부되던 청나라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화풍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제는 진정한 우리 그림을 그리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정선이 조선의 자연을 화폭에 담기 시작하면서 중국 화풍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자연 풍경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인왕제색도는 어디를 보고 그린 걸까요? 바로 정선이 살았던 인왕산. 그러니까 집 앞에서 매일 보는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요즘이야 대상을 직접 보고 그리는 게 뭐 대수냐 싶겠지만 조선시대는 예의가 다릅니다. 정선의 집은 4대가 벼슬을 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화가로 성공을 거머쥔 정선만큼은 요즘 말로 최고의 셀럽이었습니다. 화첩 한 벌을 그려주면 150냥도 받았습니다. 쌀 50가마니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선의 그림은 비싸도 잘 팔렸습니다. 주문이 많아 하도 그림을 그려대는 바람에 그가 사용한 붓이 무덤을 이룰 정도였다고 했죠. 그렇다면 정선이 가장 좋아했던 우리 산천은 어디였을까요? 여기 금강산입니다. 정선은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수차례 금강산을 오가며 100점 이상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 금강전도는 50대 후반 겨울 금강산으로 가 내금강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실제 경치에다가 자신만의 개성까지 살려낸 게 백미죠. 먼저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1만 2천봉이라는 금강산의 장관을 담기 위해 부감법으로 내려다보듯이 그렸습니다. 웅장함에 일단 놀라는데요. 쭉쭉 내려근 산봉우리들이 첩첩이 겹쳐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선의 세심함에 두번 놀랍니다. 수많은 봉우리는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로봉, 금강대, 향로봉, 월출봉 같은 봉우리 특징을 각각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곳곳에 자리 잡은 사찰도 실제 존재했던 곳들입니다. 잘 보면 부처 조각상도 있고 돌사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들고 금강산 탐방을 할 정도였습니다. 관광지도 저리 가라였으니까요. 300년 전 서울 모습도 있습니다. 사진도 없던 시절 정선이 담은 서울은 이랬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인왕산 근처 피룬대입니다. 현재 배화학교 뒷산 바위 근처

꽃놀이를 즐기는 선비들이 있네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인왕산 계곡에 있는 수성동입니다. 현재와 비교해 볼까요? 계곡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비교해 보면 제법 비슷해 보이죠? 이런 게 실제 풍경을 담아냈던 진경산수화를 감상하는 즐거움이 아닐까요? 인왕산 명승지였던 청풍계의 풍경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종로구 청운동 일대 골짜기입니다. 맑은 바람이 부는 계곡이란 뜻의 청풍계는 아래쪽에 보면 뒤로 보이는 수직 절벽들을 말합니다. 살짝 지붕이 보이는 고택은 명자호란 때 순국한 우의정 김상룡의 별장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집터야 물론이고 계곡 바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시 한양의 모습 조금 더 볼게요. 300년 전 압구정과 송파지는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이 두 점은 경교명승첩이라는 화첩에 담긴 그림입니다. 이 화첩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선에게는 평생을 서로 의지했던 죽마고우가 있었습니다. 사촌 이병현입니다. 이병현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그의 사망을 애도하는 글이 기록될 만큼 당대 거장의 시인이었습니다. 둘의 우정은 이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게다가 각자 분야에서 실력도 빼어나서 시로는 사천, 그림으로는 겸재 아니면 쳐주지도 않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처럼 붙어 다니던 둘은 정선이 40살을 넘었을 때쯤 첫 이별을 겪게 됩니다. 양천 현감으로 벼슬길에 오를 때인데요. 이병현은 이런 시를 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떨어져 살 수 없는데 헤어지게 되는 게 너무나 슬프다. 돌아가는 뒷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사랑하는 연인 떠나보내는 심정 못지않죠? 양천이면 지금의 목동입니다. 서촌에서 목동으로 잠시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나 아쉬웠나 봅니다. 두 사람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작품으로 그리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겸재가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사천이 글로 화답하기로 약속을 한 건데요. 이걸 시화환 상간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만의 우정 노트를 만든 거죠. 두 사람이 시화환 상간을 약속한 날의 모습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아래 두 남자가 있습니다. 겸재와 서천이죠. 글의 오른쪽 위에는 천금 물전, 즉 천금을 주어도 이 그림은 남에게 넘기지 말라는 다짐 도장도 찍어 놓았습니다. 늦깎이 벼슬길에 오른 정선은 선비 화가로 살게 됩니다. 관직에 올랐지만 붓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의금부 도사로 재직할 때는 직접 의금부 계회도를 그립니다. 의금부 관리들의 개모임을 기록한 그림입니다. 계회도는 지금의 기념사진 같은 건데요. 참여한 사람만큼 그려서 나눠 가졌습니다. 정선은 여기에도 특유의 징계

형산수와 풍의 필치를 담아냈습니다. 이건 북원수회도라는 기록화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한 양반가가 잔치에 참가한 선비들이 곳곳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선 음식을 나르는 사람과 가마꾼도 있네요. 당시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듯 아주 생생하죠. 겸재가 종육품을 막 관직에 오르던 시기에 그렸습니다. 회방연을 치른 뒤 풍경을 담았습니다. 회방연은 과거에 급제한 지 60년이 된 해를 기념하는 잔치인데요. 고위 관직을 지냈던 이광적의 집에 노인들이 모여 장수를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모습을 왜 기록화라고 할까요? 여기 모인 선비는 기로회, 즉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들의 모임입니다. 누가 누가 참석했는지 그림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런 작품을 보면 정선이 산수화뿐만 아니라 풍속화에도 재주가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선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우리 사나이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산수화, 풍속화, 기록화, 못 그리는 그림이 없었죠. 관직에도 진출해 말년에는 종이품까지 오른 걸 보면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정선은 4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최고의 작품으로 사랑받는 건 역시 이 그림, 인왕제색도입니다. 웅장한 인왕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산 아래 나무와 숲, 자욱한 안개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시선으로 그려졌습니다. 산 위쪽 바위들은 위로 올려다보는 시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필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왕제색도는 정선에게도 특별한 작품입니다. 70대 후반에 평생의 벗 이병현이 죽음을 앞둘 정도의 병환이 깊어지자 그의 쾌유를 빌며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말이 맞는다면 이 그림 속엔 작가의 간절한 내면이 스며 있지 않을까요? 다시 그림을 찬찬히 보면 그 내면은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흰색 화강암이었던 심화바위가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정선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선은 언제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던지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생을 다하기 직전까지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남기려고 했던 그의 투혼에 박수를 보냅니다.

0: 남한강 가운데 생겨난 아름다운 비내섬. 비내섬을 지키는 300년 된 느티나무에 귀한 손님이 깃들었다는데요.
1: 자연이 좀 신비롭죠. 자연의 힘인 것 같아요.
0: 어느 폐교의 운동장이 생기를 되찾은 비결. 기발한 상상력에 이분 덕분이랍니다. 밤이 맛있기로 이름난 소태면에서는 밤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과 고향으로 돌아와 뭉친 어제의 용사들을 만나봅니다.

충주시 북서쪽 앙성면에는 거침없이 흐르는 남한강이 잠시 속도를 줄이며 만들어낸 빈해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흐르는 강물과 나무와 풀뿐 사람을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죠.

0: 하지만 그게 좋아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작년 가을에 왔었어요. 근데 뭐 그 태고의 그 신비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절마다 한 번씩 와보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봄에 왔죠. 아, 이 실록이, 주변 실록이 굉장히 예쁘네요. 물소리도 그대로 잘 들리고요. 늘 일상에서 찌들다가 이런 소리 들으면은 힐링이 되죠.
0: 야, 저도 힐링이 됩니다. 축구장 150개 정도 면적의 비내섬은 800여 종의 생물이 사는 생태 천국입니다.
2: 나무들은 버드나무 군락지라고 해요. 이렇게 지금 버드나무 군락지인 이유가 여기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습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나무들 수정입니다.
0: 버드나무가 있는 곳은 물이 맑은 법. 맑은 강물에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버드나무 아래는 무생명의 터전입니다.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새들이 쉬는 곳이죠. 그리고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도 숨어있기 좋은 그늘을 마련해주죠.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물멍자리라고 하네요.
2: 올 때마다 여기서 여기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곤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여기를 좋아하시는 이유를 물어보곤 하지요. 그러면 집안에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럼 여기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0: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풍경이죠.

0: 비내 숨으로 이어지는 길들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죠. 어린 시절 놀던 흙길, 일하러 가던 과수원길, 그리고 이렇게 조붓한 오솔길이죠. 비내섬은 인공적인 꾸밈이 없는 섬입니다. 누구나 이곳에 오면 영원히 맑아지는 이유죠. 비내섬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엔 300살 넘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에 얼마 전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요.
1: 이제 지금은 나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0: 아니, 누가 나온다는 거죠?
1: 아직 안 나왔네. 바람이 불어서 안 나왔나? 나올 시간 됐는데.
0: 저 나무 구멍에서 뭔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새인가요?
1: 아, 지금 이 나무의 수호신인 황구렁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으로는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일광욕을 끝마친 녀석이 지금 샛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색깔이 노랗죠. 그래서 노랗다 그래서 저희가 황구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이 느티나무에 황구렁이 부부가 찾아온 건 작년 봄. 지금은 새끼 구렁이까지 나와서 정착했다는데요.
1: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지금 황구렁이가 여기 보면 머리가 보이시죠? 두 마리가 짝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신기한 장면을 찍으셨네요.
1: 그렇죠. 이런 장면은 진짜 보기 힘든 장면. 그러면서 이제
0: 아, 그런데 저기 좀 보세요. 황구렁이님이 매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우와, 저기요, 저기 보이죠? 보이죠?
1: 머리만 요만큼 나와있죠?
3: 조금만 나와있어요. 자연이 좀 신비롭죠. 이런 큰 나무에도 구렁이 산다는 게 좀 신비롭습니다. 자연의 힘인 것 같아요.
0: 구렁이는 그 집안의 기운이 닿을 것 같으면 사라진다던데 찾아와서 새끼까지 낳은 걸 보면 올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내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흥미로운 장소가 또 있습니다. 충주시 양승면 능암초등학교는 1946년 문을 열었고 2007년 폐교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던 이곳이 생기를 되찾았죠.

0: 이분 덕택인데요.
1: 요번 그 페달로 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타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풀리죠.
2: 다리 운동 시키는 거죠? 다리 운동?
1: 멈추기 힘들어요. 하도 타다 보면 다리가 이 체인을 가지고 스프를 하나 달았죠. 다시 이제 탄력 가지고 들면 얘가 이렇게 뒷바퀴를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원위치 돌려주고. 그런데
0: 이야, 기발합니다. 저도 타고 싶습니다.
1: 요건 또 저거랑 그 구조는 조금 같은데, 요건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2: 빠르죠?
1: 얘는 또 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팔짝팔짝 뛰면서 갈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0: 써이야.
1: 자주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작가님 신영 언제 나오냐고 항상 또 물어봐요.
2: 신영이요?
1: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들 때문에 신영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또 한 친구는 이제 고장이 나서 잠깐 치웠는데 그거 어딨냐고 찾아내라고.
0: 어? 이건 뭘까요?
1: 얘는 멀리서 보면 기린이에요. 근데 기린만 뭐 전시하면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린 몸통을 관통하는 미끄럼틀을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재료들은 자동차 그 트럭들의 하체 프레임들이에요. 그 워낙 또 튼튼하고 뭐 얘들에다가 얘는 그 하수관을 또 이제 공장에서 이제 갔다가
0: 오늘도 행복한 발명은 계속됩니다.
1: 이게 저 소화기인데요. 저는 이 소화기를 가지고 펭귄의 몸통을 생각했어요.
0: 그러면 펭귄 날개는 뭔고 하니 트랙터의 칼날이랍니다. 이야, 딱이네요.
1: 펭귄이 좀 수줍어 하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게 소화기 손잡이인데요. 또 딱 여기다 대면은 펭귄 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0: 이 소화기 펭귄을 아이들이 좋아할까? 그 생각만 하면 저절로 신이 납니다. 이 운동장의 진짜 주인공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 노는 소리 듣기만 해도 좋죠?
1: 재밌어요?
3: 네.
1: 잘 들었어?
3: 네.
1: 이거 만든 할아버지야. 내가 다 만든 거야.
3: 어, 그래요?
1: 어.
3: 아주 잘 만들었어요.
1: 어떻게 해? 타봤니?
3: 아직이야.
1: 한번 타봐요, 한번. 이게 오토바이를
3: 네.
1: 개조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한번 타봐요. 우와, 잘 탄다. 우와, 핸들 타네, 핸들 반대로. 이야.
0: 아이들은 말해주지 않아도 자전거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어떻게 타는지 알아냅니다.
1: 간다! 이야! 좀 더 아이들이 과학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교육이 되면서 또 좀 재미있는 시험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항상 여기 보면서 아 작가님 시험이 많이 생겼네요.

0: 아이들한테 칭찬을 좀 받고 싶어요.
1: 아이들의 마음을 알려면 나부터 아이가 돼야 한다는 오대오씨. 배품과 작품 사이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시원하게 뻗은 보계울교를 건너 소태면으로 가봅니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소태면. 이곳에는 오래전 가마솥 만드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탱이 골이라고 불렸고 오늘날엔 소태면이 된 거라네요. 소태면은 밤나무가 많습니다. 충주밤이 유명하지만 그중에서도 소태면의 밤 생산량은 압도적이죠. 밤나무 숲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뭐 하시는 건지?
2: 자, 이런 거 잘라?
3: 어,
2: 오케이.
3: 아니, 아니, 그 옆에 거. 중간에 거.
2: 이거, 이거, 이거, 이거?
3: 그렇죠, 그거. 어, 그걸 왜 잘라야 되냐면, 거기가 이제 햇볕이 들어와야 되거든. 어, 위에서 이제 나무 가지가 많아가지고, 그늘이 들으면은 밑에까지가 죽는다고.
2: 이거 잘라줘야지, 이거도. 이거.
3: 그렇지, 그런 거 잘라주고, 오케이. 그 옆에 것도 높은 거 잘라주고, 그래가지고 자꾸 낮춰줘야 돼. 잘하네.
1: 니신데 이렇게 훈수가 화려하실까요?
2: 근데 워낙 이게 이제 우리 친구지만 하여간 전문가예요. 밤에 아주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잘 모르는 면이 좀 있는데, 뭐 저 사람도 딱 한 놈은 대박을 알잖아, 이거. 저 잘러라 말러라. 응? 이거, 이거?
3: 아니, 아니.
4: 아니, 아니, 저 왜, 짠 거. 어? 장가지, 저거 왜.
2: 나 안 찍었어. 이건 어때, 이거? 이게 햇빛 가리잖아. 어? 잘라야지, 이걸로.
1: 스승이 두 분이니 하라는 대로 할 밖에요.
2: 친구가 뭐야, 그 10kg 안 하면 삐져가지고서.
5: 언제 쪽 친구세요?
2: 아, 초등학교 친구니까 뭐 한 60년 뒤에 60년 뒤에.
3: 저는 이제 쭉 살았고. 요 두 분은 이제 나가서 좀 생활하다가 한 30년 만에 들어왔나?
2: 그렇지.
3: 그 정도 돼.
5: 그러면 여기 쭉 사신 분한테 꼼짝 못 하겠는데?
2: 꼼짝 못 하지 뭐. 시킨 대로 해줘. 아니, 그러니까. 잘 알았네. 수고했어.
3: 말 잘 들어.
1: 최대훈 씨는 퇴직한 뒤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밤나무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2: 거북이 바위 보러 갔어.
1: 고향을 지키던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난 순간 다시 의기투합하게 되죠.
5: 진짜 거북인데요?
2: 아, 진짜 거북인데 뭐 뚜껑 딱 있고.
5: 아니 머리도 똑같고 이게 무슨 바위라고요?
2: 거북바위, 거북바위.
5: 진짜 비슷한데요? 거북이 머리도 되게 진짜 거북이 머리 같아요.
2: 입 딱 다물는 게 거북이 등, 머리, 응? 그 입.
5: 입까지?
2: 됐다. 완벽하잖아.
3: 응? 잘생겼어.
2: 아, 조금 더 떨어져서 보면 완벽해요. 완벽해.
1: 이야, 진짜 똑같은데? 그런데 자랑할 게 또 있답니다.
2: 그래서 이게 우리 소태 면지의 표지 모델로 다 나온 게 말든 바인데 진짜 말 등대기 같잖아, 이게 말.
1: 어? 진짜 아이고. 말이네요.
2: 자, 가자! 이리와! 이리와! 거북이!
3: 아니야.
2: 아이고, 그때 재밌었지, 어릴 때는.
5: 근데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놀던 데 와서 또 이렇게 올라가 볼 수 있고.
2: 아, 그래,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그래, 옛날 향수.
6: 그러니까 고향이 좋은 거지.
2: 그래서 새록새록, 그, 다 모든 기억이 다 나고, 그 추억이 그냥 그 머릿속에 다 떠올려지.
6: 좋다, 참.
1: 좋은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던데. 그런 친구가 둘이나 있으니 두 배로 성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집이 있죠. 최대훈 씨의 집도 그렇답니다.
2: 2평이라는 밥인데 소껍데기를 안 까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0: 뽑질 않았기 때문에.
1: 원래 안에 껍질이 떫은데 되게?
0: 떫은 이거 안 떫어. 택이 이평이나 마음은 특징이 뭐냐면 색이 검으면서 머리가 하얘요. 이게 아주 그래서 이 충주에 만나는 유일한 밤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 소태면이 이평 특화 지역이요. 요거 시식을 한번 해보셔. 떫은가? 네. 전혀
1: 떫지 안 떫는데요?
0: 전혀 안 뜯잖아.
1: 다네요, 진짜.
0: 달고.
1: 그냥 알밤처럼.
0: 떨진 않지.
2: 저기 물 여기 감이 익어야 되니까 물 요만큼 한 컵 정도. 간장에 반 컵 정도. 한 물엿 한 수저 정도.
3: 소태면에서는 밤에 속껍질인 보니를 안 벗기고 밤조림을 한답니다. 보니 즉 율피는 한약재로도 쓰일 만큼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떫은 맛. 소태면 알밤은 율피가 떫지 않으니 밤조림에도 그만이죠. 이번엔 소태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을 만들 거라는데요. 그게 무슨 가루죠?
2: 가루예요. 껍질 깐 속 저기 살.
1: 살 하시려고 이걸로?
2: 묵. 이거 묵 뿌리는 거예요.
1: 밤가루로 묵으래요?
2: 예.
3: 밤가루 풀어놓고 소금 살짝 넣고 타지 않게 계속 저어줍니다. 약간의 인내심도 한 숟가락 넣어주고요. 묵 젓던 주걱이 좀 뻑뻑해진다 싶으면 거의 다 된 겁니다.
2: 됐어요.
3: 이제 적당한 그릇에 옮겨 담고 시원한 데서 굳히면 되죠. 도토리 묵보다는 부드럽고 구수한 향이 감도는 밤묵입니다. 그런데 묵을 왜 그렇게 써세요? 떨리세요?
2: 아, 묵 써는 칼이 있는데요. 굳이나 그게 없을 때는 이 칼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모양도 나고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서 하면 이렇게 저기 홈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은 모양도 예쁘고 젓갈로 집으실 때 미끄러지지 않고.
3: 어우, 굿 아이디어. 보기 좋은 무기 먹기도 좋은 법이죠. 소태면에서는 웬만한 밀가루 음식에는 밤가루를 쓴답니다. 채소전도 밤가루로 부쳤다네요. 소태면은 밤이 너무 잘 돼서 일복이 많은 곳이랍니다. 그래도 그 맛에 일하죠. 즐거운 일복이니까요.
4: 이게 과일이 다 똑같지만은 일교차가 큰 데가 밤맛이 좋아요. 근데 이 소태 지역에는 공장 지역도 없고 이 앞으로 남한강이 흐르고 산이 높기 때문에 공기가 맑고 토질이 좋고 거기에다가 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요.
3: 사람들이 모이니 재미난 일도 많이 생깁니다.
0: 야, 우리 또 그럼 오랜만이니까 우리 자식이 한번 하자.
5: 좋지.
0: 오케이. 그럼 내가
6: 네가 가서 맹기러 와.
0: 그것도 내가 가야 돼요?
6: 그럼.
0: 같이 가야 돼. 이제 알았어, 내가. 내가.
6: 어디, 따로 어딨어?
0: 뭐, 아무거나 깎지, 뭐.
6: 어?
0: 깍대기.
5: 이거 좋다, 그거 좋아.
0: 요거?
5: 어.
0: 어?
5: 어.
0: 됐다.
5: 아, 옛날 신명 나온다.
0: 응.
5: 잘해봐.
0: 자, 길이 한 1m 하면 되지?
5: 어.
0: 야, 이거 딱 맞네.
5: 또 저거 깎아, 이제.
0: 뭐?
5: 메뚜기.
0: 어, 메뚜기. 아, 메뚜기 3m 있어야지.
5: 저 봐.
3: 딱 치면 메뚜기처럼 날아가서 붙은 이름인데, 그래서 토끼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답니다.
5: 야, 그 동그라미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0: 응? 동그라미.
3: 여기가 타석이죠, 동그라미.

0: 내가 봐줘. 한번 더. 그렇지. 박수 박수. 자, 혼수 듣는 분 얼마나 잘하나 볼까요? 이번엔 기출시 차례. 예전엔 기출시가 자치기 왕이었다는데요. 그 실력이 남아있을지요? 어이구, 뭐하는겨? 다시 한번 해봐요. 그렇지? 오, 이야, 실력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1: 어, 일로 와.
2: 아저씨 안 들고 싶은데 들었어. 어, 이거 장기. 야, 잘했다, 야.
3: 그래, 나도 안 들었어.
2: 뭐, 2, 3도 안 들었는데, 뭐.
3: 고생했네.
2: 교관 한번 부를까?
3: 교관?
2: 너 교관 알아, 몰라?
3: 교관, 알지.
4: 하나, 둘, 셋.
5: 장엄한 청계산은 높이 솟았고, 아침에 빛 찬란한 우리 소태경.
0: 소태면 밤나무 숲에는 유쾌하고 의지한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6: 이렇게 먹지. 이거 진짜 맛있다.
7: 우리 삶을 위하여.
6: 위하여.
8: 고양이 있으니까 한 자리가 만들어진 거지. 거지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지.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안녕.
1: 이게 무슨 냄새야? 뭔가 쓴 냄새가 나.
2: 약 냄새인가? 대체 무슨 냄새야?
0: 얘들아, 나도 여기서 같이 놀아도 돼?
1: 쓴 냄새. 여긴 달콤한 애들만 들어올 수 있어. 하늘이는 쓴맛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아유, 정말. 시금치 너무 써.
3: 아유, 하늘아, 골고루 먹어야지. 자.
1: 시금치는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3: 어우, 시금치가 몸에 얼마나 좋은데. 자, 원래 몸에 좋은 게 쓴 거야.
1: 쓴맛 너무 싫어. 전 달콤한 게 좋단 말이에요.
3: 그래도 시금치 잘 먹어야 몸이 튼튼해져. 자, 얼른 한 입만 먹자. 아이고, 오, 엄마 팔 떨어진다. 아유, 잘 먹는다. 우리 아들 엄마보다 힘 세지겠는데? 잘했어.
1: 맨날 초콜릿같이 단 것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때? 봤지? 우리 하늘이는 달콤한 게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여기 봐봐. 다 달콤한 애들 뿐이잖아.
2: 어디서 저렇게 쓴맛 나는 애가 왔대?
4: 생긴 것도 무슨 시금치처럼 생겼어.
2: 시금치 생각만 해도 써.
5: 시금치 괴물을 물려나라! 물려나라! 물려나라!
0: 내가 괴물이라고? 나 괴물 아닌데.
2: 시금치 괴물!
6: 엑스다 써!
0: 그치만 내가 비록 냄새는 좀 쓰지만 나 같은 애가 있어야 하늘이가 튼튼해진댔어.
1: 너 괜히 핑계대지 마. 우리 하늘이는 달콤한 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안 그래 얘들아?
7: 그럼.
2: 달콤해야 행복하라.
1: 그렇지.
2: 시금치 냄새. 이리 와서 초콜릿이나 먹으라고.
6: 꿀꿀할 땐 달달이가 최고야.
1: 맞아.
0: 난 진짜 괴물 아닌데.
1: 간다. 3점 슛.
8: 우와, 저렇게 멀리서 골을 넣다니.
3: 역시 농구 천재 김하늘.
1: 이 정도쯤이야.
3: 하늘아, 다시 간다. 받아.

0: 진짜 덩크슛 한 거야?
1: 어떻게 7살이 덩크슛을...
2: 농구 천재인 나도 덩크슛은 아직 못 해봤는데... 잘했어. 7살이 덩크슛 쉽지 않은데...
3: 고마워하느라.
2: 근데 너 키가 좀 큰 것 같다?
3: 아, 우리 엄마 말대로 뭐든 잘 먹어서 그런가 봐. 고기도 잘 먹고, 우유도 잘 먹고, 시금치도 잘 먹고.
2: 뭐? 시금치? 시금치를 잘 먹는다고?
0: 야, 덩크슛 한 번만 더 해봐.
3: 그래, 한 번만 더 보여줘. 좋아, 간다. 하늘아, 나 공조.
2: 여기.
0: 천재 아니야? 농구 천재!
2: 농구 천재는 난데? 에이, 초콜릿이나 먹어야지. 초콜릿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초콜릿이 왜 이렇게 쓰지? 기분이 하나도 좋아지지가 않아.
4: 다시 하늘이의 마음속.
2: 초콜릿이 쓰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5: 초콜릿이 쓰다니?
6: 내 인생도 쓰다 써.
5: 우린 이제 틀렸어.
2: 야! 시금치 괴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7: 내가? 아니, 내가 뭘 어쨌는데?
2: 하늘이는 원래 달콤한 것만 있으면 행복한 아이란 말이야. 근데 네가 오고 나서 하늘이 기분이 자꾸 나빠지잖아!
5: 이게 다 시금치 괴물 때문이야.
6: 저 쓴 냄새만 맡으면 기분이 나빠져.
5: 쓰다 써.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하늘이 기분이 다시 좋아지려면 초콜릿이 더 많이 필요해. 야! 우와, 초콜릿이다. 그래, 이거지. 하늘아, 더 많이 먹어.
7: 이렇게 자꾸 단 것만 먹으면 튼튼해질 수가 없는데.
2: 이게 뭐야? 이건 너무 많잖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덩크슛. 나도 할 수 있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울렁거리고 기분이 안 좋아. 다시. 뱃속이 막 울렁울렁해.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었나? 아이고 배야. 왜 이러지?
3: 아유. 그러게, 그렇게 초콜릿을 그렇게 먹으니까 속이 안 좋지. 자, 밥 먹고 약 먹자. 자, 한번 먹어봐. 잘 먹는다.
2: 맛있다. 엄마, 이 스프 맛있어요.
3: 그치, 맛있지.
2: 네. 따뜻하고 고소하고 속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3: 사실은 이거 우유랑 시금치로 만든 거다.
2: 네? 우유랑 시금치?
8: 그래.
2: 시금치가 이렇게 맛있다고요?
8: 그래.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2: 그럼 엄마, 시금치 잘 먹으면 저도 덩크슛 할 수 있어요?
8: 어? 아, 덩크슛?
2: 네. 아까 혼자 연습해봤는데 농구 볼 때는 너무 높고 피 채우는 너무 무겁고 몸이 생각처럼 잘 안 움직였어요.
9: 시금치 먹으면 덩크슛도 할 수 있는 거 맞죠? 휠체어 타고도 확 점프할 수 있죠?
8: 농구장 김하늘, 너 주특기가 뭐야?
9: 전 개인기가 훌륭하고 팔 힘이 좋아서 멀리서도 골을 잘 넣는 편이죠.
8: 그래 그거. 멀리서 골 넣으면 몇 점이야?
9: 3점?
8: 그래, 3점 슛. 어차피 덩크슛은 2점이잖아. 3점 슛이 다 이겨.
2: 진짜요?
8: 그럼.
2: 덩크슛 못해도 이길 수 있어요?
10: 당연하지.

0: 근데 3점 슛 잘 넣으려면 뭐가 필요해?
1: 강력한 팔 힘?
0: 그래! 그 팔 힘 세지려면 이 시금치가 최고래!
1: 어, 진짜요?
0: 그래! 시금치 먹으면 팔 힘도 세지고 눈도 좋아지고 또 집중력도 좋아진다는데? 하늘이가 안 먹으면 이거 시금치 엄마가 다 먹고 농구 천재나 돼야겠다.
1: 엄마, 저 그럼 맛있겠다. 한 입만 더 먹을래요.
0: 아유, 하늘이 시금치 싫어하잖아. 그냥 엄마가 먹을게.
1: 안 돼요. 제가 먹을 거예요, 엄마. 엄마 줘요, 저.
0: 그럴까? 맛있지.
1: 네.
0: 맛있지.
1: 팔도 세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럼. 눈도 좋아지고. 어떻게 된 거지? 네가 날 구해준 거야? 난 너를 괴물이라고 미워만 했는데.
2: 자, 그러니까 날 앞으로 괴물 말고 튼튼이라고 불러줘.
1: 튼튼이? 그게 네 이름이야?
2: 난 하늘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
1: 그렇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쓰다고 싫어하기만 했네.
2: 너무 단 것만 많이 먹으면 몸도 마음도 약해져. 가끔은 쓴맛도 꾹 참고 먹다 보면 하늘이는 분명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가 될 거야.
1: 응, 튼튼아, 쓰다고 무조건 싫어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같이 하늘이를 행복하게 해주자.
2: 그래, 좋아.

0: 끝끝!
1: 입에 쓴 게 몸에 착하더니
0: 먹어! 튼튼해지게!
2: 네! 오늘은 바로 김경쟁 농구대회 결승전!
3: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바로 김하늘 선수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시금치고 개인기가 훌륭하고 팔힘이 좋아서 3점슛이 주특기인 선수라고 하네요.
2: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늘 선수가 공을 잡았고
3: 3점슛을 준비하는데요.
2: 과

역시 농구 천재 김하늘.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서 해보자 좋아 이번에는 내가 1등

0: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레미.
1: 이번엔 다른 데서 해보자.
2: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1: 저기 어때?

0: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1: 얘들아, 어? 여기 봐. 여기에서도 하자.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뽀이뽀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책 가방.
1: 소민아, 도와줘.
2: 책이네, 책.
1: 할아버지랑 도서관에 책 반납하러 가려는데 들기 힘들어.
2: 정음아, 잠깐만. 가방에 넣어서 가. 가방. 책을 가방에 넣으면 도서관까지 쉽게 옮길 수 있지.
1: 떨어뜨리지도 않고?
2: 응. 책을 가방에 넣으면.
1: 넣으면. 넣으면.
2: 자. 책가방.
1: 우와. 책가방을 메고. 자. 자. 오, 편하다.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올게.
3: 바꿔라, 한글.
2: 책이 떨어졌어. 가방이 없어.
1: 책가방. 가방이 없어지고 책만 남았어. 나는 책가방이 필요해.
2: 가방을 찾아야 돼.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3: 어? 이.
4: 야.
5: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책가방이 책으로 바뀌었어.
1: 가방, 가방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가방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4: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1: 책이 떨어졌어.
0: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2: 한글을 찾자. 쓰레기장으로 왔어. 저기 한글 가방이 있어. 하!
3: 돌아와. 하!
2: 천지?
0: 한글 가방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가져갈 수 없지. 쓰레기 괴물이 먹어 치울 것이다.
2: 쓰레기 괴물?
0: 헛! 배고프다!
2: 뭐든지 먹어치우잖아. 어? 쓰레기 괴물이 한글 가방도 먹으려고 해. 안 돼! 한글이 쓰레기 괴물의 입속으로 들어갔어. 한글을 먹어버렸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배고프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배부르다!
4: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
0: 아니, 나의 배고프다 공격을 배부르다로 막아내다니. 제법이군. 하지만 한글은 파괴되었다.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한글 가방의 가가 파괴되었어. 아가 사라졌어. 한글 방어에 성공했으니 내 텔레파시가 닿을 거야. 아용사, 도와줘.
5: 내가 왔어.

0: 가방.
1: 저장 완료. 가방.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가방 한글 카드가 생겼네. 가방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상황에 넣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가! 방! 가방! 가방! 책! 가방! 책가방! 책가방! 이건 할아버지의 책가방이에요. 무슨 책이 들어있을까? 오호! 이건 훈민이와 정우미에게 읽어줄 그림책이 들어있고, 요리책도 있어요.
2: 책가방에 가방 먹어야지. 냠. 냠냠. 슝.
1: 아하. 오잉. 책만 남았네. 가방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책가방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책가방. 자, 이제 순서대로 써볼게요. 치읓이 애를 만나 채. 채가 받침 기역을 만나 책. 기역이 아를 만나 가. 비읍이 아를 만나 바. 바가 받침 이응을 만나 방. 책가방.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책가방. 친구들 따라해봐요. 책가방.
2: 책과 가방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책가방, 손가방.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책과 가방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책가방, 손가방.
1: 책가방. 정우미가 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으로 가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책가방을 책으로 바꿔라, 한글! 책가방이 책이 되었어요. 천지가 배고프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배부르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가방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책가방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책가방을 메요. 훈민정음이 책가방을 메요. 훈민정음이 책가방을 메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쑥떡. 훈민아, 정우마, 쫄깃쫄깃한 떡 먹으렴.
0: 우와! 떡이다, 떡! 이야! 쑥으로 만든 떡이네. 맛있어. 쑥으로 만든 떡은 쑥떡. 쫄깃쫄깃해. 맛있다.
3: 바꿔라 한글.
0: 이게 뭐야? 쑥. 떡은 어디로 간 거야? 쑥떡이 쑥으로 바뀌었어. 우리는 쑥떡을 먹고 싶은데
4: 떡을 찾아야 해.
0: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0: 나는 이 태국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 나는 야 도매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0: 어? 이
1: 야
0: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0: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쑥떡이 쑥으로 바뀌었어.
3: 떡, 떡이 필요해.
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떡을 찾으러 떠나자.
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저기 한글 떡이 있어.
2: 쉽게 찾았군.
3: 어서 한글을 찾으러 가자.
4: 천지?
5: 한글 떡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는 돌아갈 수 없지. 헛! 갇히나!
1: 우리가 갇혔어.
3: 내가 순간이동으로 나가볼게.
5: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2: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친구들, 도와줘. 갇히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풀리다!
0: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5: 아니, 나의 갇히다 공격을 풀리다로 막아내다니. 헛! 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한글이 또 파괴됐어.
2: 떡에 어가 없어.
1: 내가 뿅망치로 어를 만들게.
0: 서서라, 한글!

0: 저장 완료. 떡 훈민정음의 손으로.
1: 떡 한글 카드가 생겼네. 떡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먹어. 고마워.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우! 떡! 떡! 아함! 어떤 떡을 만들어 볼까? 콩! 떡! 콩떡! 콩떡! 콩으로 만든 콩떡!

0: 팥떡. 팥떡. 팥으로 만든 팥떡. 팥떡. 다음은 아항. 쑥떡. 쑥으로 만든 쑥떡. 쑥떡. 맛있겠다.
1: 쑥떡에 떡 먹어야지. 냥. 냠냠. 슝.
0: 오, 맛있어. 오잉? 쑥만 남았네. 떡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쑥떡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쑥, 떡, 쑥떡.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시옷이 우를 만나 쑥. 쑥가 받침 기역을 만나 쑥. 쌍디귿이 어를 만나 떡. 떠가 받침 기역을 만나 떡. 쑥떡.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쑥떡. 친구들 따라해봐요. 쑥떡.
1: 꿀과 떡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콩떡, 꿀떡. 한번 더 들어보세요. 꿀과 떡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콩떡, 꿀떡. 히히.
0: 쑥떡. 훈민이와 정음이가 쑥떡을 먹어요. 쑥떡은 쫄깃쫄깃해.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쑥떡을 쑥으로 바꿔라, 한글. 쑥떡이 쑥이 되었어요. 천지가 갇히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풀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떡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쑥 떡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은 쑥떡을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쑥떡을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쑥떡을 좋아해요.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식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더 순하게
4: 지켜줄게.

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2: 얼굴엔
1: 순한 갱갱
2: 눈물엔
1: 덤덤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만지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가 위로 딸기를 톡톡.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동산수 친구, 안녕? 고마, 우리 밖에 나가서 공 찾아. 어, 빨리, 빨리.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결승전을 생중계로 전해드리는데요. 우승 팀에게는 영광의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0: 아, 알았어. 그럼 잠깐 볼까?
1: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데요. 선수들이 볼을 잡으려 하지만 계속해서 뺏고 빼앗깁니다. 양 팀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군요.
0: 근데 곰마, 이제 골 넣는 거야?
1: 전호의 찬스를 맞아 슛! 아깝습니다. 이번엔 상대팀의 역습! 하지만 놓칩니다. 볼이 밖으로 나가네요.
0: 볼이 어디에 있는데?

언제 나오는

0: 왜 이렇게 꼴이 하나도 없어? 재미없단 마냐.
1: 멈춘 드리블을 이용해 상대 팀 골문앞까지 돌진하면서 패스! 아, 또 한 번 패스! 슛을 시도하다가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드디어 전후의 찬스를 맞은 홈팀! 강력하게 슛! 아, 빗나가네요.
0: 어머야, 실수야, 실수.
1: 반칙이 선언되는 가운데 선수 퇴장.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선수들 다시 입장하고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가 이어집니다. 후반전 경기 과연 골이 터질까요?
0: 토끼야 있잖아, 나랑 같이 축구할래?
1: 재빨리 가로채는데요. 다시 오른쪽으로 패스.

패스. 하지만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볼을 걷어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볼을 돌리는 가운데 한 번 더 패스. 자, 이번엔 왼쪽으로 넷슛. 공중도를 향합니다. 아, 하지만 볼은 또다시 오른쪽으로. 정말 손만 흐른 점점이네요.

함께 경기 종료. 팽팽한 대결이었는데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을 위한 진정한 축제장이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0-0 무승부. 비록 골은 없었지만 양팀 모두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거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꼽. 간다!

얘들아, 뭐해? 그 책이 재밌는 거라도 있어? 뭔데, 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나만의 보물 모음이라고? 뭐야, 완전 지루하잖아. 나 뭐 하는지 볼래? 헐, 멋지지?

너 잡동사니는 잔뜩 모아서 뭐하게? 응? 그러지 말고 나 뭐하는지 볼래? 그럼 다른 걸 모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뭐가 좋을까? 응?

드디어 내 보물 모으기 성공이야. 잠깐 네 집에 맡겨도 되지?

그거 좋은 생각인걸? 두고 봐! 이제 곧 나만의 멋진 보물을 모을 테니까! 다들 아주 깜짝

너희 뭐 하는 거야? 설마 내가 모은 봄을 먹은 거야? 나도 같이 먹을래.

자랐는지 알아? 봄이 왔으니까 꽃 만나러 가야겠구나. 아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금을 흘리면 운이 나빠진대. 어떡하지? 그럼 운이 다시 좋아지려면 세상에 토끼가 필요해. 알았다. 잠깐 쉬고 있어봐.

난 행운다.

알발굽도 잡았고. 자, 그럼 이번엔 돼지 코를 만져볼까? 아이 참, 우리 곰 불쌍해서 어떡하지? 뭐야, 다 소용없잖아. 어, 나무를 두드려도 좋댔어.

해요.

0: 배지 말이야. 1등 배지 있잖아. 그냥 살짝 만져봤는데 그게 사라졌지. 뭐야 콤마? 여긴 다 뒤져봤지. 이번엔 저기 찾아보자. 도와줄 거지 얘들아? 아 그래 알았어. 네가 직접 찾아봐. 난 노래 나오는 판이나 정리할게. 나 그거 좀 줄래?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4: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3: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5: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플러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6: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순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4: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17: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18: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19: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20: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21: 데이리 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눈꽃 썸의 위기.

0: 난 재미없는 것 같은데.
1: 아프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2: 우리 누가 빨리 가나 해볼까? 저기 호프가 있는 곳까지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거야. 알았지?
3: 그래.
1: 알았어. 반칙하게 업기다.
2: 물론이지. 자, 간다. 하나, 둘, 셋.
3: 휙. 짠.
2: 우와.
0: 한 번 더 해볼까?
1: 하나만 내가 1등일걸.
4: 뭔가 이상해. 이렇게 더워지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상한 문꽃 열매가 열렸잖아. 이런 적은 처음인데.

0: 아, 덥다. 땀이 다 나네. 더워, 더워.
1: 진짜 더워. 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 호프?
2: 그런데 햇살이 좋아서 꽃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0: 아이스크림이 필요해. 얘들아, 내일은 우리 숨바꼭질 하자. 너희들 절대로 나를 찾지 못할 거야.
2: 내가 꼭 너를 찾아주마. 이제 집에 가자. 안녕. 내일 보자.
1: 잘 가, 얘들아.
2: 잘 가.
0: 안녕, 안녕.
3: 큰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이건 깨끗하지 않은 무언가가 나무로 흡수된 것 같은데. 내일 해가 뜨면 눈꽃열매 나무를 다시 확인해야겠어.
0: 더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냉장고야, 네가 이리 좀 오면 안 되겠니? 아이스크림 좀 줘라. 그래, 하프가 간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0: 아직도 덥네, 더워. 밖으로 나가자.
1: 선풍기를 만들어둬서 다행이야.
2: 아휴, 왜 이리 더운 거야? 잠을 잘 수가 없잖아.

0: 너희들 잘 잤어? 난 어제 더워서 잠을 못 잤어.
1: 맞아. 어제 너무 덥더라. 난 선풍기가 있어서.
0: 뭐야? 그런 게 있으면 우리에게도 말을 해줘야지.
2: 맞아, 맞아. 혼자만 잘 잔 거야?
1: 아니, 아니 난 다들 잘 자는 줄 알았지. 그런데 하프는 어디 갔어?
0: 어? 또? 그러게. 하프가 안 보이네. 하프 집으로 가보자. 하프! 하프!
1: 어? 하프가 어디 간 거야?
2: 혼자서 뱃썰매 타러 갔나?
0: 어? 뱃썰매? 혼자? 하프! 하프! 어딨어?
3: 잘 잤다.
4: 어, 뭐야? 여긴 어디야? 뭐지? 뭐지?
3: 어?
4: 저기가 눈꽃섬인 것 같은데. 아유, 배가 고파.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눈꽃섬은 멀리 있고.
3: 에휴, 모르겠다. 잠이나 더 자자.
0: 아침부터 숨바꼭질을 하자는 건가? 뭐지?
5: 숨바꼭질?
0: 그래, 이 녀석 어디 숨어서 우릴 보면 웃고 있을지도 몰라.
2: 숨바꼭질이 아니라 정말 사라진 거라면.
1: 그럼 랄라님에게 말해야지. 얼른 랄라님에게 가보자.
0: 아니, 우리가 하프를 찾아보자.
5: 어떻게?
0: 우리에겐 마법이 있잖아.
6: 뭔가 안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눈꽃나무가 시들어버리면 눈꽃섬이 위험해질 수 있어.
0: 하프! 너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어? 아, 여기 눈꽃나무가 있다! 어디든 볼 수 있는 마법으로 하프 널 찾아내고 말 거야!
1: 랄라님 없이 마법 젤리를 만들어도 괜찮을까, 윙크?
0: 괜찮지! 이제 기다릴 동안 붕어빵 먹으러 가자!
5: 붕어빵! 그래, 가자!

0: 너희들에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네.
1: 우연의 일치. 1%의 확률 정도 될까?
0: 그래, 잘 됐다. 하나씩 가지고 갈래? 하프가 안 보이네.
2: 하프, 이 녀석. 아침부터 숨바꼭질 놀이 중.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 않아.
0: 맞아, 정말 꾹꾹 숨었어.
3: 맞아.
0: 정말 숨바꼭질하는 거 맞겠지?
2: 그럴걸?
4: 여기다 모여있었네.
0: 랄라님, 붕어빵 때문에 만났어요. 그런데 하프가 안 보인다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4: 뭐? 하프가? 무슨 말이야 그게?
2: 아니, 하프가 아침부터 숨바꼭질을 하는지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마법을 이용해서 찾아내려고요.
1: 찾을 수 있을 거예요.
4: 뭐? 마법? 너희들 혹시 테이블 위에 있던 열매를 오븐에 넣었니?
2: 네, 그래야 마법 젤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0: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인데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더 알아봐야겠어요. 일단 안정을 취하는 게 좋으니까 모두 나가 있는 게 좋겠죠?
1: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우리 나가있자 얘들아. 아빠는 어디 있어? 아직 못 찾았지?
2: 정말 어디 간 거지?
1: 아빠야, 숨바꼭질 이제 그만해.
3: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뭉크,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자.
4: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움직일 힘이 없어. 배고파.
2: 윙크! 윙크! 저기 저기! 하프가 있어!
3: 진짜 하프다! 빨리 가자! 하프! 하프! 정신 차려!
2: 빨리 가자! 서둘러!
4: 어떻게 된 거야?
3: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4: 나도 몰라. 자고 일어났더니.
3: 하프, 정말 대단한 숨바꼭질이었어.
4: 숨바꼭질?
2: 윙크, 빨리 병원에 가자.

0: 여자가 이상해요. 아빠는 깨어날 수 있는 거지? 설마 계속 누워있진 않겠지?
1: 그럼 당연하지. 그냥 힘이 빠져서 누워있는 거야. 곧 일어날 거야.
2: 아빠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1: 괜찮아. 곧 일어날 거야.
3: 하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1: 괜찮아. 이제 곧 일어날 거야.
2: 하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4: 이제 곧 일어나겠지?
5: 하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6: 나 일어났어요.
1: 하프! 일어나줘서 고마워.
2: 하프야, 일어났구나.

0: 뭉크, 네가 대답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좀 일찍 일어났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1: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 눈꽃나무 열매를 오븐에 넣지 말았어야 했어.
2: 윙크, 네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니까.
1: 맞아, 윙크. 자책할 필요 없어.
3: 맞아, 맞아, 윙크.
1: 그래도 급하게 마법 젤리를 오븐에 넣는 게 아니었는데.
0: 아니, 윙크가 뭐, 눈꽃 열매가 어떻게 됐는데? 뭐야, 뭐야, 궁금해, 궁금해.
4: 윙크가 눈꽃 열매를...
2: 잠깐, 잠깐. 내가 설명해 줄게. 평소처럼 마법 젤리를 만들기 위해 눈꽃 열매를 오븐에 넣고 등대를 나왔는데 갑자기 등대가 펑 하고 폭발했어.
3: 맞아, 맞아.
1: 다행히 우리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0: 어? 그럼 오븐이 왜 터졌는지는 아무도 몰라?
5: 눈꽃 열매가 원인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 랄라님이라면 알 수도 있을 텐데.
0: 어? 어? 랄라님? 맞다, 랄라님은 어딨어?
3: 여기 병원에 계셔.
2: 오븐이 폭발하고 등대가 무너지면서 정신을 잃으셨어.
0: 뭐라고? 랄라님! 랄라님!
6: 어우, 안 돼요. 지금 랄라님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0: 랄라님은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누워있어요? 언제 깨어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누워있거나 깨어나지 않거나 마법 젤리를 만들어주지도 못하거나 먹지도 못하거나 방구도 끼지 못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6: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지만 방구는 지금도 깰 수 있어요.
3: 랄라님, 빨리 깨어나요.
0: 아, 랄라님이 대답했다.
4: 와, 다행이야, 다행이다.
6: 그럼 전 다른 환자 때문에 가볼게요.
2: 자,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마을을 좀 치우자. 너무 어지러워져 있어.
4: 네.
3: 그래, 그럼 난 너희들이 마을을 치우는 동안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어 올게.
4: 와, 신나다.
0: 붕어빵, 맛있는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5: 얘들아, 여기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여기에 넣는 거야.
1: 여깄다.
3: 와, 윙크 멋있다.
0: 어, 재밌겠다. 나도 할래, 나도.
1: 우리 어차피 이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하는데 누가 저 쓰레기통에 많이 넣었는지 내기할래?
0: 그래, 하자, 하자.
3: 응, 하자.
5: 나의 뛰어난 운동 감각을 보여주지.
1: 시작이라고 외치면 하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넣느냐야.
4: 알았어, 좋아.
1: 시작.

0: 좋아! 멋진 협동!
1: 어? 아, 다 끝냈다. 와, 다 치우고 나니까 원래 눈꽃섬으로 되돌아온 것 같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 어? 저건 하프가 좋아하는 쭈쭈반데.

0: 콜라,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네. 다 끝나가는 거지?
1: 재활용.
2: 놀면서 하니까 재밌다.
3: 맞아, 재밌어.
2: 얘들아, 얘들아, 콜라에게 가볼까? 가서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0: 그래, 가자, 가자. 왜 그래, 콜라? 도와줘!
4: 나나, 무슨 일이야? 콜라, 괜찮아?
1: 재활용.
2: 재활용?

0: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1: 재활용! 재활용! 저 맛있는 붕어빵!
2: 역시 맛있어, 맛있어.
3: 저 쭈쭈바 껍데기! 콜라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거야!
1: 맞아, 맞아. 콜라 주머니에 있었어.
0: 맞아. 내가 저걸 죽고 나서 이상해진 것 같아.
3: 기분 나쁜 빛을 내는 게 이상하다 생각했어.
2: 내게 맡겨. 물범 꼬리 돌려치기 기술을 보여주지.

0: 내가 괜찮아.
1: 아, 그래, 그래. 내가 저것 때문에 하도 놀라서 그래.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다. 오븐이 터지고 마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까?
2: 맞아, 맞아. 오븐이 터지고 나서 계속 문제가 생겼잖아.
3: 랄라님이라면 비밀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2: 그럼 모든 바다 친구들이 아까 폴라나 나나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4: 그렇다면 나의 꼬리 돌려차기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겠군.
3: 얘들아, 저기 봐.

0: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0: 8이야.
1: 당신
2: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0: 함께 놀아요.
1: 넘버플럭스 4대 가족.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하게!
12: 주물엔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7: 매일매일 락토핏.
1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소울메이트
1: 지성.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술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찾았다.
1: 여기 있었네. 안녕.
0: 우리 지금
1: 숨바 꼭지 할 거야.
2: 같이 할래?
3: 당연히 같이 해야지. 너희들이 숨어. 내가 찾을게.
4: 책 보면서 못 찾을 텐데.
3: 내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 찾으면 손가락으로 가리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슴 언니 찾는다. 다시 책 봐야지.
2: 내일 숨어. 난 어디에 숨지? 그래, 네 뒤로.
1: 사.
2: 이런. 사.
1: 거기 이름?
2: 바로.
3: 오. 다슴 언니 찾는다. 사 찾았고 일도 찾았고. 오.
1: 빼기 일은?
2: 바로 사.
1: 봐. 오가 손가락으로 우리 가리켰어.
2: 오가 여기 있었네.
1: 어떻게? 나는요, 삼. 숨바꼭질 달인이지. 더하기 3은
0: 바로
3: 오. 다슴 언니 찾는다. 2도 찾았고 3도 찾았고. 5 빼기 3은
0: 바로 2. 손가락 표시가 두 개 있어.
1: 오가 우리 찾았네. 대체 어떻게?
0: 여기 있었네.
4: 어떻게 된 거지?
3: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자, 이번엔 내가 숨을게.
1: 1 2 3
2: 4
0: 다섯 언니 찾는다.
1: 아, 조심.
2: 더기사는 바로.
3: 오.
1: 찾았다.
3: 대단한데. 그럼 또 찾아볼래? 오.
2: 빼기 4는
1: 바로 2.
0: 아사.
2: 조심.
0: 더하기 2는 바로
3: 오.
2: 찾았다.
3: 굉장해. 그럼 또